입력이 된 대로 나오니까 거짓도 없고, 이거는 우연히도 없고, 사실이죠. 그냥 사실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냥 실천으로 지금 현재 해봐라 이겁니다. 왜 역대 부처님들이 거짓을 했겠느냐? 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먹을 거를 찾는 것도 아니고 벌이로 해서 돈을 벌어서 살려고 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타국땅으로 이렇게 돌아댕겨야 되느냐는 얘기죠. 왜 그러냐? 둘이 아닌 까닭이에요. 여러분들의 생명체하고 저 생명하고 둘이 아닌 까닭이죠. 생명도 둘이 아니고 마음도 둘이 아니에요. 따지고 본다면 이 도리를 좀 조금만 알고 봐도 그건 알게 되죠. 아, 모두가 공생이며 공심이구나. 모두 공심인데다가 모두가 모습은 다를지언정 다한 공체로구나. 그리고 혼자는 못 살겠구나. 공룡이에요. 혼자 못 사는구나. 옷으로 하는 사람은 또딴 거를 하는 사람 거를 먹고, 딴거 하는 사람은 옷으로 하는 사람 거를 또 옷을 입고, 서로서로에 더불어 사는 거니까요. 한철 살 거를 그렇게 뻐기고 그랬다가 요 다음에 어떻게 되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지고 살던 거는 다 내버리고 내 몸까지도 다 내버리고 가요. 다 내버리고 보이지 않는 그 자기가 마음으로 지니고 살아왔던 그 보배, 누적된 보배, 보배를 가지고 다시 그 보배와 더불어 같이 이 세상을 다시 형성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지구를 벗어나서 참 좋은 세상에서 에너지 그 세상으로 살든지. 물론 에너지도 여기 없는 건 아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대로밖에는 살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부족지 않는다면 부족지 않는 대로 살 거고, 부족하다면 부족한 대로 살 거고, 그보다 더 부족하다면 더 부족한 대로 살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탓이란 얘기죠. 모든 것이, 이 세상에 모든 잘났든 못났든 간에 자기 탓이지 상대방의 탓은 없어요. 상대방의 탓도 없거니와 상대방이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리 친절해도 똥 놔주고 잠자주고 밥 먹어주고 아파주고 죽어주는 사람 봤습니까? 대신. 대신 그렇게 주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모두 여자나 남자나 할거 없이 애나 어른이나 할거 없이 자기 뿌리를 자기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얼른 쉽게 말해서 자기 주인공의 뿌리를 자기가 알아야 그 뿌리를 믿고 그 뿌리에서 도와주게끔 마음을 내서 그, 예, 즉 말하자면 푸르른 잎새를 해가지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고 그 열매가 그 나무에서 제대로 익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남아도 손색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부 이 모든 거를 이 안으로 못났든 잘났든 주님을 찾든지 성모 마리아를

갔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안으로 찾으세요. 안으로. 안으로 믿고 안으로 찾으세요. 그리고 이 도리를 어느 선까지 내가 완벽하게 어디 길을 걸어도 그렇고 어딜 가도 그렇고 조금도 잘못이 없이 자리를 잡혔다 이렇게 될 때까지 이게 아셔야 됩니다. 모두 우리가 불교다 가톨릭교다 기독교다 이렇게 이게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종교가 아니고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제각기 주처는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신 거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야, 견서일 가서도 주인공 해도 좋고 주님 해도 좋고 이건 자기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니까 너만이 이끌어줄 수 있어. 너만이 오늘 차를 타고 하루 종일 댕겨도 사고가 없이 해줄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어. 오늘 모든 회사에서 모든 타임을 맞춰서 회의를 하는데 모두가 잘 되게끔 하는 것도 너밖에 없어. 이렇게. 그리고 자식들이 나가서 안 들어오거나 참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속을 썩이는 분들이 많죠. 그럴 때 자식 몸뚱이를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욕을 하고 넌 나가지 말고 있으라고 그래야 하겠습니까? 그래야 한다고 해서 그 집이 집구석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붙드세요. 마음은 마음으로서 해결이 되는 거지 모습이나 말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관하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관해서 이 입력이 된다면 만날 둘이 아닌 까닭에 말입니다. 사람 사람이 한철 만나서 끼리끼리 만나서 사는데 이것은 그 니 탓 내 탓하고 미워하고 이뻐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요 다음에 또 그런 결과가 벌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사람 사람이 모두가 인과응보라는 자체를 모른다면은 사람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을 하셨죠 부처님께서. 인과응보를 모른다면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우연히도 없고 무슨 팔자 운명도 없고 이렇다. 네가 해놓은 건 네가 모든 게 거두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들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도리를 좀 배우다 보면은 다 알게 됩니다. 이 모두를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다 보면은 다 알게 돼 있고요. 그런데 그 안 하던 사람은 습이 꽉 끼어서 이렇게 하던 습이 있어가지고는 습을 지울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습도 거기 놔야 되죠. 습도 놓고 모든 거를 이 세상에 누구를 믿습니까? 이 세상에 믿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내 모습이 내 정신계의 참 자기를 믿어야지 누구를 믿습니까? 이 상대성으로 인해서 모두가 더불어 같이 살고는 있지만 그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자체의 길을 만들려면 바로 자기부터 알아야 된다는 얘기. 될 수 있으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이 도리를 꼭 알아서

요 다음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스스로서 난 정말이지 살기 좋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도록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 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 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 아카데미에서는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 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 전법사, 명상 지도사, 불교 심리 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0: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설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은 눈물이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리키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 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0: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800에 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1: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2: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절로 절로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1: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0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027년 1월 5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절밥 한 끼는 그냥 한 끼가 아니고 내 삶의 밥까지는 기회가 돼야 되지 않는가.
1: 스님들은 법문을 해서도 신도들을 포기하지만 그 음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2: 사찰 음식이 단순한 그런 먹거리가 아니라 저는 하나의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 저는 사찰 음식이 기도고 수행입니다.
4: 음식이 굉장히 그냥 단순하지만은 않다. 수행을 이어나가는 그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 생명이죠.
6: 생명.
5: 삶의 근본이고 삶의 바탕이 음식이잖아요. 내 몸이 자연이잖아요. 삶이잖아요.

0: 저는 H기업의 9개 브랜드 2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석 셰프라고 합니다. 뭐 그냥 막연했어요. 그냥 사찰 음식이란 개념이
1: 동양이 뭔지 모른데.
0: 동양이 네, 뭔지 정확한 몰라. 의미는 모르지만 네. 스님한테 처음 뵙는 자리라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어요.
2: 스님 이거 볶을 때 이렇게 팬을 이렇게 돌려도 됩니까?
3: 그러면 안 돼요.
2: 죄송합니다. 네,
4: 네. 어우 잘 쓰신다.
5: 셰프인데요.
4: 어우
1: 오 전문가 스킬 나오네.
2: 미쳤습니다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네.
0: 좀 더 사찰 음식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6: 일단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명장 스님들 중에서 유일하게 비구 스님이죠. 고문헌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그대로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7: 느티도 풍성하게.
0: 스팟을 네. 듬뿍. 네.
7: 지금은 이제 묵두부전.
0: 앞뒤로 해주면 되는 네, 거죠? 네. 묵을 전으로 부쳐먹는다는 게 저는 너무 새롭습니다. 네,
7: 네. 무미의 맛이라고 황일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0: 절밥 한 끼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7: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에 큰 힘이 됩니다.

0: 이 자리는 네. 스님이 그 저 유튜브 찍는 자리예요.
1: BJ 정문 스님.
0: 그렇습니다.
1: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시던데요. 그거 막 모자 안경도 엄청 귀여운 네. 거 쓰시고 네. 그런 컨셉은 누가 정한 거예요?
0: 당연히 아, 제가 하죠.
1: 아, 네. 정문 스님이랑 지금 방송을 촬영해 보니까 네. 너무 귀여우십니다. 죄송스럽지만.
0: 예. 치나물 술 완자탕을 할 건데요.
1: 완자탕 너무 기대가 됩니다.
0: 예. 치나물이 가지고 있는 양리작용 중에서 이 칼륨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1: 두부에는 따로 간을 하지 않고 그냥 으깨 놓은 상태인 거죠?
0: 예.
1: 소금 한 꼬집 넣고
0: 찹쌀가루를 좀 넣을 것이거든요.
1: 네.
0: 후춧가루도 넣고. 넣어서 예. 오늘 제목이? 지금 하는 요리 제목이?
1: 완자탕.
0: 치나물 쑥 아, 완자탕.
1: 치나물 쑥 예, 완자탕. 죄송합니다.
0: 예, 예. 지금 네. 스님 하고 있는 요리 제목을 한기시키는 이유가 네, 네, 네. 완자를 만들어야지 찹쌀가루 넣으라고 하니까 왕창 넣어가지고 옹시 만들어 보면 씹어야 돼요.
1: 맞습니다.
0: 스님 오늘 요거 그 발휘하는 그 요리는 입에 완자가 딱 들어가면 치와 쑥이 지금 이렇게 다져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이게 입에 번지면서 탁 퍼지면서 향이... 봄 내음을 마음껏 줄기라 이런 컨셉이에요. 지금 이 요리는 그리고 이제 이게 전복가루
1: 전복가루 넣고
0: 전복가루에다 공굴리게 할 것이거든요.
1: 네네네. 이제
0: 예, 같이 이제 완자를 예.
1: 아, 그 안에다가
0: 김윤 셰프가 나오고
1: 네네
0: 마음이 이신

0: 전심으로 통하면 네. 완전 사이즈가 비스무리하게 나올 것이고 네. 서로 각각 포철을 해버리면 사이즈가 틀릴 것이고
1: 잠시만요. 사이즈를 네. 어떻게 재볼까요?
0: 아니 그냥 해 그냥.
1: 선생님 이거 같이 했는데 네, 네, 네. 아, 제가 약간 좀 큰 것 같습니다. 와 이게 자연에서 완자를 만들고 있으니 참 기분이 예. 좋습니다. 예.

0: 아까 이게 채소 물레콘 남은 거잖아요.
1: 네네네.
0: 이 고명으로 써야 돼요.
1: 아, 고명으로. 스님 그 BJ 정문 유튜브 보니까
0: 예.
1: 자식이 있으시다고 자녀가 한 네 분 정도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0: 아니 네 분이 아니고
1: 네 분
0: 일곱 놈
1: 네.
0: 대빵 왔다 아빠 왔다
1: 그럼 스님 네. 딱 보면은 다 얼굴이 다른가요? 다 네? 알아보세요?
0: 다 알아보지 아. 더담이 누리 나래 얼치
1: 강아지들이랑 이렇게 밥도 주시고
0: 네.
1: 같이 하는 모습이 너무
0: 미역에다가 다 시켜
1: 즐거워 보이시더라고요.
0: 자 이제 넣고
1: 와.
0: 포글포글 올라오죠, 이제.
1: 네네. 네. 와, 장을, 간장을 넣으니까, 그 양식에 이제 콘소메라고 있거든요.
0: 네.
1: 고기 이제 맑은 육수인데, 그거랑 색깔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와, 전분기가 올라와서 그런지 국물이 농도가 짙어지게 나오네요. 네. 와, 그냥 두부 무칠 때는 다 깨질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깨지네요.
0: 아니 전복가루 해가지고 공골육이 해서 했기 때문에
1: 와 표고 향이 엄청 좋습니다.
0: 네.
1: 고명으로
0: 네. 신화벌 쑥 안자탕 완성됐습니다.

0: 소화 흡수율이 뛰어난 두부, 쑥, 취나물로 빚은 취나물 쑥 완자탕은 완자 중심의 고소한 잣 두 세알을 숨겨놓은 디테일이 돋보였고 단백질과 비타민의 밸런스가 완벽한 이 한 그릇을 보며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정성과 섬세한 배려가 가장 자비로운 치유의 레시피가 될 수 있음을 배웠다.
1: 선생님 마지막 네. 만들어주실 공양 음식은 어떤 거죠?
2: 음나물 일전병 무침. 아.

0: 반죽의 농도는 어떻게 맞추세요?
1: 아무래도 밀접병을 해야 되니까 너무 묽으면 안 되죠.
0: 네네. 어느 정도 있게.
1: 걸러주시라고.
2: 네.
0: 선생님, 그 고문안이 진짜 많이 보셨잖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조리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진짜 특이하다.
1: 특별히 뭐 그런 건 없고요.
0: 네네.
1: 다만 이제 배고팠던 시절,
0: 네네.
1: 사후 경제가 어려웠던
0: 네네.
1: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0: 네.
1: 그때 어린 마음에도 야, 참 건방하다. 낭비가 없이.
0: 네.
1: 낭비가 없다는 것은 그 식재료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서 금방 알 수가 있어. 예. 그래서 그런 유명한 예로가 있어요. 계곡물에서 배추를 다듬는데 이것도 하다 보니까 배추 한 쪼가리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0: 네.
1: 노수님이 그걸 쫓아서 계곡물 빠르잖아요, 이렇게.
0: 네네.
1: 끝까지 가지고 그걸 집어갔다는 게 이게 참 그 어린 나이에도 그 대목을 이렇게 보면서 뭉클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떤 레시피가 됐든지. 그럼 넣어서 이제 건져 주실래요?
2: 그럴까요?
1: 네.
0: 살짝만 데치겠습니다.
1: 네.
0: 한번 익으니까 색깔이 점점 진해지고 있어요.
1: 네.
0: 초록초록해지고 있습니다.

0: 아까 이 칼집을 안 넣고 넣어버렸구나.
1: 열 십자로 칼집을 낼까요?
0: 예. 어차피 이거 찢어야 되거든요.
1: 찢어서. 아, 그래야지 이제 붙여지니까요.
0: 그래서 이제
1: 고추장
0: 넣고. 그리고 식초 넣습니다. 식초.
1: 식초. 아까 양념장에 두릅은
0: 이렇게 따로 조금씩 양념을 네네. 조금씩 이렇게 따로 떼어서 하거든요. 왕창 넣고 하는 게 아니고.
1: 네네. 그냥 간을 골고루 베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어떻게 완성이 될지 나 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전병에다 그냥 두릅 올려가지고 마무리할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네요. 예, 예. 아, 그걸 또 와, 양념장을 밀전병에다도 묻히시고 두릅에다도 묻히시고. 예, 예. 아, 그 위에다가.
0: 그 통깨를 좀 위에다 좀 처리 좀 해주실래요? 저 이제 밀전병이 위로 올라갔는데요. 이번에는 두릅이 이제 또 두릅이 여기 올라와서 예, 이렇게 싸먹는 개념으로 두릅 밀전병 완성됐습니다.

0: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엄나무순을 살짝 데쳐내어 특유의 쌉싸름한 향과 아삭한 식감을 가두는 타이밍은 채소의 본질을 극대화하는 섬세한 방법이었다. 그리고 짧게 숙성시켜 감칠맛을 깊게 살려주는 청장으로 묻혀낸 엄나무순 밀 전병 무침을 통해 인공 조미료가 아닌 시간을 양념으로 삼는 법을 배웠다.
1: 절밥 한 끼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2: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에 큰 힘이 됩니다. 공양제,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도움을 이루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3: 좋겠습니다. 네. 이게 원효대사의 깨달음이 머문 이 장소에서 이렇게 스님이 직접 해주신 사찰 음식을 맛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느티떡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와, 느티나무 이파리가 사이사이 불로.

0: 와, 이거 배고플 때 먹으면 엄청난 에너지 보충식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느티나무의 향이 그냥 생으로 먹었을 때는 별로 안 났었는데 한번 수분으로 증기로 익히니까 또 향이 살아나네요.
1: 네, 예, 예. 역시 우리 현 그린푸드의 김영식 셰프다운 멘트였습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맛있습니다. 예,
1: 그 다음에는 이제
0: 묵두부전. 아, 와, 이거 정말 예,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집간장으로 양념을 해서 간 밸런스도 굉장히 맞고 요 세 가지의 맛이 조금 조금씩 다르면서 그 밸런스를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1: 저는 이제 황희도 교수님 만난 게 꽤 돼요. 근데 그분이 왜 무미의 맛이라고 했을까? 그렇다면은 그 무게 그 벌레적인 맛 그걸 말씀하지 않았을까 하거든요.

0: 아, 맛있네. 야, 야, 이 국물이 그냥 그,
1: 와, 이 국물이 맑으면서도 이 농도가 잡혀 있으니까 뭔가 묵직한 느낌이 들고, 와, 취나물이랑 쑥 향이 굉장하네요. 전체적으로 감싸주는 게.
0: 근데 이걸 내가 아까 쪄서 넣는가 안 쪄서 넣는가 그게 갑자기 생각나는데, 아니 이 완자를
1: 찐 게 안 찢었어요.
0: 야, 그걸 한 단계 근데 삐어버렸네.
1: 그래도 말씀하실 때는 찐다고 하셨는데 같이 넣고 끓이셨거든요.
0: 아이고 우리 BTN 죄송합니다. 약간 떨어지네 식감이 확실히.
1: 이게 중간중간에 이게 수분이 좀 더 침투가 돼서 찌는 것보다는 조금 쫀득함이 좀 덜한 거 맞죠?
0: 안 퍼진 것만 천만 다행이네. 원래 다 퍼져버리는데, 야, 그나저나 맛있다.
1: 네.
0: 아, 완자는 좀 맛있네.
1: 마지막, 엄나무순 밀 전병 무침.
0: 네, 예, 예.
1: 드셔보시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예.

0: 진짜 맛이 어떻게 이렇게 다르죠? 엄나무순이 많을수록 훨씬 더 맛있네요. 이게 바로 저기서 바로 따가지고 데쳐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 훨씬 더 이 음식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깊이 있게 느껴집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선생님. 그 사찰 음식 명장 타이틀이라는 게 스님한테는 엄청난 무게감이 느껴지실 텐데 이 현대인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좀 던져주고 싶은지 궁금하거든요.
1: 사찰 음식이라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사찰 음식은 몸과 마음을 맑고 뭔가 건강하는 음식. 왜 그러냐면 치문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대학으로 따지면은 한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인데 거기 치문이라는 과목 안에 장려 자각선사의 자격문이라는 대목이 나와요. 네. 거기에 이제 음식하는 스님들 또 음식을 공양하는 스님들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삼덕과 육미의 조화가 나와요. 네네. 삼덕은 청정 유연 여법 이것을 말씀을 그 하셨던 것이고 육미는 단맛 쓴맛 매맛 짠맛 신맛 그리고 삼수하변에 위아래로 불화자를 쓰게 되면 한자가 담자가 되는데 담백할 담자예요. 그래서 다섯 가지 맛은 육체를 건강하게 한다 그러면 담백한 맛은 정신을 맑게 해주는 네. 맑게 한다는 것은 자비심을 길러주는 그렇다고 보면 사찰 음식은 현대인들에게 당연히 몸을 건강히 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맑게 해주는 네네. 그런 음식으로 다가야 되지 않겠는가.
0: 아, 맞습니다.
1: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0: 스님께서 이제 고문헌을 통해서 네. 사찰 음식을 체계화하셨잖아요. 네. 지금 그 중에서 그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자비롭거나 뭐 치유의 개념인 뭐 그런 레시피 중에 한 가지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1: 그 수행자들은 스스로가 치유하고 스스로가 갈무리를 몸뚱아리를 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

0: 자빠져 버리면 나의 어떤 밑천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성불할 때까지는 나의 몸뚱아리를 잘 갈무를 잘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단방약에 가까운 단방약. 그런 것도 있고 네. 스님들은 특히 큰 스님일수록 서평이 투철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상비약이라고 그럴까 또 비상약이라고 그럴까 또 단방 처방약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1: 그 수도사의 사찰 음식이 다른 사찰 음식과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0: 아무래도 그 원효대사의 발심 수행자 네네. 이것은 빠뜨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성불의 음식을 말씀하셨고 또 열반의 음식을 말씀하셨어요. 법성계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생사 열반 상공화 상과 죽음이 함께 더불어서 조화를 이룬다. 네.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네. 그래서 이 음식을 통해서 삶의 진면목, 죽음의 진면목, 그리고 삶이 죽음이요, 죽음이 삶이라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어떤 장광서를 이렇게 펼칠 수 있는 사찰 음식 박물관.
1: 박물관.
0: 정문이한테는 네. 이제 마지막 꿈이 사찰 음식 박물관 건립하는 거예요. 반드시 지을 겁니다.
1: 네. 반드시.
0: 박수 한번 쳐주세요.
1: 짓기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 사찰 음식이라는 게 저도 뭐 6개월 동안 배우긴 했지만 네. 일반인들은 사실 쉽게 다가가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거든요. 조금 더 쉽게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0: 바로 절의 텃밭. 또 요즘 그 뭐 주말 농장인가 현대인들이 네. 조금만 땅대기를 갖다 분양받아가지고 거기 맞아요. 직접 음식을 그 식재료를 재배하고 네. 채취하는 그런 쪽으로 직접 손발을 움직여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사찰 음식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거든요. 이렇게 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노력하고 본인이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네. 가지고 네. 네. 네.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야만이 네네. 자기의 어떤 사찰 음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1: 아, 예. 맞습니다. 저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 네. 정문 스님에게 사찰 음식이란?
0: 저는 그 사찰 음식을 통해 가지고 그리움과 이 그리움과 추억, 네.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아. 예.

정문스님께 사찰 음식은 몸을 건강하게 하고 담백한 맛을 통해 정신을 맑게 해주는 본지림을 배웠다. 사찰 음식에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간편한 맛을 추구하기보다 자연과 소통하며 정성과 배려로 시간의 흐름을 함께하는 마음과 자세가 어떻게 음식으로 전해지는지 조금은 깨달은 하루였다.

0: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0: 앞에 모신 유리광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두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자냐?
2: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1: 헤이티!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2: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3: 스님, 귀한 술인데 한잔 드시고 하십시오.
4: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5: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6: 저기
3: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7: 스님, 우리 스님.
3: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2: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내 허물을 가려 꾸짖어주는 현인을 믿고 따라가라. 그는 보물이 묻혀있는 땅으로 가난한 나를 이끌어주는 위대한 은인이다.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대표단이 버머사에서 사찰 음식에 담긴 공존과 생명 존중의 지혜를 만났습니다. 조계종은 한 그릇의 공양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삶의 가치를 나눴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1400일을 맞았습니다. 진우 스님은 108배 정진을 이어가며 임기 동안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회에 평안을 주는 불교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마지막을 승가 공동체가 직접 책임지기 위해 조계종 전국 비구니 회원장이 닻을 올렸습니다.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든든한 승가 복지의 모범 사례가 될지 주목됩니다. 병원전법의 현주소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병원법당의 대를 이어갈 호학이 사라지면서 소중한 위로의 공간이 멈춰설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 밤 강화 보문사에서 특별한 정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30도를 웃도는 열대야 속에서도 신묘장구 대달하니 108독 철야 기도로 불자들의 신심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대표단이 금정총림 버머사에서 한국 사찰 음식에 담긴 공존과 생명 존중의 지혜를 만났습니다. 조계종은 한 그릇의 공양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삶의 가치를 세계와 나눴습니다. 부산지사 이석규 기자입니다.
1: 세계 각국의 문화유산 관계자들이 정갈하게 차려진 사찰 음식을 마주합니다. 한 그릇의 공양을 나누며 자연과 생명을 존중하는 한국 불교의 정신을 체험합니다. 조계종과 금정총림 버머사는 지난 27일 버머사 선문화 교육관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대표단 초청 사찰 음식 만찬을 개최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버머사 주지 정호 스님, 허민 국가유산청장, 나이에프 알파예즈 유네스코 문화담당 사무총장보를 비롯해 17개 위원국 대표단과 관계자 등 75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버머사 어린이 합창단의 힐 더 월드 공연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진우 스님은 기후 위기와 환경 변화의 시대에 사찰 음식이 지닌 실천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2: 사찰 음식은 인류가 나아가야 할 지속 가능한 삶과 자연과의 공존에 대한 지혜로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한 그릇의 음식에 담긴 우주와 생명의 이치를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되새기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1: 이번 만찬은 비움과 산사의 향기, 기억 그리고 맛을 주제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정갈한 사찰 음식으로 마련됐습니다. 나이에프 알파예즈 사무총장보는 사찰 음식에 담긴 보편적 가치와 세대 전승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3: Temple food is much more than a cultural tradition. It reflects generosity and wisdom and way of life. That is rooted in harmony with nature. Respect to all living being and spirit between each other. And most importantly, traditions that are carried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1: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위원회 대표단의 버머사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4: 아니, 오늘 만찬은 대한민국에서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그런 그 사찰 음식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버머사에서 불교의 수행의 정신을 보여주는 그런 뜻깊은 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1: 버머사 주지 정호 스님의 건배제의도 이어졌습니다.
5: 세계유산의 미래와 세계인의 평화 그리고 오늘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며 건배를 제하겠습니다.
1: 자연과 생명에 대한 감사와 공존의 지혜를 담은 한 그릇의 공양. 버머사에서 나눈 마음은 국경을 넘어 세계유산의 미래를 함께 지켜갈 평화의 씨앗이 됐습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0: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들이 어제 천년고도 경주를 찾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한국 불교 문화의 정수인 불국사와 석굴암을 둘러봤습니다.

0: 이번 방문은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유산위원회 공식 일정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위원들은 불교 문화의 우수성과 세계유산의 보존, 관리 현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위원들은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 경례를 걸으며 다보탑과 석가탑, 대웅전 등 문화유산을 살펴보고 석굴암에서는 본존불과 석굴의 뛰어난 건축기법과 예술성을 집중적으로 둘러봤습니다. 특히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어져온 불교 문화와 한국의 세계유산 보존 노력이 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세계유산을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로 취임 1400일을 맞았습니다. 진우 스님은 조계사 대웅전에서 1400일째 108배 정진을 이어가며 남은 임기 동안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회에 평안을 주는 불교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이른 아침 조계사 대웅전.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비 오듯 땀이 흘러내리는 날씨지만 진우 스님의 108배는 쉼이 없습니다. 조계종 37대 총무원장이 취임한 지 어제로 1400일. 취임 첫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온 108배는 종단의 수장이기 이전에 한 명의 수행자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발언을 다시 세우는 성찰의 시간입니다.
2: 수행자로서 또 인간 중생으로서 지금 잘못한 것, 과거에 잘못한 것, 그리고 앞으로는 잘못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 모든 것까지 참회하는 심정으로.
1: 진우 스님에게 108배는 바쁜 종무 행정 속에서 몸과 마음을 다 잡는 지지대 역할을 해왔습니다. 숱한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초심을 이어가는 동력이 된 겁니다. 취임 1400일인 동시에 37대 총무원장으로 임기를 60여일 앞둔 진우 스님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남은 임기도 쉼없이 종단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 관점에 따라서 뭐 제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걸 잘 이렇게 살피면서 더 잘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려고 마음먹고 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래도 뭐 제가 미적하나마 총무원장으로서의 종단 수장 소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종단이 사회적으로 내 국민적으로 좀 품격 있는 그리고 신뢰받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불교이 되기를 바라고.
1: 취임 이후 이어진 1400일의 묵묵한 정진. 개인의 참회를 넘어 종단 발전과 대사회적 신뢰를 바로내온 스님의 108배는 말보다 행동으로 종단을 이끌어온 리더십의 본보기였습니다. 동시에 총무원장이라는 무거운 직책 속에서도 수행자의 본분을 잃지 않고 하심을 몸소 보이며 불자들에게는 신행의 진함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0: 조계종이 어제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공식 공고를 기해 향후 3개월이 종단의 미래를 가를 중대한 전환기인 만큼 종원종법 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대변인 묘장 스님은 담화문을 통해 오는 9월 3일 총무원장 선거와 10월 제19대 중앙종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보자와 선거인단 구성 등이 모두 종헌과 종법 질서 안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종단을 위한 비판과 지적도 종법 질서에 따라 진행돼야 건강하게 수용되고 종단의 자양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종도들에게 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 지침 준수를 당부하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단식 중인 공감과 미래 소속 종회의원 스님들을 향해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즉시 자리를 이동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고령화와 돌봄 공백 속에서 홀로 노후를 맞이하는 비구니 스님들의

0: 존엄한 마지막을 승가 공동체가 직접 책임지기 위해 조계종 전국 비군의 회원장이 닻을 올렸습니다. 전국 비군의회 회원장 발대식 현장에 박성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 한국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승가 공동체도 상저 없이 홀로 노후를 맞이하거나 임종 시 속가 인연에 의지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계종 전국 비군의회는 스님의 삶은 공동체의 자산으로 회향 역시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신념으로 생애 마지막 순간에도 승가 공동체 안에서 여법하게 회향할 수 있게 돕는 전국 비군의회 회원장 제도를 전격 시행했습니다.
2: 발심해서 입산해서 수계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마지막 떠날 때 존엄스럽고 거룩하게 훌륭하게 외롭지 않게 잘 보내드리는 것도 엄청난 작품이며 예술이고 거룩한 작업이구나 하는 걸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1: 새롭게 출범한 회원장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3대 위원회 체계로 운영됩니다. 먼저 회장 광용 스님을 위원장으로 한 기금관리위원회는 기탁금과 후원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맡습니다. 장례 봉행위원회는 스님들의 장례식을 총괄합니다. 전국 각 지회 지회장 스님들과 운영위원 스님들이 장례 봉행위원회에 소속되고 염습 교육을 받은 염습 봉사팀이 비군의 스님들의 장례를 돕습니다. 특히 형식적인 절차에서 벗어나 발인 전날 저녁 입적한 스님을 깊이 추모하는 전통적인 대수야제를 도입해 검소하면서도 따뜻한 승가 장례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3: 완벽하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멋진 봉행위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회장 스님들을 잘 소통해서
1: 거동이 불편한 노스님들의 안부를 살피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전화, 방문 상담위원회도 가동됩니다. 지회 추천이나 개인 신청을 통해 접수된 노스님들에게 정기적인 안부 전화와 방문 상담을 제공해 일상에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망을 엮어갈 예정입니다. 25년간 노인 복지를 위해 일해온 정관 스님이 이제 비군의 스님들의 복지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입니다.
3: 비군의회에 4천 명의 명단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4천 명의 명단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스님들과 그렇게 해서 각 지회로 나누어가지고 지회에서 방문이 필요하거나 전화가 필요하거나 이런 분들로 분류해서 비군의 스님들이 노후가 좀 더 불안하지 않도록
1: 비군의 스님들은 염습과 입감을 비롯한 불교 장례 절차를 공부해 수행자의 장례를 직접 주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출가 수행자의 위의를 지키고 외부의 손에 의지하지 않은 채 스님들의 손으로 직접 여법한 회향을 돕기 위해 첫발을 내디딘 전국 비군의 회원장. 이번 제도의 정착으로 비군의 스님들이 더 많이 존중받으며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든든한 승가복지의 모범 사례가 될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박성윤입니다.
0: 병원 전법의 현 주소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병원 한 구석, 오직 환자들을 보듬겠다는 일념으로 40년 세월을 묵묵히 버텨온 스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를 이어갈 후학이 사라지면서 이 소중한 위로의 공간이 멈춰설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병원 법당의 대가 끊길 처지에 놓인 현실을 윤호섭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4: 화질도 화면 비율도 낯선 29년 전의 빛바랜 기록. 삶과 죽음의 최전선인 병원에서 환자들의 아픔을 달래며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던 비군의 스님은 어느덧 여든을 훌쩍 넘긴 노스님이 됐습니다. 1980년대 병원전법에 뛰어들어 국립의료원과 경찰병원 법당 개원을 이끈 서울 참나선언회주 성범 스님. 스님은 병원이라는 낯설고 척박한 공간에서 오직 환자들을 보듬겠다는 원력 하나로 40년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5: 요구르트가 요만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거를 들고 뛰어오면서 그걸 땅바닥에다 놓고 절을 하는 거예요. 불자는 물론이고 스님들이 불교 병원 포교에 앞장서야겠구나.
4: 강산이 네 번이나 바뀌는 세월 동안 이처럼 숭고한 길을 묵묵히 걸을 수 있던 건 상좌 무관 스님이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승과 함께 현장을 지켜온 오랜 세월만큼이나 병원 법당을 바라보는 무관 스님의 책임감도 남다릅니다. 그런데 무관 스님도 세수가 환갑을 훨씬 넘기면서 병원 전법을 얼마나 더 지속할 수 있을지 고민이 큽니다.
6: 신심나게 해왔지만 세월 가는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구나. 근데 병원 법당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불자 환자들에게 정말 힘들 때 꼭 필요한 곳이거든요.
4: 대가 끊길지도 모른다는 기약 없는 걱정 속에서도 병원 법당은 매일 기적 같은 위로를 길어올리고 있습니다. 차가운 약 냄새 가득한 병원 안에서 유일하게 마음 편히 숨을 쉴 수 있는 곳. 절망의 끝에서 마주하는 부처님의 자비는 환자뿐만 아니라 이들을 보듬는 의료진

0: 때 법당을 꼭 들리시더라고요. 감사하다고.
1: 다들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이제 종교를 많이 찾게 되잖아요. 여기 와서 혼자 조용히 기도할 수 있음에 되게 감사했고 이런 공간을 마련을 해주셨다는 거에 되게 그 부분도 감사했고.
2: 세월의 흐름 속에 스님들의 발걸음은 더뎌질지라도 오랜 헌신이 일궈낸 자비의 공간만큼은 온전히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 매월 넷째 주 토요일 밤 한국 3대 관음 성지 가운데 하나인 강화 보문사에서는 특별한 정진의 밤이 펼쳐지는데요. 섭씨 30도를 웃도는 열대야 속에서도 불자들의 신심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여름 더위도 잊은 정진 속 신묘장구 대다란이 108독 철야 기도 현장을 전합니다. 양육은 기자입니다.
4: 밤이 깊은 시간이지만 쩌렁쩌렁한 연불 소리가 어둠을 떨칩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흘러내리는 덥고 습한 여름밤, 불자들은 목탁 소리에 맞춰 일념으로 다란이를 독송합니다. 강화 보문사에서 지난 25일 봉행된 108다란이 철야기도 정진 현장. 신묘장구 대다란이 108독을 이어가는 참선과 연불 소리는 한밤중 산사의 정적을 깨우며 뜨겁게 울려 퍼집니다. 주지 원경 스님은 무거운 마음을 비워내고 스스로 결심을 세워 정진할 때 비로소 진정한 기도 힘이 생긴다며 함께 자리한 도반들과의 정진을 독려했습니다.
5: 아무쪼록 덥지만은 더 많은 식구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걸 보고 덥지만은 그래도 기도 오셨으니 열심히
4: 또 장시간 독송으로 지치기 쉬운 불자들에게 체력 관리와 마음가짐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전했습니다. 스님은 밤샘 기도 후 목이 상하거나 방전되기 쉽다며 올바른 호흡법과 경건한 태도를 당부했습니다.
5: 호흡을 자주 하면 목이 빨리 견성도 안 보여요. 목이 쉬어버린다는 거지. 아무리 고성을 연불을 질러 대도 아랫배, 단전에다 힘을 꽉 주고 힘을 천천히 빼면서 이렇게 하면은 덜 힘든데 집에 가서 더워도 시원한 걸막 먹어 대지 말고 될수 있으면 목을 많이 쓴 사람은 뭐 미지근한 거는 뭐 미지근한 거. 목이 빨리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4: 밤새 이어지는 다란이 독송 속에서 사부대중은 내면의 어리석음과 잡념을 내려놓으며 신심을 더욱 굳건히 다졌습니다. 한여름의 폭염도 막지 못한 사부대중의 열정적인 정진. 매월 넷째 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보문사의 신묘장구 대다란이 108독 철야기도는 불자들에게 일상의 번뇌를 씻어내고 참된 성찰로 나아가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육은입니다.
3: 불교 인재 양성에 매진해온 전국 종립학교 교직원들이 지리산 영곡사에서 수련회를 열고 마음 챙김으로 지친 심신을 다잡았습니다.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불교교육연합회와 전국교법사단이 주최 주관하고 조계종 포교부가 후원한 제57차 교직원 수련회는 동대부속 중고등학교, 청담고, 능인중고, 정광고, 보문고 등에서 교직원 4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영곡사 주지 지원 스님과 안정수 교법사단장은 첫날 입재식에서 화엄의 숲에서 초심을 만나다란 수련회 주제처럼 아름다운 자연과 천년 고찰에서 교직의 초심을 일깨우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수련회는 연곡사에서 예불, 화엄사 참배, 육법 공양과 수행, 싱잉볼 명상, 부산 관음사 지현 스님 법문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한라산 자비도량 태고종 제주 정방사가 어린이 여름 불교 학교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2박 3일간 제주 정방사에서 진행된 어린이 여름 불교 학교는 도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30여 명의 학생이 참가했습니다. 입재식을 시작으로 사찰 예절과 어린이 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체험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참가 어린이들에게 협동심과 함께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27년째 여름 불교 학교를 연 정방사 주지 혜일 스님은 사찰에서 즐거운 추억을 쌓고 부처님 같은 친구들이 되라고 격려했습니다. 7월 29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우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피로 생각합니다.
2: 비티엠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내 이름은 시타르타. 모든 걸 가진 한 나라의 왕자. 그런데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은 가출이라 했고 훗날 그것은 출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삶의 답은 몰랐던 나.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당신이 찾던 답, 어쩌면 제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드라마 붓다.

충청남도 서산, 천수만에 위치한 서해의 작은 섬 간월도. 그곳은 이제 묻지된 지 오래지만 간월함은 지금도 하루 두 번, 만조 때면 섬이 된다. 바다에 떠 있는 모습이 연꽃 또는 배와 닮아 연화대, 낙가산 원통대라 불렸던 간월함. 바닷물이 서서히 빠져나가면

비로소 간헐함으로 향하는 길이 열린다. 마당의 사철나무는 간헐함을 창건한 무학대사가 지팡이를 꽂아놓은 것이 자라 나무가 됐다고 한다. 당시 무학대사는 잎이 피어나 나무가 되면 구군이 돌아올 것이라 예언했는데 오랜 세월이 흘러 망공 스님이 새파란 잎이 돋아있는 것을 보고 중창 기도를 시작해 1941년 간호람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망공 스님은 일제강점기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관음 성지의 불씨를 지켜냈다. 간호람에는 대웅전 대신 관음보살을 모시는 원통전이 있다. 수많은 이들의 간절한 기도가 모이는 그 중심에 목조 보살 좌상이 모셔져 있다. 바다를 마주보고 있는 작은 법당 하나, 용왕각. 바다를 가르며 일하는 어부의 안녕을 비는 관세음 보살의 마음이 담겨 있다. 수많은 비바람에 흔들리고 바닷길이 끊어져도 법맥을 이어온 간호람. 깨달음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피안에서 간호람은 수없이 길을 열고 닫으며 우리에게 깨달음에 대해 설법하는 듯하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공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삼보 대승야 종진 영예

세바부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 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한무종약 칭단인월 시

충성 금정 총리 모모사 총리 내중 노선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좌전웅건자법안기묘원자우복이 설명향이에 청종옹이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강 국정

백양삼처시론 만지신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운용창 남북 평화통일 속성치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차 지극지

정성 금일 사시불공 예배 동참 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갚이지 묘력으로 광급일에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신심 경고 발보리 심영불 대전 속성 정가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원 각기 각각 등복이 부모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부모사 도량 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 영가 나무 서방 정토 극락 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 무생 법인지 대원 부모사 참배 인연 공덕으로 부모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 사방 출이 왕환 상봉 길경 불봉제 관제 구설 삼제 팔란 404병 일시 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 무백해 지제 수상고월 복해 의왕양지 대원 연우원 세세 상행보살도 구경원성

0: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1: 비티엔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붓다.
1: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2: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단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3: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2: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4: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 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5: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12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6: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5: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짝짝 드시면서 불교팀을 보시는 아버지가 절에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딸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 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귀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1: 출발해보자고. 어떡하면 아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2: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3: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4: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5: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4: 귀한 일이군. 일주일이 지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6: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2: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7: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찌르란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8: 그때 임재의원 선사의 어록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9: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8: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관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0: 생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1: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2: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0: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3: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4: 정말요?
3: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와셔가지고
5: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4: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안돼!
6: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4: 설치했어요.
7: 당했다!
8: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9: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4: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10: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세상 처처에 모여 끄던 소림굴 조사가풍 어찌 멀리 찾을소냐. 청산은 묵묵하고 녹수는 잔잔한데 청풍이 쓸쓸하니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 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혼과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홀려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이끄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더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호는 세상 불법지혜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쓰리 같이 엄한 계율 털끝인들 범하리까 점잖은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지겁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 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까 온갖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 거든 복과 지혜

함께 넣어라. 무량 중생제도 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나쁜 곳엔 광명어 고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갈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은 수맵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 끊고 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3: 일심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4: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5: 예수님! 예수님!

0: 스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2: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안녕하세요.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BTN 불교 TV 지대방 진행하고 있는 진명입니다. BTN 불교 TV는 우리 불자 가족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요, 또 수행의 현장을 알리면서 불교 포교의 길을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다른 이에게는 큰 깨달음의 등불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060-800-700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060-800-700번으로 ARS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TN 불교 TV는 우리 불자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맑고 밝은 세상, 부처님 세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벽안당 법인 대종사의 법문을 회고하다. 경봉조사 위상족, 경봉조사의 대를 이은 맏상좌가 되어 천성산 내원선원에서 조사 관문을 격파하셨네. 조계 종단의 정화불사에 온몸을 던지셨고 청백가풍으로 육환장을 떨치셨네. 영축산 통도사의 진정한 사표이셨으며 안과 밖이 한결같고 항상 정묵으로 바라보시었네. 법좌에 올라

0: 법문하실 때는 주장자를 높이 드시고 부처와 조사의 심인을 바로 보도록 열어보이셨네.
1: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3: 탄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하남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4: 우리의 정해선원은 이곳 하남도량에서 승가를 위한 원대한 서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생을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포교하셨으나 정작 자신이 머물 곳은 살피지 못하신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해선원에서는 종단의 차별 없이 안락한 승방의 건립을 위한 불사를 하려 합니다. 모든 종단의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회향하실 수 있는 정해선원 하남도량의 승방 신축 불사,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1: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 늘 살펴라. 지혜 있는 사람은 하루 세 번 자신을 관조한다.

대방광은 하엄경뿐 아니라 원각경이나 능엄경이나 다른 대승경전에서 대방광이란 말을 많이 말합니다. 위대하고 법답고 모나고, 그러니까 대란 말은 위대하다, 지극히 커서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전부 다 그 모양을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의미를 바로 마음을 세 가지로 말한 거요. 본래의 마음은 중생의 마음이나 부처의 마음이나 똑같은 건데, 그 마음 일심의 본체를 대방광이라고 유재하자에서 대자를 놓은 거죠. 건대자, 대한민국 하는 대자입니다. 대방, 방이란 말은 동서남북 사방이라는 방자지만 여기서 대방광이라는 방은 동방, 서방, 남방, 북방이 아니라 법다울 방자요. 가장, 그러니까 삼보에서 불법승이 있죠. 그래, 불 다음에 법이 있는데 그 법과 같은 의미가 방의 뜻입니다. 방. 방이란 것은 법다울 방자, 또 발을 방자, 여러 가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대방, 광이라고 해서는 지극히 위대할 뿐만 아니라 광대무변하다, 광대하다는 뜻이죠. 넓고 크다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자리는 위로 부처님과 아래로 일체 중생에 한해서 모든 중생과 모든 부처님의 그 마음은 동일하게 대방광이라요. 대방광. 그러니까 대방광이라고 하는 것이 하엄경 제목에 첫 번에 나오죠. 대방광. 그래서 방과 제방, 방과 광, 이것은 일심의 본체에서 묘한 작용으로, 묘용으로 나타나는 그 체가 있으면 용이 있죠. 가령 사람의 손은 체라면 손이 구부렸다 피었다 손바닥도 되고 주먹도 되는 그러한 원리와 같은 것이 방광이라요. 작용을 해요, 마음이. 그런데 우리 중생의 마음은 보통 희노애나 기뻐하고 썩내고 슬퍼하고 좋아하고 하는 희노애나 쪽으로 많이 그쪽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일체 중생의 마음 작용이 파도와 같이 일어나는 방광의 일부분이라요. 그러나 본래의 방광은 파도나 거품이 아니에요. 물에 파도도 있고 거품도 있지만은 그 물, 파도와 거품 이전에 물의 본체는 습성이라요. 축축한 저질 습자 습성, 전는 그 성질과 같이 그게 이제 대가 되고, 방광은 거기서 여러 가지, 즉 말하면 파도도 일어날 수 있고 거품도 일어날 수 있는데, 중생들은 마음바다에서 파도와 거품이 쉴 새 없이 늘 기멸하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또 생기고, 그런 것을

우측 대방관이라고 해요. 만약에 성부라면 제대로 대방관이 작용을 하고 대방관의 본체가 나타나지만 성불하기 전에는 아까 말했듯이 희노애나 감정 또는 잡념, 망상 그쪽으로 많이 작용을 하니까 그게 참 가려없는 중생들의 고통이 거기에서 만들어진 거죠. 부처님이 되면, 부처가 되면은 모든 괴로움을 다 해탈해서 거품과 직마라만 파도가 있는 게 아니라 지극히 고요하고 지극히 비고 지극히 청정한 그 무르 본체성이다 말이죠. 그걸 대방관이라고 하니까 부처의 마음은 지극히 커서 허공 같은 그러한 것도 그 마음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물질 세계에서는 세계와 허공계가 가장 크다고 하죠. 세계도 끝없고 허공도 끝이 없고 그러나 세계보다도 더 무궁무진한 텅 비고 고요한 그 마음의 본체가 허공과 같다 해서 허공이 커다갈 때는 공대라고 합니다. 땅도 크기 때문에 지대라 하고 그 거기도 다 대자가 붙죠. 지대, 풍대, 지수화풍, 사대 같은 거, 질대 같은 거 전부 다 대라고 하지만 그것은 유형적인 것, 무형적인 것, 유형, 무형을 통해서 지극히 커다란 말이고 정작 마음은 유형도 아니고 무형도 아니면서 유형으로도 나타나고 무형으로도 나타난 그 마음은 지극히 크기 때문에 관세음 보살은 대자대비라고 하지요. 대자대비라는 그 대자와 같은 게 바로 대방광 대요. 천수경의 나무대비 관세음 나무 대원본존 지장보살 뭐 그런 게 나와 있죠. 거기도 다 대자가 붙죠. 그런데 그렇게 지극히 크고 지극히 광대무변한 그러한 마음을 마음의 본체와 마음의 묘한 묘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것은 입법계 품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입법계는 법계에 들어간다. 드립자 입법계 품이죠. 법계란 말은 법성이니 또는 여러 가지 법문이니 그 법자죠. 또 마음을 불성이라고도 하죠. 불성. 부처의 마음, 부처의 심성이다. 부처의 마음. 또는 법성계에서는 법계란 말을 안 쓰고 거기서는 법성이라는 두 글자로 말하죠. 법성에 들어간다는 말이라요. 법성. 법성이나 법계나 같은 말이요. 법계라고 할 때는 이법계와 사법계를 주로 다 총괄해서 법계라고 합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는 법성이라고도 해요. 법성. 그래서 법성계에서는 의상대사께서 법성원용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개송 잔머리에. 그러니까 법성계에서 말한 법성이나 하엄경 입법계품에서 말한 법계에 들어간다는 법계나 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계에 들어간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가령 입산 수도를 한다. 산에 들어가서 도를 닦는다. 도를 닦기 위해서 산 중에 들어간다. 그 말이 입산한다고 하지요. 그와 같이 성부를 완전히
구경과학을 성취하기 위해

그래서는 법계에 들어간다 말이야. 산 중에 고요한 산 중에 들어가서 고요한 마음으로 도를 닦는 것처럼 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마음, 그 진리, 그 법성에 들어간다는 말이요. 법성이나 법계나 불성이나 같은 의미라요. 그래서 일중일체 타중일 하나 가운데에서 모든 일체가 생겼고 일체가 또 많은 것이 본래 하나인 그 자리에 되돌아간다면 우리 마음을 보통은 만 가지 마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한 만 가지 그 마음이 축소하고 집약하면 하나의 마음이라고 하죠.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걸림없이 일심이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만법이라고 만 가지 법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만법이 바로 일심이요 일심이 바로 만법이다 말이죠. 그렇게 알면 쉽죠. 예? 그게 법성계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래 하나도 없는 거고 만 가지도 없는 거지만 숫자로 만들다 보면은 하나도 생기고 만 가지도 생겨요. 만법이 귀일 일기와처가 그러면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나는 선방에서 참선만은 전공하지는 않았지만은 거기에 대한 해답은 여러분에게 쉽게 말하고자 합니다. 만 가지 법이 하나로 돌아갔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대방광 불암경에 돌아갑니다. 대방광 불암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일심으로 돌아가요. 일심에 돌아가요. 한 마음에 돌아가요. 그러니까 만법 귀일 일기와 하처라고 해서 이 캐시마크가 나오지만은 일기는 바로 돌아갈 것도 없는 거요. 돌아갈 것 없는 데서 돌아가기도 하고 돌아갈 것이 없는 데서 돌아가기도 하고 돌아갈 것이 없는 데서 또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묘하죠. 그래서 그렇게 단정을 하고 이렇게 딱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왔어요. 나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선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강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범부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성인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성인도 아니고 범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건 묘하죠. 그 도리가 바로 태방광 불화음이고 원흉문 행포문 원흉이라는 것은 원만융통을 해서 둥글둥글하니 이 허공도 둥글고 태양도 둥글고 달도 둥글고 지구나 도마도나 감이나 다 둥글둥글하죠. 원래 둥근 것이 근본이야 근본. 근본 자체는 둥글둥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머리가 이렇게 둥글둥글해야 돼요. 눈 동자도 둥글둥글해야 되고 그게 바로 마음에서 머리도 생기고 눈도 생기고 별거 다 생겼어요. 천지 만물도 거기에서 생긴 거예요. 그거 알면은 뭐 하은경 통도사 오기 전에 여러분이 다 꿰뚫어 사무쳐 아는 거예요. 만법이 귀일 뿐 아니라 귀일이 만법 될 수도 있고 만법이 귀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는 마음이란 것은 형체가 없고 지극히 비고 고요하고 밝은 거요. 그게 본래의 마음이라요.
그걸 바로 대방광 불화음이라 해요.

불화음이란 것은 성불하면은 성불하기 전에 부처가 되기 위해서 닦는 것도 불화음이고, 부처님이 되면은 꽃이 반발한 것처럼 불화

꽃이 잘 장엄된 거, 원흉으로 장엄된 것이 그것을 이 법이라 하고 그것을 부처님이 설법하신 법문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경이라고 그래요. 설법이나 법문은 경이란 말을 붙입니다. 경. 하엄경뿐만 아니라 능엄경, 원각경, 무슨 다른 경도 많이 있죠. 금강경도 있고. 그래서 대방과 불화음. 그래서 나는 대방과 불화음을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하엄경을 보니까 기기묘묘한 말씀을 다 하시는데 이런 일구나 한 말씀이나 한 구절이나 한 토막 말이라도 지극히 미묘한 법문의 하엄경에 다 있더라 말이오. 제방광 불화음에서도 입법계, 법계로 들어간다 말이오. 법계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마음도 법계요. 또 중생들의 본래 마음자로도 다 법계요. 중생이 살고 중생이 이 세상에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도 다 법계 아닌 것이 없어요. 법계. 어떤 데는 보면 법계사 절도 있어요. 절. 절 이름도 법계사가 있어요. 하엄경에서는 법계라는 그 말이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이법계가 있고 사법계가 있고 이사무예법계 있고 사사무예법계 있고 그렇게 하면 네 가지 법계죠. 이법계, 사법계, 또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 그리고 우리 중생들이 사는 것을 사는 이 세계를 십법계라고도 합니다. 열 가지 법계. 열 가지 법계는 성인의 세계가 사성이고 성문 연각 보살 부처 사법계라 하고 또 중생들의 사는 그 세계를 천상 인간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육법계. 그래서 둘을 합치면은 십계 십법계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중생계로부터서 부처님 세계, 보살의 세계, 성문 연각 저 나한들 그것까지 다 합쳐서 십법계라고도 해요. 그러면은 십법계가 있다면은 도를 닦아서 도를 이루면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법계 주로 이제 활약을 하셔야 돼요.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하는 것은 불보살들이 그 중생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노력 않고는 뭐가 저절로 되는 것은 잘 없어요. 자연주의는 옛말이지 자연이 된다는 것은 그건 믿기가 어려워요. 노력을 하고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돈도 벌어야 돈이 생기지 돈 벌지 않고는 돈 안 생기죠. 그와 같이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중생계를 위해서 상구보리 한 다음에는 하와중생을 해요. 아래로 중생계에 들어가서 중생을 교화한다. 중생을 다 부처 만든단 말이오. 하와중생. 하와중생 할 때 10법계 중에 6법계가 거기에 해당되고 4법계는 부처님, 보살, 성문, 연각 이렇게 해서 사법계, 사성육법. 그러고 보면은 성문이나 연각이나 보살이나 부처나 이 네 가지 종류의 성인들이 전부 다 법계고 천상인간,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범부의 중생의 세계도 다 법계란 말이야. 그렇다면은 법계가 무궁무진한 거요. 중생을 제도할 때는 중생법계에 들어가고 성불하려고 부처가 되려고 하면은 불법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입법계품에서
말한 거예요.

들어가는 바가 없이 들어가고 들어가도 들어간 바가 없는 거요. 그게 참 묘한 거죠. 그러한 도리를 깨달으면 선방에서 이먹고 찾기 전에 벌써 다 성불이 가능한 거예요. 이 음료수가 잘 들어가죠, 목구멍으로. 그와 같이 공부가 잘 되면, 잘 들어가면 진짜로 최고입니다. 그래서 입법계 품에 비목구사 그 선인이나 또는 출야신이나 이런 분들은 성인은 약간 성인의 문턱으로 들어가시기는 들어가시지만 아직까지 석가모니처럼 완성한 부처는 아니죠. 하엄경에 나오는 53선지식은 선제동자가 일일이 찾아가서 법을 묻고 배우고 깨닫고 수행을 했어요. 선제동자처럼 그렇게 되는 분이 잘 없죠. 선제동자 하면은, 선제동자는 어째서 선제동자라고 했냐면은, 선제동자가 처음에 태어날 때 집안에 금은 보화 여러 가지 보물이나 여러 가지 좋은 돈이나 금 할 것 없이 금은 유리 산호 호박 진주 마늘 모두 칠보 같은 거 무궁무진하게 집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선제동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선근 공덕, 적선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결과, 그러한 과보를 얻게 되어서 선제동자라, 선근 공덕의 착한 선업과 선덕의 재물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동자와 같이 순진하게 순수하게 때묻지 않는 그 청정한 마음에서 그 선지식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받고 그대로 수행하는 그러한 분이라고 해서 선제동자라 그래요. 그래서 하엄경 마지막에는 입법계품으로 끝을 맺습니다. 입법계품, 법계에 들어가. 법계에 들어가면 내나 다 성불하게 되는 거죠. 이건 좀 물이 다 없어졌네. 물이 잘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선제동자는 일생의 능원 강급지가라, 일생 동안에 3대 아승직업을 두고 닦아서 성불하는데 선제동자는 일생에 성불합니다. 금생에 인간의 그 몸, 선제동자의 몸으로 바로 성불을 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그러한 유실력과 삼보우 가피력이나 여러 가지 그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법을 통달하신 분이 선제동자예요. 선제동자. 그래서 여러분이 입법계 품이나 그 전에 여러분들이 발심을 하고 신앙심을 가지려면은 선제동자라고 하는 선제동자, 나무 영산

해사 불보살 나무 서가열의 불 나무 노사나불 나무 피로자나

마사를 마사리라고 내가 말하죠. 선제동자는 빨이 선제동자지 보살 화연이요. 내가 보살이요. 네? 그래서 하엄경 본문에 선제동자가 마지막으로 나와서 일생에 바로 성불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보살이 선지식이 누구냐? 보현보살이죠. 맨 처음에 문수보살이고 문수보살에게 발심을 해서 법을 배우고 법문을 듣고 그리고 선지식을 낱낱이 찾아가서 도를 이루는데 마지막 그 선지식이 보현보살이요. 문수보살, 보현보살. 그래서 하엄경은 문수보현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좌우와 같아요. 좌편, 우편이라. 그러니까 문수보현이 갑하면은 비로자나 부리고 또 비로자나 부처님이 낱낱 개체개체로 분리가 되면은 문수보현 같은 선제동자와 같은 그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제동자 선지식 53선지식과 이 선제동자 이 주안이 바로 그거예요. 마음은 본래 비고 밝은 거. 비고 밝은 그 마음을 우리가 체험하면 체득하면 그대로가 선제동자도 될 수 있고 비로자나 부처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본래 마음은 비고 밝은 거예요. 그래서 삼조 성찬대사는 뭐라고 신신명의 말씀을 하셨냐면은 허명 자조하야 불로 십력이니라. 비고 밝아서 스스로 비춰 저절로 비춘다만 항상 내 마음을 반조한다 말이야. 내 마음을 돌이켜 비춘다 말이야. 그렇다 해서 비고 밝은 그 마음 그대로지 마음의 힘을 수그럽게 하지 않는다. 마음의 그 힘을 가져갈 필요가 없다 말이야. 억지로 용을 쓰고 신경을 써서 되는 게 아니오. 저절로 비고 밝은 마음 자체에서 비고 밖에 비추는 거예요. 태양도 그와 같아요. 태양이 이쪽으로 와서 비추려고 해서 비치는 게 아니오. 태양은 비추려고 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낮에는 항상 비춰요. 밤에도 비추지만은 밤에는 보통 중생들이 잘 해를 못 보지요. 못 볼 뿐이지 해는 밤에나 낮에나 항상 비추고 있어요. 조명한단 말이에요. 조명. 그래서 선제동자나 선지식이나 모두 다 조명으로서 성불을 하신 거예요. 도를 깨달은 거예요. 조명. 비추어 밝힌다. 비춘단 말이에요. 마음은 본래 비고 밝은 거니까

비고 밝은 그 마음에서 찾아오라. 스스로 비춘다 말이야. 어떤 힘을 가하거나 어떤 신경을 거다가 쓰거나 그런 것 없이 저절로 비춘다. 허명 자조와야 불로 심력이라. 신신명의 그 법문이 삼조 성찬대사 그 법문의 신신명 전체의 주요 골자요. 비단 신신명의 주요 골자뿐만 아니라 하엄경이나 법화경이나 능엄경이나 원각경이나 금강경이나 그 법문도 따지고 보면은 허명자조요. 허명자조하야 불로 심력이라. 허명자조. 나는 그래서 허명자조가 참으로 진짜로 좋구나 말이야. 좋구나 좋구나 허명자조로다. 허명자조.

가명자조가 느껴집니까? 가명자조를 내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와 닿지 않으면 들어봐도 별 효력이 없고, 만약에 와 닿으면 누가 말을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아무런 구애가 없어. 이렇군 저렇군 이렇군 저렇군 그러한 구애가 없단 말이야. 허명자조라. 허명. 허명이란 말이야. 그래서 허명이라는 두 글자가 마음의 본체, 마음의 근본 그 실상을 그대로 말한 거예요. 허명자조. 허명자조만 하면은 하엄경 무진법문이 그 속에 다 들어있고, 53선지식의 법문도 허명자조 속에 다 들어있고, 삼세제벌과 역대조사 모든 제대 선지식이 허명자조 속에 들어있어요. 허명자조를 내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벌써 신신명의 삼조 성찬대사가 그 말씀을 발표하셨지. 허명자조라. 그런데 허명자조의 공부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경을 보아서 하기도 하고, 참선을 해서 하기도 하고, 온만의 반매음 육자주 주문을 해서 하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놓아버리고 아무 생각도 없는 무념에서도 할 수 있고. 진짜는 그거요. 무념이라. 생각이 없는 거요. 생각이 없으므로 허명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자조한다 말, 스스로 비춘다 말. 허명자조 불로심력해라. 허명자조 불로심력해라. 나는 그거 보고 그 삼조 성찬대사한테 내가 머리를 조아리고, 스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수백 년 후에 태어나서 또한 수천리 밖에서 삼조 성찬대사를 허명자조라는 네 글자로 말미암아 내가 스님을 받들고 모시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삼조 성찬대 그래 놀랍죠. 그거 감흥이 있는 거예요. 감흥이 있어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명명백백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뼉을 치면은 소리가 나는 것처럼 감흥이 온단 말이에요. 감흥이 오면은 진짜 불로심력, 마음의 힘을 수그럽게 아니하도 그대로

개합이 돼요. 합치 돼요. 합치가 되어서 제대로 딱 합이 됩니다. 합이 되면 어찌 되냐? 불화음이 돼요, 불화음. 대방광 불화음이 돼요. 우리는 불화음이 대방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대방광이 바로 불화음이고 불화음이 바로 대방광이요. 대방광 불화음. 불화음 대방광. 그만 마치겠습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0: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응.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냐?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넌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다 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대 자신에게서 때를 벗겨내라. 은세공이 은의 때를 닦아내듯이 차근차근 조금씩 조금씩 시시때때로

생각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당신은 오늘 누구를 향해 마음을 보내고 있나요? 누구를 그리워하고 무엇을 이루고 싶어하며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나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의 갈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루고 싶은 꿈일 수도 있으며 평생 붙들고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갈망은 부족함에서 시작됩니다. 목마르기에 물을 찾고 그리기에

사람을 찾고 이루고 싶기에 길을 떠납니다. 언제든 가질 수 있고 언제든 만날 수 있다면 애틋함도 간절함도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하나의 긴 구애인지도 모릅니다. 연인을 향한 구애도 있고 꿈을 향한 구애도 있으며 행복을 향한 구애도 있습니다. 예술가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작품을 향해 구애하고 수행자는 깨달음을 향해 구애하며 누군가는 평온한 삶을 향해 간절히 구애합니다.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향해 손을 뻗으며 살아갑니다. 공작새는 짝의 마음을 얻기 위해 눈부신 깃털을 펼치고 춤을 춥니다. 그 춤은 아름다움을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마음을 얻고 싶은 열망이 온몸의 춤이 되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구애의 춤을 추어야 하지요. 사랑을 원하면 사랑의 춤을 추어야 하고 신뢰를 원한다면 신뢰의 춤을 추어야 하며 인연을 원한다면 인연을 향해 춤을 추어야 합니다. 구애란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는 일입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내가 먼저 이해하려 하며 내가 먼저 한 걸음을 내딛는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열리지 않으니 마음을 얻으려 하면 두드려야 하고 기다려야 하며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0: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1: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은

0: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일에는 일중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지금 여기에서 깨어나는 법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성취 발원,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소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거룩한 승방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지키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성 강설, 목정팀의 성클래스 목정입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참나를 찾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함께 공부하셨죠?
2: 네.
0: 나 이것은 나가 아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0: 나 이것은
1: 나의 것은
0: 나가 아니다.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몸은
1: 나의 몸은
0: 나가 아니다.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마음은
1: 나의 마음은
0: 나가 아니다.
1: 나가 아니다.
0: 나는
1: 나는
0: 내 것
1: 내 것
0: 내 몸
1: 내 몸
0: 내 마음의 주인이다.
1: 내 마음의 주인이다.
0: 나는
1: 나는
0: 진여 자성이다.
1: 진여 자성이다.
0: 나는
1: 나는
0: 본래 성불이다.
1: 본래 성불이다.
0: 자, 그러면 나 이것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고요히 앉아서 나 이것을 제가 부르는 대로 따라서 떠올려 봅니다. 내 집. 내 몸.

0: 대사진. 자, 눈을 떠봅니다. 자, 지금까지 본 것들 누가 보고 하는 것이죠?
1: 내가 보고 하는.
0: 그러므로 보여지는 것은 나가 아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죽비를 다 보세요. 누가 무엇을 보고 있죠?
1: 내가 죽비를 보고 있다.
0: 그럼 보이는 죽비가 나인가요? 보는 주인이 나인가요?
1: 보는 주인이 나입니다.
0: 보이는 것은 어느 것도 나가 아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본 내 것들, 내 집, 내 옷, 내 가족, 그 다음에 내 경험, 내 지식, 내 이름. 누가 보고 알죠?
1: 내가 보고 압니다.
0: 그러니까 나예요? 나 아니에요?
1: 나
0: 아니죠?
1: 네.
0: 보고 하는 주인이 나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중생들은 나의 몸을 나로 착각합니다. 자, 이제 자신의 몸을 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전체를 봅니다. 누가 무엇을 보고 있죠?
1: 내가 나의 몸을 보고 있습니다.
0: 그러면 보여지는 몸이 나인가요? 보고 하는 주인이 나인가요?
1: 보고 하는 주인이 나입니다.
0: 그런 몸은 내가 아니다. 자, 이제 마음을 볼까요? 자신의 마음을 지금 떠올려 봅니다. 지금 일어나는 마음을 누가 보고 있죠?
1: 내가 보고 있습니다.
0: 그러면 보여지는 마음이 나인가요? 아니면 마음을 보고 하는 주인이 나인가요?

0: 떠보세요. 자, 이제 한번 한 구절씩 따라해 봅니다. 나의 것은
1: 나의 것은
0: 나가 아니다.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몸은
1: 나의 몸은
0: 나가 아니다.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마음은
1: 나의 마음은
0: 나가 아니다.
1: 나가 아니다.
0: 나는 보고하는 주인이었죠.
2: 네.
0: 예, 그래서 나는
1: 나는
0: 내 것
1: 내 것
0: 내 몸
1: 내 몸
0: 내 마음에
1: 내 마음에
0: 보고하는 주인이다.
1: 보고하는 주인이다.
0: 나는
1: 나는
0: 진여 자성이다.
1: 진여 자성이다.
0: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봤지만 보는 주인이 바뀝니까? 보여지는 대상이 바뀌나요?
2: 보여지는 대상이 바뀝니다.
0: 예. 네. 하루 종일 내 몸을 누가 보고 있죠?
3: 내가
2: 보고 있어요.
0: 하루 종일 나의 마음을 누가 보고 있죠?
2: 내가 보고 있습니다.
0: 그러니 나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2: 안 변합니다.
0: 안 변하죠. 그 안 변하니까 나는 진여 자성이다. 자, 따라해 보세요. 나는
1: 나는
0: 진여 자성이다.
1: 진여 자성이다.
0: 자, 그다음에 진여 자성을 깨달으면 해탈 열반이므로 나는 본래 성물이다.
2: 나는
0: 자, 따라서 해 보세요. 나는
1: 나는
0: 본래 성물이다.
1: 본래 성물이다.
0: 아, 왜 그러냐? 자, 성물이란 해탈 열반을 말한다. 해탈이란 생로병사,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생로병사, 태어나고 나이를 먹고 늙고 병들고 죽음. 다 누구 몸이죠?
2: 나의 몸입니다.
0: 나의 몸이죠.
2: 네.
0: 그렇다면 태어날 때 몸의 주인 누구?
2: 나입니다.
0: 나이를 먹어가는 그 몸의 주인 누구?
2: 나입니다.
0: 아플 때, 건강할 때 몸의 주인은 누구?
2: 나입니다.
0: 죽음에 이르렀을 때 누구 몸?
2: 나의 몸.
0: 네. 그러므로 나는 변하지 않고 몸은 생로병사가 있다 없다?
2: 있다.
0: 있다. 그러니까 생로병사는 나에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 몸에 있었나요?
2: 내 몸에 있었어요.
0: 나에게 생로병사 없으므로 생로병사로부터 해탈이다. 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데 그것을 생사윤회라고 한다. 그러면 이번 생에 몸이 죽고 다시 다음 생에 몸이 태어나는데 그 몸 누구 몸?
2: 나의 몸.
0: 만약에 나의 몸이 아니라면 나는 윤회하지 않겠죠. 나의 몸이니까 윤회를 하는 거죠. 고로 전생은 누구 몸?
2: 나의 몸.
0: 현생 누구 몸?
2: 나의 몸.
0: 다음 생 누구 몸?
2: 나의 몸입니다.
0: 몸은 전생과 현생과 내생이 바뀌겠죠.
2: 네.
0: 죽고 새로 태어나니까. 그렇지만 몸의 주인은 변하여 변하지 않습니까?
2: 변하지 않습니다.
0: 변하지 않죠.
2: 네.
0: 변하지 않으니까 생사윤회가 없다. 고로 나는 생로병사와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나 있다. 그 나는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아니면 부처님 법을 만나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겁니까?
2: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0: 네, 그래서 본래 있는 해탈 열반이다. 해탈이다. 그래서 본래 성불이다. 이해가 되시죠?
1: 네.
0: 네. 그리고 열반이라는 말은 괴로운 마음에서 즐거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 중생들의 삶의 본성인데 그 마음의 주인 하루 종일 괴로움과 즐거움, 괴로움과 즐거움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데 다 누구 마음이다?
2: 나의 마음이다.
0: 하루 종일 누구의 마음이다?
2: 나의 마음이다.
0: 그러면 어제 누구의 마음?
2: 나의 마음.
0: 지난해, 작년에 누구 마음?
2: 나의 마음.
0: 평생 누구 마음?
2: 나의 마음.
0: 그럼 마음은 계속 바뀌었죠?
2: 네.
0: 주인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2: 안 바뀝니다.
0: 그 마음에 바뀌는 기본이 뭐냐? 불만족, 불편함, 괴로움에서 만족, 편안함, 즐거움을 구하는 거다.

0: 그런데 괴로운 마음의 주인 누구다?
1: 나입니다.
0: 즐거운 마음의 주인 누구다?
1: 나입니다.
0: 불만족한 마음 주인 누구다?
1: 나다.
0: 만족한 마음 주인 누구다?
1: 나다.
0: 주인은 다르다 같다. 같다. 같으니까 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열반이라 한다. 그러 나는 처음부터 있었고 본래 있었으니 그 나는 생로병사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나 있으니 변하지 않으니 해탈이고 끊임없이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구하는데 아무리 구한들 주인은 변하지 않으니 이미 열반이다. 그래서 나는 본래 성불이다. 자,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는 본래 성불이다.
1: 나는 본래 성불이다.
0: 여러분 잘 아셨죠?
1: 네.
0: 이 여섯 가지만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참선하는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여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알고 항상 주인인 나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참선이고 조사선이고 가나선이다. 이것을 알면 나를 깨달으면 해탈 열반이다. 이 중요한 내용을 나만 알아야 되겠어요? 가족들도 알아야 되겠어요?
2: 가족들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0: 가족도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괴롭거든요. 두렵고. 그러면 가족만 알아야 되겠어요? 내 지인도 알려줘야 되겠어요?
2: 지인들도 알려야
0: 지인도 알려줘야죠. 부처님은 우주법계 일체 중생에게 이것을 다 가르쳐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진리를 나와 우리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방송포개다. 여러분들이 ARS도 많이 해주시고 그것이 단지 그냥 하니까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덕을 짓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공덕 있는 만큼 우리는 행복할 수 있거든요. 마치 물건을 살 때 내게 돈 있는 만큼 살 수 있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면서 060-800-7000번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에 보면 수행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왜 수행법을 여러 가지를 만들었냐 하면 그것을 이해하는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누구나가 수행을 할수 있도록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기설법이라 그래서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법을 설하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84,000법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핵심은 84,000법문이든 혹은 더 10만의 법문이든 혹은 100만의 법문이든 100억의 법문이든 다 목적지는 해탈열반이고 해탈열반은 결국에는 나, 즉 참나를 깨달아야만 한다. 이것이 부처님 법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수행의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즘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명상입니다. 명상. 명상은 원래는 이제 부처님이 수행 방법이 그 인도에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보급이 됐죠. 그때 그 이름은 원래 이제 명상이 아니라 인도 말 그대로 하면 드아나. 그걸 소리나는 대로 써서 선나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근데 이 부처님의 수행 방법이 인도에 널리 보급이 되니까 그 당시에 인도와 거래를 했던 그 대상들이 상인들이 그 방법을 사막을 건너서 유럽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그 부처님의

법을 그 수행 방법이라든지 부처님 법을 알리다 보니까 이미 그곳에서도 마음을 고요히 하고 편안히 하는 그런 수행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의 이름이 뭐냐면 메디타티오입니다. 메디타티오. 그 당시

사람들이 일본을 개항해서 일본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그 메디테이션의 수행 방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미 일본은 선이 많이 알려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문으로 다시 번역을 해서 명상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명상도 결국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수행 방법이다. 요즘에 이제 많이 보급된 명상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인 초기 불교 수행 방법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고통이나 혹은 질병으로도 치유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명상의 방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해야 되겠고요. 명상의 방법은 부처님의 가르침 수행 방법이 가장 근간이 바로 사념처입니다. 그래서 사념처는 신, 몸을 관찰하는 거고요. 수, 느낌을 관찰하는 겁니다. 심, 마음을 관찰하고 법, 대상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 수, 심, 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사념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명상은 이것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근본적인 방식은 사념처, 몸을 관찰하는 거죠. 몸에는 이제 다양한 모습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수, 느낌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 마음을 관찰하고 대상을 관찰하고 법 이렇게 하는데 그 대상을 관찰해서 그것이 내게 고통을 줄 때 불편함이나 불만족이나 혹은 느낌은 어때요? 몸에 대한 느낌은 통증을 유발하잖아요. 그것을 관찰함으로 인해서 관찰함으로 인해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관찰하는 걸 윗바사나라고 초기 불교의 수행 방식입니다. 그리고 관찰한 상태에서 흔들림이 없이 계속 지속 관찰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사마타입니다. 윗바사나와 사마타를 통해서 신수신법을 관찰한다. 관찰하는 목적은 해탈 열반이거나 혹은 저 지고무상한 진리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마음의 고통, 뭐 스트레스라든지 혹은 감정의 그런 미움이나 증오나 어떤 그런 괴로움 이런 것부터 마음이 편안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이 또 지속이 되면 많이 만연이 되면 몸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육신의 나오는 고통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어떤 기억으로 인해서 살아가면서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런 트라우마로부터의 치료라든지 그래서 심신의 안정 내지는 심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신수신법 즉 대상을 관찰하고 집중하면 내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느냐. 그리고 관찰하는 걸 알아차림이라 하거든요. 알아차리죠. 그 알아차리면 왜 고통에서 벗어나느냐. 예를 들어서 느낌을 관찰해 볼까요? 내게 지금 고통증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 통증을 가만히 두면 통증이 곧 내 아의 통증이다. 내 몸을 나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내게 온다라고 해서 고통을 받죠. 또 미움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미운 마음이 나를 급속히 고통스럽게 합니다. 괴롭게 만들죠. 그러면 미운 마음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증을 관찰하면 관찰자와 통증이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미움이 일어나죠.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을 지켜보고 있으면 알아차리면 보는 자와 보여지는 감정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우리가 모든 고통이나 감정들은 어떻게 생기냐 하면 그러한 느낌이나 첫째 몸을 통해서 느낌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몸과 느낌을 나와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증이 오면 내가 아파, 내가 괴로워 이렇게 하죠. 또 즐거운 느낌이 오면 내가 즐거워

0: 내가 편안해 이렇게 한 겁니다. 또 즐거운 느낌이 나면 그렇고 괴로운 느낌이 나면 괴롭다 착각을 하죠. 그런데 지켜보고 있으면 알아차리면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을 보는 내가 있습니다. 몸을 보는 내가 있고 몸이 있죠. 그러면은 몸과 나를 동일시해서 일어났던 현상에서 내가 벗어나게 됩니다. 즉 우리는 몸과 즉 몸, 느낌, 마음 이것들을 나와 동일시하는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으면 보는 주인인 나와 보고 하는 나와 보여지는 대상이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면 어떨까요? 내가 괴롭지 않죠. 지켜보고 알아차리는 순간에는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 자꾸 지켜보다 보면 이게 서서히 다르다는 걸. 그래서 주시자와 대상이 남게 됩니다. 주시자 대상이 남으니까 주시자가 나이고 대상은 나가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통증으로부터 혹은 마음의 감정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아 이것들이 본래 나에게 관계된 것이 아니었구나. 또 이것들은 매 순간순간 지나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고 고요히 하고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로 명상이다. 네, 제가 명상에도 100%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수행 방법이. 그 다음에 이제 초기 불교, 이제 그 남방 불교라 합니다. 여기서는 똑같이 신수심법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대상을 관찰하는데 거기서 어떤 것을 여기서 목적으로 하느냐? 해탈, 열반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다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무상과 무화를 알게 됩니다. 무상과 무화를 어떻게 알게 되느냐? 나와 동일시했을 때는 이것이 내 이 본래 주인인 자성이 바뀌지 않으므로 내 몸인데 내 몸이 항상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이 늙고 병들고 죽으면 알지만 평상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보고하는 주인과 하나가 돼가지고 어렸을 때의 몸이나 어제의 몸이나 오늘의 몸이나 나는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켜보니까 어때요? 몸은 계속 변해가죠. 그러므로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집착한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상. 또 그 매순간 변해가는 그 감지된 기억이 이 세상에 있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오온이라 그러는데 색, 수, 상, 행, 식 이것들이 내 나라고 착각을 했는데 나가 아님을 즉 무상이고 무아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구하는 마음 내 마음과 내 몸을 나로 여겼으니까 내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괴로운 마음도 즐거운 마음을 구하려 하고 괴로운 마음도 즐거운 마음을 구하는데 몸이 꼭 필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1: 네.
0: 그 몸을 집착하게 됩니다. 그걸 몸을 태어나기를 구하려고 하고 구하니까 태어나고 태어나면 나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수심법을 통해서 몸과 마음, 저 대상들이 내가 아님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지켜보면서. 그래서 무상과 무아를 깨달아서 집착과 번뇌망상을 다 내려놓고 해탈, 열반에 이르는 겁니다. 명상은 해탈, 열반이 아니라 목적이 현재 지금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고 고요하고 즐겁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 그랬죠. 초기 불교는 똑같이 신수심법을 관찰하되 부처님이 가르침인 무아와 무상을 깨달아서 집착을 내려놓고 즉 몸과 마음의 이 모든 것이 내가 아님을 알아서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 열반에 이르는 것. 이게 초기 불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공부하고 있는 이 조사선은 다른 말로 이제 가나선이라고 참선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특징이 있느냐. 대상을 통해서 그 대상의 본성을 대상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을 통해서 주인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자 명상도 대상과 보고하는 주인이 동일시해서 나누어짐으로 인해서

예, 우리가 분리가 되잖아요. 분리가 됨으로 인해서 통증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마음의 그 집착에서 벗어나기도 하는 거거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초기 불교에서는 그 보고 있는 주인인 나와 보여지는 마음과 몸, 저 대상을 봄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에 집착을 내려놓게 되죠. 네. 그래서 결국은 해탈 열반을 이루게 되는데 그럼 핵심이 뭐죠? 대상과 보고 있는 주인의 동일시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과 초기 불교는 대상을 관찰해서 그래서 자세히 관찰해서 무상과 무아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걸 느껴서 몰래 내가 아니면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조사서는 어떻게 하냐면 대상의 그 무상과 무아를 알아차려가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통해서 주인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네. 대상을 자세히 보고 그 원리를 무상, 재행무상과 재본무아를 알아서 그것이 나와 별개로 있다는 걸 알아서 통증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심리적 안정을 구하기도 하는 것이 명상이라면 또 그 대상과 그 보고 아는 주인인 자성과 나누어져서 그 대상들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돼서 번뇌망상을 다 내려놓고 해탈 열반 얻는 것이 초기 불고고 그럼 조사선 어떻게 하느냐 이 동일시에서 벗어나는 게 핵심이므로 대상을 통해서 주인을 바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게 조사선의 핵심입니다. 참선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주인을 알면 당연히 그대로 분리가 되죠. 네. 대상을 보고 원리를 알고 오래오래 보면서 자연스럽게 아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알면 바로 대상이 내가 아니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을 보고 대상을 알아차리고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통해서 보고하는 자성으로 돌아온다. 이것이 조사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하는 주인인 변하지 않는 나를 깨닫는 것 그걸 진여자성이라고 견성성불이합니다. 어차피 대상을 알든 모르든 아니면 주인을 알든 모르든 대상과 보는 자, 보는 주인이 분리가 돼야만 통증에서도 벗어나고 번뇌망상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사선은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보는 즉시 자성으로 돌아온다. 그건 누구나가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조사선의 핵심이다.

0: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일상에서 나를 찾느냐? 능엄경에 보면 25원통이라고 있습니다. 25원통이란 25가지를 통해서 다 진여 자성을 깨닫는 방식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25가지란 첫 번째 18개라 그래서 육근, 안, 이, 비, 설, 신, 의. 그다음에 육경, 색, 성, 향, 미, 초, 버. 육식, 안식, 이식, 비식, 신식, 설식, 신식. 그 다음에 7대. 지, 수, 화, 풍, 공, 견, 식입니다. 이 25가지를 보고하는 주인이 바로 나인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눈을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눈. 내 눈이 있다. 내 눈이다. 누가 아는 거죠?
1: 내가.
0: 그러니까 아는 주인이 있고 내 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이게 내 귀구나. 내가 소리를 듣는구나. 그 다음에 내 코. 감각기관이죠. 그 다음에 입, 설. 그 다음에 몸에, 몸, 피부. 그 다음에 내 생각, 의. 또 색, 대상을 봅니다. 그 다음에 소리를 듣습니다. 자, 대상을 한번 다시.

0: 볼까요? 자, 죽비를 보세요. 그러면 죽비를 보는 사람만이 주인이 나일까요? 일체 내가 보는 모든 것의 주인은 나일까요?
1: 일체 모든.
0: 나죠. 예. 네. 그러면 자, 한번 볼까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눈을 감고. 이 소리를 누가 듣죠?
1: 내가.
0: 예. 네. 자, 그러면은 이 싱잉볼 소리만 듣는 사람이 나일까요? 일체 소리를 듣는 주인이 나일까요?
1: 일체 소리를 듣는 네. 주인이 나입니다.
0: 향기도 마찬가지죠. 네. 냄새를 누가 맡죠?
1: 내가 맡습니다.
0: 네. 맛을 누가 보죠?
1: 내가
0: 감촉을 누가 느끼죠?
1: 내가 느낍니다.
0: 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누가 알죠?
1: 내가. 네.
0: 또 예를 들어서 눈이 있고 밖에 사물이 있습니다. 모양이 있고요. 자, 그 모양을 정보가 지금 내가 보고 있어서 그 아는 정보가 내 마음이 들어오거든요. 자, 쉽게 한번 얘기하면, 자, 목종 선생님을 보세요. 그러면 눈이 본다는 걸 알죠.
1: 네.
0: 그 다음에 목종 선생님이 거기 있다는 거 아는 거죠.
1: 네.
0: 그 다음에 목종 선생님이 거기 있다는 그 시각 정보가 내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네. 그 정보를 누가 아는 거예요?
1: 내가
0: 네. 눈. 대상, 모양과 색깔, 그 다음에 그 안식, 즉 눈으로 들어온 시각 정보. 이 세 가지 주인은 누구예요?
1: 나죠.
0: 동일하죠.
1: 네.
0: 또 귀도, 귀. 자, 소리 아까 들어보셨죠?
1: 네.
0: 자, 소리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자. 그러면 귀가 있고 소리가 있고 소리의 정보. 아, 저기 싱잉볼이 울리고 있구나. 누가 아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코, 향기, 다 그 우리가 말하는 냄새를 맡는 코의 비식이라 합니다. 비식. 예. 그 다음에 설, 그 다음에 그 맛과 그 다음에 그 맛의 정보. 그 다음에 촉감, 감촉이 있고 기관이 있고 대상, 촉이 있고 그 정보. 즉 안, 입이, 설, 신, 의. 하면 자 눈을 감고 좀 따라해 보세요. 안, 입이, 설, 신, 의.
1: 안, 입이, 설, 신, 의.
0: 색, 성, 향, 미, 촉, 법.
1: 색, 성, 향, 미, 촉, 법.
0: 안식.
1: 안식.
0: 이식.
1: 이식.
0: 비식.
1: 비식.
0: 설식.
1: 설식.
0: 신식.
1: 신식.
0: 의식.
1: 의식.
0: 이 18가지를 누가 보고 알죠?
1: 내가.
0: 네. 주인이 같잖아요.
1: 네.
0: 그래서 어느 곳이라도 그 주인을 따라가면 다 어디로 간다? 주인 나로 간다. 그래서 원통이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지수화풍 공견식인데 이것은 지수화풍은 물질의 근본 요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공견식은 마음의 요소들입니다. 마음의 모습이거든요. 자, 지수 따라 보세요. 지.
1: 지.
0: 수.
1: 수.
0: 화.
1: 화,
0: 풍,
1: 풍,
0: 공,
1: 공,
0: 견,
1: 견,
0: 식,
1: 식.
0: 자, 땅을 누가 보고 하는 거죠?
1: 내가 보고.
0: 물을 누가 보고 알아요?
1: 내가 보고.
0: 불의 요소, 더운 기운이 누가 보고 알죠?
1: 내가.
0: 그 움직임, 바람 누가 보고 하는 거예요?
1: 내가.
0: 야, 이 세상이 텅 비어 있는 실체하지 않는 모습이야. 누가 아는 거죠?
1: 내가.
0: 그것을 그거 보는 모습이, 즉 보는 모습이 세상이야. 그 누가 아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나의 정보야. 누가 보고 하는 거예요?
1: 내가.
0: 결국에는 지수화풍 공견식의 주인도 누구다?
1: 나다.
0: 그래서 이 25가지를 통해서 진여자성을 깨닫는 방법을 이야기한 겁니다. 부처님이 이제 어떻게 하면 말법의 중생과 저 안한 존재가 쉽게 깨달음 없겠나? 너희들이 각자 깨달은 말을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2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5가지. 그래서 다 어디로 가느냐? 결국엔 어디로 가죠? 다? 나로 가죠. 그 참나로 간다 이 말입니다.
1: 네.
0: 그래서 25원통. 이 중에서 안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법중생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쉽고 효과적이겠느냐라고 부처님이 문수보살한테 묻거든요. 가장 문수보살이 이근원통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첫째, 안한 존재는 듣는데 큰 능력을 공덕이 있습니다.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0: 그리고 말법 중생들은 어떨까요? 배워야만 합니다, 먼저. 그래서 이근 원통이다. 그래서 문수보살이 관세음보살님 말씀하신 이근 원통이 아난존자와 말법 중생에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셨죠?
1: 네.
0: 자, 이제 그 다음을 볼까요? 자, 그 다음을 보면 지지응답. 간단하게 질문.
2: 참나를 깨닫는 것이 우리 삶에 왜 필요할까요, 스님?
0: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렇죠. 나와 해탈열반은 거리가 멀어. 할 필요가 없어. 당장 이게 필요하죠. 여러분 당장 필요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뭘까요? 내가 지금의 불편함이나 불만족이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고 만족과 즐거움을 얻는 겁니다. 그죠?
1: 네.
0: 그런데 참나를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불편함에서 편안함을 얻고 불만족에서 만족,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얻으려면 그 내게 즐거움을 준다고 여겨지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대상을 구하려 하니까 돈이 있어야죠. 돈 필요하니까 돈 벌어야죠.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돈 벌기 쉽습니까?
1: 네,
0: 어렵죠. 그래서 참나를 깨달으면 모든 일들이 불편함에서 편안함, 불만족에서 만족을 얻는 건데 불만족한 마음 누구죠? 주인이?
1: 나예요.
0: 만족한 마음 주인 누구죠?
1: 나예요.
0: 그 나이를 깨달으면 똑같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불만족에서 만족을 구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열반이라 그랬죠.
1: 네.
0: 자, 그렇게 되면 모든 할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불만족에서 만족을 구하는 일이거든요. 또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몸이 필요하다 그랬죠.
1: 네.
0: 근데 몸이 필요한데 몸을 얻고 나니까 늙고 병들고 죽음의 고통이 오잖아요. 그런데 불만족에서 만족의 주인으로 가면 똑같으니까 필요 구하지 않게 되고 필요하지 않잖아요. 필요하지 않으니 대상도 필요하지 않고 몸도 필요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대상을 구하려고 애를 쓰는데 할 필요가 없다. 또 몸을 나로 착각하지 않으니 몸의 생로병사에 대해서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다. 몸이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참나를 깨달으면 더 이상의 괴로움이 없는, 더 이상의 생로병사 없는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다는 못 얻더라도 지금이라 조금이라도 알면 괴로운 마음에도 즐거운 마음을 구하는 마음, 그걸 얻기 위해서 필요한 대상들, 또 그거 대상을 얻기 위해서 내 몸, 또 얻기 위해서 돈, 이런 것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꼭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그만큼 행복하다. 아시겠죠?
1: 네.
0: 그래서 필요하다. 자, 그러면 오늘 지리응답을 마치고, 자, 여러분들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것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뒤에 것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나의 것은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몸은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마음은
1: 나가 아니다.
0: 나는
1: 내 것, 내 몸, 내 마음의 주인이다.
0: 나는
1: 신여 자성이다.
0: 나는
1: 본래 성불이다.
0: 네, 여러분들 잘 아셨죠?
1: 네.
0: 네, 여러 번 주의 듣고 보고 또 주위에도 많이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0: 아, 그래서 우리 그 여러분들에게 우리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알고 가족도 알고 주위에 친척도 알려주고 지인도 알려주고 이왕이면은 모두가 함께 성불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1: 네.
0: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방송이 널리 널리 알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많이 권해 주시고 BTN 불교TV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들을 때마다 060-800-7000 ARS도 많이 해 주시고요.
1: 네.
0: 또 부따에 가입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부처님의 귀중한 진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복종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1: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 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 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 아카데미에서는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 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 전법사, 명상 지도사, 불교 심리 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

0: 작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0: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3: 조선왕실 최초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미터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천왕봉 동쪽 능선. 하늘과 맞닿을 듯한 자리에 법계사가 고요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의 새벽녘,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3층 석탑은 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해발 1450m 고지에서 수백 년의 풍파를 견뎌온 석탑인데요. 구름 위에서 만난 천상의 탑. 이곳에서 기도를 하면 마치 그 기도가 하늘과 곧장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웅장한 모습 뒤에는 정말 많은 실언이 숨어 있었습니다. 법계사가 흥하면 일본이 망하고, 일본이 흥하면 법계사가 망한다, 이런 속설 때문에 고려 말부터 일제는 수차례 법계사를 침략했고, 그로 인해 법계사는 여러 차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층 석탑만은 홀로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0: 탑 곁에는 지리산을 수호하는 산신각이 있습니다. 다른 산과는 다르게 이곳 산신은 여성으로 표현돼 있는데 어머니의 산이라는 별명과 잘 어울렸습니다. 산신각 아래에는 산신 영정과 똑 닮은 천왕할매 석상이 있습니다. 산신 영정을 바탕으로 조각된 석상인데 실제로 보니 정말 똑같이 만든 느낌이었어요. 법계사와 천왕봉을 지켜온 수호자로서 또 소원을 잘 들어주는 영험한 존재라고 전해져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높이 치솟은 천왕봉의 능선, 천년의 시간을 품은 법계사, 그리고 그 위에 우뚝 선 3층 석탑. 이 모두를 품은 지리산의 대자연, 그리고 3층 석탑에 모셔진 부처님을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1: 백중 우람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2: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세

0: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의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2: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2: 이 시즌2의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3: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잘 봤습니다.
4: 아, 예. 야, 튼실하네.
2: 고문헌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4: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 흘리고 지금
2: 해가 지금
4: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5: 쌀가루에다 물을 안 뿌려가지고
2: BJ 정문 스님.
4: 그렇습니다.
2: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시던데요.
4: 사찰 음식을 통해 가지고 이 그리움과 추억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아.
6: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7: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짝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꿈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겠고 원수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6: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8: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입는 대선지식인 진재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6: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운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4: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체의 괴로움이 없는 열반에서 이곳에선 부처님이 계신 극락의 세계가 열립니다. 신라인들은 이 작은 공간에 완벽한 종교적 이상과 예술적 경지를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공간에는 사실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온 거대한 문명의 파동과 세계사의 숨결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석굴암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인도에서 시작되었고 그 구조는 서역과 중국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신라에서 가장 조용히 완성되었습니다. 석굴암은 긴 복도를 지나면 둥근 방이 열립니다. 이곳을 주실이라 부르죠. 둥근 돔 구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늘과 우주를 상징합니다. 이 구조의 영감은 멀리 서역에서 왔습니다. 바미안 석굴을 비롯한 서역 석굴에는 돔 구조 전통이 있었습니다. 신라인들은 그 원리를 받아들여 자신들만의 완벽한 돔 공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주실의 중심에는 본전불이 앉아 있습니다. 높이 3m가 넘는 이 거대한 불상. 미소와 표정 온화합니다. 차분하면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담은 얼굴. 석굴암 본전불은 부처님이 부타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의 모습을 당나라의 원숙한 조형미로 완성한 걸작입니다. 석굴암 본전불은 인도 간다라 미술과 당나라의 사실성을 동시에 품은 신라식 불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굴암 벽면에는 다양한 보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건 이 11면 관음상입니다. 11면 관음상은 머리 위에 여러 개의 얼굴이 얹혀 있어 세상의 고통을 모든 방향에서 바라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 세상에서 고통받는 일을 놓치지 않고 위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로 돕겠다는 뜻을 품고 있죠. 그런데 자비만으로 불국토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보살 곁에는 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석굴암의 금강역사는 근육이 도드라진 체격, 강렬한 눈빛, 그리고 마치 바람을 가르듯 날렵한 자세로 표현됩니다. 마치 이 도량을 침범하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듯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러한 금강역사상은 용문 석굴을 비롯한 당나라 불교 미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석굴암 금강역사상의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주목 표현은 용문 석굴 금강역사상과 닮아 있습니다. 그 다음 본전부를 한 겹 더 둘러싸는 네 명의 장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을 지키는 이 신들은 각기 무기를 들고 발 아래 악기를 밟으며 세상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사천왕 옆에는 용신, 간다르바 같은 인도의 신들이 부처님을 호위합니다. 이들을 팔보신중이라고 합니다. 천년을 넘어 지금까지 이곳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석굴암, 인류가 꿈꿔온 완전한 세계, 그 영원의 문이 열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0: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2500년 전 인도 북부에는 카필라 바스투 왕국이 있었다. 이웃한 왕국으로는 마가다와 바이샬리가 있었다. 이 시기에 카필라 바스투를 다스린 것은 태양 왕조 사카족의 후예며 위대하고 용맹한 숫도다나 왕이었다.

0: 주리,
1: 배야 강령하셨습니까?
0: 여기서 뭘 하는가? 대바다하로 마야 왕비를 수행하러 가지 않았는가?
1: 예, 그러합니다. 그런데 대바다하에 도착하기 직전 룸비니 동산에 이르렀습니다.
0: 그래서 룸비니 동산에서, 주리야, 룸비니 동산에서 혹 무슨 일이라도 났느냐?
1: 마야 왕비 마마께서 샤카 가문의 왕자를 출산하셨습니다.
0: 뭐라고?
1: 예, 배야.

0: पहेलियां मत बुझाओ जी, ये बताओ ना कौन आएगा, कौन आएगा? अपना युवराज आएगा।
1: मामा 경하드립니다. 왕자님이 태어나셨어요. 왕비 엄마께서 어머니가 되셨답니다.
2: 그따위 소식이나 전하려거든. 차라리 나가 죽어라. 냉큼 나가버려. 죽어버려.
3: 시리야, 이런 기쁜 소식을 나한테 가져오다니 정말 큰일을 했다. 시리야, 나한테 정하거라.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다. 다이아몬드를 주랴, 진주를 주랴, 왕국을 주랴. 지금쯤은 무엇이든 다 내주고 싶은 기분이다. 원하는 게 뭔가?
4: 아닙니다, 폐하. 제게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폐하께서 제게 폐하의 마차를 몰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제 아들 찬나도 왕자님의 마차를 모는 마부로 임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뿐입니다, 폐하.
3: 단연코 네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4: 폐하.
3: 아비도단. 아비도단. 내 뒤를 이을 왕자가 태어났다네.
4: 예, 폐하.
3: 내 뒤를 이을 왕자가 태어났다네. 드로나단, 드로나단, 내 장례를 치러줄 아기가 태어났다네. 내 장례를 치러줄 아이가 태어났다네. 왕자가 태어났어. 왕자가 태어났어. 왕자가 태어났어. 왕자가 태어났다.
5: 폐하,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6: 이렇게 주저앉으시는 건 사람들이 좋지 못한 소식을 들었을 때 하는 모습이옵니다. 하지만 이건 기쁜 소식입니다.
3: 맞다, 드로나단. 아주 기뻐서 내 가슴이 그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런 거다. 짐을 비롯한 사카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백성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오. 여러분의 축원과 축복, 기도가 없었더라면 그런 기도와 노력이 합쳐져 오늘처럼 기쁜 날을 맞이하게 됐도다. 오늘 짐의 자식 없이 살아야 하는 저주가 완전히 풀렸도다.
7: 오늘 카필라바스토 왕국의 모든 백성은 나의 손님이다. 앞으로 3일간 잔치를 베풀리라.
3: 루미니 동상으로 가야겠다. 채비를 하라. 순간이 10년은 되는 것 같다. 왕자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짐을 닮았을까? 아니면 마야 왕비를? 어서 가자, 드로나단.

0: 왕비 마마, 곧 대바다하로 떠나셔야 합니다.
1: 아니, 대바다하가 아니다. 바자파티, 나는 카필라바스트로 가겠다.
0: 그리하십시다, 마마. 우리 카필라바스트로 가요. 채비를 맞춰놓을게요.
1: 아니야, 바자파티. 혼자서는 카필라바스트로 가지 않을 거야.
0: 무슨 말씀이시온지?
1: 폐하와 함께 돌아갈 것이다.
0: 폐하요? 폐하께서는 카필라바스트 국경에서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1: 아니다. 폐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카필라바스트를 떠나서 지금 여기로 오고 계실 거야.
2: 드립니다. 왕비 마마께 기쁜 소식을 알립니다. 폐하께서 곧 룸비니에 당도하신다는 전갈입니다.
0: 마마께서는 폐하의 아내이신 줄만 알았더니 폐하의 심장이시고 폐하의 머릿속에도 들어가 계시네요.
1: 내 칭찬은 그만하면 됐고 폐하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게.

0: 당연하죠. 다른 분분은
1: 있지. 이번엔 아우님이 단장을 곱게 하고 폐하를 맞이하게나. 폐하께서 더욱 행복하시도록 말이야.
0: 알겠습니다.

0: 등남아 심폐하께 경화를 드리옵니다.
1: 그런 의리는 다 그만두고 나한테 진실을 보여줘요. 내 꿈에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던 진실을. 왕자는 어디 있어? 왕자는 어디 있는 거예요?
0: 기다리세요.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가 다 아이가 된다는 말이 있죠. 오늘은 저도 폐하를 좀 귀찮게 해드릴게요. 제게 선물을 주시면 들어가게 해드리죠.
1: 지금은 아무것도 줄 게 없어. 약속 말고는 차후 언제라도 뭐든 나한테 요구하시오. 다 들어주리다.
0: 들어오세요.
1: 등나무란 왕비 축하하오. 몸은 어떠시오?
0: 어제까지 저는 불완전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저의 탄생이 완성됐습니다.
1: 이게 뭐야 파자 파티? 달을 보여준다고 해놓고는 여긴 구름밖에 없지 않소?
0: 달은 30일이 지나야 보실 수 있습니다. 경전에 명시된 예법이에요.
1: 경전에 나온 예법이 그렇다는 거요? 정말 이해하기 어렵구만.
0: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출산을 하고 나면 여인은 매우 허약해집니다. 그런데 남성은 합방을 원하지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이는 30일간 아무런 방해 없이 함께 지내야 합니다. 그동안 남편의 방해 없이 어머니와 아이가 사랑의 끈을 더욱 돈독하게 할 수 있죠. 이것이 베다에 명시된 과학이고 학식 높은 브라만들도.
1: 알았어, 알았어. 나는 왕자를 볼 수 없다는 거지. 하지만 만져볼 수는 있겠잖아.
0: 물론이죠.

0: 무엇을 보십니까?
1: 브라마는 아기의 손바닥을 보고 정보를 얻소. 바이샤는 손가락을 보며 아기가 장차 돈을 세일 수 있는지를 판단하오. 그러나 크샤트리아는 아기의 손목을 본다오. 칼을 거머쥘 수 있는 힘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2: 그 아이는 폐하의 아들입니다. 세상을 다 정복할 겁니다.
1: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돼야지.
2: 마마께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십니다.

0: 망갈라. 망갈라.
1: 아기 탄생을 축하하고 축하받느라 종일 바쁘시더니 이제 시간이 나시나 보죠? 마누라 걱정이 되긴 하나 보네.
0: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망갈라.
1: 내게도 축하를 받으러 오셨소? 좋아요. 축하를 해드리죠. 이 왕국이 태자를 얻었으니 이제 데바다타의 불행을 축하해야겠군.
0: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응? 왕국 전체가 기뻐하고 있어. 이 궁에 누군가가 당신이 불행해 한다는 걸 알기라도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1: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된다고? 오늘 내 꿈이 산산조각 나버렸어. 데바다타가 왕좌를 압탈당했다고. 그동안 내가 안 한 일이 뭐가 있을까? 하지만 온갖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갔어. 왕비

0: 그가 가는 길에 구슬을 쏟았지만 그녀는 무사했어. 출산 축하 파티 때는 음식에 똥을 탔지만 그녀는 또 무사했어.
1: 그게 다 무슨 말이야?
0: 대바다 하루로 자객도 보냈어.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자객들이 기다리는 동안 우리 불행의 씨앗은 룸비니에서 태어났어. 지금 심정 같아서는 카플라바스 왕국 전체를 불질러버리고 싶어.
1: 횃불을 내려놔요 제발. 횃불을 내려놓고 좀 진정해 망가라.

지금은 참아야 하오. 횃불은 단지 왕궁을 태워 없앨 뿐이오. 우리가 태워 없애야 하는 건 우리의 불행이오. 이 불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되오. 이제 나가서 환영식을 준비합시다. 곳곳에 등을 밝혀 폐하 일행을 환영합시다.

0: 왕비 마마 잘 돌아오셨습니다. 바자 파티 왕자님 좀 안아볼게요. 왕비 마마를 꼭 빼닮았군요. 눈도 닮고 머리카락도 똑같아.
1: 저도 왕비 마마께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아기씨가 너무 잘생겨서.
0: 안으로 드시죠.

0: 영혼이여, 그대가 이 우주에 태어난 목적이 이미 다 이루어졌노라. 이제 돌아오라.
1: 안 돼요. 제 역할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들의 명명식을 열어 세상에 선포도 해야 하고, 그것만은 안 돼요. 안 돼요.
2: 마마. 왜 그래요? 무슨 일이세요? 악몽을 꾸셨어요? 괜찮아요?
1: 방금 생각난 것이 있어. 폐하께 대바다하의 오라버니께 초청장을 보내서 아미타 고모님을 모셔오도록 해야겠어.
2: 초청장이요?
1: 아기의 명명식에 고모가 꼭 계셔야 해. 경전에 의하면 아기 명명식은 출생 5일째 날에 하는 걸로 되어 있어.
2: 알았어요. 분부 거행할게요.
1: 모든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왕자에게 이름을 지어주어야 해. 대부다타.
3: 엄마 해봐, 엄마 해봐.
2: 왕비 마마, 아미타 고모님께서 도착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고모님.
4: 모두들 안녕하셨죠?
1: 고모님, 이게 뭐예요?
4: 제가 뭐 하냐고요? 대바다 왕국 전체를 뱃속에 담고 돌아다니고 있죠. 그런데 마마께서는 카필라바스테 태자를 낳으셨군요. 저도 이제 출산일이 임박했어요.
2: 이게 다 뭐랍니까?
4: 이건 왕비 마마께 아니라 왕자 아기씨 드릴 겁니다.
2: 그래요? 우선 왕자 아기씨 얼굴을 보시죠. 이리로.
4: 외모는 왕비 마마와 똑같네요. 하지만 성정은 숫도다나 오라버니처럼 용맹할 겁니다.
2: 궁금한 게 있어요. 고모님은 고모님이 되시렵니까? 외숙모님이 되시렵니까?
4: 그래요. 그게 좀 혼돈되긴 하네요.
2: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고모도 되고 외숙모도 될 수 있나요?

0: 수도다나 폐하의 여동생이시니까 왕자님의 고모님이 되시지요. 또 아미타 왕비자나는 콜리아 가문의 단드파니 폐하와 결혼하셨는데 그분은 마야 왕비마마 파자파티 마마의 오라버니십니다. 그러니 왕자님의 외숙모도 되는 겁니다.
1: 제가 당장 문제를 해결하죠. 제가 카필라바스트에 오면 아기씨의 고모가 되고 아기씨가 데바다아에 오면 제가 외숙모가 되기로 하죠.
2: 아미타 고모님, 왕자님께 명명을 해주세요. 그래야 아기씨의 이름을 청공도에 새길 수 있어요.

0: 시따르타.
1: 시따르타!
2: 시따르타!
3: 자, 이제 시따르타의 운명을 들어봅시다.
4: 폐하, 왕자님의 운명은 그 어떤 신생아의 운명과도 확연히 다릅니다. 왕자님은 위대한 전사가 되고 용감하고 강력하며 승리하는 황제가 될 겁니다.
2: 하지만 반면
3: 짐은 아기가 왕이 되는 미래에 대해 듣고 싶소.
4: 분부 받들겠습니다. 왕자님은 황제가 될 것입니다. 왕자님의 이름은 시따르타이고 힌두 혈통은 고타마입니다. 그래서 왕자님의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입니다.
3: 그냥 고타마 시타르타가 아니라 고타마 시타르타 황제로다!
5: 고타마 시타르타 황제에게 영광을! 고타마

0: 마마, 이제 좀 쉬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잘 부르세요. 말씀하세요.
1: 오늘 아기 명명식이 이렇게 잘 끝난 건 다 아우님 덕분이야. 내 소원은 이제 다 이루어졌어. 소원이란 끝이 없는 법. 아기가 장성하는 걸 보는 건 모든 엄마의 소원이지만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0: 마마, 어서 쉬세요. 말씀은 그만하세요.
1: 내 말을 막지 말아줘. 지금 말을 해야 해. 내가 회임 중 브라만 사제들은 아기가 용감한 왕이 될 거라 했지. 하지만 나는 왕이 되는 시타르타를 보지 못하네.
0: 마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가렵니다. 이제 그만요.
1: 동생과 이런 대화를 하지 않으면 누구하고 한단 말인가. 바자파티 동생은 내 시타르타를 키워줄 양모잖아.
0: 그건 그래요.
1: 바자파티, 시타르타를 내 친자식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해줘.
0: 마마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무사하실 겁니다.
1: 그렇지 않아. 바보 같으니 내 명은 이제 다 했어. 나는 가야 해. 우리 시타르타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해. 어서 약속해줘.
0: 약속해요.

0: 그리고 폐하도 나보다 더 잘 모셔야 해.
1: 네, 마마. 두 분 다 잘 돌보겠다고 약속할게요.
0: 그리고 너 날 절대 잊으면 안 돼.
1: 당연하죠. 제가 어찌 마마를 잊겠어요? 마마, 마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마마!
0: 내가 갈 때가 온 거야. 마지막으로 폐하를 한번 보고 싶어.
1: 어이를 부르고 폐하를 모셔오라. 망갈라 아우님도. 마마,

0: 마마는 어떠신가?
1: 출산 후 합병증이 생기셨습니다.
0: 왕비 마마께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겠네.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의식이 없어지셨네.
2: 배하, 안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경전에 의하면 이 시각에 왕비 전원을 만나시는 것은...
1: 하지만 고르데프, 왕비에게 지금 내가 필요하오. 왕비 전하의 맥박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서 폐하를 모셔오세요.

0: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1: 지금은 안 됩니다. 이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2: 이 시간이 지나면 배 안엔 다시는 왕비 마마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1: 배아, 그럼 나중에 참회를 하셔야 합니다.
2: 사제 말대로 하겠소. 어서요.
1: 소 100마리를 보시하셔야 합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0: 왕비.
1: 네.
0: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말이오.
1: 제가 살아있는 한 폐하께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0: 어째서요?
1: 제 천궁도에 제가 기혼 여성으로 죽을 거라고 쓰여 있으니까요. 폐하께서 살아계시면 저도 살아있는 겁니다. 폐하 없이 저 혼자 살아있는 건 불가능해요. 폐하보다 제가 먼저 죽을 테니까요.

오늘 제 소원이 청하기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떠나지만 슬퍼하지 마십시오. 왕자의 탄생을 축하해 주세요.

0: 누가야 우리도 이렇게 혼자만 가시더니.
1: 슬퍼하지 마십시오, 페아.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불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욕망의 불, 열정의 불, 화장터의 불. 열정의 불은 생명의 탄생을 가져오고, 화장터의 불은 생명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왕비마마는 기혼 여성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본인의 의무를 다하셨지요. 카필라바스트의 대를 이을 태자를 주셨습니다.
0: 사제, 우리가 아들 기원제를 올릴 때 아들을 회임하면 아들이 태어난 지 7일 후에 왕비가 죽게 된다고 알려줬더라면 나는 그런 기원제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로 의식을 올리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로 의식을 올리지 않았어. 절대로 올리지 않았어.

0: 망갈라 어딜 가시오?
1: 이럴 새가 없어요. 시따르타를 입양하겠다고 청하러 가요.
0: 어째서? 당신의 모든 권리를 한순간에 앗아간 사람을 입양하겠다는 거요?
1: 여보, 뭔가를 생각하면 당신은 실눈이 돼버려요. 생각하는 중에도 눈을 크게 뜨고 있으면 미래가 좀 보일 거예요.
0: 좋아. 어떻게 할 작정이요?
1: 제가 시따르타를 키우면 아이는 제 손아귀에 있게 되죠. 데바다타의 도움이 없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로 시따르타를 키울 거예요. 제가 시키는 건 뭐든 하게 하고요. 시따르타가 태자일진 모르나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는 건 데바다타가 하게 되지요.
2: 아니요, 사제. 보고 싶지 않다고 미리 말했잖소.
3: 죽고 사는 것은 신들의 소관입니다. 인간은 그런 일에 권한이 없어요.
2: 하지만 내 마음은 내 거요. 나는 아기 얼굴을 보기 싫소. 나한테서 왕비를 뺏어간 그 아이를 보이시라.
3: 그런 말씀은 폐하가 아니라 폐하의 슬픔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아드님을 얻기 위해, 이 꿈을 이루기 위해 폐하와 왕비마마는 안 해보신 일이 없지 않습니까? 폐하께서 왕자님께 아들이 될 권리를 주시지 않는다면 왕자님이 어찌 폐하의 장례식을 집전하겠습니까?
4: 왕자가 마야 왕비의 분신임을 잊으셨습니까? 폐하의 대를 이을 아들입니다. 왕자는 마야 마마의 자궁에서 태어났고 마마는 왕자를 애지중지하셨어요. 단 한 번만이라도 아기를 안아보세요. 아버지로서 안아주세요. 아기의 눈을 보십시오. 그럼 왕비 마마가 별 보고 있다고 느끼실 겁니다.

0: 마침내 부자가 하나가 되셨군요. 저는 시타르타 왕자가 고통받을 운명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이젠 아버지까지. 하지만 두 분이 이제 화합을 하셨으니 마야 왕비 마마가 살아계셨다면 매우 기뻐하셨을 겁니다. 폐하께 청이 있어 이렇게 왔습니다.
1: 말해봐요. 지수가 부탁하는 건데 뭐든 말해봐요. 자, 원하는 게 뭐죠?
0: 폐하의 아들입니다.
1: 시타르타?
0: 폐하, 저는 테바다타와 시타르타가 함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2: 그야 당연하죠.
0: 제게 시타르타에 대한 권리를 주십시오. 제 보호하에 키우고 싶다는 뜻입니다.
1: 시타르타는 파자파티가 키울 겁니다.
0: 하지만 언젠가 폐하께서 말씀하시기를 파자파티 마마가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 잘 돌봐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2: 그럼 이렇게 하죠. 제가 시타르타를 돌볼 테니 아우님은 절 돌보세요. 됐죠?
1: 시타르타를 제수한테 줄 수 있으나,
0: 그런데 뭐지요, 폐하?
1: 마야 왕비의 소원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바자파티가 시타르타를 키우도록 해달라고 했거든요.
0: 이젠 제가 두 사람을 돌봐야겠군요.
1: 왜 이리 소란한가?
3: 폐하, 카필라바스트의 백성이 폐하와 왕자님을 뵙고 싶어 합니다.
4: 폐하께 영광을. 폐하, 나이든 성인 한 분이 성문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폐하를 뵙기를 청합니다.
1: 누구라 하더냐?
4: 아시타 성인이라고 합니다.
1: 아시타 성인? 아시타 성인이 이곳에 오셨구나. 그분은 샤카 가문에서 조상 대대로 모신 스승님이시다. 부왕의 스승이기도 하셨지. 오랫동안 히말라야 산속에서 기도도 하셨고, 고명하신 정신계의 스승이시고 수행자시며, 지금 어디 계신가? 내가 직접 가서 모셔와야겠다. 가세요.

0: 저한테 이런 영광을 주시다니. 이렇게 오랜만에 카필라바스투를 오신 참으로 기쁩니다.
1: 저는 폐하를 뵈러 온 게 아닙니다. 폐하의 아들로 태어나신 위대하신 분을 뵈러 왔습니다.
0: 물론 보셔야죠. 안으로 드십시오.

0: 여기 있습니다. 제 반평생 이 아이를 기다리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왔군요.
1: 기다린 건 폐하만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다 기다렸습니다.
2: 제가 보기만 한 이렇게 당신을 직접 배웁니다.
1: 수년간의 수행과 기도 끝에 얻은 축복이 바로 당신입니다. 자, 이제 마음껏 당신을 바라보겠습니다.

0: 울고 계십니까? 혹시 아기 장래에 문제라도 있는지요?
1: 아닙니다, 배아. 아기 때문이 아니라 저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제가 이제 늙어서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자라서 위대한 부따가 되는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0: 부따라고요? 아이는 학식 높은 현자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는 부따가 아니라 전사가 될 겁니다. 세상 최고의 전사조차도 이 아이의 칼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겁니다. 축복을 주시려거든 크샤트리아 계급인 이 아이가 전투마다 이기도록 해주십시오.
1: 그리 될 겁니다. 그리 될 겁니다. 아기는 삶의 모든 면에서 승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투는 마음의 전투입니다. 아기는 온 우주를 지배할 것이오. 그 우주는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비록 크샤트리아 계급에 태어났지만 아기는 성인이 될 것입니다. 아기한테는 위대한 영혼에게만 있는 32가지의 표식이 있습니다. 발바닥에는 연꽃이 있고 손가락에는 바퀴가 있으며 이마에는 태양이 있습니다.
0: 무슨 표식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아이는 전사가 될 겁니다. 그 손에는 칼을 잡을 겁니다.
1: 검으로는 단지 왕국을 얻지만 아드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겁니다. 전투는 국경과 국토를 늘리지만 아드님은 이 시대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0: 이게 전능하신 신이 계획한 숙명이라면 나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나는 왕자가 성인이 되겠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키울 겁니다.
1: 폐하,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십시오. 하지만 아드님은 성인이 될 것입니다.
0: 죄송하지만 성인, 카펠라바스투 백성들이 태자를 보고자 열망하고 있습니다.

0: 오타마시 탄타에게 역동을! 아필라 파스트의 퇴자! 오타마시 탄타에게 역동을! 아필라 파스트의 퇴자! 오타마시 탄타에게 역동을!
1: 위대한 영혼을 한 번만 더 보려고 이제 다시는 뵙지 못할 테니까. 인간이란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다. 모든 사람의 역사를 쓰게 될 사람의 미래를 바꾸려 하다니. 이것이 인생이지. 이것이 인생이.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 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4: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5: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6: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

0: 뭘 그렇게 보냐?
1: 하늘.
0: 하늘? 하늘은 왜?
1: 어제 부처님께 기도했거든. 하늘에서 과자가 눈처럼 내리게 해달라고.
0: 아이고, 하루 종일 기다려봐라. 과자가 내리나.
1: 그럴 일은 없겠지.
0: 빙고.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하늘에서 사불상이 뚝 떨어진 문경 대승사다.
1: 대승사?
0: 응. 대승사는 신라에 불교가 공인되고 60년 후에 창건된 천년 고찰이야. 전란과 화재에도 국보급 불교 문화를 지켜온 곳이지. 그리고 엄격한 수행 가풍을 이어온 명실상부한 참선 도량이기도 하고.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대승사로 고고! 신라 진평왕 때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커다란 바위가 지금의 사불산 위로 떨어졌습니다.
2: 저거 봤어? 하늘에서 바위가 떨어진 거? 아, 그러게. 이상한 일이 아닌 듯하니 당장 가서 확인해보자고.
0: 떨어진 바위는 3미터나 되는 높이에 사면에는 모두 부처님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2: 부처님이 네 분이나 계시니 이게 웬일이래?
3: 내 말이 분명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려 오신 걸 거야.
0: 사불상의 이야기는 신라 전체로 퍼져나갔고 진평왕의 귀에도 들어가게 됐죠.
4: 분명 부처님께서 신라 부흥을 위해 내려오신 거다. 내가 여기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당장 행차를 준비하라. 참으로 진귀한 불상이다. 당장 이 사불상을 지킬 절을 지어라. 그리고 이 산의 이름은 사불산으로 바꾸거라.
0: 그렇게 사불상을 지킬 사찰이 지어졌는데 바로 대승사였죠. 진평왕은 대승사와 사불상을 지킬 스님을 뽑기 위해 스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4: 여기 묘법 연화경에 능통한 스님 계시오?
5: 아, 제가 법화경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4: 그럼 스님께서 대승사의 주지가 되어 사불상을 보살펴 주시오.
5: 네.
0: 그렇게 대승사의 주지 스님은 사불상을 정성껏 보살피다 입적하게 됐는데, 스님의 무덤엔 죽어서도 불심을 전하려는 스님의 마음처럼 연꽃이 피어났답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사불상을 찾는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많았었대.
1: 당연하지. 부처님 네 분을 한꺼번에 보는 건데.
0: 맞아. 근데 부처님은 대승사 목각탱에 더 많이 계시지.
1: 목각탱?
0: 목각 아미타열의 설법상. 이번 전설의 주인공이지.

0: 자, 그럼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보자고. 고고! 철종 13년인 1862년. 대승사는 큰 불로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1: 유서 깊은 사찰이 이리 재가 되다니.
2: 아, 이제 어쩌죠?
1: 어쩌긴 어째. 힘을 모아 다시 절을 일으켜야지.
0: 스님들은 직접 자재를 나르며 대승사를 다시 지었는데 안타깝게 돈이 부족해 불상을 모셔오지 못했죠.
2: 아이 스님, 어쩌죠?
1: 돈을 더 모아야지. 불상은 그 나중에 마련하고.
2: 아, 그거야. 스님, 배차를 찾아가 불상을 모셔오죠.
1: 그래, 그게 좋겠구나.
0: 대승사 스님들은 폐찰이 된 영주 부석사로가 후불 목각탱을 떼어 대승사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 사세를 되찾은 부석사의 스님들이 대승사를 찾아왔죠.
3: 저 후불 목각탱은 저희 부석사 겁니다. 그러니 돌려주시지요.
1: 저희가 후불 목각탱 대신 부석사 조사당 수리비용 250냥을 대면 어떻겠습니까?
3: 조사당 수리비용이라. 좋소. 그렇게 합시다.
1: 아, 고맙습니다. 대신 약속 문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0: 그렇게 약속 문서인 완의를 작성하였고, 완의는 대승사 목각 불택 및 관계 문서라는 이름으로 보물이 되었고, 대승사의 목각 아미타열의 설법상은 한국 목각탱의 모본이 된다 하여 국보로 지정되었답니다.
4: 비티엔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0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따빠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027년 1월 5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장례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잠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국토산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젊은 감각으로 새로운 불교 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는 소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 불교 동아리 템플 애플의 회장인 서성우 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0: 아직 학생이죠?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그런 거 얼굴이 엄청 앳돼 보여요.
1: 감사합니다.
0: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재학 중인 서성우라고 합니다. 현재는 사회과학대 불교동아리 템플애플의 회장을 맡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네, 잘 부탁드립니다.
0: 네,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 재미난 이야기 함께 나눌 텐데 우리 서성우 회장님이 불교동아리 템플애플에 대해서 재미난 이야기를 해줄 세 가지 키워드를 직접 뽑아왔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뭘까요? 단과대에 처음 열린 불교. 해주실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저희 학교가 동국대학교인데 그 불교 종립대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단과대 내에서는 쉽게 불교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단과대 최초로 불교 동아리를 만들고 단과대학교 학생들끼리 함께 불교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과 시간을 마련했다라는 점에서 첫 번째 키워드로 단과대에 처음 열린 불교를 선정하였습니다.
0: 그 동국대가 불교 종립 학교잖아요. 근데 단과대에는 불교 동아리가 따로 없었나요?
1: 네, 저희가 2024년에 처음 템플애플이 창설되기 전까지에는 중앙동아리 동풀만 있었을 뿐 단과대학교 별로는 불교 동아리가 없었는데요. 이 점이 조금 아쉽다. 단과대학교 학생들끼리도 한번 그 불교 동아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최초로 단과대 최초로 불교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동국대 대학교 자체 불교 동아리는 있었지만 동국대 각각의 단과대에는 불교 동아리가 따로 없었고 최초의 동국대학교 단과대 불교 동아리가 바로 템플애플이라는 그런 이야기네요.
1: 네,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정확히 맞습니다.
0: 예, 제가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한 게 이거 보고 계신 분들 헷갈려서 네네. 아니 동국대 불교 동아리가 없었어? 이렇게 헷갈리실까 봐. 그래서 불교 동아리는

0: 원래 있었고, 단과대에 불교 동아리가 없었던 게 단과대에도 각각의 불교 동아리가 이제 여러 개 새로 생기게 되었다. 그 중에 단과대에서 새로 생긴, 첫 번째로 새로 생긴 동아리가 바로 불교 동아리가 템플 애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1: 네, 그 정리 감사합니다.
0: 근데 템플 애플이 무슨 뜻이에요?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1: 아, 저희 동아리 명이 이제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명인데요. 템플과 애플이 합쳐졌습니다. 템플이라고 하면 좀, 이건 익숙할 것 같은데, 왜 애플이 붙여졌냐, 이렇게 의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가 아무래도 사회과학대이다 보니까, 줄여서 사과대 해서 사과를 딴 애플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템플과 애플이 합쳐진 템플 애플이 되었습니다.
0: 맙소사. 사회과학대를, 동국대 안에 있는 사회과학대를 줄여서
1: 네, 맞습니다.
0: 사과대,
1: 네.
0: 사과. 그래서 애플을 붙인 거예요?
1: 네.
0: 아, 진짜 기발하다. 정말 재밌네요. 요새 애들 너무 재밌네요. 저는 그런 약간 아재
1: 네.
0: 개그씩 말장난 개그 엄청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평생 중학생이란 얘기가 있어요. 내가 중이다.
1: 아, 중학생. 네.
0: 아, 저 이런 거 아닐까요? 저 당황하셨죠?
1: 네, 조금 당황했습니다.
0: 숙을 익혔나요?
1: 아, 아니,
0: 욕은 안 했습니다. 예. 근데 아, 사과대도 똑같네요.
1: 네, 그런 의미에서, 네.
0: 사회과학대, 사과, 그래서 애플. 예. 아, 너무 재밌어.
1: 네.
0: 저 이런 개그 너무 좋아하거든요. 템플 애플. 저 템플 애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이 몇 분이 있나요?
1: 저희가 템플애플 전용 카톡방이 따로 있는데, 그 카톡방을 조금 딱딱한 가르침으로 소비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단한 체험 위주 프로그램들로 많이 구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카톡방, 단톡방이라고 하죠.
1: 네, 맞습니다.
0: 단톡방에 670명이 있으면
1: 네.
0: 서로 한마디씩 하면 막 글이 다다다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1: 아, 네.
0: 그거 어떻게 해요? 괜찮나요?
1: 아, 그래서 그
0: 예.
1: 부분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서 그 카톡방은 공지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0: 공지용으로만.
1: 그래서 회장, 부회장과 운영진 친구들이 그 프로그램 안내나 아니면 유의사항 전달용으로만 쓰고 있고, 일반 부원분들은 그 거기서의 사담은 자제하기를 양해 부탁드리고, 겟톡으로 나눠드리라 이렇게 저희가 안내하고
0: 개톡,
1: 있습니다.
0: 개인톡으로.
1: 개인톡, 네.
0: 근데 상상을 해봤는데, 670명이 있는 카톡방에 공지사항을 올렸어요. 몇월 며칠 날 어디서 만나겠습니다 했는데, 학생들이 예, 670명이 네네네네네 올라가면 엄청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1: 네,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네, 공지용으로만
0: 공지용으로만 굳이 대답할 필요
1: 네,
0: 없다.
1: 맞습니다. 네.
0: 공지용으로만. 아, 재밌습니다. 아, 670명이 저 어쨌거나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듣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네요. 그러면 우리 서성호 회장님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에 오셔서 많고 많은 동아리 중에서 불교 동아리 템플 애플에 들어가게 된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1: 저는 동국대학교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불교를 조금 가까이에서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법회라든지 아니면 템플스테이 같은 간단한 신행 활동 등에 열심히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연들을 알게 되고 그 인연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인연이 굉장히 소중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연들과 공동체를 만들고 직접 함께 시간을 나누면서 추억을 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템플 애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불교 동아리는 다른 동아리하고 좀 다르다. 우리는 이런 어떤 자랑거리, 특징이 있다. 이런 게 있다면 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1: 보통의 불교 동아리를 생각하시면은 뭐 딱딱한 경전을 공부를 한다던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선적으로 공부한다던가 이런 걸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희 이제 템플애플에서는 학생들이 쉽게 즐길 수 있고 몸소 체험할 수 있는 활동들 위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올해 처음 진행했던 템플애플 주간 축구대회였는데요.
0: 축구대회도 했어요?
1: 네, 맞습니다.

0: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단과대 동아리이고 각 많은 학과 학생들이 소속돼 있다 보니까 학과별로 나눠서 팀을 나눠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총 1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참여를 하였고
1: 100명이?
0: 네,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1: 저기 사진 나오네요.
0: 네. 이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같이 땀을 흘리고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메시지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저희 동아리가 다른 동아리랑 조금 차별화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 템플애플 불교 동아리는 딱딱하면서 벗어나서 더 편하게 다가가기 위해 축구대회도 하고 이렇게 화목하게 서로가 배려하면서 동아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축구하고 논 거 아닙니까?
0: 아,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 이제 동아리 특성상 이제 학생들이 그 불교에 대한 그 턱을 낮추는 걸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친목 활동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행 활동들도 함께 곁들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예, 제가 웃기려고 했던 얘기고요. 너무나 좋은 활동입니다. 사실 학생들, 젊은 세대들은 불교가 딱딱하다, 고루하다,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늘 말씀드리는 게 불교가 친근하게 다가가려면 일단 불교가 재밌구나, 절에 오면 재밌구나, 불교를 믿으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재밌구나, 그런 걸 먼저 심어줘야 된다라고 저도 자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젊은 감각에 맞춰서 축구대회도 하고 축구대회 하면서 연애도 해야 안 해요?
0: 선수와 매니저 사이에서 사랑이 사투리도 합니다.
1: 이렇게 네. 웃자간 얘기였어요. 안 넘어가네요. 그렇게 좋은 친근한 이미지로 또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이와 같이 즐기면서 불교 동아리를 한다 생각하니까 저도 진심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예. 그러면 축구대회처럼 학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더 턱을 낮춰서 불교를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또 소개해 주실 게 있으면 또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0: 저희는 그 좀 고리타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경전 이런 것도 좋지만 그 청년들이 쉽게 향유할 수 있는 이 문화 콘텐츠를 좀 위주로 만들어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에서 유행하고 있는 최신 밈이라든지 아니면은 청년들이 한눈에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카드 뉴스 등을 준비해서 저희 동아리의 활동들을 알리고 있습니다.
1: 저기 저렇게 사진이 나오네요. 뭐 SNS 사진인가요?
0: 네, 저희가 템플애플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여기서 올리는 내용들입니다. 왼쪽에서부터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템플애플에서 등산을 기획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사랑 사라크회라는 이 트렌디한 밈 사진을 이용해서 다 같이 등산을 가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1: 저 소림 쿵푸 아니에요?
0: 네.
1: 저 정말 저 팬이에요.
0: 저희가 이제 AI를 이용해서 AI에게 템플스테이 모집을 위해서 강렬한 메시지를 심어줄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 봐라라고 시켜서 이렇게 락 공연을 하고 있는 사진으로 템플스테이를 함께 가자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1: 네. 너무 쾌쾌하고 고립타분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스님을 저렇게 신고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 좀 그래요. 부처님이 저런 거 하지 말라 했거든요. 노래 부르거나 춤추지 말라 했는데 스님들이 저렇게 기타 들고 노래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해는 해요. 네.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실제로 일본에는 스님들이 헤비메탈, 락그룹을 만들어서 노래 부르는 스님들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하여튼 청년들이 좋아하던가요?
0: 반응이 뜨거웠어요.
1: 반응이 뜨거웠어요. 좋다니까. 결과가 좋다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0: 아무래도 제 기억에 가장 남았던 거는 개강법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개강맞이 법회를 준비하면서 신입 부원들은 이 불교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이 처음 개강법회에 왔고 저와 그 지도법사 스님 이렇게 세 명이 주축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이 법당을 낯설어 하던 신입 부원들도 이 스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여는 과정을 거치니까 이 점점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네. 그래서 이 개강법회라는 게 처음 동아리의 시작을 알리는 이 행사임 뿐만 아니라 이 부원들에게

0: 이제 불교를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뿐만 아니라 본인의 마음의 짐을 좀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더욱더 인상 깊었었던 것 같습니다.
1: 어우, 좋네요. 너무 좋네요. 예. 근데 제 짧은 생각에는 이제 젊은 아이들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쉽게 친근하게 이제 불교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미난 문화 콘텐츠라든가 축구 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이렇게 함께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저도 이제 스님 노릇을 오래 했잖아요. 경전 공부를 안 하고 기도를 안 하고 수행을 안 하면 잠깐 유행처럼 믿다가 금방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재미로 절에 다니는 거지 진정한 어떤 마음의 어떤 힘이랄까? 종교적인 에너지를 못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는 지내시되 그래도 부처님 경전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해보고 수행도 같이 해본다면 훨씬 더 인생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더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0: 네,
1: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0: 알겠습니다.
1: 또 이런 얘기하면 야, 광우 스님이 그러는데 경전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수행도 좀 해보래 하니까 애들이 아우 고리타분해 또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닌가요? 하여튼 놀 때는 놀고 또 부처님 가르침도 한번 제대로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유의하겠습니다.
1: 예. 자, 그럼 한번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야, 불교, 기읍, 디귿, 시읍.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아, 저 뭐지? 뭐지? 교도소? 교도소는 아닐 거 아니에요.
0: 교도소는 아닙니다. 네.
1: 그래서 구두쇠? 계단실? 기도실? 나 도저히 모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회장님 여쭤보면 제가 직접 한번 답을 좀 알려달라고 제가 그렇게 벼르고 왔습니다. 도저히 답을 못 맞추겠더라고요. 자, 무엇인가요, 회장님?
0: 기역 디귿 시옷은 요즘 신조어인데요.
1: 어쩐지 못
0: 네.
1: 맞추겠더라.
0: 감다살입니다.
1: 감다살?
0: 네.
1: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감다살?
0: 이제 감이
1: 뭐
0: 다
1: 삼겹살 하는 것도 아니고 감다살.
0: 감다살은 이 감이 다 살아있다라는 줄임말인데요.
1: 느낌이 다
0: 네,
1: 살아있다.
0: 맞습니다. 즉, 뭐 트렌디하다. 그리고 그 청년들의 유행을 잘 따라간다. 이런 느낌을 담고 있습니다.
1: 이야, 감다살.
0: 네.
1: 오늘 제대로 배웠네요. 감이 다 살아있다.
0: 네.
1: 느낌이 살아있다. 야, 왜 이걸 두 번째 키워드로 뽑게 되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0: 요즘 청년들에게 불교는 좀 어렵고 고리타분한 이런 종교가 아니라 그 청년들의 문화에 맞춰 트렌디하고 힙하게 변화하는 그런 종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템플스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각종 불교 굿즈들이 청년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게 그거의 사례의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불교 문화, 불교계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좀 더욱더 살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느껴져서 감다살이라는 키워드를 선정하였습니다.
1: 감다살, 감이 다 살아있다.
0: 네, 맞습니다.
1: 우리 불교계도 감다살 하도록 노력해야겠네요.
0: 지금도 충분히 감다살인데.
1: 충분하게 나. 그러면 제가
0: 네.
1: 아까 이렇게 좀 놀고 문화 교류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래도 경전 공부도 좀 하고 기도도 좀 해봐라 하면 감다살인가요, 아닌가요? 아니구나. 역시 아니구나. 역시 고리타분해. 그래요.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래요. 예, 하여튼 근데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절에 놀러 와도 좋다. 젊은이들이여 절에 와준 것만도 고맙다. 절에 와서 부처님하고 인연 맺어준 것만도 고맙다. 항상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제가 요 토크쇼에서 청년불자님들 몇분 오셨을 때 항상 여쭤보는 게 요새 청년들에게 불교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러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온 대답 중에 하나가 힙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또 지금 현직 대학생이잖아요. 대학교에서 지금 공부하고 생활하고 있는 대학생 입장에서 요새 젊은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불교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지금?
0: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힙하고 트렌디한 문화로 좀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동아리에서 이 불교 관련 굿즈를

주는 행사를 기획했었는데요. 저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두세 시간 더 일찍 조기 마감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현재 불교에서 판매하는 굿즈라든지 아니면 불교에서 기획하는 프로그램들은 청년들이 굉장히

0: 그러면 요새 젊은이들, 청년들, 대학생들이 왜 이렇게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을까요? 솔직히 굉장히 궁금해요. 뭐 직접 젊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내가 꼭 늙은 사람이 된 것 같네요. 젊은이의 입장에서, 대학생 입장에서 불교가 요새 이래서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1: 아무래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위주로 기획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프로그램들 중에 템플스테이를 좀 꼽고 싶은데요.
0: 오, 템플스테이.
1: 네, 저희 동국대학교만 하더라도, 저희 동아리만 하더라도 100명이 넘는 인원들이 항상 템플스테이에 지원을 합니다.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템플스테이를 가는데 뭐 그렇게 크게 돈을 들이지도 않고, 그리고 1박 2일 자면서 힐링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가면서 제가 템플스테이를 가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이러한 메리트, 장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청년들이 이 불교를 좀 좋다, 힙하다, 트렌디하다라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감다살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감이 다 살아있네. 그러면 지금 우리 불교가 힙하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청년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점점 받고 있는데, 앞으로 불교계가 더 많은 청년들에게 사랑받고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지 한번 청년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저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빠르게 변화하고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청년들은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주시더라도 이 직관적이지 않거나 본인이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 좀 어려운 말씀들로 전해주셨을 때는 그대로 넘기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0: 어려운 거는.
1: 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쉽게 향유할 수 있는 문화로 재가공해서 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불교계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 뭐 새로운 기술과 접목을 한다던가, 아니면 각종 트렌드나 밈, 그리고 굿즈들을 활용을 한다던가, 이러한 방식들을 적극 활용해서 이 청년 세대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아, 더 쉽게 친근하게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 항상 여쭤보면 항상 답이 똑같은 것 같아요. 친근하게 쉽게 다가가야 된다. 그러면 예전에 80년대처럼 사찰에, 불교 동아리에서 사찰에 선 수행하러 왔을 때 철야 3,000배 시키기 막 이랬거든요.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1: 철야 3,000배 시키기를
0: 입자가 이제 그러면 안 오겠죠?
1: 아무도 지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예.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네. 우리 스님들 중에 옛날이 그립다. 애들 오면 옛날처럼 철야 3,000배도 시켜보고 해야 애들이 깨닫는 바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예.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렇게 템플 애플에서 불교 동아리에서 불교 활동도 하고 또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나는 이래서 불교가 좋다라고 느낀 점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1: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불교의 비움의 가르침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최근 4학년이어서 그 취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각종 스펙 관리 이런 게 굉장히 힘든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나가는 건 없고 들어오는, 머릿속에 들어오는 정보들만 굉장히 많습니다.
0: 많죠.
1: 네, 그래서 이 비워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비워야 하는 시간조차도 시간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의 가르침 중에 이 비움의 철학을 배우게 되면서 이 비우는 시간마저 이 본인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이다 라는 이 가르침이 저에게 크게 와닿아서, 네, 이러한 부분들이 불교의 좋은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0: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우리가 차를 마시려면 찻잔에 있는 걸 비워야 차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더 좋은 새로운 걸 받으려면 좀 먼저 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새 뇌과학 이러잖아요. 어떻게 해야 뇌를 더 잘 활용할 것인가. 젊은 세대라서 아마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하도

0: 유명해가지고 멍 때리기. 아무 생각 안 하고 잠깐이라도 멍 때리고 있는 게 뇌를 더잘쓸수 있는 방법이다. 그게 비우는 거잖아요.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 회장님은 많이 비우신 것 같나요?
1: 아, 비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지가
0: 갑자기
1: 않네요.
0: 표정이, 예. 비우려고 노력하고
1: 네.
0: 있다.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우리 서성우 회장님은 집이 원래 불교 집안이었나요?
1: 아닙니다. 저는 원래 조부모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아무런 종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0: 무교셨구나. 근데 스스로 좋아서 이렇게 또 불교 동아리에 들어오게 되었고,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동아리 회장도 하고 계시고,
1: 네, 맞습니다.
0: 여러모로 이런 걸 저희 불교에서는 참 좋은 인연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좋은 인연입니다. 성천배 해보셨나요?
1: 108배까지만 해봤습니다.
0: 아,
1: 네.
0: 훌륭하십니다. 108배 한 것만 더 훌륭하십니다. 예. 3,000배 해보셨나요? 이거는 제가 그냥 놀리려고 한 얘기고요. 108배 한 것만 더
1: 네.
0: 훌륭합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같이 세 가지 키워드 살펴볼게요. 자, 무엇일까요? 마음도 팀플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좀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마음도 팀플이 된다.
1: 대학 생활의 고민도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 한껏 가벼워지는데요. 제가 템플FL 활동을 하면서 이 부원들과 서로 의지하고 함께 지내면서 이 팀플레이, 그러니까 한 팀으로 움직이면서 배운 게 많아서 이제
0: 아, 팀플레이.
1: 네, 마음도 네, 팀플이 된다라는 키워드로 삼았습니다.
0: 그렇구나. 서로가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연법이래요. 인연법. 너와 나의 관계는 우연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인연이다. 그래서 마음도 팀플이 된다. 그러면 마음도 팀플이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재밌는 좋은 사례가 있으면 하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1: 네, 아무래도 저희 동아리에서 진행한 템플스테이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저희 동아리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면 1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참여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해야 되는 저 회장단과 그리고 운영진 친구들은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면서도 머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0: 사람이
1: 네,
0: 많으니까.
1: 이 대규모
0: 예.
1: 인력을 관리해야 되기
0: 그렇죠.
1: 때문에.
0: 개성도
1: 네,
0: 제각각이고.
1: 맞습니다.
0: 예. 개 중에는 때리고 싶은 애도 있죠. 안
1: 노
0: 나오거든.
1: 코멘트 하겠습니다.
0: 그것까지. 예. 웃자고 한 얘기예요. 예.
1: 네, 아무튼 기획을 하다 보면 이 프로그램 기획부터 뭐 식수 인원 조정까지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은데요. 이 과정 속에서 저 혼자 모든 일을 다 도맡아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네,
0: 힘들죠.
1: 부원분들과 이 부회장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나눠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 나눠서 진행한 일이 잘 마무리되고 템플스테이가 무사히 끝나게 되면서 이 느끼게 된 바가 있는데요. 아무리 힘든 일이어도 이렇게 모두가 마음을 합심해서 진행하게 된다면 헤쳐나갈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0: 우리는 하나다.
1: 네, 원팀이다. 네, 이런 생각을
0: 으쌰,
1: 했습니다.
0: 으쌰.
1: 네.
0: 저기,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또뭐 여러 절도 다녀봤을 거고, 또 불교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여러 사찰을 다녀봤을 거 아니에요? 다 좋았는데, 저는 여기가 제일 좋았습니다 하는 어떤 가장 마음에 좋았던 사찰이 있나요? 가장 추천하고 싶은 사찰.
1: 저는 개인적으로
0: 네.
1: 낙산사였던 것
0: 낙산사.
1: 같아요. 그 낙산사에 제가 매료되었던 점이 뭐냐면 일단 경치가 너무
0: 기가
1: 네,
0: 막히죠.
1: 그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이 해수욕장도 있고 그리고 그 절에서 바다를 바라봤을 때
0: 그렇죠.
1: 마음이 탁 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학업적인 스트레스를 좀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천하의 명당이죠.
1: 네.
0: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터는 다 절에 있대요. 예, 그래서 낙산사 싫다는 사람은 저도 못 들어봤어요. 낙산사 너무 좋죠. 시원하죠, 바다를
1: 네, 너무
0: 보면. 예,
1: 좋습니다.
0: 너무 좋죠. 자, 그러면 불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대학 생활을 바라보는 시선도 좀 바뀌었나요?
1: 예전에는 대학 생활을 스펙이나 아니면 성적 쌓기용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템플FL 활동을 하고 나서부터는 내 내면의 마음 잡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조금 깨닫게 된것 같아요. 제가 어느 곳을 갈 때 이

0: 속도보다는 이 방향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된것
1: 방향이
0: 같습니다.
1: 중요하다.
0: 네.
1: 그 광고 멘트 아닌가요?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요?
0: 그래서 이제 특히 인연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처음에는 이 불교 신행 활동으로 묶여서 만났었더라도 이 인연을 맺으면서 그 사람과 함께 시간 보내는 일이 많아지면서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게그 사람,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공동체를 이루는 게 정말 뜻깊은 일이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1: 사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혼자 살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불교 동아리에서의 이런 활동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교 동아리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주변 친구들은 또뭐 어떤 반응인가요? 또 주변의 친구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눌 거 아니에요? 나뭐 불교 동아리 와서 이런 게 좋았다라든가, 혹은 불교 동아리를 통해서 좀 변화된 친구다라든가,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소개 좀 부탁드려요.
0: 처음에는 이 제가 템플에플 회장을 맡고 그리고 제가 불교 동아리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신입생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적으로는 굉장히 친했던 친구인데 왜 템플에플 가입을 안 하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적 색채 때문에 조금 가입하기가 좀 그렇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1: 그
0: 동아리는
1: 친구는 불자가 아니었어요?
0: 불자가 아니고 무교였습니다.
1: 무교.
0: 무교여서 우리 동아리는 이 물론 신행 활동도 하지만 그런 활동들보다는 좀 부원들끼리 좀 친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고민을 상담하고 학교의 짐을 풀어놓기 위한 그런 동아리 요소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설득한 끝에 그 친구는 현재 템플에플 부원이 되었고 네, 그 이후로도 뭐 템플스테이라든지 아니면은 각종 뭐 신행 활동을 비롯하여서 친목 활동에도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는 부원이 되었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 불교 동아리가 단순히 종교를 강요하는 그런 종교 단체로서의 동아리 활동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게 힐링되는,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사람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포용해주는 그런 동아리구나,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0: 네,
1: 참
0: 맞습니다.
1: 좋네요. 불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마음에 어떤 평화라든가 행복을 얻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또 우리 템플 애플도 이렇게 좋은 활동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절로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네요. 자, 그러면 우리 서성우 회장님,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0: 오늘 이렇게 광호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좀 깨달은 바가 많았습니다. 우선 저희 동아리도 그 신행적인 활동을 최우선으로 삼는 거를 제1 목표로 하고 그리고 이 신행적인 프로그램 외에도 이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각종 밈이나 카드뉴스를 포함해서 조금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신행 활동도 열심히 참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좀 심도 있는 고민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1: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불교 동아리니까 그래도 불교란 무엇인가, 부처님 가르침은 무엇인가, 그건 이제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거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되 불교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종교와 상관없이 불교를 믿든 안 믿든 그냥 관심 있는 친구들 혹은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친구들이 찾아온다면 뭐 종교와 관계없이 다 이렇게 포용해 주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드리겠습니다. 예,
0: 감사합니다.
1: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0: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1: 예. 자, 그러면 우리 서성우 회장님, 토크쇼 갑피의 마지막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성우 회장님, 갑피란 무엇일까요?
0: 저에게 갑피란 제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1: 요.
0: 네, 혼자라면은 할수 없었던 일들이 분명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옆에 있는 인연들이 저를 도와주고, 그리고 같이 의지하는 과정에서 혼자라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다 함께

0: 해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가필한 제 옆에서 함께 묵묵히 걸어주는 제 인연들입니다.
1: 혹시 AI한테 물어보셨어요? 완전 모범 답안을 가져오셨네요. 가필한
0: 네.
1: 소중한 인연입니다.
0: 네, 맞습니다.
1: 아, 참 좋은 인연입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고요. 아, 진심으로 이렇게 젊은 청년, 또 우리 주변의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져주고 불교 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해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맙고 진심으로 감사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템플애플 서성우 회장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여러분들도 오늘 기분 좋으셨죠? 이렇게 젊은 불자, 청년 불자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060-800-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태백산맥이 나무로 뻗어나가다 우뚝 솟은 팔공산. 큰 스님들의 수행처가 되었던 웅부암이 자리한 곳도 바로 이곳 팔공산이다. 웅부암은 711년 의상 스님이 창건한 절이다. 창건 당시 상서로운 구름이 일어났다 하여 떠다니는 구름이란 이름을 갖게 됐다. 우아하게 휘어진 나무도, 쭉 뻗은 고든 나무도 지붕을 받치는 데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한다. 자연은 그대로 보화루가 된다. 중앙에서부터 좌우로 조금씩 높이와 넓이가 다른 보화루 바라지창은 묘한 건축미를 선사한다. 원통전의 관세음 보살은 해철국사가 인도에서 해금강으로 들어오는 배로 모셔왔단 전설이 전한다. 운부 난야는 경허 스님을 비롯해 운봉, 향곡, 정담, 성철 스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승들의 수행처였다. 지금도 치열하게 정진해가는 수행승들의 열기가 고스란히 배어난다. 구름, 물, 달마, 그리고 선. 운부암은 제 모습 그대로 선이요, 부처님 말씀인 도량이다. 연기 가득한 팔공산 자락에 아기자기 모여 앉은 운부암. 대돌 하나, 기와 한 장, 불법을 말하지 않는 것이 없다. 정갈하고 아늑한 수행처 운부암은 청아한 참선의 향기로 기억될 것이다.

참된 수행자는 이 대지를 정복하고 천상과 지옥을 정복할 수 있다. 진실한 수행자만이 진리의 말씀을 엮을 수 있다. 솜씨 있는 이가 고운 꽃을 꾸미듯이.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1: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0: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3: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1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4: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일에는 일중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지금 여기에서 깨어나는 법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성취 발원,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소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

0: 영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거룩한 승방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종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0: 평창과 강릉을 두루 거치는 아늑한 백두대간 산줄기 오대산. 가지친 산줄기가 마치 연꽃처럼 둥글게 둘러쳐 있다. 대낮인데도 햇살 한 줌 파고들지 못할 정도로 짙은 숲. 그중 2km 길게 이어진 아름드리 전나무 숲길은 천년가랑 월정사와 이어져 있다. 오대산은 산 자체가 신앙. 곳곳마다 부처의 숭고한 뜻이 깃들어 있는데 그 중심에 월정사가 있다. 신라 선덕여왕 12년인 643년, 신라시대 위대한 고승 자장률사가 창건하여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른다. 월정사는 산의 암자인 상원사를 비롯해 8개의 암자와 64개의 말사, 거기에 전나무숲까지 포함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한 사찰이다. 그러나 임진왜란, 한국전쟁 등에 불탄 뒤 중건되어 그 오랜 역사를 증언하는 것은 오직 성물뿐이다. 그중 국보 제48호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과 보물 제139호 석조보살 좌상은 화려했던 고려시대 불교 미술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구층 석탑을 향해 한쪽 무릎을 괴고 앉아있던 보살상은 현재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신라시대 자장률사가 창건한 이래 문수보살의 성지로 신앙되는 월정사.
1: 신라시대 때 자장률사께서 이제 중국의 오대산에 가셔서 문수보살을 이제 친견하신 이후에 아 이곳이 아 우리 한국의 오대산이구나, 문수성지이다라고 하셔가지고 이곳에 부처님 진시사리를 모시게 되면서 성지가 되었습니다.
0: 자장률사가 가져온 부처의 진신사리는 오대산의 가장 높은 곳에 봉안되어 있다. 바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정멸보궁을 지키는 암자, 사자암. 가파른 산자락 경사진 곳에 층층이 지어져 있다.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나부를 중심으로 사자를 탄 문수보살이 왼쪽에 자리한다. 그래서 이곳 이름도 사자암이다.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인 문수보살. 주로 대중에게 친근하게 동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산마다 곳곳에 문수성지. 오대산이 과연 불교의 유람임을 알 수 있다. 월정사에서 오대천을 따라 상원사로 이어지는 8km의 옛길은 지혜의 길, 선제길이라 부른다. 이 또한 문수동자에서 유래한 것이다.
1: 문수동자를 다른 이름으로 선제동자라고도 합니다. 그 선제동자가 갔던 길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을 하면서 어린 아이같이 투명한 마음으로 이제 치유를 하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그런 바람으로 선제길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부하는 수많은 불자들의 사상에 거쳐 이 길을 따라가면 상원사와 이어져 있다. 신라 성도강 23년인 724년에 창건된 상원사. 이곳은 조선의 임금 세조와 문수동자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진다. 궤지를 앓던 세조가 부처의 힘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 오대산을 찾았다가 상원사로 가던 중 만난 문수동자에 의해 병이 나았다는 것. 그때 세조가 본 문수보살의 모습을 화공에게 그리게 하여 그대로 조성한 것이 지금 불전에 모셔진 문수동자상이다. 국보 제221호로 지정된 목조 문수동자 좌상. 조선시대 전기의 불상 가운데 조각이 가장 우수하고 아름다운 불상으로 알려져 있다. 머리 양쪽으로 동자 머리를 튼 복스러운 얼굴. 천진한 미소를 머금어 청순한 동심의 이미지가 가득 묻어난다. 상원사에는 또 하나의 보물이 있다. 바로 동종이다. 유리장 안에 귀중하게 보존되고 있는 국보 제36호 상원사 동종.

높이 167cm, 무게 2톤의 거대한 상원사종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종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종으로 알려져 있다. 종의 상부 어깨 위에 신라 성덕왕 제위 225년에 조성되었다는 기록이 또렷이 새겨져 있어 그 연원을 알 수 있다. 배 부분까지 서서히 불러오르다가 종의 끝부분이 안으로 오므라드는 모양과 장식 등은 한국 종의 전형이 되었다.

특히 아름다운 비천상의 부조는 신라종의 특성과 미학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목으로 종을 치면 음통을 통해 맑은 소리와 함께

0: 울림이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이 또한 한국종의 아름다움. 자장이 들여온 문수신앙은 통일신라 이후 보천과 성도강에 의해 문수보살을 중심으로 하는 오만보살 신앙으로 변모했다. 동정은 자장의 시대로부터 약 100년 후 바로 그 성도강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상원사 범종의 깊고 넓은 울림이 부처의 지혜를 구하는 문수성지 오대산 자락을 적시며 퍼져나간다.
1: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장례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3: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4: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6: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무명사회주 무명 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네.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에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1: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이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0: 네.
1: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밖에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1: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주세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0: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0: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1: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1: 예.
2: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1: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주는 수술을
1: 아이고,
2: 했는데,
1: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예. 에메라인을 한번 찍어봤는데,
1: 네네네네.
2: 수술했는 자리가
1: 네.
2: 연골이고,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1: 네.
2: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1: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1: 예.
2: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1: 네.
2: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1: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예.
1: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2: 예.
1: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예.
1: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네.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0: 그러니까요.
1: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예. 네.
1: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0: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세 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1: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1: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0: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1: 네, 어머니 힘내세요.
0: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이게 네.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0: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1: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0: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 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0: 네.
1: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 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볼 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치료가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주사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1: 네. 증식주사라는 것은요. 무릎관절이든 어깨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0: 네.
1: 그 증식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 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0: 그렇다면 증식조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1: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 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1: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라는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아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간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조혈모세포라는 성체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딱 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 수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
1: 네,
0: 이분도
1: 맞습니다.
0: 그러신 경우 같아요.
1: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 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군다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 더 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연골이 네.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뼈가 드러난 부분들이 보입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네.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 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3: 저요?
0: 네.
3: 49년생.
0: 49년생이시고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네.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1: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3: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1: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0: 저 다시 한번한 거고요.
1: 네.
0: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 갖고
1: 아이고, 네.
0: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1: 안
0: 수술을
1: 아프고,
0: 안 아픈데
1: 네.
0: 이쪽 다리가
1: 반대쪽 다리가, 네. 네.
0: 아파요. 그래가지고
1: 이게 이제 수술을
0: 아니
1: 여러 번,
0: 병원에는
1: 네.
0: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1: 네.
0: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맞고
2: 사경을 찔러 받고 계신
0: 물도
2: 상황이고,
0: 빼고
2: 아,
0: 물도 빼고
1: 네.
0: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1: 네.
0: 저기
1: 주사를
0: 일주일에 한
1: 맞았어요?
0: 번씩 맞는 거
1: 네.
0: 그거 맞고요.
1: 네. 어때요?
0: 그리고는
1: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0: 근데 맞을 때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1: 아, 한
2: 네, 한
1: 달은.
2: 달.
0: 예.
1: 한
2: 그렇게
1: 달은
2: 짧은 것
1: 조금 너무
2: 같아요.
1: 짧은 것 같은데, 이게
0: 네.
1: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 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수 하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수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2: 네.
0: 그러지 않아도 아유 그
1: 네.
0: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1: 아, 예.
0: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1: 네.
0: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1: 아,
0: 이번에도
1: 예.
2: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0: 네.
2: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1: 네,
2: 다양하더라고요.
1: 맞습니다.
2: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1: 네.
2: 차이점이 큰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2: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1: 네,
2: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야,
0: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0: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0: 자세히 살펴보면요. 네.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2: 네.
1: 자,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한 가지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을 보시는 왼쪽에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네.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2: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2: 네.
0: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척추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2: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1: 그렇죠.
2: 주사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0: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임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자,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임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네.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 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 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2: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2: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년.
2: 50년생이시고.
3: 네네.
2: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3: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증이 드렸습니다.
4: 안녕하세요, 어머니.
3: 네네.
4: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3: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4: 아, 네. 혹시
3: 서서 일을 할 때도 네네.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4: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3: 네네.
4: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3: 앉아있을 때 괜찮아요.
4: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3: 누워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4: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3: 네.
4: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3: 네네네, 좀 있다가.
4: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3: 네네.
4: 협착증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3: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4: 네.
3: 허리가 이렇게 뭐 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애쓰따로.
4: 네네네네.
3: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4: 네.
3: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4: 어머니 혹시 정밀 검사 받아보셨어요?
3: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1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뭐 2주일에

0: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1: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0: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금년 요맘때 같아요.
1: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니 네, 그 네.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0: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그러니까 없어서
1: 네.
0: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1: 네.
0: 그런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2: 네.
0: 수술을 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 근육을 키워라.
1: 네네네.
0: 그런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1: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0: 네.
1: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2: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3: 많이 답답하죠.
2: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1: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도 힘들어하실 때,
2: 네.
1: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 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 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3: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2: 네.
3: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1: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사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2: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3: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2: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1: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2: 네.
3: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1: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네. 이런 분들한테도

0: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1: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았지만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 성형수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 네, 연세가 수술 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2: 예, 예.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2: 저요?
3: 네.
2: 67이요.
3: 어허.
1: 60대 후반.
3: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2: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1: 오, 네. 39살에.
2: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3: 어허.
2: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3: 야.
1: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0: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2: 예, 네, 안녕하세요.
0: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2: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주저앉거든요.
0: 네.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2: 예, 앉아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0: 네네.
2: 있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0: 네.
2: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1: 보조기 채우시고
2: 네. 네. 예,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0: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2: 예, 예. 그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0: 네.
1: 시술을요?
2: 예, 예.
0: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2: 예, 5분도 못 걸어요.
0: 예.
1: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0: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2: 예예.
0: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2: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0: 아, 왜 안 하셨어요?
2: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1: 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0: 예, 그렇죠.
2: 네.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0: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2: 예.
0: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예.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어머님.
1: 그러니까요. 네.
2: 예, 예.
0: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2: 예.
0: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정밀검사를 받으시고요.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2: 예, 예.
0: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예, 예.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2: 예.
0: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2: 근데 그때 원장님
0: 네.
2: 그냥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0: 수술 없이.
1: 아유. 1분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0: 그러니까요.
2: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1: 네.
2: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네.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3: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4: 감사합니다.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포교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몫으로 포교를 할 수 있다고 이래 봅니다.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일심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2: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 자격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0: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 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 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3: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3: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

추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에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양과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양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양과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 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영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영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영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영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6: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5: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단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분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덕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궁유창으로 세상 모든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있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의견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여합니다.

기도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길을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에 갖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대표단이 버머사에서 사찰 음식에 담

0: 생긴 공존과 생명 존중의 지혜를 만났습니다. 조계종은 한 그릇의 공양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삶의 가치를 나눴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1400일을 맞았습니다. 진우 스님은 108배 정진을 이어가며 임기 동안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회에 평안을 주는 불교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마지막을 승가 공동체가 직접 책임지기 위해 조계종 전국 비구니 회원장이 닻을 올렸습니다.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든든한 승가 복지의 모범 사례가 될지 주목됩니다. 병원전법의 현주소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병원법당의 대를 이어갈 후학이 사라지면서 소중한 위로의 공간이 멈춰설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 밤 강화 보문사에서 특별한 정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30도를 웃도는 열대야 속에서도 신묘장구 대달하니 108독 철야 기도로 불자들의 신심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대표단이 금정총리 범어사에서 한국 사찰 음식에 담긴 공존과 생명 존중의 지혜를 만났습니다. 조계종은 한 그릇의 공양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삶의 가치를 세계와 나눴습니다. 부산지사 이석규 기자입니다.
1: 세계 각국의 문화유산 관계자들이 정갈하게 차려진 사찰 음식을 마주합니다. 한 그릇의 공양을 나누며 자연과 생명을 존중하는 한국 불교의 정신을 체험합니다. 조계종과 금정총리 범어사는 지난 27일 범어사 선문화 교육관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대표단 초청 사찰 음식 만찬을 개최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범어사 주지 정호 스님, 허민 국가유산청장, 나예프 알파예즈 유네스코 문화담당 사무총장보를 비롯해 17개의 위원국 대표단과 관계자 등 75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범어사 어린이 합창단의 힐더 월드 공연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진우 스님은 기후 위기와 환경 변화의 시대에 사찰 음식이 지닌 실천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2: 사찰 음식은 인류가 나아가야 할 지속 가능한 삶과 자연과의 공존에 대한 지혜로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한 그릇의 음식에 담긴 우주와 생명의 이치를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되새기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1: 이번 만찬은 비움과 산사의 향기, 기억 그리고 맛을 주제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정갈한 사찰 음식으로 마련됐습니다. 나예프 알파예즈 사무총장보는 사찰 음식에 담긴 보편적 가치와 세대 전승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3: Temple food is much more than a culture tradition. It reflects generosity and wisdom and way of life. That is rooted in harmony with nature. Respect to all living being and spirit between each other. And most importantly, tradition that are carried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1: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위원회 대표단의 범어사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4: 아니, 오늘 만찬은 대한민국에서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그런 그 사찰 음식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범어사에서 불교의 수행의 정신을 보여주는 그런 뜻깊은 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1: 범어사 주지 정호 스님의 건배제의도 이어졌습니다.
5: 세계유산의 미래와 세계인의 평화 그리고 오늘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며 건배를 제하겠습니다.
1: 자연과 생명에 대한 감사와 공존의 지혜를 담은 한 그릇의 공양. 범어사에서 나눈 마음은 국경을 넘어 세계유산의 미래를 함께 지켜갈 평화의 씨앗이 됐습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0: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들이 어제 천년고도 경주를 찾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한국 불교 문화의 정수인 불국사와 석굴암을 둘러봤습니다. 이번 방문은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유산위원회 공식 일정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위원들은 불교 문화의 우수성과 세계유산의 보존, 관리 현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위원들은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 경례를 걸으며 다보탑과 석가탑, 대웅전 등 문화유산을 살펴보고 석굴암에서는 본존불과 석굴의 뛰어난 건축기법과 예술성을 집중적으로 둘러봤습니다. 특히 천 년이 넘는 세월

0: 세월 동안 이어져 온 불교 문화와 한국의 세계유산 보존 노력이 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세계유산을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로 취임 1400일을 맞았습니다. 진우 스님은 조계사 대웅전에서 1400일째 108배 정진을 이어가며 남은 임기 동안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회에 평안을 주는 불교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이른 아침 조계사 대웅전.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비 오듯 땀이 흘러내리는 날씨지만 진우 스님의 108배는 쉼이 없습니다. 조계종 37대 총무원장이 취임한 지 어제로 1400일. 취임 첫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온 108배는 종단의 수장이기 이전에 한 명의 수행자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발언을 다시 세우는 성찰의 시간입니다.
2: 수행자로서 또 인간 중생으로서 지금 잘못한 것, 과거에 잘못한 것, 그리고 앞으로는 잘못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 모든 것까지 참회하는 심정으로.
1: 진우 스님에게 108배는 바쁜 종무 행정 속에서 몸과 마음을 다 잡는 지지대 역할을 해왔습니다. 숱한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초심을 이어가는 동력이 된 겁니다. 취임 1400일인 동시에 37대 총무원장으로 임기를 60여일 앞둔 진우 스님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남은 임기도 쉼없이 종단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 관점에 따라서 뭐 제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걸 잘 이렇게 살피면서 더 잘 해나가도록 하려고 마음먹고 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래도 뭐 제가 미래카라마 총무원장으로서의 종단 수장 소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종단이 사회적으로 내 국민적으로 좀 품격 있는 그리고 신뢰받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불교이 되기를 바라고.
1: 취임 이후 이어진 1400일의 묵묵한 정진. 개인의 참회를 넘어 종단 발전과 대사회적 신뢰를 바로내온 스님의 108배는 말보다 행동으로 종단을 이끌어온 리더십의 본보기였습니다. 동시에 총무원장이라는 무거운 직책 속에서도 수행자의 본분을 잃지 않고 하심을 몸소 보이며 불자들에게는 신행의 진함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조계종이 어제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공식 공고를 기해 향후 3개월이 종단의 미래를 가를 중대한 전환기인 만큼 종원종법 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대변인 묘장 스님은 담화문을 통해 오는 9월 3일 총무원장 선거와 10월 제19대 중앙종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보자와 선거인단 구성 등이 모두 종헌과 종법 질서 안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종단을 위한 비판과 지적도 종법 질서에 따라 진행돼야 건강하게 수용되고 종단의 자양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종도들에게 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 지침 준수를 당부하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단식 중인 공감과 미래 소속 종회의원 스님들을 향해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즉시 자리를 이동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고령화와 돌봄 공백 속에서 홀로 노후를 맞이하는 비구니 스님들의 존엄한 마지막을 승가 공동체가 직접 책임지기 위해 조계종 전국 비구니 회원장이 닻을 올렸습니다. 전국 비구니회 회원장 발대식 현장에 박성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 한국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승가 공동체도 상저 없이 홀로 노후를 맞이하거나 임종 시 속가 인연에 의지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는 스님의 삶은 공동체의 자산으로 회향 역시 공동체의

0: 책임이라는 신념으로 생애 마지막 순간에도 승가 공동체 안에서 여법하게 회향할 수 있게 돕는 전국 비군의회 회원장 제도를 전격 시행했습니다.
1: 발심해서 입산해서 수계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마지막 떠날 때 존엄스럽고 거룩하게 훌륭하게 외롭지 않게 잘 보내드리는 것도 엄청난 작품이며 예술이고 거룩한 작업이구나 하는 걸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0: 예. 새롭게 출범한 회원장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3대 위원회 체계로 운영됩니다. 먼저 회장 광용스님을 위원장으로 한 기금관리위원회는 기탁금과 후원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맡습니다. 장례봉행위원회는 스님들의 장례식을 총괄합니다. 전국 각 지회 지회장 스님들과 운영위원 스님들이 장례봉행위원회에 소속되고 연습교육을 받은 연습봉사팀이 비구니 스님들의 장례를 돕습니다. 특히 형식적인 절차에서 벗어나 발인 전날 저녁 입적한 스님을 깊이 추모하는 전통적인 대수계제를 도입해 검소하면서도 따뜻한 승가 장례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2: 완벽하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멋진 봉행위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회장 스님들을 잘 소통해서
0: 거동이 불편한 노스님들의 안부를 살피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전화, 방문 상담위원회도 가동됩니다. 지회 추천이나 개인 신청을 통해 접수된 노스님들에게 정기적인 안부 전화와 방문 상담을 제공해 일상에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망을 엮어갈 예정입니다. 25년간 노인 복지를 위해 일해온 정관 스님이 이제 비구니 스님들의 복지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입니다.
2: 비구니에 4,000명의 명단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4,000명의 명단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스님들과 그렇게 해서 각 지회로 나누어가지고 지회에서 방문이 필요하거나 전화가 필요하거나 이런 분들로 분류해서 비구니 스님들이 노후가 좀 더 불안하지 않도록
0: 비구니 스님들은 염습과 입감을 비롯한 불교 장례 절차를 공부해 수행자의 장례를 직접 주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출가 수행자의 위의를 지키고 외부의 손에 의지하지 않은 채 스님들의 손으로 직접 여법한 회향을 돕기 위해 첫발을 내디딘 전국 비구니 회원장. 이번 제도의 정착으로 비구니 스님들이 더 많이 존중받으며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든든한 승가 복지의 모범 사례가 될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박성윤입니다.
3: 병원 전법의 현 주소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 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병원 한 구석. 오직 환자들을 보듬겠다는 일념으로 40년 세월을 묵묵히 버텨온 스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를 이어갈 후학이 사라지면서 이 소중한 위로의 공간이 멈춰설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병원 법당의 대가 끊길 처지에 놓인 현실을 윤호섭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4: 화질도 화면 비율도 낯선 29년 전의 빛바랜 기록. 삶과 죽음의 최전선인 병원에서 환자들의 아픔을 달래며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던 비구니 스님은 어느덧 80을 훌쩍 넘긴 노스님이 됐습니다. 1980년대 병원 전법에 뛰어들어 국립의료원과 경찰병원 법당 개원을 이끈 서울 참나선원회주 성범스님. 스님은 병원이라는 낯설고 척박한 공간에서 오직 환자들을 보듬겠다는 원력 하나로 40년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5: 요구르트가 요만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거를 들고 뛰어오면서 그걸 땅바닥에다 놓고 절을 하는 거예요. 불자는 물론이고 스님들이 불교 병원 포교에 앞장서야겠구나.
4: 강산이 네 번이나 바뀌는 세월 동안 이처럼 숭고한 길을 묵묵히 걸을 수 있던 건 상좌 무관 스님이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승과 함께 현장을 지켜온 오랜 세월만큼이나 병원 법당을 바라보는 무관 스님의 책임감도 남다릅니다. 그런데 무관 스님도 세수가 환갑을 훨씬 넘기면서 병원 전법을 얼마나 더 지속할 수 있을지 고민이 큽니다.
6: 신심나게 해왔지만 가는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구나. 근데 병원 법당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불자 환자들에게 정말 힘들 때 꼭 필요한 곳이거든요.
4: 대가 끊길지도 모른다는 기약 없는 걱정 속에서도 병원 법당은 매일 기적 같은 위로를 길어 올리고 있습니다. 차가운 약 냄새 가득한 병원 안에서 유일하게 마음 편히 숨을 쉴 수 있는 곳. 절망의 끝에서 마주하는 부처님의 자비는 환자뿐만 아니라 이들을 보듬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도 희망을 심는 든든한 주춧돌이 됩니다.

0: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완쾌가 되셔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병원에 모셨을 때 법당을 꼭 들리시더라고요. 감사하다고.
1: 다들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이제 종교를 많이 찾게 되잖아요. 여기 와서 혼자 조용히 기도할 수 있음에 되게 감사했고 이런 공간을 마련을 해주셨다는 거에 되게 그 부분도 감사했고.
2: 세월의 흐름 속에 스님들의 발걸음은 더뎌질지라도 오랜 헌신이 일궈낸 자비의 공간만큼은 온전히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 매월 넷째 주 토요일 밤 한국 3대 관음 성지 가운데 하나인 강화 보문사에서는 특별한 정진의 밤이 펼쳐지는데요. 섭씨 30도를 웃도는 열대야 속에서도 불자들의 신심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여름 더위도 잊은 정진 속 신묘장구 대달하니 108독 철야 기도 현장을 전합니다. 양육은 기자입니다.
4: 밤이 깊은 시간이지만 쩌렁쩌렁한 연불 소리가 어둠을 떨칩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흘러내리는 덥고 습한 여름밤, 불자들은 목탁 소리에 맞춰 일념으로 다라니를 독송합니다. 강화 보문사에서 지난 25일 봉행된 108다라니 철야기도 정진 현장, 신묘장구 대다라니 108독을 이어가는 참선과 연불 소리는 한밤중 산사의 정적을 깨우며 뜨겁게 울려 퍼집니다. 주지 원경 스님은 무거운 마음을 비워내고 스스로 결심을 세워 정진할 때 비로소 진정한 기도 힘이 생긴다며 함께 자리한 도반들과의 정진을 독려했습니다.
5: 아무쪼록 덥지만은 더 많은 식구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보고 덥지만은 그래도 기도 오셨으니 열심히
4: 또 장시간 독송으로 지치기 쉬운 불자들에게 체력 관리와 마음가짐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전했습니다. 스님은 밤샘 기도 후 목이 상하거나 방전되기 쉽다며 올바른 호흡법과 경건한 태도를 당부했습니다.
5: 호흡을 자주 하면 목이 빨리 변색이 와버려. 목이 쉬어버린다는 거지. 아무리 고성을 염불을 질러대도 아랫배, 단전에다 힘을 꽉 주고 힘을 천천히 빼면서 이렇게 하면은 덜 힘든데 집에 가서 더워도 시원한 걸막 먹어 대지 말고 될수 있으면 목을 많이 쓴 사람은 뭐 미지근한 거는 뭐 미지근한 거. 목이 빨리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4: 밤새 이어지는 다라니 독송 속에서 사부대중은 내면의 어리석음과 잡념을 내려놓으며 신심을 더욱 굳건히 다졌습니다. 한여름의 폭염도 막지 못한 사부대중의 열정적인 정진. 매월 넷째 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보문사의 신묘장구 대다라니 108독 철야 기도는 불자들에게 일상의 번뇌를 씻어내고 참된 성찰로 나아가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육은입니다.
3: 불교 인재 양성에 매진해온 전국 종립학교 교직원들이 지리산 연곡사에서 수련회를 열고 마음 챙김으로 지친 심신을 다잡았습니다.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불교교육연합회와 전국교법사단이 주최 주관하고 조계종 포교부가 후원한 제57차 교직원 수련회는 동대부속 중고등학교, 청담고, 능인중고, 정광고, 보문고 등에서 교직원 4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연곡사 주지 지원 스님과 안정수 교법사단장은 첫날 입재식에서 화엄의 숲에서 초심을 만나다란 수련회 주제처럼 아름다운 자연과 천년 고찰에서 교직의 초심을 일깨우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수련회는 연곡사에서 예불, 화엄사 참배, 육법공양과 수행, 싱잉볼 명상, 부산 관음사 지현 스님 법문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한라산 자비도량 태고종 제주 정방사가 어린이 여름 불교 학교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2박 3일간 제주 정방사에서 진행된 어린이 여름 불교 학교는 도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30여 명의 학생이 참가했습니다. 입재식을 시작으로 사찰 예절과 어린이 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체험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참가 어린이들에게 협동심과 함께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27년째 여름 불교 학교를 연 정방사 주지 혜일 스님은 사찰에서 즐거운 추억을 쌓고 부처님 같은 친구들이 되라고 격려했습니다. 7월 29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2: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3: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초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3: 조선왕실 최초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0: 정가님은 극락왕생 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0: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대천공활월성류이다. 저 바다 하늘이 텅 비어서 넓고 넓은데 그 하늘에는 둥근 달이 수레바꾸를 이루었도다. 호호 청파 난사은이로구나. 그 넓고 넓은 맑은 물결이 찰랑거리니 마치 은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이 번쩍거리는구나. 하늘에 밝은 달이 떠 있는데 온 대천 세계를 환히 비추는데 그 넓고 넓은 바다에 파도가 치니까 그 파도 물결마다 달빛이 거기에 부서져서 반짝거리니까 큰 넓은 바다에다가 은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찬란하다 그 말이야. 막괴 편주 등좌우라라. 그 넓은 바다에 편주를 띄우고 편주를 타고 가는데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동서남북 어디로든지 갈 수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것은 행선 유제 파소인이다.

좋은 사람의 마음이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그 키를 어떻게 어느 쪽으로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배가 동쪽으로도 가고 서쪽으로도 가느니라. 그 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 개송은 그 밝은 달은 우주 법계를 환히 비추는 비로자나 법신불, 바로 진여불성을 가리키는 말이야. 진여불성이라는 것은 우주가 생겨나기 이전부터서 고불미생전에 응연일상을, 그런 달이 청천에 떠 있는 것처럼 우주 법계에 꽉 차 있는 것이 비로자나 법신불이거든. 그 법신불의 불이 우리 중생의 낱낱 사람마다 가슴 속에도 그 법신불이 다 와서 계시거든. 마치 달 하나가 허공에 떠 있으니까 큰 넓은 바다에 파도마다 번쩍거리듯이 현재 살아있는 사람마다 60억이고 얼마 안 가면 또 70억 자꾸 불어난다고 그러나,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 곤충, 미물에 벌레 이르기까지도 다 그 본성은 다 비로자나 부처님이야. 어떻게 키를 돌리냐에 따라서 배가 동서남북 어디로도 갈 수 있듯이 우리가 신구의 삼업을로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천상에가 태어날 수도 있고 인간에 태어날 수도 있고 축생이로 태어날 수도 있고 아수라나 아귀도에 떨어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순전히 당인의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방금 조실 스님은 녹음 법문을 통해서 해제 법문을 우리는 다 같이 경청에 맞췄습니다. 여러 도반들이 멀고 가까운 데서 많이 해제 법요식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작년 10월 보름에 결제할 때 우리가 같이 모여서 결제 법요식을 갖고 오늘 다시 석 달 안거를 맞추고 그리고 해제 법요식 때 또 이렇게 만났습니다. 도반들이 이 각지에 흩어져서 선방에서 또는 토굴에서 정진을 하다가 오늘 해제일에 다시 이렇게 만났으니 산승으로서는 도반들에게 불가불 이런 다같이 졸심을 뭐 법문을 듣고서 또 산승도 한 말씀 당부의 말을 드리는 것은 대단히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정겨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해제를 하고 안거증을 다 한 약씩 받아들고 다시 또 인연 따라서 전국에 자기의 본사로 돌아가든지 은사시임 계신지로 가든지 또 다른 어떤 선지식이나 도반을 찾아가든지 또 행각의 길에 나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석 달 동안 금족기간이에요. 가고 싶은 데가 있어도 못 가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규제를 받고 석 달 동안을 그렇게 자발적으로 결제에 방부를 드렸으니까 일단 방부를 드린 이상은 그 선원의 규칙과 규율에 따라서 순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모든 제약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나 오늘 해제를 했으니까 인연 따라서 걸망을 지고 동서사방으로 또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만은 어디를 가시든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조심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을 조심하냐 하면은 결제 동안보다도 더 자기 단속을 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제 중에는 대중신임례와 다 같이 딱 법도에 따라서 삼가하고 법도에 벗어나지 않도록 서로서로 감시를 하고 조금만 이상한 언행을 하면은 모두가 다 거기에 대해서 감시를 하니까 자유가 없었겠으나 해제하고 나가는 마당에 자유롭게 동서사방을 돌아다니니 까딱 잘못하면 꽃이 풀어놓은 송아지나 말처럼 보고 듣고 모든 환경 속에 정진심이 흩어질까 그것이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정진력이 깊어서 어떠한 것을 보거나 듣거나 동요가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공부가 순숙한 단계에 있는 수행자는 어디를 가나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러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제 기간보단 훨씬 더 자기를 엄숙하게, 더 엄격하게 단속을 할 때에 우리는 결제 해제 상관없이 정진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결제 동안에 엄격한 규율 하에서 정진을 하는 것은 그것을 정중 공부라, 고요한 가운데 공부라고 하는 것인데 해제해가지고 행주, 좌와 어묵, 동정 간의 모든 자유로운 속에서 하는 것을 요중 공부라, 시끄러운 가운데 하는 공부다 그러는데 시끄러운 가운데에 공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정중 공부를 엄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요한 가운데에서는 잘 되면서 시끄러운 가운데에서 안 된다면 공부가 아직 유치한 단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해제를 하면 시끄러운 속에다 한번 가봐서 그 속에서도 공부가 얼마만큼 잘 된가 스스로 정진력을 시험해보는 것도 또한 뜻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제 동안에 동쪽에도 가보고 서쪽에도 가보고 은사시임께도 가서 인사도 여쭙고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정진이 떡 잘 되도록 은사시임 절에 해제를 했으니까 가서 인사도 여쭙고 은사시임 절에 어떤 일도 도와드리고 또 건강이 좀 안 좋은 사람은 요양도 하고 약도 먹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가서 어떤 설교도 신도를 위해서 설교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사제들을 위해서 또 이
또 지도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런 속에서도 아침 새벽 예불 끝이라든지 저녁 예불하고 나든지 낮에도 별 일이 없을 때는 항상 좌선을 결제 때처럼 좌선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진묵급전에 성불하시고 아승직업을 닦으셔서 삼명육통과 팔해탈과 삼십이상과 삼천위와 팔만세행에 하나도 모자라고 넘칠 것이 없이 원만구족한 그런 성현이심에도 불구하고 걸식하실 때하고 설법하신 일 외에는 오직 가부좌를 들고 좌선을 하셨던 것입니다. 더 닦을 것이 있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닦을 것이 없는 가운데 항상 좌선을 하셨거든. 또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권장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더 하실 것이 없었지만은 무량 중생을 위해서는 끝없는 일이 있으신 것입니다. 중생이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생을 위해서는 언제나 설사 입은 열지 아니하고 가만히 정진을 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설한 바 없는 법을 항상 설하셔야 하셨고 중생을 위해서는 부처님 하시는 모든 것이 다 중생을 위한 설법이요 교화요 포교요 그러신 것입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좌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해제를 하고 어디를 가시든지 항상 좌선을 등한히 하시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가시는 걸음 산을 보시든지 흘러가는 물을 보시든지 낙엽을 보시든지 조약들을 보시든지 강을 건너든지 차를 타시든지 어디서 무엇을 보거나 듣거나 일체처 일체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안입이 설신이 육군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모든 것이 그게다 부처님의 설법인 것입니다. 화엄경이 상본 화엄경이 있고 중본 화엄경이 있고 하본 화엄경이 있는데 상본 화엄경은 일사천하 미준수품인 것이고 13천 대천세계의 미진수 기회가 상본 화엄경입니다. 그 상본 화엄경은 일사천하 미진수 품이기 때문에 눈을 감으나 뜨나 육군 육식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화엄경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화엄경을 바로 듣고 바로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사바세계에 전해진 것은 용수보살이 용궁에 가가지고 거기서 가지고 온 경은 하본 화엄경으로 10만 개의 38품이 지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80권으로 된 것은 80화엄이라 그러고 60권으로 된 것은 60화엄이라 그러는데 그 일부에 지내지 못한 것입니다만은 그 하본 화엄경도 다 읽으려면은 여러 해를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상본 화엄경을 읽으려면은 이 무엇고 참선을 활구 참선을 해야 한다. 활구 참선을 통해서 화두가 의단이 동로해서 일체처 일체시에 순수 무잡해가지고 타성일편이 되어가지고 그 공안을 타파해서 자기의 본래 면목을 깨달아야 정말 상품 화엄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문으로 된 화엄경 또 번역해 놓은 한글 화엄경도 워낙 권수가 많아가지고 읽기가 힘들고 읽더라도 진짜 화엄경의 진리를 깨닫기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상본 화엄경을 읽기는 돌, 나무는 잎은 푸르고 꽃은 붉고 보다 이런 것들이 그게 다 화엄경인 것입니다. 새가 울고 시냇물이 흘러가는 소리하며 차 지나가는 소리며 새 우는 소리하며 어린애가 떠드는 소리하며 욕하고 뭐다 싸우는 소리하며 전부가 상품 화엄경이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에게는 그것이 다 자연적인 것이요 또는 인공적인 그런 것들이 뭐 예사로 보지만 알고 보면 다 화엄경이거든. 그 화엄경을 우리는 뜻은 모르지만 참선하는 사람은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듣든지 냄새를 맡든지 좋은 소리를 듣건 오장이 두저워질 소리를 듣건 무슨 그것이 우리에 와서 받아들여지더라도 거기에 집착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딴 생각으로 나가지 말고 자기의 본참 공안을 탁 들도록 해야 머지않아서 상본 화엄경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화엄경을 또는 법화경을 원각경이나 금강경을 날마다 독송하는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나쁘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처럼 이렇게 살기도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때는 이목고라고는 경전 8만 4천의 팔만 대장경이 이 이목구 속에 농축이 되어 있으니까 이목구만 열심히 하면 찰나간에 팔만 대장경을 읽은 공덕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목구를 열심히 해야 진짜 상본 화엄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지는 것이다. 최상승법에서는 이렇게 권장을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음으로 해서 이 무상하고 살기 어려운 이 사바세계를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고 이 법을 믿지 않는 사람은 흥망성쇠와 희로애락 속에 그 물결 속에 휘말려서 들어가가지고 몽중에서 살다가 술취연 가운데 죽어가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최상승법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살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본심을 떡 챙겨가지고 나름대로 보람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살아 탄생하셔가지고 500년 또는 1000년간을 정법시대라 하고

그 다음 천년간을 상법시대라 그러고 만년간을 계법이라 말법이라 그러는데 최상승법을 믿고 팔만대장경 상본화엄경이 농축되어 있는 이목구를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정법시대라고 믿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화엄경이 다른 것입니까? 일념 속에 무량겁을 보고 일미진 속에 우주 법계를 보는 것이 도리가 바로 화엄경이기 때문에 한 생각 돌이켜서 자기 본성을 찾는다면 그것이 어찌 화엄경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말입니다. 불법은 한문으로 되어서 어렵다. 암만 경을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 불교는 어려워서 못한다. 이렇게 겁을 먹고 불법을 어렵게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생의 근기 따라서 여러 가지로 설하신 것을 한문으로 번역을 하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한문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심히 어렵고 복잡한 것 같지만은 정말 진짜 불법은 찰나간에도 쉬지 않고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우리 그 생각 일념 속에 삼천 대천 세계가 들어있는 것이고 아승지 겁이 일념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념 단속을 항상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한 사람은 가장 불법을 잘 믿고 올바르게 믿고 실천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지만은 쉽고 복잡한 것 같지만은 간단한 것이 최상승법이요 활구참선인 것입니다. 이 무엇고 처음에는 별 맛이 없지만 자꾸 챙기고 또 챙기고 단속을 하다 보면 인생이 헐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괴롭고 외롭고 쓸쓸하고 하다 하지만 일어나는 생각을 단속을 할 줄 모르니까 밤낮 오장이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서럽고 슬프고 외롭고 괴로운 것이지 일어나는 생각을 탁 돌이켜서 자기를 찾는 공부로 돌아온다면 세상 복잡할 거 원망할 거 없습니다. 흥망성쇠에 그렇게 충격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다 해도 중심을 잡고 노력을 하다 보면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다가 해고를 당하고 직장이 떨어져나가면 앞길이 캄캄해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가게를 꾸려나갈까? 걱정이 되시겠지만 중심을 딱 찾고 찾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상무나 전무나 과장, 부장 하다가 직장에서 나와서 니아가를 끌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채소 장수를 하면 무슨 상관이 있으며 파출부나 수위를 살면 무슨 상관이 있으며 운전사를 하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목고를 하면 아까 졸심 법문에 무상보리도를 얻고자 하면 평등심을 가져라 그런 개송을 읊으셨는데 직업은 모든 직업이 다 평등한 것입니다. 자기의 기술과 소질과 능력 따라서 정치할 사람은 정치하고 법조계 나가서 판검사할 사람 하는 거고 장사할 사람은 장사하는 거고 선생질할 사람은 선생질하고 채수장수할 사람은 채수장수하는 것이지 장관하다가 니아까 아이고 못이여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못해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떳떳하게 해야 하는 거고 오히려 장관하다가 더 운전기사로 나간다면 존경받을 일이지

비웃음을 받을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보고 비웃는 사람은 모질인 사람이고 철이 안 든 사람인 것입니다. 모질이거나 철이 안 들고 사람으로서의 갖출 것을 못 갖춘 사람이 창피한 것이지, 창원하다가 운전사가 되어가지고 운전기사를 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공자님은 어려서 목동 노릇도 했고 창고지기도 했고 또 이 장관도 했습니다. 무슨 직업을 가졌건 간에 목동이 되면은 염소와 소들이 모두 살쪘었고 나라의 창고지기를 할 때는 창고안이 칠서가 정연해가지고 쫙 도서관에 그 수천만 권 그 책을 정리하듯이 그 복잡한 나라의 창고를 질서정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잘 관리를 했던 것입니다. 장관을 하니까 백성들이 모두가 다 국가의 규율이 잡히고 백성들이 모두 잘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무량겁을 오시면서 무엇을 안 하셨겠습니까? 손바닥만한 땅 하나도 중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아니한 땅이 없으셨다 하니 부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현을 배운 사람인 것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살림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어려울 때 정법을 믿는다면 직장에 있을 때는 직장 일 열심히 하고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좌천을 당하거나 해고를 당하면 그런 대로 열심히 하고 그리해야 야 불법을 믿는 사람이라 보통 사람 같으면은 술 먹고 잠을 못 자고 처량한 신세가 되었을 텐데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더라도 저렇게 정정당당하게 자기 형편 닿는 대로 직업을 찾아서 열심히 사는구나. 참 저분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분이로구나. 일가 친척이나 친구가 보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혹 해고당하셔서 아직 직장을 찾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시민선언에 와서 참선을 하세요. 아침에 떡 오셔서 여기서 정진을 하시면 점심 고향은 우리 먹는 대로 대접을 하겠습니다. 참선을 하시다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이런 길로 나가봐야겠구나. 좋은 지혜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술 먹고 뭐 산으로 들러 헤매봤자 별 수가 없습니다. 아직 춥고 배고프고 해고당하고도 가족들한테 미안하니까 해고 안 당한 척하고 산으로 데이다 하나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시민선방에 와서 다 참선을 한번 해보세요. 점심밥이 없어 딱 잡수고 며칠을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길이 열릴 것입니다. 틀림없이 열릴 것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을 하고 장관을 하고 해봤자 언젠가는 그만둘 때가 있는 거고 큰 기업체를 가지고 살다가도 또 기업이 잘못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흥망성쇠는 이 사바세계에 없지 못할 양상인 것이라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그렇게 뽐내고 의시될 것도 없는 거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창피하고 낙심하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그만두고 이 몸까지도 다 버리고 다시 몸을 바꿔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진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평소에 이목구를 열심히 해놓으면 멀고 가까운 시간 내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미소를 띄우면서 다음 생을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선이 좋다는 거 아닙니까? 할 것은 참선밖에 없습니다. 참선을 하면은 흥망성쇠에 그렇게 큰 충격을 받을 것도 없고 설사 죽음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물론 배가 아플 수도 있고 정신이 어지러울 수도 있겠으나 그럴수록에 이목구를 턱 챙겨 이목구 챙기면서 숨을 턱그덕 거둔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 미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온 김에 가족이 누가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누군가 한정이 되면은 다 죽기 마련인데 중다에도 그렇게 돌아가신 분을 흔들고 통곡을 하면서 그런 법이 아닙니다. 이 육체가 고장나면 다 가는 것입니다. 육체가 고장나면은 육체는 버리고 새 몸을 받아야 하는 거지 고장난 몸뚱이를 끌고 다녀봤자 고통만스럽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연이 돌아오면 각 몸을 바꾸게 되는 것 뿐이지 그렇게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본인은 딱 이목구를 하면서 이제 새 몸,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출발을 하는데 못 가게 붙든다고 안 갑니까? 괜히 좋은 곳을 향해서 떠나가는 분을 갖다가 흔들고 통곡을 하고 야단들을 하면은 가시는 길만 어지럽고 복잡하지 그 돌아가신 분을 진짜로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법을 믿는 사람은 마음속으로는 다 가는 사람도 이목구를 하고 남는 유족들도 이목구를 하고 이목구가 잘 안 되면은 금강경을 읽든지 금강경 읽을 정신이 없으면은 아미타불을 부르든지 해서 식구가 엄숙하고 경건한 가운데 경을 읽고 염불을 하고 또 이목구를 해야지 붙들고 흔들고 통곡을 하고 그럼 못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을 믿는 사람이 가족의 어른이나 누군가 이승을 하직하고 세기를 떠날 때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예절이고 도리인 것입니다. 오늘 해제 날이라 떠난 것은 저승을 향해서 떠나거나 또 다른 절을 향해서 떠나거나 떠날 어피사 떠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승을 하징을 하고 저승을 향해서 떠나는 것도 이별이라 하는 것은 서운한 것이고 또 떠나는 사람은 발걸음이 가벼워서 오란디는 없어도 기분 좋게 떠나는 것입니다. 억지로 붙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용화사에서 이 결제하신 분은 아직은 추우니까 입춘이 지난 뒤가 일주일이 지났고 또 앞으로 우수가 오려면은 아직도 또 일주일가량 있어야 우수가 됩니다. 우수가 지나면 대동강 물도 풀린다고 그랬으니 한 일주일 지내면 날씨도 차츰 따뜻해질 테니까 금방 누가 어디서 오라지도 없이 걸망증 붙어서 추운데 떠나려고 하시지 말고 한 일주일 선방에서 지내시던 곳에서 떡 정진을 딱 가시라고 내가 아까 자자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불가불 보살 선방에 계신 보살님네들은 다 해제했으니까 빨리 가서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도 보고 싶으니까 벌써 보따리는 보냈을랑가 모르겠는데 가시더라도 이
선방에서 지내시던 그런 마음으로 이목구를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0: 다음 결제 때 다시 또 만나게 될 때까지 또 열심히 이 고인의 개성과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정진을 하시고 다시 건강하게 또 만나게 될 것을 기약을 하면서 법상에서 내려가고자 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2: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음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피로 생각합니다.
3: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4: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5: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6: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7: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0: 국회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장례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산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주미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주년에는 BTN 불국토산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조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단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의처가 될 것입니다.

산세가 금강산에 비할 만큼 빼어나 경기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소요산. 그 옛날 참수행의 길을 찾던 원효대사의 흔적이 깃들어 있는 이곳에 소요산 자제함이 있다. 자제함은 654년 원효대사가 창건한 암자다. 대웅전 안으로 들어서면 중생을 내려다보는 자비로운 시선에 세상사 괴로움은 그저 흘러가는 과정이 되고 만다. 반야심경의 언해본인 보물 반야바라 밀다심경 약소. 세조 10년에 한글로 번역해 금강경 언해본과 함께 발간했는데 이것이 최초의 한글 불교 경전이라 할 수 있다. 가람 안에 자리 잡은 청량폭포. 좁은 협곡에서 쏟아지는 웅장한 물줄기가 청량하기만 하다. 마땅한 샘터 하나 없던 돌산에 찾는 이가 늘어가자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 원효대사가 바위 틈을 꿰뚫어 물이 흐르게 한 것이

원효샘이란 이야기가 전해진다. 자제암과는 따로 떨어져 있는 대구남. 자신을 들여다보고 매 순간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이 또한 수행이고 깨달음을 구하는 일이라.

깨달음을 구하던 원효대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그 어느 것에도 걸릴 것 없는 자유인의 삶을 살았던 원효대사. 그의 무에자재한 정신은 깨달음을 이룬 해탈의 자리, 소요산 자제함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마음으로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6: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5: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6: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5: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피즉현도량 무명사 051-944-7499.
7: 오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고

0: 가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3: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4: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꿈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3: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부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5: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이 시간에도 윤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쉽게 좀 할 것 같고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은 업에 대한 이야기, 뭐 너의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이냐에 따라서 생사 윤회를 하느냐, 생사 해탈을 하느냐의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윤회에 대한 말씀을 좀 쉽게 좀 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또 달리 계속 부처님도 같은 말씀을 많이 하세요. 되풀이해서 특히 법화경 같은 데는 산문같이 그냥 쭉 말씀하시다가 나중에는 개송으로 다시 개송으로 말씀하시고 그럽니다. 같은 말씀을 해서 자꾸 들으면서 업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을 연계해서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이해하면은 불자님들의 신행생활에 도움이 될 겁니다. 윤회, 삼사라, 윤회, 옮겨가고 돌고 도는 것이다. 윤회하는 것이다. 왔다라는 것은 아라한, 정등각자, 부처님이나 아라한이 윤회의 장막을 벗어 벗긴 것이다. 왔다. 이렇게 윤회를 해서 갑니다. 욕계, 세계, 무색계,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할 때, 욕계, 세계, 무색계에 태어나게 하는 업이 다하면, 우리가 삼계윤회, 삼계의 욕계, 세계, 무색계, 육도, 여섯 군데 윤회를 한다고 많이 말씀을 해왔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태어나게 한 업이 다하면, 31가지 세상 중 어느 한 곳에 태어나 고통과 즐거움을 겪으면서 윤회를 해야 하기에 그 어느 곳도 극락세계에 왕생하지 않고는 윤회의 세계는 이어진다라는 말씀. 3계, 욕계, 세계, 부세계 혹은 31가지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조건은, 윤회하게 되는 강력한 조건은 가래와 업. 가래에서 오는 업. 지나친 욕망에 대한 집착에서 몸을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는 업. 그것이 무명에 의도된 행을 업이라고 한다. 가래와 업을 이해하면 윤회가 일어나는 과정을 알게 된다. 라는 말씀. 윤회. 나는 의도를 업이라고 말한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선업과 불선업이란 말씀. 나는 의도를 업이라고 한다. 의도. 의도를 업이라고 한다. 라는 말씀. 그러니까, 선업과 악업. 네 모든 의도라는 건데, 의도란 말씀을 전에도 한두 번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의도라는 건 마음 먹고 업을 짓는 거예요. 뒤에 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은 선과 불선 두 가지인다. 두 가지로 업이 성립된다. 그렇죠? 선인선과 악인악과. 선과 불선으로 업이 성립이 된다. 근데 무기라는 게 있어요. 무기업. 무기업은 업이 성립되지 않는다. 무기업. 업은 무기업. 뭐 기록할 기자죠. 이것은 업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선과 불선업이 있어요. 근데 무기업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의도가 아닌 업이다. 의도적으로는 업이 아니기 때문에 업이 되지 않는다. 아라한은 행위 하나하나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아라한은요, 멸진정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흔적이 없다. 삼독심 108번 뇌가 완전 소멸되어서 멸진되어서 새로운 업을 더 짓지 않는다. 아라하는 윤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무기의 마음은 작용만 있지 업이 성립되지 않는다. 선업과 불선업 힘이 강하다. 힘센 업은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에 영향을 준다. 라는 말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 대상을 볼 때, 아니 비설신의로 색성양미초법을 대상의 경계를 볼 때, 눈으로 보고 귀로 소리를 들을 때, 쫓아가서 그 소리에 쫓아가서 물들어서 집착하는 건 괴로움이라요. 괴로움이다. 응? 강한 업이다. 이뻐서 죽겠어, 미워서 죽겠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한 업은 대상을 쫓아가서 이쁘면 이쁜 대로, 미우면 미운 대로 그대로 직시해서 거기에 집착한다. 그게 이제 물들염자, 염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괴로움을 받는다. 좋아하고 싫어하고 깨끗하고 더럽고 등의 이분법, 분별심을 얘기한다. 약한 업은 대상을 아무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니 비설신의로 보되 듣되 한번 쳐다봐. 그냥 눈으로 대상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번 쳐다본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보되 봄이 없이 보고 듣되 들음이 없이 듣자 라는 건데 참 쉬운 건 아니에요. 대상을 볼때 강한 업은 거기에 직접 이뻐 죽겠어, 미워 죽겠어, 좋아하고 싫어하고 깨끗하고 버럽고 등의 이분법이 강하게 작용하는 건 강한 업이에요. 악한 업은 대상을 볼때 보되 봄이 없이 보고 듣되 들음이 없이 듣자라는 건데 이 세력론이라는 말씀을 썼는데 세력론 강한 업 아주 강하게 의도를 가지는 거

고목지하의 무방초라. 큰 나무 밑에는 방초, 조그만 풀이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성인 문제가 아니고 인생의 업력을 떼고 사바세계에 왔기 때문에 부딪히는 경계마다 전부 다 힘들어요. 경계에 물들고 집착하고 누가 욕하면 화나고 예? 이런 거. 그런데 욕은 본래 실체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 제가 이제 제법 뭐할때 얘기를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고목지하에 큰 나무 밑에 조그만 풀은 자라지 못한다. 하루 100% 놓고 봤을 때 60, 70% 선근 공덕을 쌓아요. 그런데 의도되지 않는 업도 많거든요. 의도가 됐더라도 약한 업. 문30% 20% 있어도 큰 세력, 업에 의해서 소멸된다는 거예요.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이 점을 조금 이거 시소로 놓고 본다면 하루 종일 선근융자 쌓은 것이 더좀 많이 쓰면 무거우면 좋겠다. 많이 쓰면 좋겠다. 반대로 하지 말고. 그래서 무념의 종이다라는 말씀, 육조 회능 스님이 말씀 많이 하신 건데, 무념의 종. 무념으로 종은 삼아라. 이게 보되 보미 없이 보고, 듣되 들음이 없이 듣는 거예요. 생각 없이 하는, 사는, 신구의 삼업을 하는 것을 종을 삼아라. 밖에 경계에 쫓아가지 말고, 불빛 쬐어서 불나방이가 불빛에 거기에 빠져 죽는 것처럼 쫓아가면 죽어. 괴로워. 그러니까, 쫓아가지 마. 그러고 누가 욕했어. 그러면

여기에 쫓아가지 마. 네가 그럴 수 있냐 하지 마. 여기랑은 실체 없는 거야. 아공, 복공. 깊이 들어가면 욕한, 법문 들을 때 스님한테나 책에 욕한 자도 없고 욕 들은 자도 없대. 그러면 싸띠, 빨리 욕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 거고, 욕 먹고 화나면 내 몸이 안 좋아. 집에 가서까지, 다른 장소까지 그걸 가져가면 제2의 화살을 또 맞아. 이런 거.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윤회 얘기하면서 엄 얘기 지금 쭉 하고 있는데, 무념의종이라는 얘기. 쫓아가지 말고 거기에 물들지 마라. 그래서, 그걸 다시 연꽃으로 얘기한다면은 처염상정 그대로. 더러운 곳에 처하면서도 항상 깨끗하더라. 연꽃, 그건 뭐 여러분들 설명 많이 드렸어. 연꽃은 진흙탕이 있으면 그 진흙탕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순박하게 우아하게 피어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실상생활 살아가면서 사바세계의 진흙탕 속에 니전 티구하고 진흙탕 싸움으로 살지만 거기에 물들지 말고 우아하게 순박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피어나자. 이런 삶을 살수 있는, 이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곳에 공부해야 더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괴로움을 겪으면서 이게 나를 성장시키는 거야. 나를 내 근기를 시험하는 거야. 내가 더 커야 돼. 하면서 자꾸 고쳐나가는 거죠. 부부 생활도 똑같아요. 제가 결혼식장에 가서 그런 주례를 좀, 저는 요새 주례 잘 아는, 예식장에 잘 알아두지만 주례할 때 항상, 부부 생활은 수행이다. 우리 수행보다 더 힘들다. 우리는 그냥 마음 수행이고 그렇게만 힘들다 아닙니다 하는데, 당신들은 직접 성이 다른 남녀가 만나서 모든 걸 다시, 모든 걸다 잘 행복이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갈등과 대립이 한두 개 있는지, 한두 개겠냐. 수행이라고, 수행도 그런 수행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광물과 광물이 만나서 다이아몬드끼리 만난 게 아니라 재련하고 수련해야 할 광물이 만나서 살아가는데 아름답게 그 광물을 잘 수행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3, 40년 산 뒤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제 지론이거든요. 범부중생이 살아가면서 선인지 불선인지 가치 판단의 기준이 없으면 안 돼. 요즘 말이요,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걸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 이런 가르침이 퍼지고 있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 악행은요, 나쁜 일은 부지불식간에 자꾸 저지러요, 자주. 악행은요, 자기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의도를 가졌던 의도를 안 가졌던 자꾸 저지러요. 그런데 좋은 일, 선행은, 성근전작 짓는 건 어쩌다 한 번씩 해요. 누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선행, 악행의 정확한 기준은, 악행은 부처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따르지 않고 무지하고 묻지 않고 믿지 않고 불신하고 두 눈에 앞에 보는 판단만 하는 거. 선과 악을 분별할 줄 모르면 수행할 수 없어요. 팔중도의 정정진 있잖아요. 팔중, 여덟 가지 중에 정정진, 바른 정진, 바른 노력. 이게 뭐냐면, 정진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용맹정진 하잖아. 기도할 때 마지막 용맹정진하고 일주일 동안 잠안 자고 하고. 이미 일어난 선은 증장시켜. 성근종자 심흥은 자꾸 물을 줘서 길러. 일어나지 않은 선은 자꾸 일어나게 해. 성근종자를 자꾸 심어. 심지 못했으면, 성근종자를 많이 심지 못했으면. 그런데 이미 일어난 악은 버려. 물러서 못 자라게. 잔디밭에 쑥이 자라면 물러, 뽑아버려. 뿌리채 버려. 거기 일어나지 않는 악은 일어나지 않게 해. 칠불 통계, 과거 칠불. 소아미 부처님 전에. 과거 부처님의 이 칠불통계라는 건데, 이게 이제, 제가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지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라. 이게 이제 백낙천, 백거이라고도 하죠. 백낙천이 이제 도림선사를 찾아가가지고, 마을에 이제 그, 뭐 군수로 부임해가지고, 유명한 도인이 있다 해서 갔더니 나무에 올라앉아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있어서, 아이,
위험하니까 내려오셔야 했더니 나는 당신이 더 불안하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도림선사가 대답하거든요. 그래서 불교가 뭔지 한번 좀 일러주시오 하니까 제왕막작 중선부에 자진기 시제불교라 했단 말이요. 모든 악행을 하지 말고 모든 선을 봉행받들어 실천해라. 자진기 시제불교라.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라. 저는 이게 제왕막작 중선부행을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어.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을 많이 해. 자정기의 자정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요. 전생에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 그걸 부처님 가르침에서 네가 다시 부처님 가르침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전생의 업에 따라 달라요. 업이 무거운 사람은 불신하고 따르지도 않고 자정 능력이 없어서 못 벗어나요. 그런데 업이 약한 사람들은 자정 능력이 있어서 부처님 가르침 위에서 법문에서 그걸 벗어나서 업력에서 원력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불교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아이 그건 세상 막 저기 도림선사가 얘기하니까 그 백낙천이가 그건 세상 사람들 세 살짜리도 다 안다 그러니까 백낙천이 도림선사가 세살 먹은 아이는 다 알아도 80세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업의 특징, 업이라는 건 씨뿌린 대로 거둔다. 그런데 이게 하도 쉬운 얘기라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항상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 팥는다는 걸 잊지 마세요. 쓴 종자를 심으면 쓴 열매를 맛을 봐야 돼. 단 열매를 심으면 단 열매를 맛을 봐야 되고. 과일도 개량할 때 따라 맛이 다 다르잖아요. 복숭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씨뿌린 대로 거둔다. 그게 씨뿌린 대로 농사 짓는 얘기만 했는데 내 마음밭에 씨뿌리는 게 이게 신구의 삼업이거든요. 그래서 선의 종자를 뿌리면 선의 과과가 오고 악의 종자를 뿌리면 악과가 온다. 쓴맛을 보려면 쓴 씨앗을 뿌려라. 다른 맛을 보려면 단 씨앗을 뿌려라. 자작자수. 다 지가 짓고 지가 받는 거요. 남의 탓하지 마라. 자업자득이다. 스스로 업을 져서 스스로 그걸 얻는다. 다 자기가 만들어서 바람 잘날 없이 힘들게 살아요. 자꾸 방아차가고 비우고 오면은요. 가지치기에서 그 나무가 깨끗하고 멋지고 바람 잘 날이 없어야 괜찮아요. 자승자박 스스로 자기가 거기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묶여서 결박해서 꼼짝 못 해. 부자와 가난, 건강과 허약한 몸, 미인과 못난이, 추인. 위의 것은 전생의 업에 의해서 이어지는 거다. 뒤에 앞으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부처님한테 묻죠. 누구는 부자하고 누구는 가난하게 살고,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허약하고, 누구는 이쁜데 누구는 안 이쁘다고 하고, 이게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업이다 해가면서 부처님이 장황하게 말씀하시게 나옵니다. 제가 우리 절에서 법문을 길게 몇 시간 동안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제가 소개할 거예요. 복에, 이제, 우리가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건씨 뿌리는 건 인이고, 농사 짓는 건 인연과예요. 여기서도 또, 인. 과 그러잖아요. 여기에 제가 인과를 보통 많이 하잖아. 씨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런데 이 연이라는 게 조건이거든요. 조건. 씨만 뿌려놓고 놔두면 씨 뿌리 제대로 갖고 지나요. 풀도 메고 비도 와줘야 되고 햇빛도 쬐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그래야 과가 충실하죠. 조건이 어떤 조건으로 살아가고 어떤 조건으로 기름진 밭에 씨 뿌리느냐 자갈밭에 씨 뿌리느냐 씨앗을 조건에 의해서 과가 결정된다. 인연과 이걸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대상은 복보고 씨 뿌린 대로 거둔 게 복의 씨앗을 뿌려야 성근종자 씨려야 복이 오죠. 악보 보통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거. 시 대상으로 일어난다. 듣기 싫은 소리, 못생긴 얼굴, 가난, 명예스럽지 않은 거,
이 모든 것들이 악보다, 악의 보답이다. 반드시 보답이 온다. 불교에서 공덕을 많이 얘기하고, 복을 얘기하고, 복짓는 걸 많이 얘기하는 건 전부 그것이 자기한테 복으로, 악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업을 행하는 것도 받는 것도 마음이다. 그런데 업을 짓도록 하는 어떤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업을 짓도록 하는 무엇이 실체가 뭐냐?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업을 행하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업의 과보를 받는 자 주체가 있을까 없을까? 업 짓는 자와 업에 받는 과보의 주체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 범부들은 영혼이라는 주체가 업을 짓고, 이 얘기는 좀 조그마요.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아트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영혼이라는 뭔가 실체, 주체가 있어서 업을 짓고 과보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힌두교의 아트만, 고정된 실체가 있다, 자아가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 나라는 실체가 있어야 업을 짓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지, 이 얘기예요. 고정불변한 실체인 자아가 업을 행하고 그 자아가 업의 과보를 받는다고 보는 것이 신두교에서 얘기하는 아트만의 업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부처님은 자아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아라는 걸. 생각. 생각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생각, 저녁에 생각이 틀리듯이. 생각의 산물일 뿐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업을 짓는 자, 받는 자의 실체는 없다. 자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물질, 색, 수상행식, 오온을 얘기하는 건데, 물질하고 정신의 결합이다. 자아라고 하는 것은. 오온의 다섯 가지 무대기의 집합일 뿐이다. 신두교에서 얘기하는 아트만, 자아의 실체가 있어서 업을 짓고 받는 것이 아니고, 오온의 다섯 가지 무대기, 인연에 따라서 모여서 인연에 따라서 흩어지고, 인연에 따라서 물질이 모였다가 색이 생겼다가 내 몸뚱에 이루어졌다가 내 정신적인 것이 수상행식으로 느끼고 인식하고 하다가 자아가 업을 행하고, 그것이 업의 과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적당한 조건의 화합에 의해서 마음이 일어난다. 이것이 업을 짓는 거다. 실제로 업을 짓고 받는 것은 적당한 조건의 화합이다. 계속 얘기지만은 삼라만세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게 자아가 거기에 뭐가 있는 실체가 아니라는 거, 인연소생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구름이 나타나는데 그때그때 그때 온도 따라서 수증기에 따라서 구름이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인생도 역부여시다. 뜬구름과 실체가 없듯이 사람의 몸도 실체가 주고받는 게 아니라 짓고받는 게 아니라 조건의 화합에 의해서 마음의 환경, 조건, 인연에 의해서 업을 짓는 것이다. 이때 생긴 업이라는 것은 잠재력의 업력은 적당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업을 조건으로 해서 잠재력인 업력은 제8식 아뢰야식에 저장된 업이라고 합시다. 함장식. 적당히 조건이 갖추어지면 업을 조건으로 생긴 물질과 과부의 마음을 일어나게 한다. 과부의 마음은 전생에 업의 과부로서 일어난 것이다. 과부라는 건 전생의 업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지, 새롭게 업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 새로운 업은 형성되지 않고, 과부의 신구의 삼업으로 인해서 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마음이다. 이것이 업을 받는 것이다. 업을 조건으로 생긴 물질은 몸뚱아리는 재생 연결식이 일어나는 나서 재생 연결식이 일어난다는 것은

오온이 형성된 거 인연 화합으로 그때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일어나기 전까지의 삶의 전 과정, 인생의 전 과정에서 생긴다. 그래서 이 업을 조건으로 생긴 물질로 인해서 감각기관 아니비설 신의 나의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이 구족된다. 이것이 몸을 형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업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 업을 만드는 것도 마음이고 업의 과보를 받는 것도 마음이다. 전생의 악행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면 괴롭다. 전생의 선행 때문에 천상세계 인간세계에 태어나면 행복하다. 업을 행하는 것, 업을 받는 것은 자아가 아니고 오온이다. 나의 의식의 생각에 마음이 업을 짓고 받는다. 그래서요, 이 업을 짓고 짓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얘기는 뒤에 또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무아가 업을 짓고 무아가 윤회하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자세히 제가 설명해 드릴 때가 그 때가 올 거예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윤회는 절침의 연기를 알아야 되고 무아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윤회가 성립된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업을 행하는 것, 업을 받는 것은 자아가 아니고 마음이다. 적당한 조건에 따라서 나고 죽는다. 한번 일어난 마음은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연기 법칙에 따라 물질과 정신이 일어나고 생멸 계속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윤회의 과정이다. 마음에 일어나는 마음이 다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강하게 충격받은 그런 그 정신적인 이런 거, 오래 남아요. 이런 것이. 그리고 그것이 떠올릴 때마다 괴로워. 그래서 일어나는 마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받아들일 때 충격적으로 해서 돌에 새기지 말고 모래에 새기라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금방 없애져서 흘러갈 수 있는 거. 그래서요, 이 촛불 얘기를 하는 건데, 촛불을 앞에 초에서 우리가 초를 옮겨가잖아요. 이 초에 옮겨간다는 얘기가 상당히 전등, 부처님 말씀으로 친다면은 전할전자 등등자. 부처님으로 인해서 10대 제자로 1250 비구로 인해서 모든 인도의 큰 스님, 중국의 큰 스님, 한국의 일본의 모든 불교권의 모든 큰 스님으로 인해서 부처님의 자등명, 법등명, 법의 등불이 지금까지 꺼지지 않고 이어오잖아요. 그때 앞에 촛불과 뒤에 촛불은 별개의 촛불이에요. 중국의 스님과 저는 별개예요. 각각 등 모체, 각각 개개예요. 그러나 뒤에 촛불이 일어나는 것은 앞에 촛불과 무관하지 않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촛불이 없으면 뒤에 촛불이 없어요. 앞에 촛불이 조건이 되어서 있어야 뒤에 촛불이 밝혀진 것처럼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다. 사람마다 각자 차이가 얼굴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예? 모든 팔자가 다르잖아요. 사는 모습들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건 초는 각각 전의 초와 이어진 초는 다르지만 전의 초를 무시할 수 없듯이 우리는 각자 인간이 다르지만 차이는 있지만 일심동체다. 항상 하나다. 너와 나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이 세상이야. 그래야 자비와 연민심과 사랑이란 얘기를 할수 있어. 그래야 원건복귀 재준생 자타일시 성불도란 얘기를 할수 있어. 내가 성불하면 그만이고 내가 잘 살면 그만이지. 내가 주식을 산게 올라가면 됐지. 남의 주식 산게 떨어진 들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가 아니고 함께 다 원건복귀 함께 한 가지 공짜.
법계 재중생

이 자타일시 너와 내가 한때에 성불하여지이다. 내가 먼저 성불할게. 너는 뒤에 따라와가 아니고 이게 우리 불자들의 원력 아니요? 사홍소원 아니요? 넓은 소원이죠. 그래서 사바세계는 중생들이 살아나서 가는 세계는 차이들이 모여서 사는 세계지 혼자 사는 세계가 아니다. 차이가 다른 사람끼리 부부가 맺는 것도 그렇고 이 사회 공동체가 모든 직장이나 모든 학교나 사부대중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차이들이 모여서 있지만 남자 여자 모두가 조화를 이루고 살아야 된다. 각자 자기 주장하지 말고 어긋장나게 하지 말고 산에는 꽃이 피네. 꽃들은 서로 시기 질투하고 자기 생명 활동만 하고 조화를 이루고 평화롭게 존재하고 생멸하더라. 우리 인간도 그렇게 하라고 부처님은 출연하셔가지고 화엄벗게 꽃으로 세상을 장엄하는 연화장 세계로 꾸미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법문을 하시고 진리를 가르쳤다는 이야기.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세상. 인연 따라 살아가는 삶, 연생영멸 보다 더 좋은 조건의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윤회에 대한 말씀, 업에 대한 말씀, 번뇌에 대한 말씀, 업에 대한 말씀, 괴로움에 대한 말씀을 앙구따라 니까야 6번 깨달음의 경에 나오는 63에 나오는 말씀, 깨뚜름경 예 나오는 말씀, 앙구따라 니까야 6번경. 비구들이여, 번뇌를 알아야 한다. 번뇌들의 원인과 근원을 알아야 한다. 번뇌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 번뇌의 과보를 알아야 한다. 번뇌의 소멸을 알아야 한다.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알아야 한다. 번뇌의 원인과 근원은 계속 전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번뇌의 원인이 뭐지? 무명이야. 어리석어서 그래. 전생에 너무나 업을 많이 졌어. 질투, 원망, 증오, 시비, 갈등, 대립에서 무명으로 인해서 탐진치 삼독의 욕망에 집착해가지고 업을 많이 지었어. 그렇게 번뇌들의 원인과 근원은 무명과 가래와 탐진치 삼독이야. 번뇌들의 차이점을 알아야 된 것은 번뇌들의 강약이죠. 강한 번뇌, 강한 의도,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 뭐예요? 팔정도예요. 팔정도, 사제팔정도, 고진멸도, 괴로움은 어디서 오지? 가래, 집착에서 오는 거야. 괴로움을 소멸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소멸할 수 있는 길, 열반에 들수 있는 멸, 촛불의 108번뇌에 탐지지 삼독을 끌수 있는 멸, 그건 팔정도를 실천하면 돼.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알아야 된 것은 팔정도 수행을 하면 알 수가 있어. 비구들이여, 깨뜨름경 계속 말씀드립니다. 업을 알아야 한다. 업들의 원인과 근원을 알아야 한다. 업들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업의 과보를 알아야 된다. 업의 소멸을 알아야 된다. 업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알아야 한다. 업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뿌린대로 거둔다는 걸 알아야 한다. 업의 근원과 원인이라는 건 무명과 가래와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다. 업의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업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의도된 업이냐, 의도되지 아니한 업이냐를 알아야 된다. 업의 과보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은 익으면 쓴맛을 보고, 성근종자 심으면 단맛을 보고, 악근종자를 심으면 쓴맛을 본다는 과보를 알아야 된다.
업의 소멸을 알아야 한다. 업의 소멸을 인도하는 팔정도 도닦음을 알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을 알아야 된다. 지금 번뇌와 업과 괴로움을 얘기하는 거요. 괴로움의 원인과 근원을 알아야 된다. 이것은 쭉 위에서 설명한 걸좀 이어서 추론해 주기 바랍니다. 괴로움의 차이점, 괴로움의 과보, 괴로움의 소멸을 알아야 한다. 괴로움의 소멸과 인도하는 도닦음을 알아야 된다. 비구들이여, 업을 알아야 한다. 업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다. 업의 소멸. 업은요, 의도된 업이라도 팔정도에 의한 바른 수행을 하면은 소멸될 수 있다. 참회진언을 해서만이 소멸될 수가 없다. 특히 의도된 업은 참회진언 가지고는 아니 되겠다. 과실치사는 참회 가지고 될수 있으나. 그래,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하는 말인가? 업의 소멸이나 도닦음을 알아야 한다. 업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반영하여서 하는 말인가? 비구들이여, 의도가 업이라고 나는 말하노니, 의도한 뒤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다시 처음에 말씀한 말씀 다시 나오네요. 의도가 업이라고 나는 말하노니, 의도한 뒤에 신부의 삼업,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이와 같이 업을 꿰뚫어 알고, 그들의 원인과 근원을 꿰뚫어 알고, 그들의 원인, 번뇌와 업과, 여기 저 번뇌 업하고 그 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위에서 얘기한 거쭉 나왔죠. 처음에 번뇌 나왔고, 중간에 업이 나왔고, 그 다음에 괴로움이 나왔어요. 세 가지를 정경하는데, 성스러운 제자가 이와 같이 업을 꿰뚫어 알고, 그들의 원인과 근원을 꿰뚫어 알고, 그들의 차이점을 꿰뚫어 알고, 그들의 과보를 꿰뚫어 알고, 그들의 소멸을 꿰뚫어 알고, 그들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꿰뚫어 알 때, 그는 이 꿰뚫은 청정범행의 업의 소멸이라고 꿰뚫어 안다. 성스러운 제자가 이와 같이 업을 꿰뚫어 안다는 것은 업이라는 걸 그냥 생각낸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하지 말고 업을 나쁘게 화내고 그렇게 짜증이 날 때도 날때 이게 나쁜 거야. 조견하고 통찰하면 이건 나쁜 거야. 빨리 그쳐야 되라고 되는데 이걸 모르면은 불법을 모르면 부처님 법을 알아야 다시 자기가 고쳐서 개과천선하고 태어날 수 있고 그런데 행복의 길로 이게 안 되면은 싸띠 알아차리고요.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업을 꿰뚫어 아는 것이다. 그들의 원인과 근원을 꿰뚫어 알고 번뇌와 업과 고뇌를 그들의 차이점을 꿰뚫어 알고 그들의 과보를 꿰뚫어 알고 그들의 소멸을 꿰뚫어 알고 그들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꿰뚫어 알 때, 그는 이 꿰뚫는 청정범행의 오멸 소멸이라고 꿰뚫어 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의 마지막 부분. 성스러운 제자들은 업으로 꿰뚫어 알고 원인과 근원 이거 차이점을 꿰뚫어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업을 지을 수 있는 건 자기가 싸띠, 통찰, 조견을 안 해서 그래요. 욕은 나쁜 거, 싫은 거, 듣기 싫은 걸로 알기 때문에 욕먹고 화내고 재의 화살 먹고 시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을 꿰뚫어 알고 꿰뚫어 소멸하고 모든 걸 알라는 얘기는 욕은 실체가 없는 거야. 먹을 것이 없어. 나는 먹을, 안 먹으면 내게 아니야 라고 이해하는 걸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에 좋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 보탬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ERS 0608-7001번을

0: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에는 눈뜬 스승 친견하려고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교의 TV만 틀면 나의 근기에 맞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 TV는 불자님들의 신심과 원력의 후원으로 질 높은 각종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불자가 복짓는 최고의 공덕이 법붓이라고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정성모아 060-800-7000번을 복되게 눌러서 부처님의 가피지 매력으로 복된 삶으로 향상일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0: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잇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1: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일에는 일중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지금 여기에서 깨어나는 법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에

0: 3491번입니다. 정해선은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성취 발원,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소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거룩한 승방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M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M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M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100주년은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100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 보우국사. 태고 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절밥 한 끼는 그냥 한 끼가 아니고 내 삶의 밥까지는 기회가 돼야 되지 않는가.
1: 스님들은 법문을 해서도 신도들을 포기하지만 그 음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2: 사찰 음식이 단순한 그런 먹거리가 아니라 저는 하나의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 저는 사찰 음식이 기도고 수행입니다.
4: 음식이 굉장히 그냥 단순하지만은 않다. 수행을 이어나가는 그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 생명이죠.
6: 생명.
5: 삶의 근본이고 삶의 바탕이 음식이잖아요. 내 몸이 자연이잖아요. 삶이잖아요.

0: 저는 H기업의 9개 브랜드 2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석 셰프라고 합니다. 뭐 그냥 막연했어요. 그냥 사찰 음식이란 개념이
1: 동양이 뭔지 모른데.
0: 네, 뭔지 정확한 몰라? 의미는 모르지만 네. 스님한테 처음 뵙는 자리라서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네. 사실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어요.
2: 스님 이거 볶을 때 이렇게 팬을 이렇게 돌려도 됩니까?
3: 그러면 안 돼요.
2: 죄송합니다. 네,
4: 네. 어우 잘 쓰신다.
5: 셰프인데요.
4: 어우
1: 오 전문가 스킬 나오네.
6: 미쳤습니다 진짜.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네.
0: 좀 더 사찰 음식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7: 일단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명장 스님들 중에서 유일하게 비구 스님이죠. 고문헌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그대로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8: 느티도 풍성하게.
0: 스팟을 네. 네. 듬뿍. 네.
8: 지금은 이제 묵두부전.
0: 앞뒤로 해주면 되는 네, 거죠? 네. 묵을 전으로 부쳐먹는다는 게 저는 너무 새롭습니다. 네,
8: 네. 무미의 맛이라고 황일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0: 절밥 한 끼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8: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에 큰 힘이 됩니다.

0: 이 자리는 네. 스님이 그 저 유튜브 찍는 자리예요.
1: BJ 정문 스님.
0: 그렇습니다.
1: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시던데요. 그거 막 모자 안경도 엄청 귀여운 거 쓰시고 네. 그런 컨셉은 누가 정한 거예요?
0: 당연히 제가 하죠.
1: 아, 네. 정문 스님이랑 지금 방송을 촬영해 보니까 네. 너무 귀여우십니다. 죄송스럽지만.
0: 예. 치나물 술 완자탕을 할 건데요.
1: 완자탕 너무 기대가 됩니다.
0: 예.
2: 치나물이 가지고 있는 양리작용 중에서 이 칼륨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예.
1: 두부에는 따로 간을 하지 않고 그냥 으깨 놓은 상태인 거죠?
0: 예.
1: 소금 한 꼬집 넣고
0: 찹쌀가루를 좀 넣을 것이거든요.
1: 네.
0: 후춧가루도 넣어서 예. 오늘 제목이? 지금 하는 요리 제목이?
1: 완자탕
0: 치나물 쑥 아, 완자탕
1: 치나물 쑥 예. 완자탕 죄송합니다
0: 예. 예. 지금 네. 스님 하고 있는 요리 제목을 환기시키는 이유가
1: 네, 네, 네.
0: 완자를 만들어야지 찹쌀가루 넣으라고 하니까 왕창 넣어가지고 옹시 만들어 보면 씹어야 돼요
1: 맞습니다.
0: 스님 오늘 요거 그 발현한 그 요리는 입에 완자가 딱 들어가면 치와 쑥이 지금 이렇게 다져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이게 입에 번지면서 탁 퍼지면서 향이... 봄 내음을 마음껏 줄기라 이번... 이런 컨셉이에요. 지금 이번... 이 요리는. 그리고 이제 이게 전복가루.
1: 전복가루 넣고.
0: 전복가루에다 공굴리게 할 것이거든요.
1: 네네네. 이제
0: 예. 같이 이제 완자를.
1: 아, 그 안에다가
0: 김윤 셰프가 나오고
1: 네네.
0: 마음 이신전심으로 통하면
1: 네.
0: 완자 사이즈가 비스무리하게 나올
1: 아,
0: 것이고
1: 네.
0: 서로 각각 포처를 해버리면 사이즈가 틀릴 아, 것이고
1: 잠시만요 사이즈를 네. 어떻게 재볼까요?
0: 아니 그냥 해 그냥
1: 선생님 이거 같이 했는데
0: 네, 네.
1: 아, 제가 약간 좀 큰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자연에서 완자를 만들고 있으니 참 기분이 예. 좋습니다.
0: 예.

0: 스님 그 BJ 정문 유튜브 보니까
1: 예.
0: 자식이 있으시다고 자녀가 한 네 분 정도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1: 아니 네 분이 아니고
0: 네 분
1: 일곱 놈
0: 네.
2: 대빵 왔다 아빠 왔다
0: 그럼 스님 네. 딱 보면은 다 얼굴이 다른가요? 다 네? 알아보세요?
1: 다 알아보지
0: 아.
2: 더담이 누리 나래 얼치
0: 강아지들이랑 이렇게 밥도 주시고
1: 네.
0: 같이 하는 모습이 너무
1: 미역에다가 다 시켜
0: 즐거워 보이시더라고요.
1: 자 이제 넣고
0: 와.
1: 코골폭을 올라오죠, 이제.
0: 네네. 와, 장을, 간장을 넣으니까, 그 양식에 이제 콘소메라고 있거든요.
1: 네.
0: 고기 이제 맑은 육수인데, 그거랑 색깔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와, 전분기가 올라와서 그런지 국물이 농도가 짙어지게 나오네요. 네. 와, 그냥 두부 무칠 때는 다 깨질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깨지네요.
1: 아니 전복가루 해가지고 공골육이 해서 했기 때문에
0: 와 표고 향이 엄청 좋습니다.
1: 네.
0: 고명으로
1: 네. 진화벌 쑥 안자탕 완성됐습니다.

0: 소화흡 수율이 뛰어난 두부, 쑥, 취나물로 빚은 취나물 쑥 완자탕은 완자 중심의 고소한 잣 두세알을 숨겨놓은 디테일이 돋보였고 단백질과 비타민의 밸런스가 완벽한 이 한 그릇을 보며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정성과 섬세한 배려가 가장 자비로운 치유의 레시피가 될 수 있음을 배웠다.
1: 스님 마지막 네. 만들어주실 공양 음식은 어떤 거죠?
2: 음나물 일전병 무침. 아.

0: 반죽의 농도는 어떻게 맞추세요?
1: 아무래도 밀접병을 해야 되니까 네네. 너무 묽으면 안 되죠.
0: 네네. 어느 농도 있게. 예.
1: 걸러주시라고.
2: 네.
0: 스님 그 고문안이 진짜 많이 보셨잖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조리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진짜 특이하다.
1: 특별히 뭐 그런 건 없고요.
0: 네네.
1: 다만 이제 배고팠던 시절,
0: 네네.
1: 사후 경제가 어려웠던
0: 네네.
1: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0: 네네.
1: 그때 어린 마음에도 야, 참 건박하다. 그 낭비가 없이.
0: 네.
1: 낭비가 없다는 것은 그 식재료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서 금방 알 수가 있어. 예. 그래서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계곡물에서 배추를 다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배추 한 쪼가리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0: 네.
1: 노수님이 그걸 쫓아서 계곡물 빠르잖아요, 이렇게.
0: 네네.
1: 끝까지 가지고 그걸 집어갔다는 게 이게 참 그 어린 나이에도 그 대목을 이렇게 보면서 뭉클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떤 레시피가 됐든지.

0: 그럼 너 이제 건져 주실래요?
1: 그럴까요? 네. 살짝만 데치겠습니다. 네. 한번 익으니까 색깔이 점점 진해지고 있어요. 초록초록해지고 있습니다.

0: 아까 이 칼집을 안 넣고 넣어버렸구나.
1: 열 십자로 칼집을 낼까요?
0: 예. 어차피 이거 찢어야 되거든요.
1: 찢어서. 아, 그래야지 이제 붙여지니까요.
0: 그래서 이제.
1: 고추장.
0: 넣고. 그리고 식초 넣습니다. 식초.
1: 식초. 아까 양념장에 두릅은
0: 이렇게 따로 조금씩 양념을
1: 네네.
0: 조금씩 이렇게 따로 떼어서 네. 하거든요. 왕창 넣고 하는 게 아니고.
1: 네네. 간을 골고루 베게 하기 네. 위해서 이렇게 네. 조금 조금씩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네. 네. 네. 어떻게 완성이 될지 나 저 너무 궁금하네요. 저는 전병에다 그냥 두릅 올려가지고 마무리할 줄 알았는데 또
0: 그렇습니다.
1: 그게 아니네요.
0: 예, 예.
1: 아 그걸 또 와 양념장을 밀전병에다도 묻히시고 두릅에다도 묻히시고 예, 예. 아 그 위에다가
0: 그 통깨를 좀 위에다 좀 처리 좀 해주실래요? 저 이제 밀전병이 위로 올라갔는데요. 이번에는 두릅이 이제 또 두릅이 여기 올라와서 예, 이렇게 싸먹는 개념으로 두릅 밀전병 완성됐습니다.

0: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엄나무순을 살짝 데쳐내어 특유의 쌉싸름한 향과 아삭한 식감을 가두는 타이밍은 채소의 본질을 극대화하는 섬세한 방법이었다. 그리고 짧게 숙성시켜 감칠맛을 깊게 살려주는 청장으로 묻혀낸 엄나무순 밀 전병 무침을 통해 인공 조미료가 아닌 시간을 양념으로 삼는 법을 배웠다.
1: 절밥 한 끼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2: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에 큰 힘이 됩니다. 공양제,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도움을 이루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1: 좋겠습니다. 예. 이게 원효대사의 깨달음이 머문 이 장소에서 이렇게 스님이 직접 해주신 사찰 음식을 맛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느티떡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와, 느티나무 이파리가 사이사이 불로

0: 와, 이거 배고플 때 먹으면 엄청난 에너지 보충식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느티나무의 향이 그냥 생으로 먹었을 때는 별로 안 났었는데 한번 수분으로 증기로 익히니까 또 향이 살아나네요.
1: 네, 예, 예. 역시 우리 현 그린푸드의 김영수 셰프다운 멘트였습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맛있습니다. 예,
1: 그 다음에는 이제
0: 목두부전. 아, 와, 이거 정말 예,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집간장으로 양념을 해서 간 밸런스도 굉장히 맞고 이 세 가지의 맛이 조금 조금씩 다르면서 그 밸런스를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1: 저는 이제 황희석 교수님 만난 게 꽤 돼요. 근데 그분이 왜 몸의 맛이라고 했을까? 그렇다면은 그 목의 그 본래적인 맛,
0: 본래의
1: 그걸 맛, 네. 예, 말씀하지 않았을까 하거든요.

0: 아, 맛있네. 야, 야, 이 국물이 그냥 그.
1: 와, 이 국물이 맑으면서도 이 농도가 잡혀 있으니까 네, 네. 뭔가 묵직한 느낌이 들고 와, 친나물이랑 쑥 향이 굉장하네요. 전체적으로 감싸주는.
0: 근데 이걸 내가 아까 찢어서 넣는가 안 찢어서 넣는가 그걸 갑자기 생각났는데 아니 이 완자를
1: 찐 게 안 찢었어요.
0: 야, 그걸 한 단계 건너 뛰어버렸네.
1: 그래도 말씀하실 때는 찐다고 하셨는데 네. 같이 넣고 끓이셨거든요.
0: 아이고 우리 BTN 죄송합니다. 약간 떨어지네 식감이 확실히.
1: 이게 중간중간에 이게 수분이 좀 더 침투가 돼서 찌는 것보다는 조금 쫀득함이 좀 덜한 거 맞죠?
0: 안 퍼진 것만 정말 다행이네. 오늘 다 퍼져버리는데 야, 그나저나 맛있다. 네. 아, 완자는 좀 맛있네.
1: 마지막 엄나무순 밀 전병 무침.
0: 네, 예, 예. 드셔보시죠.
1: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0: 진짜 맛이 어떻게 이렇게 다르죠? 엄나무 순이 많을수록 훨씬 더 맛있네요. 이게 바로 저기서 바로 따가지고 데쳐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 훨씬 더 이 음식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깊이 있게 느껴집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스님. 그 사찰 음식 명장 타이틀이라는 게 스님한테는 엄청난 무게감이 느껴지실 텐데 이 현대인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좀 던져주고 싶은지 궁금하거든요.
1: 사찰 음식이라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사찰 음식은 몸과 마음을 맑고 뭔가 건강한 음식. 왜 그러냐면 치문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대학으로 따지면은 한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인데 거기 치문이라는 과목 안에 장려 자각선사의 자격문이라는 대목이 나와요. 네. 거기에 이제 음식하는 스님들 또 음식을 공양하는 스님들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삼덕과 육미의 조화가 나와요. 네네. 삼덕은 청정 유연 여법 이것을 말씀을 그 하셨던 것이고 육미는 단맛 쓴맛 매맛 짠맛 신맛 그리고 삼수하변에 위아래로 불화자를 쓰게 되면 한자가 담자가 되는데 담백할 담자예요. 그래서 다섯 가지 맛은 육체화를 건강하게 한다 그러면 담백한 맛은 정신을 맑게 해주는 네. 맑게 한다는 것은 자비심을 길러주는 그렇다고 보면 사찰 음식은 현대인들에게 당연히 몸을 건강히 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맑게 해주는 네네. 그런 음식으로 다가야 되지 않겠는가.
0: 아, 맞습니다.
1: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0: 스님께서 이제 고문헌을 통해서 네. 사찰 음식을 체계화하셨잖아요. 네. 지금 그중에서 그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자비롭거나 뭐 치유의 개념인 그런 레시피 중에 한 가지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1: 그 수행자들은 스스로가 치유하고 스스로가 갈무리를 몸뚱아리를 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 자빠져 버리면 나의 어떤 미천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불할 때까지는 나의 몸뚱아리를 잘 갈무리를 잘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단방약에 가까운 단방약. 그런 것도 있고 네. 네. 스님들은 특히 큰 스님일수록 섭정에 투철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상비약이라고 그럴까 또 비상약이라고 그럴까 또 단방 처방약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0: 그 수도사의 사찰 음식이 다른 사찰 음식과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1: 아무래도 그 원효대사의 발심 수행자 네네. 이것은 빠뜨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성불의 음식을 말씀하셨고 또 열반의 음식을 말씀하셨어요. 법성계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생사 열반 상공화 상과 죽음이 함께 더불어서 조화를 이룬다. 네.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네. 그래서 이 음식을 통해서 삶의 진면목

0: 죽음의 진명목, 그리고 삶이 죽음이요, 죽음이 삶이라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어떤 장광서를 이렇게 펼칠 수 있는 사찰의 박물관.
1: 박물관.
0: 정문이한테는 네. 이제 마지막 꿈이 사찰의 박물관 건립하는 거예요. 반드시 지을 겁니다.
1: 네. 반드시.
0: 박수 한번 쳐주세요.
1: 지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 사찰 음식이라는 게 저도 뭐 6개월 동안 배우긴 했지만 네. 일반인들은 사실 쉽게 다가가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거든요. 조금 더 쉽게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0: 바로 절의 텃밭. 또 요즘 그 뭐 주말 농장인가 현대인들이 네. 조금만 땅대기를 갖다 분양받아가지고 거기 맞아요. 직접 음식을 그 식재료를
1: 맞아요.
0: 많이 재배하고 네. 채취하는 그런 쪽으로 직접 손발을 움직여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사찰 음식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거든요. 이게 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노력하고 본인이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네, 가지고 네, 네.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야만이 네, 네. 자기의 어떤 사찰 음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
1: 예. 맞습니다. 저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
0: 네, 네.
1: 정문 스님에게 네. 사찰 음식이란?
0: 저는 그 사찰 음식을 통해 가지고 그리움과 예, 이 그리움과 추억
1: 네.
0: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1: 아. 예.

정문스님께 사찰 음식은 몸을 건강하게 하고 담백한 맛을 통해 정신을 맑게 해주는 분지림을 배웠다. 사찰 음식에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간편한 맛을 추구하기보다 자연과 소통하며 정성과 배려로 시간의 흐름을 함께하는 마음과 자세가 어떻게 음식으로 전해지는지 조금은 깨달은 하루였다.

0: 만물을 비울 때 비로소 만물을 품고 모든 소원을 놓을 때 비로소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느니라.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1: 조선왕실 최초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3: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대표단이 버머사에서 사찰 음식에 담긴 공존과 생명 존중의 지혜를 만났습니다. 조계종은 한 그릇의 공양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삶의 가치를 나눴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1400일을 맞았습니다. 진우 스님은 108배 정진을 이어가며 임기 동안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회에 평안을 주는 불교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마지막을 승가 공동체가 직접 책임지기 위해 조계종 전국 비구니 회원장이 닻을 올렸습니다.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든든한 승가 복지의 모범 사례가 될지 주목됩니다. 병원 전법의 현주소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병원 법당의 대를 이어갈 후학이 사라지면서 소중한 위로의 공간이 멈춰설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 밤 강화 보문사에서 특별한 정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30도를 웃도는 열대야 속에서도 신묘장구 대달하니 108독 철야 기도로 불자들의 신심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대표단이 금정총림 버머사에서 한국 사찰 음식에 담긴 공존과 생명 존중의 지혜를 만났습니다. 조계종은 한 그릇의 공양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삶의 가치를 세계와 나눴습니다. 부산지사 이석규 기자입니다.
1: 세계 각국의 문화유산 관계자들이 정갈하게 차려진 사찰 음식을 마주합니다. 한 그릇의 공양을 나누며 자연과 생명을 존중하는 한국 불교의 정신을 체험합니다. 조계종과 금정총림 버머사는 지난 27일 버머사 선문화교육관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대표단 초청 사찰 음식 만찬

0: 을 개최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범어사 주지 정호 스님, 허민 국가유산청장, 나이에프 알파예즈 유네스코 문화담당 사무총장보를 비롯해 17개의 위원국 대표단과 관계자 등 75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범어사 어린이 합창단의 힐더 월드 공연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진우 스님은 기후 위기와 환경 변화의 시대에 사찰 음식이 지닌 실천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1: 사찰 음식은 인류가 나아가야 할 지속 가능한 삶과 자연과의 공존에 대한 지혜로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한 그릇의 음식에 담긴 우주와 생명의 이치를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되새기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0: 이번 만찬은 비움과 산사의 향기, 기억 그리고 맛을 주제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정갈한 사찰 음식으로 마련됐습니다. 나이에프 알파예즈 사무총장보는 사찰 음식에 담긴 보편적 가치와 세대 전승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2: Temple food is much more than a culture tradition. It reflects generosity and wisdom and way of life that is rooted in harmony with nature. Respect to all living being and spirit between each other and most importantly tradition that are carried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0: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위원회 대표단의 범어사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3: 아니, 오늘 만찬은 대한민국에서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그런 그 사찰 음식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범어사에서 불교의 수행의 정신을 보여주는 그런 뜻깊은 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0: 범어사 주지 정호 스님의 건배제의도 이어졌습니다.
4: 세계유산의 미래와 세계인의 평화 그리고 오늘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며 건배를 제하겠습니다.
0: 자연과 생명에 대한 감사와 공존의 지혜를 담은 한 그릇의 공양. 범어사에서 나눈 마음은 국경을 넘어 세계유산의 미래를 함께 지켜갈 평화의 씨앗이 됐습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5: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들이 어제 천년고도 경주를 찾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한국 불교 문화의 정수인 불국사와 석굴암을 둘러봤습니다. 이번 방문은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유산위원회 공식 일정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위원들은 불교 문화의 우수성과 세계유산의 보존, 관리 현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위원들은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 경례를 걸으며 다보탑과 석가탑, 대웅전 등 문화유산을 살펴보고 석굴암에서는 본존불과 석굴의 뛰어난 건축기법과 예술성을 집중적으로 둘러봤습니다. 특히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어져온 불교 문화와 한국의 세계유산 보존 노력이 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세계유산을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로 취임 1400일을 맞았습니다. 진우 스님은 조계사 대웅전에서 1400일째 108배 정진을 이어가며 남은 임기 동안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회에 평안을 주는 불교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이른 아침 조계사 대웅전.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비 오듯 땀이 흘러내리는 날씨지만 진우 스님의 108배는 쉼이 없습니다. 조계종 37대 총무원장이 취임한 지 어제로 1400일. 취임 첫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온 108배는 종단의 수장이기 이전에 한 명의 수행자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발언을 다시 세우는 성찰의 시간입니다.
7: 수행자로서 또 인간 중생으로서 지금 잘못한 것, 과거에 잘못한 것, 그리고 앞으로는 잘못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 모든 것까지 참회하는 심정으로
6: 진우 스님에게 108배는 바쁜 종무 행정 속에서 몸과 마음을 다 잡는 지지대 역할을 해왔습니다. 숱한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초심을 이어가는 동력이 된 겁니다. 취임 1400일인 동시에 37대 총무원장으로 임기를 60여일 앞둔 진우 스님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남은 임기도 쉼없이 종단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7: 관점에 따라서 제가 하는

0: 그렇긴 한데, 그걸 잘 이렇게 살피면서 더 잘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려고 마음먹고 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래도 뭐 제가 미래 카라바 총무원장으로서의 종단 수장 소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종단이 사회적으로, 국민적으로 좀 품격 있는, 그리고 신뢰받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불교이 되기를 바라고.
1: 취임 이후 이어진 1400일의 묵묵한 정진, 개인의 참회를 넘어 종단 발전과 대사회적 신뢰를 바로내온 스님의 108배는 말보다 행동으로 종단을 이끌어온 리더십의 본보기였습니다. 동시에 총무원장이라는 무거운 직책 속에서도 수행자의 본분을 잃지 않고 하심을 몸소 보이며 불자들에게는 신행의 진함이 되고 있습니다. D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 조계종이 어제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공식 공고를 기해 향후 3개월이 종단의 미래를 가를 중대한 전환기인 만큼 종원종법 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대변인 묘장 스님은 담화문을 통해 오는 9월 3일 총무원장 선거와 10월 제19대 중앙종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보자와 선거인단 구성 등이 모두 종헌과 종법 질서 안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종단을 위한 비판과 지적도 종법 질서에 따라 진행돼야 건강하게 수용되고 종단의 자양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종도들에게 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 지침 준수를 당부하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단식 중인 공감과 미래 소속 종회의원 스님들을 향해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즉시 자리를 이동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고령화와 돌봄 공백 속에서 홀로 노후를 맞이하는 비구니 스님들의 존엄한 마지막을 승가 공동체가 직접 책임지기 위해 조계종 전국 비구니 회원장이 닻을 올렸습니다. 전국 비구니회 회원장 발대식 현장에 박성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 한국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승가 공동체도 상저 없이 홀로 노후를 맞이하거나 임종 시 속가 인연에 의지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는 스님의 삶은 공동체의 자산으로 회향 역시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신념으로 생애 마지막 순간에도 승가 공동체 안에서 여법하게 회향할 수 있게 돕는 전국 비구니회 회원장 제도를 전격 시행했습니다.
4: 발심해서 입산해서 수계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마지막 떠날 때 존엄스럽고 거룩하게 훌륭하게 외롭지 않게 잘 보내드리는 것도 엄청난 작품이며 예술이고 거룩한 작업이구나 하는 걸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3: 예. 새롭게 출범한 회원장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3대 위원회 체계로 운영됩니다. 먼저 회장 광용 스님을 위원장으로 한 기금관리위원회는 기탁금과 후원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맡습니다. 장례봉행위원회는 스님들의 장례식을 총괄합니다. 전국 각 지회 지회장 스님들과 운영위원 스님들이 장례봉행위원회에 소속되고 연습교육을 받은 연습봉사팀이 비구니 스님들의 장례를 돕습니다. 특히 형식적인 절차에서 벗어나 발인 전날 저녁 입적한 스님을 깊이 추모하는 전통적인 대수계제를 도입해 검소하면서도 따뜻한 승가 장례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5: 완벽하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멋진 봉행위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회장 스님들을 잘 소통해서
3: 거동이 불편한 노스님들의 안부를 살피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전화, 방문 상담위원회도 가동됩니다. 지회 추천이나 개인 신청을 통해 접수된 노스님들에게 정기적인 안부 전화와 방문 상담을 제공해 일상에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망을 엮어갈 예정입니다. 25년간 노인 복지를 위해 일해온 정관 스님이 이제 비구니 스님들의 복지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입니다.
5: 비구니에 4천 명의 명단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4천 명의 명단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스님들과 그렇게 해서 각 지회로 나누어가지고 지회에서

0: 방문이 필요하거나 전화가 필요하거나 이런 분들로 분류해서 비구니 스님들이 노후가 좀 더 불안하지 않도록.
1: 비구니 스님들은 염습과 입감을 비롯한 불교 장례 절차를 공부해 수행자의 장례를 직접 주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출가 수행자의 위의를 지키고 외부의 손에 의지하지 않은 채 스님들의 손으로 직접 여법한 회향을 돕기 위해 첫발을 내디딘 전국 비구니 회원장. 이번 제도의 정착으로 비구니 스님들이 더 많이 존중받으며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든든한 승가복지의 모범 사례가 될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박성윤입니다.
2: 병원 전법의 현 주소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병원 한 구석. 오직 환자들을 보듬겠다는 일념으로 40년 세월을 묵묵히 버텨온 스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를 이어갈 후학이 사라지면서 이 소중한 위로의 공간이 멈춰설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병원 법당의 대가 끊길 처지에 놓인 현실을 윤호섭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3: 화질도 화면 비율도 낯선 29년 전의 빛바랜 기록. 삶과 죽음의 최전선인 병원에서 환자들의 아픔을 달래며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던 비구니 스님은 어느덧 80을 훌쩍 넘긴 노스님이 됐습니다. 1980년대 병원 전법에 뛰어들어 국립의료원과 경찰병원 법당 개원을 이끈 서울 참나선원 회주 성범 스님. 스님은 병원이라는 낯설고 척박한 공간에서 오직 환자들을 보듬겠다는 원력 하나로 40년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4: 요구르트가 요만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거를 들고 뛰어오면서 그걸 땅바닥에다 놓고 절을 하는 거예요. 불자는 물론이고 스님들이 불교 병원 포교에 앞장서야겠구나.
3: 강산이 네 번이나 바뀌는 세월 동안 이처럼 숭고한 길을 묵묵히 걸을 수 있던 건 상좌 무관 스님이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승과 함께 현장을 지켜온 오랜 세월만큼이나 병원 법당을 바라보는 무관 스님의 책임감도 남다릅니다. 그런데 무관 스님도 세수가 환갑을 훨씬 넘기면서 병원 전법을 얼마나 더 지속할 수 있을지 고민이 큽니다.
5: 신심나게 해왔지만 세월 가는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구나. 근데 병원 법당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불자 환자들에게 정말 힘들 때 꼭 필요한 곳이거든요.
3: 대가 끊길지도 모른다는 기약 없는 걱정 속에서도 병원 법당은 매일 기적 같은 위로를 길어올리고 있습니다. 차가운 약냄새 가득한 병원 안에서 유일하게 마음 편히 숨을 쉴 수 있는 곳. 절망의 끝에서 마주하는 부처님의 자비는 환자뿐만 아니라 이들을 보듬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도 희망을 심는 든든한 주춧돌이 됩니다.
6: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완쾌가 되셔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병원에 모셨을 때 법당을 꼭 들리시더라고요. 감사하다고.
7: 다들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이제 종교를 많이 찾게 되잖아요. 여기 와서 혼자 조용히 기도할 수 있음에 되게 감사했고 이런 공간을 마련을 해주셨다는 거에 되게 그 부분도 감사했고.
3: 세월의 흐름 속에 스님들의 발걸음은 더뎌질지라도 오랜 헌신이 일궈낸 자비의 공간만큼은 온전히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 매월 넷째 주 토요일 밤 한국 3대 관음성지 가운데 하나인 강화 보문사에서는 특별한 정진의 밤이 펼쳐지는데요. 섭씨 30도를 웃도는 열대야 속에서도 불자들의 신심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여름 더위도 잊은 정진 속 신묘장구 대다라니 108독 철야기도 현장을 전합니다. 양육은 기자입니다.
8: 밤이 깊은 시간이지만 쩌렁쩌렁한 연불 소리가 어둠을 떨칩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흘러내리는 덥고 습한 여름밤. 불자들은 목탁 소리에 맞춰 일념으로 다라니를 독송합니다. 강화 보문사에서 지난 25일 봉행된 108다라니 철야기도 정진 현장. 신묘장구 대다라니 108독을 이어가는 참선과 연불소리는 한밤중 산사의 정적을 깨우며 뜨겁게 울려 퍼집니다. 주지 원경 스님은 무거운 마음을 비워내고 스스로 결심을 세워 정진할 때 비로소 진정한 기도 힘이 생긴다며 함께 자리한 도반들과의 정진을 독려했습니다.
9: 아무쪼록 덥지만은 더 많은 식구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도 덥지만은 그래도 기도 오셨으니 열심히.
8: 또 장시간 독송으로 지치기 쉬운 불자들에게 체력 관리와 마음가짐

0: 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전했습니다. 스님은 밤샘 기도 후 목이 상하거나 방전되기 쉽다며 올바른 호흡법과 경건한 태도를 당부했습니다.
1: 호흡을 자주 하면 목이 빨리 변색이 와버리고 목이 쉬어버린다는 거지. 아무리 고성을 염불을 치료해도 아랫배, 단전에다 힘을 꽉 주고 힘을 천천히 빼면서 이렇게 하면은 덜 힘든데 집에 가서 더워도 시원한 걸 막 먹어대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목을 많이 쓴 사람은 뭐 미진한 걸 막 미진한 걸 그러니까 목이 빨리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0: 밤새 이어지는 다란히 독성 속에서 사부대중은 내면의 어리석음과 잡념을 내려놓으며 신심을 더욱 굳건히 다졌습니다. 한여름의 폭염도 막지 못한 사부대중의 열정적인 정진. 매월 넷째 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보문사의 신묘장구 대다란이 108독 철야기도는 불자들에게 일상의 번뇌를 씻어내고 참된 성찰로 나아가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2: 불교 인재 양성에 매진해온 전국 종립학교 교직원들이 지리산 영곡사에서 수련회를 열고 마음 챙김으로 지친 심신을 다잡았습니다.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불교교육연합회와 전국교법사단이 주최 주관하고 조계종 포교부가 후원한 제57차 교직원 수련회는 동대보석 중고등학교, 청담고, 능인중고, 정광고, 보문고 등에서 교직원 4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영곡사 주지 지원 스님과 안정수 교법사단장은 첫날 입재식에서 화엄의 숲에서 초심을 만나다란 수련회 주제처럼 아름다운 자연과 천년 고찰에서 교직의 초심을 일깨우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수련회는 연곡사에서 예불, 화엄사 참배, 육법 공양과 수행, 싱잉볼 명상, 부산 관음사 지현 스님 법문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한라산 자비도량 태고종 제주 정방사가 어린이 여름 불교 학교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2박 3일간 제주 정방사에서 진행된 어린이 여름 불교 학교는 도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30여 명의 학생이 참가했습니다. 입재식을 시작으로 사찰 예절과 어린이 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체험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참가 어린이들에게 협동심과 함께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27년째 여름 불교 학교를 연 정방사 주지 혜일 스님은 사찰에서 즐거운 추억을 쌓고 부처님 같은 친구들이 되라고 격려했습니다. 7월 29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아,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2: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2: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0: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바라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대방광은 하엄경뿐 아니라 원각경이나 능엄경이나 다른 대승경전에서 대방광이란 말을 많이 말합니다. 위대하고 법답고 모나고, 그러니까 대란 말은 위대하다, 지극히 커서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전부 다 그 모양을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의미를 바로 마음을 세 가지로 말한 거요. 본래의 마음은 중생의 마음이나 부처의 마음이나 똑같은 건데, 그 마음 일심의 본체를 대방광이라고 유대하다에서 대자를 놓은 거죠. 건대자, 대한민국 하는 대자입니다. 대방, 방이란 말은 동서남북 사방이라는 방자지만 여기서 대방광이라는 방은 동방, 서방, 남방, 북방이 아니라 법다울 방자요. 가장, 그러니까 삼보에서 불법승이 있죠. 그래, 불 다음에 법이 있는데 그 법과 같은 의미가 방의 뜻입니다. 방. 방이란 것은 법다울 방자, 또 발을 방자, 여러 가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대방, 광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위대할 뿐만 아니라 광대무변하다, 광대하다는 뜻이죠. 높고 크다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자리는 위로 부처님과 아래로 일체 중생에 한해서 모든 중생과 모든 부처님의 그 마음은 동일하게 대방광이라요. 대방광. 그러니까 대방광이라고 하는 것이 하엄경 제목에 첫 번에 나오죠. 대방광. 그래서 방과 대방, 방과 광, 이것은 일심의 본체에서 묘한 작용으로, 묘용으로 나타나는 그 체가 있으면 용이 있죠. 가령 사람의 손은 체라면 손이 구부렸다 피었다 손바닥도 되고 주먹도 되는 그러한 원리와 같은 것이 방광이라요. 작용을 해요, 마음이. 그런데 우리 중생의 마음은 보통 희노애나 기뻐하고 썩내고 슬퍼하고 좋아하고 하는 희노애나 쪽으로 많이 그쪽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일체 중생의 마음 작용이 파도와 같이 일어나는 방광의 일부분이라요. 그러나 본래의 방광은 파도나 거품이 아니에요. 물에 파도도 있고 거품도 있지만은 그 물 파도와 거품 이전에 물의 본체는 습성이라요. 축축한 저질습자 습성, 전는 그 성질과 같이 그게 이제 대가 되고, 방광은 거기서 여러 가지 즉 말하면 파도도 일어날 수 있고 거품도 일어날 수 있는데, 중생들은 마음바다에서 파도와 거품이 쉴 새 없이 늘 기멸하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또 생기고, 그런 것을 종칭 대방광이라고 해요. 만약에 성불하면 제대로 대방광이 작용을 하고 대방광의 본체가 나타나지만, 성불하기 전에는 아까 말했듯이 희노애나 감정 또는 잡념, 망상 그쪽으로 많이 작용을 하니까

그게 참 가려 없는 중생들의 고통이 거기에서 만들어진 거죠. 부처님이 되면, 부처가 되면은 모든 괴로움을 다 해탈해서 거품과 직마라만 파도가 있는 게 아니라 지극히 고요하고 지극히 비고 지극히 청정한 그 무르 본체성이다 말이죠. 그걸 대방광이라고 하니까 부처의 마음은 지극히 커서 허공 같은 그러한 것도 그 마음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물질 세계에서는 세계와 허공계가 가장 크다고 하죠. 세계도 끝없고 허공도 끝이 없고, 그러나 세계보다도 더 무궁무진한 텅 비고 고요한 그 마음의 본체가 허공과 같다 해서 허공이 커다갈 때는 공대라고 합니다. 땅도 크기 때문에 지대라 하고, 그 거기도 다 대자가 붙죠. 지대, 풍대, 지수화풍 사대 같은 거, 질대 같은 거 전부 다 대라고 하지만 그것은 유형적인 것, 무형적인 것, 유형, 무형을 통해서 지극히 크다는 말이고, 정작 마음은 유형도 아니고 무형도 아니면서 유형으로도 나타나고 무형으로도 나타난 그 마음은 지극히 크기 때문에 관세음 보살은 대자대비라고 하지요. 대자대비라는 그 대자와 같은 게 바로 대방광 대요. 천수경의 나무대비 관세음 나무 대원본존 지장보살 뭐 그런 게 나와 있죠. 거기도 다 대자가 붙죠. 그런데 그렇게 지극히 크고 지극히 광대무변한 그러한 마음을 마음의 본체와 마음의 묘한 묘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것은 입법계 품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입법계는 법계에 들어간다. 드립자 입법계 품이죠. 법계란 말은 법성이니 또는 여러 가지 법문이니 그 법자죠. 또 마음을 불성이라고도 하죠. 불성. 부처의 마음, 부처의 심성이다. 부처의 마음. 또는 법성계에서는 법계란 말을 안 쓰고 거기서는 법성이라는 두 글자로 말하죠. 법성에 들어간다는 말이라요. 법성. 법성이나 법계나 같은 말이요. 법계라고 할 때는 이법계와 사법계를 주로 다 총괄해서 법계라고 합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는 법성이라고도 해요. 법성. 그래서 법성계에서는 의상대사께서 법성원용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개송 잔머리에. 그러니까 법성계에서 말한 법성이나 하엄경 입법계품에서 말한 법계에 들어간다는 법계나 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계에 들어간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가령 입산 수도를 한다. 산에 들어가서 도를 닦는다. 도를 닦기 위해서 산 중에 들어간다. 그 말이 입산한다고 하지요. 그와 같이 성부를 완전히 구경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법계에 들어간다 말이야. 산 중에 고요한 산 중에 들어가서 고요한 마음으로 도를 닦는 것처럼 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마음, 그 진리, 그 법성에 들어간다는 말이요. 법성이나 법계나 또

불석이나 같은 의미라요. 그래서 일중일체 사중일 하나 가운데서 모든 일체가 생겼고 일체가 또 많은 것이 본래 하나인 그 자리에 되돌아간다면 우리 마음을 보통은 만 가지 마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한 만 가지 그 마음이 축소하고 집약하면 하나의 마음이라고 하죠.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걸림없이 일심이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만법이라고 만 가지 법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만법이 바로 일심이요 일심이 바로 만법이다 말이죠. 그렇게 알면 쉽죠. 예? 그게 법성계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래 하나도 없는 거고 만 가지도 없는 거지만 숫자로 만들다 보면은 하나도 생기고 만 가지도 생겨요. 만법이 귀일 일기와처가 그러면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나는 선방에서 참선만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은 거기에 대한 해답은 여러분에게 쉽게 말하고자 합니다. 만 가지 법이 하나로 돌아갔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대방광 불암경에 돌아갑니다. 대방광 불암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일심으로 돌아가요. 일심에 돌아가요. 한 마음에 돌아가요. 그러니까 만법 귀일 일기와 하처라고 해서 이 캐시마크가 나오지만은 일기는 바로 돌아갈 것도 없는 거요. 돌아갈 것 없는 데서 돌아가기도 하고 돌아갈 것이 없는 데서 돌아가기도 하고 돌아갈 것이 없는 데서 또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묘하죠. 그래서 그렇게 단정을 하고 이렇게 딱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왔어요. 나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선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강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범부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성인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성인도 아니고 범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건 묘하죠. 그 도리가 바로 대방광 불화음이고 원흉문 행포문. 원흉이라는 것은 원만융통을 해서 둥글둥글하니 이 허공도 둥글고 태양도 둥글고 달도 둥글고 지구나 도마도나 감이나 다 둥글둥글하죠. 원래 둥근 것이 근본이야 근본. 근본 자체는 둥글둥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머리가 이렇게 둥글둥글해야 돼요. 눈 동자도 둥글둥글해야 되고. 그게 바로 마음에서 머리도 생기고 눈도 생기고 별거 다 생겼어요. 천지 만물도 거기에서 생긴 거요. 그거 알면은 뭐 하은경 통도사 오기 전에 여러분이 다 꿰뚫어 사무쳐 아는 거요. 만법이 귀일 뿐 아니라. 귀이 만법 될 수도 있고, 만법이 귀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는 마음이란 것은 형체가 없고 지극히 비고 고요하고 밝은 거요. 그게 본래의 마음이라요. 그걸 바로 대방광 불화음이라 해요. 불화음이란 것은 성불하면은 성불하기 전에 부처가 되기 위해서 닦는 것도 불화음이고 부처님이 되면은 꽃이 반발한 것처럼 불화가 열면은 비로자나 부처님이나 노사나 무리나

찬배가 과신 서가모니나 삼세제 부분이 전부 다 불화음으로 된 거예요. 불화음. 일체 중생도 본래 불화음으로 된 거란 말이요. 그래서 불화가 부처의 꽃이 잘 장엄된 거, 원흉으로 장엄된 것이 그것을 이 법이라 하고 그것을 부처님이 설법하신 법문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경이라고 그래요. 설법이나 법문은 경이란 말을 붙입니다. 경. 하엄경 뿐만 아니라 능엄경, 원각경, 무슨 다른 경도 많이 있죠. 금강경도 있고. 그래서 대방광 불화음. 그래서 나는 대방광 불화음을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하엄경을 보니까 기기묘묘한 말씀을 다 하시는데 이런 일구나 한 말씀이나 한 구절이나 한 토막 말이라도 지극히 미묘한 법문의 하엄경에 다 있더라 말이오. 제방광 불화음에서도 입법계, 법계로 들어간단 말이오. 법계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마음도 법계요. 또 중생들의 본래 마음자리도 다 법계요. 중생이 살고 중생이 이 세상에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도 다 법계 아닌 것이 없어요. 법계. 어떤 데는 보면 법계사 절도 있어요. 절. 절 이름도 법계사가 있어요. 하엄경에서는 법계라는 그 말이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이법계가 있고 사법계가 있고 이사무예법계 있고 사사무예법계 있고 그렇게 하면 네 가지 법계죠. 이법계, 사법계, 또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 그리고 우리 중생들이 사는 것을 사는 이 세계를 십법계라고도 합니다. 열 가지 법계. 열 가지 법계는 성인의 세계가 사성이고 성문연각 보살 부처 사법계라 하고 또 중생들의 사는 그 세계를 천상 인간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육법계. 그래서 둘을 합치면은 십계 십법계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중생계로부터서 부처님 세계, 보살의 세계, 성문연각, 저 나한들 그것까지 다 합쳐서 십법계라고도 해요. 그러면은 십법계가 있다면은 도를 닦아서 도를 이루면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법계 주로 이제 활약을 하셔야 돼요.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하는 그것은 불보살들이 그 중생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노력 않고는 뭐가 저절로 되는 것은 잘 없어요. 자연주의는 옛말이지 자연이 된다는 것은 그건 믿기가 어려워요. 노력을 하고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돈도 벌어야 돈이 생기지 돈 벌지 않고는 돈 안 생기죠. 그와 같이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중생계를 위해서 상구보리 한 다음에는 하와중생을 해요. 아래로 중생계에 들어가서 중생을 교화한다. 중생을 다 부처 만든단 말이오. 하와중생. 하와중생 할 때 10법계 중에 6법계가 거기에 해당되고 4법계는 부처님, 보살, 성문, 연가 이렇게 해서 사법계 사성육법. 그러고 보면은 성문이나 연각이나 보살이나 부처나 이 네 가지 종류의 성인들이 전부 다 법계고 천상 인간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범부 중생의 세계도 다 법계란 말이야. 그렇다면은 법계가 무궁무진한 거요.

중생을 제도할 때는 중생법계에 들어가고 성불하려고 부처가 되려고 하면은 불법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입법계품에서 말한 거요. 들어가는 바가 없이 들어가고 들어가도 들어간 바가 없는 거요. 그게 참 묘한 거죠. 그런 도리를 깨달으면 선방에서 이먹고 찾기 전에 벌써 다 성불이 가능한 거예요. 이 음료수가 잘 들어가죠, 목구멍으로. 그와 같이 공부가 잘 되면, 잘 들어가면 진짜로 최고입니다. 그래서 입법계품에 비목구사 그 선인이나 또는 주야신이나 이런 분들은 성인은 약간 성인의 문턱으로 들어가시기는 들어가시지만 아직까지 석가모니처럼 완성한 부처는 아니죠. 하엄경에 나오는 53선지식은 선제동자가 일일이 찾아가서 법을 묻고 배우고 깨닫고 수행을 했어요. 선제동자처럼 그렇게 되는 분이 잘 없죠. 선제동자 하면은 선제동자는 어째서 선제동자라고 했냐면은 선제동자가 처음에 태어날 때 집안에 금은 보화 여러 가지 보물이나 여러 가지 좋은 돈이나 금 할 것 없이 금은 유리 산호 호박 진주 마늘 모두 칠보 같은 거 무궁무진하게 집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선제동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선근 공덕, 적선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결과, 그러한 과보를 얻게 되어서 선제동자라, 선근 공덕의 착한 선업과 선덕의 재물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동자와 같이 순진하게 순수하게 때묻지 않는 그 청정한 마음에서 그 선지식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받고 그대로 수행하는 그러한 분이라고 해서 선제동자라 그래요. 그래서 하엄경 마지막에는 입법계품으로 끝을 맺습니다. 입법계품, 법계에 들어가. 법계에 들어가면 내나 다 성불하게 되는 거죠. 이건 좀 물이 다 없어졌네. 물이 잘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선제동자는 일생의 능원 강급지가라. 일생 동안에 3대 아승직업을 두고 닦아서 성불하는데 선제동자는 일생에 성불합니다. 금생에. 인간의 그 몸, 선제동자의 몸으로 바로 성불을 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그러한 유실력과 삼보우 가피력이나 여러 가지 그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법을 통달하신 분이 선제동자예요. 선제동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쁘게 품이나 그 전에 여러분들이 발심을 하고 신앙심을 가지려면은 선제동자라고 하는 선제동자 남의영산회사 불보살 나무 서가열의 불 나무 노사나불 나무 피로자나

마살이라고 내가 말하죠. 선제동자는 빨이 선제동자지 보살 화연이요. 내나 보살이요. 네? 그래서 하엄경 본문에 선제동자가 마지막으로 나와서 일생에 바로 성불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보살이 선지식이 누구냐? 보현보살이죠. 맨 처음에 문수보살이고 문수보살에게 발심을 해서 법을 배우고 법문을 듣고 그리고 선지식을 낱낱이 찾아가서 도를 이루는데 마지막 그 선지식이 보현보살이요. 문수보살, 보현보살. 그래서 하엄경은 문수보현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좌우와 같아요. 좌편, 우편이야. 그러니까 문수보현이 갑하면은 비로자나 부리고 또 비로자나 부처님이 낱낱 개체개체로 분리가 되면은 문수보현 같은 선제동자와 같은 그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제동자 선지식 53선지식과 이 선제동자 이 주안이 바로 그거예요. 마음은 본래 비고 밝은 거 비고 밝은 그 마음을 우리가 체험하면 체득하면 그대로가 선제동자도 될 수 있고 비로자나 부처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본래 마음은 비고 밝은 거예요. 그래서 삼조 성찬대사는 뭐라고 신신명의 말씀을 하셨냐면은 허명 자조하야 불로 십력이니라. 비고 밝아서 스스로 비춰 저절로 비춘다면 항상 내 마음을 반조한다 말이야. 내 마음을 돌이켜 비춘다 말이야. 그렇다 해서 비고 밝은 그 마음 그대로지 마음의 힘을 수그럽게 하지 않는다. 마음의 그 힘을 가져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억지로 용을 쓰고 신경을 써서 되는 게 아니오. 저절로 비고 밝은 마음 자체에서 비고 밖에 비추는 거예요. 태양도 그와 같아요. 태양이 이쪽으로 와서 비추려고 해서 비치는 게 아니오. 태양은 비추려고 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낮에는 항상 비춰요. 밤에도 비추지만은 밤에는 보통 중생들이 잘 해를 못 보지요. 못 볼 뿐이지 해는 밤에나 낮에나 항상 비추고 있어요. 조명한단 말이에요. 조명. 그래서

선제동자나 선지식이나 모두 다 조명으로서 성구를 하신 거예요. 도를 깨달은 거예요. 조명. 비추어 밝힌다. 비춘다 말이에요. 마음은 본래 비고 밝은 거니까 비고 밝은 그 마음에서 찾아와라. 스스로 비춘다 말이에요. 어떤 힘을 가하거나 어떤 신경을 거다가 쓰거나 그런 것 없이 저절로 비춘다. 허명 자조하야 불로 심력이라. 신신명의 그 법문이 삼조 성찬대사 그 법문의 신신명 전체의 주요 골자요. 비단 신신명의 주요 골자뿐만 아니라 하음경이나 법화경이나 능엄경이나 원각경이나 금강경이나 그 법문도 따지고 보면 허명자조요. 허명자조하야 불로심력이라. 허명자조. 나는 그래서 허명자조가 참으로 진짜로 좋구나 말이야. 좋구나 좋구나 허명자조로다 허명.

감양자조가 느껴집니까? 감양자조를 내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와 닿지 않으면은 들어봐도 별 효력이 없고, 만약에 와 닿으면은 누가 말을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아무런 구애가 없어. 아무 이렇군 저렇군 이렇군 저렇군 그러한 구애가 없단 말이야. 허명자조라. 허명. 허명이라 말이야. 그래서 허명이라는 두 글자가 마음의 본체, 마음의 근본 그 실상을 그대로 말한 거예요. 허명자조. 허명자조만 하면은 하엄경 무진법문이 그 속에 다 들어있고, 53선지식의 법문도 허명자조 속에 다 들어있고, 삼세제벌과 역대조사 모든 제대 선지식이 허명자조 속에 들어있어요. 허명자조를 내가 만든 것도 아니요. 벌써 신신명의 삼조 성찬대사가 그 말씀을 발표하셨지. 허명자조라. 그런데 허명자조의 공부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경을 보아서 하기도 하고, 참선을 해서 하기도 하고, 온만히 반매음 육자주 주문을 해서 하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놓아버리고 아무 생각도 없는 무념에서도 할 수 있고. 진짜는 그거요. 무념이라 생각이 없는 거요. 생각이 없으므로 허명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자조한다 말, 스스로 비춘다 말. 허명자조 불로심력해라. 허명자조 불로심력해라. 나는 그거 보고 그 삼조 성찬대사한테 내가 머리를 조아리고, 스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수백 년 후에 태어나서 또한 수천리 밖에서 삼조 성찬대사를 허명자조라는 네 글자로 말미암아 내가 스님을 받들고 모시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삼조 성찬대 그래 놀랍죠. 그거 감흥이 있는 거예요. 감흥이 있어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명명백백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뼉을 치면은 소리가 나는 것처럼 감흥이 온단 말이에요. 감흥이 오면은 진짜 불로심력, 마음의 힘을 수그럽게 아니하도 그대로 개합이 돼요. 합치돼요. 합치가 되어서 제대로 딱 합이 됩니다. 합이 되면 어찌 되냐? 불화음이 돼요. 불화음. 대방광 불화음이 돼요. 우리는 불화음이 대방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대방광이 바로 불화음이고 불화음이 바로 대방광이요. 대방광 불화음. 불화음 대방광. 그만 마치겠습니다.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 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내 이름은 시타르타. 모든 걸 가진 한 나라의 왕자. 그런데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은 가출이라 했고 훗날 그것은 출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삶의 답은 몰랐던 나.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당신이 찾던 답, 어쩌면 제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드라마 붓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찔러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그때 인재의원 선사의 어로인 인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성 강설, 목정팀의 성클래스 목정입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참나를 찾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함께 공부하셨죠?
1: 네. 네.
0: 나 이것은 나가 아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 이것은
3: 나 이것은
0: 나가 아니다.
3: 나가 아니다.
0: 나의 몸은
3: 나의 몸은
0: 나가 아니다.
3: 나가 아니다.
0: 나의 마음은
3: 나의 마음은
0: 나가 아니다.
3: 나가 아니다.
0: 나는
3: 나는
0: 내 것
3: 내 것
0: 내 몸
3: 내 몸
0: 내 마음의 주인이다.
3: 내 마음의 주인이다.
0: 나는
3: 나는
0: 진여 자성이다.
3: 진여 자성이다.
0: 나는
3: 나는
0: 본래 성불이다.
3: 본래 성불이다.
0: 자, 그러면 나 이것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고요히 앉아서 나 이것을 제가 부르는 대로 따라서 떠올려 봅니다. 내 집. 내 몸.

내 지식. 내 가족. 차례대로 가족들을 떠올려 봅니다.

0: 내 사진. 자, 눈을 떠봅니다. 자, 지금까지 본 것들 누가 보고 하는 것이죠?
1: 내가 보고 하는.
0: 그러므로 보여지는 것은 나가 아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죽비를 다 보세요. 누가 무엇을 보고 있죠?
1: 내가 죽비를 보고 있다.
0: 그럼 보이는 죽비가 나인가요? 보는 주인이 나인가요?
1: 보는 주인이 나입니다.
0: 보이는 것은 어느 것도 나가 아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본 내 것들, 내 집, 내 옷, 내 가족, 그 다음에 내 경험, 내 지식, 내 이름. 누가 보고 알죠?
1: 내가 보고 압니다.
0: 그러니까 나예요? 나 아니에요?
1: 나
0: 아니죠?
1: 네.
0: 보고 하는 주인이 나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중생들은 나의 몸을 나로 착각합니다. 자, 이제 자신의 몸을 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전체를 봅니다. 누가 무엇을 보고 있죠?
1: 내가 나의 몸을 보고 있습니다.
0: 그러면 보여지는 몸이 나인가요? 보고 하는 주인이 나인가요? 그런 몸은 내가 아니다. 자, 이제 마음을 볼까요? 자신의 마음을 지금 떠올려 봅니다. 지금 일어나는 마음을 누가 보고 있죠?
1: 내가 보고 있습니다.
0: 그러면 보여지는 마음이 나인가요? 아니면 마음을 보고 하는 주인이 나인가요?
1: 마음을 보고 하는 주인이 나입니다.
0: 네. 자, 눈을 떠보세요. 자, 이제 한번 한 구절씩 따라해 봅니다. 나의 것은 나가 아니다. 나의 몸은 나가 아니다. 나의 마음은 나가 아니다. 나는 보고 하는 주인이었죠.
1: 네. 네.
0: 그래서 나는 내 것, 내 몸, 내 마음에 보고 하는 주인이다. 나는 진여자성이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봤지만 보는 주인이 바뀝니까? 보여지는 대상이 바뀌나요?
1: 보여지는 대상이 바뀝니다.
0: 네. 하루 종일 내 몸을 누가 보고 있죠?
1: 내가 보고 있어요.
0: 하루 종일 나의 마음을 누가 보고 있죠?
1: 내가 보고 있습니다.
0: 그러니 나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1: 안 변합니다.

0: 안 변하죠. 그 안 변하니까 나는 진여 자성이다. 자, 따라해 보세요. 나는,
1: 나는
0: 진여 자성이다.
1: 진여 자성이다.
0: 자, 그 다음에 진여 자성을 깨달으면 해탈 열반임으로

0: 자, 성불이란 해탈, 열반을 말한다. 해탈이란 생로병사,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생로병사, 태어나고 나이를 먹고 늙고 병들고 죽음. 다 누구 몸이죠?
1: 나의 몸입니다.
0: 나의 몸이죠.
1: 네.
0: 그렇다면 태어날 때 몸의 주인 누구?
1: 나입니다.
0: 나이를 먹어가는 그 몸의 주인 누구?
1: 나입니다.
0: 아플 때, 건강할 때 몸의 주인은 누구?
1: 나입니다.
0: 죽음에 이르렀을 때 누구 몸?
1: 나의 몸.
0: 네. 그러므로 나는 변하지 않고 몸은 생로병사가 있다 없다?
1: 있다.
0: 있다. 그러니까 생로병사는 나에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 몸에 있었나요?
1: 내 몸에 있었어요.
0: 나에게 생로병사 없으므로 생로병사로부터 해탈이다. 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데 그것을 생사윤회라고 한다. 그러면 이번 생에 몸이 죽고 다시 다음 생에 몸이 태어나는데 그 몸 누구 몸?
1: 나의 몸.
0: 만약에 나의 몸이 아니라면 나는 윤회하지 않겠죠. 나의 몸이니까 윤회를 하는 거죠. 고로 전생은 누구 몸?
1: 나의 몸.
0: 현생 누구 몸?
1: 나의 몸.
0: 다음 생 누구 몸?
1: 나의 몸입니다.
0: 몸은 전생과 현생과 내생이 바뀌겠죠.
1: 네.
0: 죽고 새로 태어나니까. 그렇지만 몸의 주인은 변하여 변하지 않습니까?
1: 변하지 않습니다.
0: 변하지 않죠.
1: 네.
0: 변하지 않으니까 생사윤회가 없다. 고로 나는 생로병사와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나 있다. 그 나는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아니면 부처님 법을 만나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겁니까?
1: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0: 네, 그래서 본래 있는 해탈 열반이다. 해탈이다. 그래서 본래 성불이다. 이해가 되시죠?
1: 네. 네.
0: 그리고 열반이라는 말은 괴로운 마음에서 즐거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 중생들의 삶의 본성인데 그 마음의 주인 하루 종일 괴로움과 즐거움, 괴로움과 즐거움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데 다 누구 마음이다?
1: 나의 마음이다.
0: 하루 종일 누구의 마음이다?
1: 나의 마음이다.
0: 그러면 어제 누구의 마음?
1: 나의 마음.
0: 지난 하에, 작년에 누구 마음?
1: 나의 마음.
0: 평생 누구 마음?
1: 나의 마음.
0: 그럼 마음은 계속 바뀌었죠?
1: 네.
0: 주인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1: 안 바뀝니다.
0: 그 마음에 바뀌는 기본이 뭐냐? 불만족, 불편함, 괴로움에서 만족, 편안함, 즐거움을 구하는 거다. 그런데 괴로운 마음의 주인 누구다?
1: 나입니다.
0: 즐거운 마음의 주인 누구다?
1: 나입니다.
0: 불만족한 마음 주인 누구다?
1: 나다.
0: 만족한 마음 주인 누구다?
1: 나다.
0: 주인은 다르다 같다? 같다. 같으니까 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열반이라 한다. 고로 나는 처음부터 있었고 본래 있었으니 그 나는 생로병사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나 있으니 변하지 않으니 해탈이고 끊임없이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구하는데 아무리 구한들 주인은 변하지 않으니 이미 열반이다. 그래서 나는 본래 성불이다. 자,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는 본래 성불이다.
1: 나는 본래 성불이다.
0: 여러분 잘 아셨죠?
1: 네.
0: 이 여섯 가지만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참선하는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여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알고 항상 주인인 나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참선이고 조사선이고 가나선이다. 이것을 알면 나를 깨달으면 해탈 열반이다. 이 중요한 내용을 나만 알아야 되겠어요? 가족들도 알아야 되겠어요?
1: 가족들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0: 가족도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0: 외롭거든요. 두렵고. 그러면 가족만 알아야 되겠어요? 내 지인도 알려줘야 되겠어요?
1: 내 지인들도 알려야죠.
0: 지인도 알려줘야죠. 부처님은 우주법계 일체 중생에게 이것을 다 가르쳐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진리를 나와 우리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방송포교다. 여러분들이 ARS도 많이 해주시고 그것이 단지 그냥 하니까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덕을 짓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공덕 있는 만큼 우리는 행복할 수 있거든요. 마치 물건을 살 때 내게 돈 있는 만큼 살 수 있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면서 060-800-7000번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에 보면 수행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왜 수행법을 여러 가지를 만들었냐 하면 그것을 이해하는 중생들이 근기 따라서 누구나가 수행을 할수 있도록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기설법이라 그래서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법을 설하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84,000법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핵심은 84,000법문이든 혹은 더 10만의 법문이든 혹은 100만의 법문이든 100억의 법문이든 다 목적지는 해탈 열반이고, 해탈 열반은 결국에는 나, 즉 참나를 깨달아야만 한다. 이것이 부처님 법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수행의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즘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명상입니다. 명상. 명상은 원래는 이제 부처님이 수행 방법이 그 인도에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보급이 됐죠. 그때 그 이름은 원래 이제 명상이 아니라 인도말 그대로 하면 드아나. 예. 그걸 소리나는 대로 써서 선나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근데 이 부처님의 수행 방법이 인도에 널리 보급이 되니까 그 당시에 인도와 거래를 했던 그 대상들이 상인들이 그 방법을 사막을 건너서 유럽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그 부처님의 법을 그 수행 방법이라든지 부처님 법을 알리다 보니까 이미 그곳에서도 마음을 고요히 하고 편안히 하는 그런 수행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의 이름이 뭐냐면 메디타티오입니다. 메디타티오. 그 당시 그리스 로마에 있던 수행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그 메디타티오와 아주 유사함으로 부처님 법을 메디타티오라고 명을 했던 겁니다. 이게 영어로 바뀌면서 메디테이션이 됐고요. 그 메디테이션이 이제 일본이 개항을 하면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일본을 개항해서 일본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그 메디테이션의 수행 방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미 일본은 선이 많이 알려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문으로 다시 번역을 해서 명상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명상도 결국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수행 방법이다. 요즘에 이제 많이 보급된 명상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인 초기 불교 수행 방법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러한 고통이나 혹은 질병으로도 치유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명상의 방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하게 됐고요. 명상의 방법은 부처님의 가르침 수행 방법이 가장 근간이 바로 사념처입니다. 그래서 사념처는 신, 몸을 관찰하는 거고요. 수, 느낌을 관찰하는 겁니다. 심, 마음을 관찰하고 법, 대상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 수, 심, 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사념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명상은 이것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근본적인 방식은 사념처, 몸을 관찰하는 거죠. 몸에는 이제 다양한 모습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수, 느낌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 마음을 관찰하고 대상을 관찰하고 법 이렇게 하는데 그 대상을 관찰해서 그것이 내게 고통을 줄 때 불편함이나 불만족이나 혹은 느낌은 어때요? 몸에 대한 느낌은 통증을 유발하잖아요. 그것을 관찰함으로 인해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관찰하는 걸 윗바사나라고 초기불교 수행 방식입니다. 그리고 관찰한 상태에서 흔들림이 없이 계속 지속 관찰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사마타입니다. 윗바사나와 사마타를 통해서 신수신법을 관찰한다. 관찰하는 목적은 해탈 열반이거나 혹은 저 지고무상한 진리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마음의 고통, 뭐 스트레스라든지 혹은 감정의 그런 미움이나 증오나 어떤 그런 괴로움 이런 것부터 마음이 편안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이 또 지속이 되면 많이 만연이 되면 몸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육신에 나오는 고통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어떤 기억으로 인해서 살아가면서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런 트라우마로부터의 치료라든지 그래서 심신의 안정 내지는 심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신수신법 즉 대상을 관찰하고 집중하면 내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느냐. 그리고 관찰하는 걸 알아차림이라 하거든요. 알아차리죠. 그 알아차리면 왜 고통에서 벗어나느냐. 예를 들어서 느낌을 관찰해 볼까요? 내게 지금 고통증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 통증을 가만히 두면 통증이 곧 내 아의 통증이다. 내 몸을 나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내게 온다라고 해서 고통을 받죠. 또 미움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미운 마음이 나를 급속히 고통스럽게 합니다. 괴롭게 만들죠. 그러면 미운 마음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증을 관찰하면 관찰자와 통증이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미움이 일어나죠.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을 지켜보고 있으면 알아차리면 보는 자와 보여지는 감정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우리가 모든 고통이나 감정들은 어떻게 생기냐 하면 그러한 느낌이나 첫째 몸을 통해서 느낌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몸과 느낌을 나와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증이 오면 내가 아파, 내가 괴로워 이렇게 하죠. 또 즐거운 느낌이 오면 내가 즐거워, 내가 편안해 이렇게 한 겁니다. 또 즐거운 느낌이 나면 그렇고 괴로운 느낌이 나면 괴롭다 착각을 하죠. 그런데 지켜보고 있으면 알아차리면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을 보는 내가 있습니다. 몸을 보는 내가 있고 몸이 있죠. 그러면은 몸과 나를 동일시해서 일어났던 현상에서 내가 벗어나게 됩니다. 즉 우리는 몸과 즉 몸, 느낌, 마음 이것들을 나와 동일시하는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으면 보는 주인인 나와 보고하는 나와 보여지는 대상이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면 어떨까요? 내가 괴롭지 않죠. 지켜보고 알아차리는 순간에는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 자꾸 지켜보다 보면 이게 서서히 다르다는 걸 그래서 주시자와 대상이 남게 됩니다. 주시자 대상이 남으니까

0: 주시자가 나이고 대상은 나가 아니잖아요. 네. 여기에서 통증으로부터 혹은 마음의 감정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아, 이것들이 본래 나에게 관계된 것이 아니었구나. 또 이것들은 매 순간순간 지나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고 고요히 하고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로 명상이다. 제가 명상에도 100%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수행 방법이. 그 다음에 이제 초기 불교, 이제 그 남방 불교라 합니다. 여기서는 똑같이 신수심법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대상을 관찰하는데 거기서 어떤 것을 여기서 목적으로 하느냐? 해탈, 열반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다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무상과 무아를 알게 됩니다. 무상과 무아를 어떻게 알게 되느냐? 나와 동일시했을 때는 이것이 내 이 본래 주인인 자성이 바뀌지 않으므로 내 몸인데 내 몸이 항상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이 늙고 병도 죽음을 알지만 평상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보고하는 주인과 하나가 돼가지고 어렸을 때의 몸이나 어제의 몸이나 오늘의 몸이나 나는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켜보니까 어때요? 몸은 계속 변해가죠. 그러므로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집착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상. 또 그 매순간 변해가는 그 감지된 기억이 이 세상에 있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오온이라 그러는데 색, 수, 상, 행, 식 이것들이 나라고 착각을 했는데 나가 아님을, 즉 무상이고 무아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구하는 마음, 내 마음과 내 몸을 나로 여겼으니까 내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괴로운 마음도 즐거운 마음을 구하려 하고 괴로운 마음도 즐거운 마음을 구하는데 몸이 꼭 필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1: 네.
0: 그 몸을 집착하게 됩니다. 그 몸을 태어나기를 구하려고 하고 구하니까 태어나고 태어나면 나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수심법을 통해서 몸과 마음, 저 대상들이 내가 아님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지켜보면서. 그래서 무상과 무아를 깨달아서 집착과 번뇌망상을 다 내려놓고 해탈, 열반에 이르는 겁니다. 명상은 해탈, 열반이 아니라 목적이 현재 지금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고 고요하고 즐겁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 그랬죠. 초기 불교는 똑같이 신수심법을 관찰하되 부처님이 가르침인 무아와 무상을 깨달아서 집착을 내려놓고 즉 몸과 마음의 이 모든 것이 내가 아님을 알아서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 열반에 이르는 것. 이게 초기 불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공부하고 있는 이 조사선은 다른 말로 이제 가나선이라고 참선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특징이 있느냐? 대상을 통해서 그 대상의 본성을 대상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을 통해서 주인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자, 명상도 대상과 보고하는 주인이 동일시해서 나누어짐으로 인해서 예, 우리가 분리가 되잖아요. 분리가 됨으로 인해서 통증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마음의 그 집착에서 벗어나기도 하는 거거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초기 불교에서는 그 보고 있는 주인인 나와 보여지는 마음과 몸, 저 대상을 봄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에 집착을 내려놓게 되죠.
1: 네.
0: 그래서 결국은 해탈 열반을 이루게 되는데 그럼 핵심이 뭐죠? 대상과 보고 있는 주인의 동일시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과 초기 불교는 대상을 관찰해서 그래서 자세히 관찰해서 무상과 무아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걸 느껴서 몰래 내가 아니면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조사선은 어떻게 하냐면 대상의 그 무상과 무아를 알아차려가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통해서 주인

0: 알아차리는 겁니다. 예. 대상을 자세히 보고 그 원리를 부상, 재행무상과 재본무화를 알아서 그것이 나와 별개로 있다는 걸 알아서 통증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심리적 안정을 구하기도 하는 것이 명상이라면, 또 그 대상과 그 보고하는 주인인 자성과 나누어져서 그 대상들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돼서 번뇌망상을 다 내려놓고 해탈 열반 얻는 것이 초기불고고. 그럼 조사선 어떻게 하느냐? 이 동일시에서 벗어나는 게 핵심이므로 대상을 통해서 주인을 바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게 조사선의 핵심입니다. 참선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주인을 알면 당연히 그대로 분리가 되죠.
1: 네.
0: 대상을 보고 원리를 알고 오래오래 보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알면 바로 대상이 내가 아니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을 보고 대상을 알아차리고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통해서 보고하는 자성으로 돌아온다. 이것이 조사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하는 주인인 변하지 않는 나를 깨닫는 것, 그걸 진여자성이라고 견성성불이합니다. 어차피 대상을 알든 모르든, 아니면 주인을 알든 모르든 대상과 보는 자, 보는 주인이 분리가 돼야만 통증에서도 벗어나고 번뇌망상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사선은 과정을,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보는 즉시 자성으로 돌아온다. 그건 누구나가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조사선의 핵심이다.

0: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일상에서 나를 찾느냐? 능엄경에 보면 25원통이라고 있습니다. 25원통이란 25가지를 통해서 다 진여 자성을 깨닫는 방식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25가지란 첫 번째 18개라 그래서 육근, 안, 이, 비, 설, 신, 의. 그다음 육경, 색, 성, 향, 미, 초, 버. 육식, 안식, 이식, 비식, 신식, 설식, 신식. 그 다음에 7대. 지, 수, 화, 풍, 공, 견, 식입니다. 이 25가지를 보고하는 주인이 바로 나인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눈을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눈. 내 눈이 있다. 내 눈이다. 누가 아는 거죠?
1: 내가.
0: 그러니까 아는 주인이 있고 내 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이게 내 귀구나. 내가 소리를 듣는구나. 그 다음에 내 코. 감각기관이죠. 그 다음에 입, 털. 그 다음에 몸에, 몸, 피부. 그 다음에 내 생각, 의. 또 색, 대상을 봅니다. 그 다음에 소리를 듣습니다. 자, 대상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죽비를 보세요. 그러면 죽비를 보는 사람만이 주인이 나일까요? 일체 내가 보는 모든 것의 주인은 나일까요?
1: 일체 모든.
0: 나죠. 예. 네. 그러면 자, 한번 볼까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눈을 감고. 이 소리를 누가 듣죠?
1: 내가.
0: 예. 네. 자, 그러면은 이 싱잉볼 소리만 듣는 사람이 나일까요? 일체 소리를 듣는 주인이 나일까요?
1: 일체 소리를 듣는 네. 주인이 나입니다.
0: 향기도 마찬가지죠. 네. 냄새를 누가 맡죠?
1: 내가.
0: 네. 맛을 누가 보죠?
1: 내가.
0: 감촉을 누가 느끼죠?
1: 내가 느낍니다.
0: 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누가 알죠?
1: 내가. 네.
0: 또 예를 들어서 눈이 있고 밖에 사물이 있습니다. 모양이 있고요. 자, 그 모양은

0: 정보가 지금 내가 보고 있어서 그 아는 정보가 내 마음이 들어오거든요. 자, 쉽게 한번 얘기하면, 자, 목종 선생님을 보세요. 그러면 눈이 본다는 걸 알죠. 그 다음에 목종 선생님이 거기 있다는 거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목종 선생님이 거기 있다는 그 시각 정보가 내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 정보를 누가 아는 거예요? 눈, 대상, 모양과 색깔, 그 다음에 그 안식, 즉 눈으로 들어온 시각 정보. 이 세 가지 주인은 누구예요? 나죠. 동일하죠. 또 귀도, 귀. 자, 소리 아까 들어보셨죠? 자, 소리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자, 그러면 귀가 있고 소리가 있고 소리의 정보. 아, 저기 시행이 머리 울리고 있구나. 누가 아는 거예요?
1: 내가.
0: 그와 마찬가지로 코, 향기, 다 그 우리가 말하는 냄새를 맡는 코의 비식이라 합니다. 비식. 예. 그 다음에 설, 그 다음에 그 맛과 그 다음에 그 맛의 정보. 그 다음에 촉감, 감촉이 있고 기관이 있고 대상, 촉이 있고 그 정보. 즉 안, 이, 비, 설, 신, 의 하면, 자, 눈을 감고 좀 따라해 보세요. 안, 이, 비, 설, 신, 의.
1: 안, 이, 비, 설, 신, 의.
0: 색, 성, 향, 미, 촉, 법.
1: 색, 성, 향, 미, 촉, 법.
0: 안식.
1: 안식.
0: 이식.
1: 이식.
0: 비식.
1: 비식.
0: 설식.
1: 설식.
0: 신식.
1: 신식.
0: 의식.
1: 의식.
0: 이 18가지를 누가 보고 알죠?
1: 내가.
0: 네. 주인이 갔잖아요.
1: 네.
0: 그래서 어느 곳이라도 그 주인을 따라가면 다 어디로 간다? 주인 나로 간다. 그래서 원통이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지수화풍 공견식인데, 이것은 지수화풍은 물질의 근본 요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공견식은 마음의 요소들입니다. 마음의 모습이거든요. 자, 지, 수, 따라 보세요. 지,
1: 지,
0: 수,
1: 수,
0: 화,
1: 화,
0: 풍,
1: 풍,
0: 공,
1: 공,
0: 견,
1: 견,
0: 식,
1: 식.
0: 자, 땅을 누가 보고 하는 거죠?
2: 내가 보고.
0: 물을 누가 보고 알아요?
2: 내가 보고.
0: 불의 요소, 더운 기운이 누가 보고 알죠?
2: 내가.
0: 그 움직임, 바람, 누가 보고 하는 거예요?
2: 내가.
0: 야, 이 세상이 텅 비어 있는 실체하지 않는 모습이야. 누가 아는 거죠?
2: 내가.
0: 그것을 그거 보는 모습이, 즉 보는 모습이 세상이야.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2: 내가.
0: 그 모든 것은 나의 정보야. 누가 보고 하는 거예요?
2: 내가.
0: 결국에는 지수화풍 공견식의 주인도 누구다?
2: 나다.
0: 그래서 이 25가지를 통해서 진여자성을 깨닫는 방법을 이야기한 겁니다. 부처님이 이제 어떻게 하면 말법의 중생과 저 안한 존자가 쉽게 깨달음 없겠나? 너희들이 각자 깨달은 말을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2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5가지. 그래서 다 어디로 가느냐? 결국엔 어디로 가죠? 다? 나로 가죠. 참나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5원통. 이 중에서 안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법중생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쉽고 효과적이겠느냐라고 부처님이 문수보살한테 묻거든요. 가장 문수보살이 이근원통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첫째, 안한존자는 듣는데 큰 능력을 공덕이 있습니다.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말법중생들은 어떨까요? 배워야만 합니다. 먼저. 그래서 이근원통이다. 그래서 문수보살이 관세음보살님 말씀하신 이근원통이 안한존자와 말법중생에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셨죠?
1: 네.
0: 자, 이제 그 다음을 볼까요? 자, 그 다음을 보면 질의응답. 간단하게 질문.
3: 참나를 깨닫는 것이 우리 삶에 왜 필요할까요, 스님?
0: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렇죠. 나와 해탈열반은 거리가 멀어. 할 필요가 없어. 당장 이게 필요하죠. 여러분, 당장 필요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뭘까요? 내가 지금의 불편함이나 불만족이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고 만족과 즐거움을 얻는 겁니다. 그죠?
1: 네.
0: 그런데 참나를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0: 그래서 불편함에서 편안함을 얻고 불만에서 만족,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얻으려면 그 내게 즐거움을 준다고 여겨지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대상을 구하려 하니까 돈이 있어야죠. 돈 필요하니까 돈 벌어야죠.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돈 벌기 쉽습니까?
1: 네.
0: 어렵죠. 그래서 참나를 깨달으면 모든 일들이 불편함에서 편안함, 불만족에서 만족을 얻는 건데, 불만족한 마음 누구죠? 주인이?
1: 나예요.
0: 만족한 마음 주인 누구죠? 그 나의를 깨달으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족에서 만족을 구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열반이라 그랬죠.
1: 네. 네.
0: 자, 그렇게 되면 모든 할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불만족에서 만족을 구하는 일이거든요. 또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몸이 필요하다 그랬죠. 근데 몸이 필요한데 몸을 얻고 나니까 늙고 병들고 죽음의 고통이 오잖아요. 그런데 불만족에서 만족의 주인으로 가면 똑같으니까 필요 구하지 않게 되고 필요하지 않잖아요. 필요하지 않으니 대상도 필요하지 않고 몸도 필요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대상을 구하려고 애를 쓰는데 할 필요가 없다. 또 몸을 나로 착각하지 않으니 몸의 생로병사에 대해서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다. 몸이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참나를 깨달으면 더 이상의 괴로움이 없는, 더 이상의 생로병사 없는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다는 못 얻더라도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알면 괴로운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을 구하는 마음, 그걸 얻기 위해서 필요한 대상들, 또 그거 대상을 얻기 위해서 내 몸, 또 얻기 위해서 돈, 이런 것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꼭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그만큼 행복하다. 아시겠죠?
1: 네.
0: 그래서 필요하다. 자, 그러면 오늘 지링달 마치고, 자, 여러분들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것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뒤에 것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나의 것은
2: 나가 아니다.
0: 나의 몸은
2: 나가 아니다.
0: 나의 마음은
2: 나가 아니다.
0: 나는
2: 내 것, 내 몸, 내 마음의 주인이다.
0: 나는
2: 신여자성이다.
0: 나는
2: 본래 성불이다.
0: 네. 여러분들 잘 아셨죠?
2: 네.
0: 네. 여러 번 듣고 보고 또 주위에도 많이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리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알고 가족도 알고 주위에 친척도 알려주고 지인도 알려주고 이왕이면은 모두가 함께 성불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2: 네.
0: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방송이 널리 널리 알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많이 권해 주시고 BTN 불교 TV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들을 때마다 060-800-7000 ARS도 많이 해주시고요.
2: 네.
0: 또 부따이 가입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부처님의 귀중한 진리를 함께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 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 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 아종성례소득에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 세존약구유인 등문시경

재산을 모아두지 않고 검소하게 먹는 그런 사람의 깨달음의 경지는 텅 비어 아무 흔적도 없기 때문에 허공을 나는 새의 자취처럼 알아보기가 어렵다.

현명한 사람은 어떤 것에도 머무르지 않으며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는다. 슬픔과 인색함이 이제 그를 더럽힐 수 없다. 연잎 위의 물방울이 결코 연잎을 더럽힐 수 없는 것 같지.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젊은 감각으로 새로운 불교 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는 소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 불교 동아리 템플 애플의 회장인 서성우 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0: 아직 학생이죠?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그런 거 얼굴이 엄청 앳돼 보여요.
1: 감사합니다.
0: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재학 중인 서성우라고 합니다. 현재는 사회과학대 불교동아리 템플애플의 회장을 맡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네, 잘 부탁드립니다.
0: 네,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 재미난 이야기 함께 나눌 텐데 우리 서성우 회장님이 불교동아리 템플애플에 대해서 재미난 이야기를 해줄 세 가지 키워드를 직접 뽑아왔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뭘까요? 단과대에 처음 열린 불교. 해주실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저희 학교가 동국대학교인데 그 불교 종립대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단과대 내에서는 쉽게 불교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단과대 최초로 불교 동아리를 만들고 단과대학교 학생들끼리 함께 불교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과 시간을 마련했다라는 점에서 첫 번째 키워드로 단과대에 처음 열린 불교를 선정하였습니다.
0: 그 동국대가 불교 종립 학교잖아요. 근데 단과대에는 불교 동아리가 따로 없었나요?
1: 네, 저희가 2024년에 그 처음 템플애플이 창설되기 전까지에는 중앙동아리 동풀만 있었을 뿐 단과대학교 별로는 불교동아리가 없었는데요. 이 점이 조금 아쉽다. 단과대학교 학생들끼리도 한번 그 불교동아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최초로, 단과대 최초로 불교동아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0: 그러니까 동국대 대학교 자체 불교동아리는 있었지만 동국대 각각의 단과대에는 불교동아리가 따로 없었고 최초의 동국대학교 단과대 불교 동아리가 바로 템플애플이라는 그런 이야기네요.
1: 네,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정확히 맞습니다.
0: 예, 제가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한 게 이거 보고 계신 분들 헷갈려서 네네. 아니 동국대 불교 동아리가 없었어? 이렇게 헷갈리실까 봐. 그래서 불교 동아리는 원래 있었고 단과대에 불교 동아리가 없었던 게 단과대에도 각각의 불교 동아리가 이제 여러 개 새로 생기게 되었다. 그중에 단과대에서 새로 생긴 첫 번째로 새로 생긴 동아리가 바로 불교 동아리가 템플 애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1: 네, 그 정리 감사합니다.
0: 근데 템플 애플이 무슨 뜻이에요?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1: 저희 동아리 명이 이제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명인데요. 템플과 애플이 합쳐졌습니다. 템플이라고 하면 좀 이건 익숙할 것 같은데 왜 애플이 붙여졌냐 이렇게 의아.

0: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가 아무래도 사회과학대이다 보니까 줄여서 사과대 해서 사과를 딴 애플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템플과 애플이 합쳐진 템플 애플이 되었습니다.
1: 맙소사. 사회과학대를 동국대 안에 있는 사회과학대를 줄여서
0: 네, 맞습니다.
1: 사과대, 사과. 그래서 애플을 붙인 거예요? 아, 진짜 기발하다. 아, 정말 재밌네요. 아, 요새 애들 너무 재밌네요. 저는 그런 약간 아재 개그식 말장난 개그 엄청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평생 중학생이란 얘기가 있어요. 내가 중이다.
0: 중학생.
1: 아, 저 이런 거 있나요? 저 당황하셨죠?
0: 네, 조금 당황했어요.
1: 숙으로 읽혔나요? 욕은 안
0: 아니. 욕은
1: 했습니까?
0: 안 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웃자간 얘기예요. 예. 근데 아, 사과대도 똑같네요.
0: 그런 의미에서.
1: 사회과학대, 사과. 그래서 애플. 예. 아, 너무 재밌어요. 저 이런 개그 너무 좋아하거든요. 템플 애플. 저 템플 애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이 몇 분이 있나요?
0: 저희가 템플애플 전용 카톡방이 따로 있는데 그 카톡방에는 670명 정도가 있고
1: 670명이요?
0: 맞습니다.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올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저희가 불교를 조금 딱딱한 가르침으로 소비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단한 체험 위주 프로그램들로 많이 구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카톡방, 단톡방이라고 하죠.
0: 맞습니다.
1: 단톡방에 670명이 있으면 서로 한마디씩 하면 막 글이 다다다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괜찮나요?
0: 그래서 그
1: 예.
0: 부분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서 카톡방은 공지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1: 공지용으로만.
0: 그래서 회장, 부회장과 운영진 친구들이 그 프로그램 안내나 아니면 유의사항 전달용으로만 쓰고 있고 일반 부원분들은 거기서의 사담은 자제하기를 양해 부탁드리고 겐톡으로 나눠드리라 이렇게 저희가 안내하고
1: 개톡,
0: 있습니다.
1: 개인톡으로.
0: 개인톡.
1: 근데 상상을 해봤는데 670명이 있는 카톡방에 공지사항을 올렸어요. 몇월 며칠 날 어디서 만나겠습니다 했는데 학생들이 예예예 670명이 네네네네네 올라가면 엄청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0: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지용으로만
1: 공지용으로만 굳이 대답할 필요 없다.
0: 맞습니다.
1: 공지용으로만. 아, 재밌습니다. 아, 670명이 저 어쨌거나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듣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네요. 그러면 우리 서성호 회장님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에 오셔서 많고 많은 동아리 중에서 불교 동아리 템플 애플에 들어가게 된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0: 저는 동국대학교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불교를 조금 가까이에서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법회라든지 아니면은 템플스테이 같은 간단한 신행 활동 등에 열심히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연들을 알게 되고 그 인연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인연이 굉장히 소중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연들과 공동체를 만들고 직접 함께 시간을 나누면서 추억을 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템플 애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불교 동아리는 다른 동아리하고 좀 다르다. 우리는 이런 어떤 자랑거리, 특징이 있다. 이런 게 있다면 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0: 보통의 불교 동아리를 생각하시면은 뭐 딱딱한 경전을 공부를 한다던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선적으로 공부한다던가 이런 걸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희 이제 템플애플에서는 학생들이 쉽게 즐길 수 있고 몸소 체험할 수 있는 활동들 위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올해 처음 진행했던 템플애플 주간 축구대회였는데요.
1: 축구대회도 했어요?
0: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단과대 동아리이고 각 많은 학과 학생들이 소속돼 있다 보니까 학과별로 나눠서 팀을 나눠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총 1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참여를 하였고,
1: 100명이.
0: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1: 저기 사진 나오네요. 아유,
0: 이
1: 예.
0: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같이 땀을 흘리고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메시지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저희 동아리가 다른 동아리랑 조금 차별화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 템플 애플 불교 동아리는 딱딱하면서 벗어나서 더 편하게 다가가기 위해 축구대회도 하고 이렇게 화목하게 서로가 배려하면서 동아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축구하고 논 거 아닙니까?
0: 아,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 이제 동아리 특성상 학생들이 그 불교에 대한 그 턱을 낮추는 걸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친목 활동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행 활동들도 함께 곁들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1: 제가 웃기려고 했던 얘기고요. 너무나 좋은 활동입니다. 사실 학생들, 젊은 세대들은 불교가 딱딱하다, 고루하다,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늘 말씀드리는 게 불교가 친근하게 다가가려면 일단 아, 불교가 재밌구나, 절에 오면 재밌구나, 불교를 믿으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재밌구나, 그런 걸 먼저 심어줘야 된다라고 저도 자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젊은 감각에 맞춰서 축구대회도 하고, 축구대회 하면서 연애도 해야 안 해요?
0: 선수와 매니저 사이에서 사랑이 싹트기도 합니다.
1: 이렇게 웃자간 얘기였어요. 안 넘어가네요. 그렇게 좋은 친근한 이미지로 또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이와 같이 즐기면서 불교 동아리를 한다 생각하니까 저도 진심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예. 그러면 축구대회처럼 학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더 턱을 낮춰서 불교를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또 소개해 주실 게 있으면 또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0: 저희는 그 좀 고리타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경전 이런 것도 좋지만 그 청년들이 쉽게 향유할 수 있는 이 문화 콘텐츠를 좀 위주로 만들어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에서 유행하고 있는 최신 밈이라든지 아니면은 청년들이 한눈에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카드 뉴스 등을 준비해서 저희 동아리의 활동들을 알리고 있습니다.
1: 저기 저렇게 사진이 나오네요. 뭐 SNS 사진인가요?
0: 네, 저희가 템플애플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여기서 올리는 내용들입니다. 왼쪽에서부터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템플애플에서 등산을 기획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사랑 사랑회라는 이 트렌디한 밈 사진을 이용해서 다 같이 등산을 가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1: 저 수린 쿵푸 아니에요?
0: 네.
1: 저 팬이에요.
0: 저희가 이제 AI를 이용해서 AI에게 템플스테이 모집을 위해서 강렬한 메시지를 심어줄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 봐라라고 시켜서 이렇게 락 공연을 하고 있는 사진으로 템플스테이를 함께 가자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1: 너무 쾌쾌하고 고립타분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스님을 저렇게 싫어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 좀 그래요. 부처님이 저런 거 하지 말라 했거든요. 노래 부르거나 춤추지 말라 했는데 스님들이 저렇게 기타 들고 노래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해는 해요. 네.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실제로 일본에는 스님들이 헤비메탈 락그룹을 만들어서 노래 부르는 스님들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하여튼 청년들이 좋아하던가요?
0: 반응이 뜨거웠어요.
1: 반응이 뜨거웠어요. 좋다니까. 결과가 좋다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0: 아무래도 제 기억에 가장 남았던 거는 개강법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개강맞이 법회를 준비하면서 신입 부원들은 이 불교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이 처음 개강법회에 왔고 저와 그 지도법사 스님 이렇게 세 명이 주축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이 법당을 낯설어하던 신입 부원들도 이 스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여는 과정을 거치니까 이 점점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 개강법회라는 게 처음 동아리의 시작을 알리는 이 행사인 뿐만 아니라 이 부원들에게 이제 불교를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뿐만 아니라 본인의 마음의 짐을 좀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더욱더 인상 깊었었던 것 같습니다.
1: 좋네요. 너무 좋네요. 예. 근데 제 짧은 생각에는 이제 젊은 아이들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쉽게 친근하게 이제 불교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미난 문화 콘텐츠라든가 축구 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0: 이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이렇게 함께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저도 이제 스님 노릇을 오래 했잖아요. 경전 공부를 안 하고, 기도를 안 하고, 수행을 안 하면, 잠깐 유행처럼 믿다가 금방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재미로 절에 다니는 거지, 진정한 어떤 마음의 어떤, 힘이랄까? 종교적인 에너지를 못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는 지내시되, 그래도 부처님 경전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해보고, 수행도 같이 해본다면, 훨씬 더 인생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1: 네,
0: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1: 알겠습니다.
0: 또 이런 얘기하면, 야, 광우 스님이 그러는데 경전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수행도 좀 해보래 하니까 애들이 아우 고리타분해 또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1: 아닙니다.
0: 아닌가요? 하여튼 놀 때는 놀고 또 부처님 가르침도 한번 제대로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유의하겠습니다.
0: 예, 자, 그러면 한번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야, 불교? 기읍, 디귿, 시읍.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아, 저 뭐지? 뭐지? 교도소? 교도소는 아닐 거 아니에요.
1: 교도소는 아닙니다. 네.
0: 그래서, 구두쇠? 계단실? 기도실? 나 도저히 모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회장님 여쭤보면 제가 직접 한번 답을 좀 알려달라고 제가 그렇게 벼르고 왔습니다. 도저히 답을 못 맞추겠더라고요. 자, 무엇인가요, 회장님?
1: 기역 디귿 시옷은 요즘 신조어인데요.
0: 어쩐지 못
1: 네.
0: 맞추겠더라.
1: 감다살입니다.
0: 감다살?
1: 네.
0: 그게 무슨 뜻이야? 감다살?
1: 이제 감이
0: 뭐
1: 다
0: 삼겹살 이런 것도 아니고 감다살.
1: 감다살은 이 감이 다 살아있다라는 줄임말인데요.
0: 느낌이 다
1: 네,
0: 살아있다.
1: 맞습니다. 즉, 뭐 트렌디하다. 그리고 그 청년들의 유행을 잘 따라간다. 이런 느낌을 담고 있습니다.
0: 이야, 감다살.
1: 네.
0: 오늘 제대로 배웠네요. 감이 다 살아있다.
1: 네.
0: 느낌이 살아있다. 야, 왜 이걸 두 번째 키워드로 뽑게 되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1: 요즘 청년들에게 불교는 좀 어렵고 고리타분한 이런 종교가 아니라 그 청년들의 문화에 맞춰 트렌디하고 힙하게 변화하는 그런 종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템플스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각종 불교 굿즈들이 청년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게 그거의 사례의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불교계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좀 더욱더 살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느껴져서 감다살이라는 키워드를 선정하였습니다.
0: 감다살, 감이 다 살아있다.
1: 네, 맞습니다.
0: 우리 불교계도 감다살 하도록 노력해야겠네요.
1: 지금도 충분히 감다살인데.
0: 충분하게 감. 그러면 제가
1: 네.
0: 아까, 이렇게 좀 놀고 문화 교류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래도 경전 공부도 좀 하고 기도도 좀 해봐라 하면 감다살인가요, 아닌가요? 아니구나. 역시 아니구나. 역시 고리타분해.
1: 아닙니다.
0: 그래요.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래요. 예, 하여튼. 근데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절에 놀러 와도 좋다. 젊은이들이여, 절에 와준 것만도 고맙다. 절에 와서 부처님하고 인연 맺어준 것만도 고맙다. 항상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제가 토크쇼에서 청년불자님들 몇분 오셨을 때 항상 여쭤보는 게 요새 청년들에게 불교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러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온 대답 중에 하나가 힙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또 지금 현직 대학생이잖아요. 대학교에서 지금 공부하고 생활하고 있는 대학생 입장에서 요새 젊은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불교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지금?
1: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힙하고 트렌디한 문화로 좀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동아리에서 이 불교 관련 굿즈를 주는 행사를 기획했었는데요. 저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두세 시간 더 일찍 조기 마감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현재 불교에서 판매하는 굿즈라든지 아니면 불교에서 기획하는 프로그램들은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감다살 행사들로 기획되었기 때문에 네, 청년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얻는 힙하고 트렌디한 문화가 된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요새 젊은이들, 청년들, 대학생들이 왜 이렇게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을까요? 솔직히 굉장히 궁금해요. 뭐 직접 젊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내가 꼭 늙은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젊은이의 입장에서, 대학생 입장에서 불교가 요새 이래서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1: 아무래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위주로 기획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프로그램들 중에 템플스테이를 좀 꼽고 싶은데요.
0: 템플스테이.
1: 네, 저희 동국대학교만 하더라도, 저희 동아리만 하더라도 100명이 넘는 인원들이 항상 템플스테이에 지원을 합니다.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템플스테이를 가는데 뭐 그렇게 크게 돈을 들이지도 않고 그리고 1박 2일 자면서 힐링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가면서 제가 템플스테이를 가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이러한 메리트, 장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청년들이 이 불교를 좀 좋다, 힙하다, 트렌디하다라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감다살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감이 다 살아있네. 그러면 지금 우리 불교가 힙하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청년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점점 받고 있는데, 앞으로 불교계가 더 많은 청년들에게 사랑받고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지 한번 청년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저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빠르게 변화하고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청년들은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주시더라도 이 직관적이지 않거나 본인이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 좀 어려운 말씀들로 전해주셨을 때는 그대로 넘기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0: 어려운 거는.
1: 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쉽게 향유할 수 있는 문화로 재가공해서 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불교계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 뭐 새로운 기술과 접목을 한다던가, 아니면 각종 트렌드나 밈 그리고 굿즈들을 활용을 한다던가, 이러한 방식들을 적극 활용해서 이 청년 세대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더 쉽게 친근하게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 항상 여쭤보면 항상 답이 똑같은 것 같아요. 친근하게 쉽게 다가가야 된다. 그러면 예전에 80년대처럼 사찰의 불교 동아리에서 사찰의 선 수행하러 왔을 때 철야 3,000배 시키기 막 이랬거든요.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1: 철야 3,000배 시키기를 하면
0: 입장하지 그러면 안 오겠죠?
1: 아무도 지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0: 그래서 왜 이런 얘기 왜 하냐면 네. 우리 스님들 중에 옛날이 그립다. 애들 오면 옛날처럼 철야 3,000배도 시켜보고 해야 애들이 깨닫는 바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예.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렇게 템플 애플에서 불교 동아리에서 불교 활동도 하고 또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나는 이래서 불교가 좋다라고 느낀 점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1: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불교의 비움의 가르침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최근 4학년이어서 그 취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각종 스펙 관리 이런 게 굉장히 힘든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나가는 건 없고 들어오는 머릿속에 들어오는 정보들만 굉장히 많습니다.
0: 많죠.
1: 네. 그래서 이 비워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비워야 하는 시간조차도 시간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의 가르침 중에 이 비움의 철학을 배우게 되면서 이 비우는 시간마저 이 본인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이다라는 이 가르침이 저에게 크게 와닿아서 네, 이러한 부분들이 네, 불교의 좋은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0: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우리가 차를 마시려면 찻잔에 있는 걸 비워야 차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더 좋은 새로운 걸 받으려면 좀 먼저 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새 뇌과학 이러잖아요. 어떻게 해야 뇌를 더 잘 활용할 것인가. 젊은 세대라서 아마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하도 유명해가지고 멍 때리기. 아무 생각 안 하고 잠깐이라도 멍 때리고 있는 게 뇌를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이다. 그게 비우는 거잖아요.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 회장님은 많이 비우신 것 같나요?
1: 아, 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지가
0: 갑자기
1: 않네요.
0: 표정이 예. 비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네.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우리 서성우 회장님은 집이 원래 불교 집안이었나요?
1: 아닙니다. 저는 원래 조부모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아무런 종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0: 무교셨구나. 네. 근데 스스로 좋아서 이렇게 또 불교 동아리에 들어오게 되었고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동아리 회장도 하고 계시고
1: 네, 맞습니다.
0: 여러모로 이런 걸 저희 불교에서는 참 좋은 인연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좋은 인연입니다. 성참배 해보셨나요?
1: 108배까지만 해봤습니다.
0: 네. 훌륭하십니다. 108배 한 것만도 훌륭하십니다. 예, 3000배 해보셨나요? 이거는 제가 그냥 놀리려고 한 거고요. 108배 한 것만도 네. 훌륭합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같이 세 가지 키워드 살펴볼게요. 자, 무엇일까요? 마음도 팀플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좀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마음도 팀플이 된다.
1: 대학생활의 고민도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 한껏 가벼워지는데요. 제가 템플애플 활동을 하면서 이 부원들과 서로 의지하고 함께 지내면서 이 팀플레이, 그러니까 한 팀으로 움직이면서 배운 게 많아서
0: 이제 팀플레이?
1: 네, 마음도 네, 팀플이 된다라는 키워드로 삼았습니다.
0: 그렇구나. 서로가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연법이래요. 인연법. 너와 나의 관계는 우연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인연이다. 그래서 마음도 팀플이 된다. 그러면 마음도 팀플이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재밌는 좋은 사례가 있으면 하나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아무래도 저희 동아리에서 진행한 템플스테이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저희 동아리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면 1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참여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해야 되는 저 회장단과 그리고 운영진 친구들은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면서도 머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0: 사람이 많으니까.
1: 네, 이 대규모 네. 인력을 관리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0: 개성도 제각각이.
1: 네, 맞습니다. 네.
0: 개 중에는 때리고 싶은 애도 있죠. 안 나오면
1: 되겠어요.
0: 그것까지. 예. 네. 웃자고 한 얘기예요. 예.
1: 네, 아무튼 기획을 하다 보면 이 프로그램 기획부터 뭐 식수 인원 조정까지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은데요. 이 과정 속에서 저 혼자 모든 일을 다 도맡아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0: 힘들죠.
1: 네, 부원분들과 이 부회장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나눠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 나눠서 진행한 일이 잘 마무리되고 템플스테이가 무사히 끝나게 되면서 이 느끼게 된 바가 있는데요. 아무리 힘든 일이어도 이렇게 모두가 마음을 합심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헤쳐나갈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0: 우리는 하나다.
1: 네, 원팀이다. 네, 이런 생각을
0: 으쌰,
1: 했습니다.
0: 으쌰. 네. 저기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또 뭐 여러 절도 다녀봤을 거고 또 불교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여러 사찰을 다녀봤을 거 아니에요. 다 좋았는데 저는 여기가 제일 좋았습니다 하는 어떤 가장 마음에 좋았던 사찰이 있나요? 가장 추천하고 싶은 사찰.
1: 저는 개인적으로 네. 낙산사였던
0: 낙산사.
1: 것 같아요. 그 낙산사에 제가 매료되었던 점이 뭐냐면 일단 경치가 너무
0: 기가 막히죠.
1: 네, 그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이 해수욕장도 있고 그리고 그 절에서 바다를 바라봤을 때
0: 그렇죠.
1: 마음이 탁 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학업적인 스트레스를 좀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천하의 명당이죠.
1: 네.
0: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터는 다 절에 있대요. 예, 그래서 낙산사 싫다는 사람은 저도 못 들어봤어요. 낙산사 너무 좋죠.
1: 네.
0: 시원하죠, 바다를
1: 네,
0: 보면.
1: 너무 좋습니다.
0: 예, 너무 좋죠. 자, 그러면 불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대학 생활을 바라보는 시선도 좀 바뀌었나요?
1: 예전에는 대학 생활을 스펙이나 아니면 성적 쌓기용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템플FL 활동을 하고 나서부터는 내 내면의 마음 잡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조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어느 곳을 갈 때 이

0: 속도보다는 이 방향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1: 방향이 중요하다.
0: 네.
1: 그 광고 멘트 아닌가요?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또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요?
0: 그래서 이제 그 특히 그 인연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처음에는 이 불교 신행 활동으로 묶여서 만났었더라도 이 인연을 맺으면서 그 사람과 함께 시간 보내는 일이 많아지면서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게 그 사람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공동체를 이루는 게 정말 뜻깊은 일이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1: 사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불교 동아리에서의 이런 활동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교 동아리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주변 친구들은 또 뭐 어떤 반응인가요? 또 주변의 친구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눌 거 아니에요? 나 뭐 불교 동아리 와서 이런 게 좋았다라든가 혹은 불교 동아리를 통해서 좀 변화된 친구다라든가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소개 좀 부탁드려요.
0: 처음에는 이 제가 템플애플 회장을 맡고 그리고 제가 불교 동아리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신입생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적으로는 굉장히 친했던 친구인데 왜 템플애플 가입을 안 하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적 색채 때문에 조금 가입하기가 좀 그렇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아리는
1: 그 친구는 불자가 아니었어요?
0: 불자가 아니고 무교였습니다. 무교여서 우리 동아리는 물론 신행 활동도 하지만 그런 활동들보다는 좀 부원들끼리 좀 친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고민을 상담하고 학교의 짐을 풀어놓기 위한 그런 동아리 요소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설득한 끝에 그 친구는 현재 템플애플 부원이 되었고 네, 그 이후로도 뭐 템플스테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뭐 신행 활동을 비롯하여서 친목 활동에도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는 부원이 되었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 불교 동아리가 단순히 종교를 강요하는 그런 종교 단체로서의 동아리 활동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게 힐링되는,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사람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포용해주는 그런 동아리구나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0: 네, 맞습니다.
1: 참 좋네요. 불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마음에 어떤 평화라든가 행복을 얻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또 우리 템플 애플도 이렇게 좋은 활동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절로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네요. 자, 그러면 우리 서성우 회장님,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0: 오늘 이렇게 광호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좀 깨달은 바가 많았습니다. 우선 저희 동아리도 그 신행적인 활동을 최우선으로 삼는 거를 제1 목표로 하고 그리고 이 신행적인 그 프로그램 외에도 이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각종 밈이나 카드뉴스를 포함해서 조금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신행활동도 열심히 참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좀 심도 있는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불교 동아리니까 그래도 불교란 무엇인가, 부처님 가르침은 무엇인가, 그건 이제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거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되 불교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종교와 상관없이 불교를 믿든 안 믿든 그냥 관심 있는 친구들 혹은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친구들이 찾아온다면 종교와 관계없이 다 이렇게 포용해 주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0: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1: 자, 그러면 우리 서성우 회장님 토크쇼 가피의 마지막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성우 회장님, 가피란 무엇일까요?
0: 저에게 가피란 제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혼자라면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분명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옆에 있는 인연들이 저를 도와주고 그리고 같이 의지하는 과정에서 혼자라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다 함께

0: 해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가필한 제 옆에서 함께 묵묵히 걸어주는 제 인연들입니다.
1: 혹시 AI한테 물어보셨어요? 완전 모범 답안을 가져오셨네요. 가필한
0: 네.
1: 소중한 인연입니다.
0: 네, 맞습니다.
1: 아, 참 좋은 인연입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고요. 아, 진심으로 이렇게 젊은 청년, 또 우리 주변의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져주고 불교 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해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맙고 진심으로 감사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템플 애플 서성호 회장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여러분들도 오늘 기분 좋으셨죠? 이렇게 젊은 불자, 청년 불자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060-800-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자연에서 자라 인간의 손이 빚어낸 맑고 그윽한 향기. 오랜 세월 이 땅 사람들이 음미하고 즐겨온 차. 이 차 한 잔이 우려낸 오랜 정성과 기다림은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다져진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0: 지리산에서 날인 물줄기 섬진강. 비옥한 땅을 적시며 우리네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왔다. 지리산 중턱에 자리한 구례 화엄사. 백제성황 22년 544년에 인도에서 온 영기 스님에 의해 창건된 천년사찰. 화엄사 경내 효대라는 언덕에는 특이한 성물들이 있다. 바로 국보 제35호 사사자 3층 석탑. 석탑 앞 석등에는 탑을 향해 꿇어앉아 차를 올리는 인물상이 배치되어 있다. 이는 효심 깊은 영기 스님이 어머니를 위해 차를 공양하는 모습이라는 것. 이곳 지리산과 차의 깊은 매력을 알 수 있다. 화엄사를 창건할 당시 영기조사가 인도에서 차 씨앗을 가져와 심으면서 이 땅에 차나무가 자라게 되었으며, 한편 당나라 사신으로 갔던 대렴이 차 종자를 가져와 지리산에 심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 녹차의 시베지가 바로 이곳 지리산 기슭 장죽전이다. 신라시대에 시작된 차 재배는 불교 문화와 함께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특히 야생차가 자라는 최적의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다.
1: 지리산은 한반도에서 가장 강수량이 풍부하고 연중 안개일 수도 높고 가뭄의 피해

0: 가 발생하지 않는 차나무가 자생할 수 있는 최고의 분포 중심지입니다.
1: 화엄사의 산의 암자인 구층암. 찻잎 따는 손길이 분주한 구층암의 덕재 스님. 양력 4월 20일경 고구를 전

0: 포함한 글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우리나라 고유의 차 제조법이라 불리는 제단은 국가 무형문화재 제130호에 지정되어 있다. 한반도 남부지방의 차산지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차 제조법이 공유 전승되어 왔다. 달궈진 가마솥에서 뜨거운 물로 차를 볶아 수분을 빼는 이른바 차를 덮는 과정. 덮기를 마친 찻잎을 식힌 후 찻잎의 모양을 바로잡고 차가 물에 잘 우러나게 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연의 시간이 만들어낸다. 지리산 야생차로 차를 덮는 덕재 스님은 오랜 세월 차와 함께하면서 그만의 다양한 제다법을 익혔다. 맛과 향을 따라 생녹차를 만드는가 하면 최근에는 시간을 두고 묵히는 발효차도 빚어낸다.
2: 재작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처음에 만들면 이제 녹색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발효가 돼서 색깔이 좀 변하고 있는 과정에.
1: 다선일미, 불가에서 차와 선은 한 가지 맛이라는 뜻. 졸음을 쫓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차의 효능 덕분에 불가에서는 오랫동안 차가 사랑받아왔고 이 땅의 차 문화 역시 불교를 통해 이어졌다.
3: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한 게 원료 자체가 우리 몸을 이롭게 하고 정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죠. 사람을 차분하게 하고 안정시키고.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날씨 때문인지 요즘 마음도 우울하고 말도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강의도 들어보고 명상도 해보았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우연히 법상스님의 법문을 접하고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공부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장마 얘기를 해야 될까? 네, 보세요. 이렇게 장마 때 환경이, 주변 환경에 따라 우리는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주변 상황, 환경 조건이 변하면 우리 마음도 변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만 오면 막 이렇게 뭔가 모르게 힘들고 우울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군에서 만났던 독특했던 몇 명의 친구들은요. 비 오는 날만 되면 좋아서 죽을 것 같이 감당이 안될 정도로 좋아 죽을 것 같아서 혼자서 연병장을 막 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만 되면 이렇게 자기 약간 뭔가 이렇게 막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상황, 인연, 조건 따라서 우리는 마음이 끊임없이 바뀌고 변화하거든요. 이 마찬가지로 갑자기 순탄하던 인생에 갑자기 장마가 오듯이 갑자기 힘든 일이 생기고 갑자기 괴로운 일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고 우울한 일이 생기고 갱년기가 오고 뭐 이런 어떤 인연 조건이 갑자기 올때 문득문득 아 내가 마음 공부 좀 해볼까? 불교가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공부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반, 뭐랄까, 일반적인 사찰에, 일반적인 불교에서, 처음 절에 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절에 가서, 모든 절에 보면 이제 기초 교리 교육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걸좀 배운다든지, 그리고 사찰에 가서 사찰 등록도, 신도 등록도 할수 있을 것이고, 또 보통 이제 초하루 기도, 관음 기도, 뭐, 이런 기도나 법회나 이런 데 참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불교대학을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불교의 기본을 공부해가지고, 불교대학을 졸업할 수도 있을 것이고, 신도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이제 이런 정도의 방법을 통해 공부를 하거나,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찰은, 노보살님들이 주류면서 많기 쉬우니까, 예를 들어, 20대, 30대 젊은 남자가 갑자기 절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난 절에 가자고 절에 딱 갔더니 할머니들만 이렇게 다 계시면 이 젊은 남자가 여기 내가 있을 때가 아닌가 하고 그래서 또 청년을 찾으려고 막 여기저기 찾아보면 우리나라 또 청년에 있는 절이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요즘에 막 불교 박람회 같은 거 하면 MZ 세대들이 불교에 그렇게 관심이 많대요. 그렇게 불교를 좋아한대요. 불교의 어떤 열려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나 봐요. 그런데 그냥 불교 박람회 가서 재밌는 또 예쁜 뭐 이렇게 불교 소품 같은 거 사는 것도 좋고 막 이런 게 좋은 건 있는데 그게 이 공부로 연결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이게 불교 공부를 한다는 것을 잘 몰라요. 불교 공부는 약간 기복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가서 딛다 기도만 하면 되는 건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겠죠. 그런데 부처님 마음 공부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건 근원적으로 너의 모든 괴로움을 통으로 그냥 한 번에 그냥 해결해 줄수 있을 만한 가장 근원적인 공부여서 사실은 세상에 그 어떤 공부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그 위대한 공부야 라고 말을 하면 이게 지는 뭐 종교인이니까 지네 종교 최고라고 얘기하겠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어요. 금강경 보세요. 금강경의 가르침을 개송 하나만 수지독송 하는 공덕이 온 우주 전체에다가 금은보화로 가득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시하는 공덕보다 억만의 억만의 억만의 억만의 억만배보다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마음공부 공덕이. 이게 가장 큰 공덕이죠, 당연히. 그래서
불교에 그냥 방편밖에 모르는 기복이 불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라면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불교 뭐 책도 읽어보고 불교 쉬운 불교 서적도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이제 쉬운 뭐 스님들이 쓴 에세이나 이런 것도 읽어보면서 불교에 조금 인연을 맺고 정을 붙이고 그러다 좀 더 공부하고 싶으면 뭐 불교 대학도 다녀보고 불교 경전 공부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선불교라는 건 뭐냐면 방편을 어지간하면 이제 좀 걷어내고 초등학교 유치원 수준의 방편의 가르침은 좀 걷어내고 그냥 이 진리의 근본으로 물론 여기도 선의 나름대로 방편이 있지만 좀 이 근본법으로 바로 들어가겠다 하는 공부거든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하셨던 방법 선불교 초기 조사선의 시대에 선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그때 했던 방법 그리고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이 방법들은 어떤 거냐면 공통점이 뭐냐면 뭐 제일기도 나오세요 뭐 천도제도 하세요 뭐 불교대학을 나와야 돼요 뭐 이것저것 신도에 가입하세요 이런 건 이제 부차적인 거니까 그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 부처님 당시 그런 거 없었잖아요. 선의 황금기 때 그런 거 없었잖아요. 부처님은 뭐만 했나요? 오롯이 죽을 때까지 뭐만 하셨어요? 법문만 하셨어요. 계속 다니면서 여기저기 먼 길을 내 걸어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법문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법문도 야 내가 나는 불교 교주인데 법문해줄 불교 법문할 테니까 와 이런 얘기 안 했단 말이야. 불교란 이름 다 빼고 괴로운 사람이면 누구든 모여보세요. 그 괴로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 괴롭지 않은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단 말이야. 즉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힘든 점이 있는지를 얘기를 했지 고차원적인 불교교를 얘기하겠다 불교 법문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당시 대부분이 바라문교 신자였단 말이에요. 바라문교 브라만들이 많았어요. 또 그 브라만이라는 바라문교의 종교인이죠. 종교인 성직자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부처님한테 찾아와서 문답을 하는 게 많아요. 불교 경전에 보면 바라문이요 이렇다 이렇다 이렇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즉 타종교 신자들하고도 끊임없이 대화를 하셨단 말이에요. 육사 외도들과도 끊임없이 대화를 하셨고 종교하고도 상관없고 어느 걸 믿든 상관없이 누구 모든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불교의 진짜 모습이에요. 이 진짜 참된 불교 선의 황금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사 스님들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나도 없어요. 그냥 끊임없이 법문만 했어요.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조참 만참 오전 법문 오후 법문 참이라는 건 선에 참여하기 위한 아침 참선 법문 저녁 참선 법문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전공 필수 과목이라고 하면 스님들의 전공 필수 과목은 오로지 법문 듣는 게 1번 선의 황금기 때 공부의 1번은 전공 필수 법문 듣는 것 오전 오후 두 번에 걸쳐서 매일같이 법문 듣는 거 이게 1번이었고 2번은 본인이 공부하다가 막히고 모르겠는 거 스님께 와서 질문하는 것 세 번째는 내향성이 있거나 혼자 질문하기 좀 스님이 무서워서 가서 말을 못하겠거나 이런 사람들이 스님들 한 서너 명씩 비슷한 고민을 가진 스님들 서너 명씩 모여가지고 스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는 이런 소규모 뭐라 그랬고 과외 같은 즉 전부 다 법문이에요. 이게 다 법문과 문답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불교의 핵심이었어요. 부처님 당시도 그렇고 선의 황금기 때도 그렇고 이렇게 본질적인 길로 불교 공부를 하는 때는 언제나 누구나 쉽게 깨어났던 시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물으셨으니 여기서는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해요. 그냥 집에서 틈날 때, 시간 날 때 혹은 살다가 힘든 일 있을 때 거의 법문을 계속 들으면 돼요. 부처님 법문을 계속해서 들으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듣다 보니까 들리는 것만 들려요. 자기, 우리 뇌는 그렇거든요. 자기 수준에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지 100만큼 법문을 했어도 내 수준이 요만큼이면 한 20밖에 소화를 못한다 싶으면 20만큼의 이야기만 들리고 나머지 80은 안 들려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만큼만 소화하면 돼요. 그러다가 자신이 조금 더 신심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조금 더 발심을 해가지고 야 내가 이 공부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공부가 괴로움을 근원에서 완전히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뭔가 믿음이 생긴다. 내가 생사에서 해탈을 할 수 있는 공부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법문을 계속 듣다 보면 생사에서 해탈을 한다고? 죽되 죽지 않는다고?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공부고 이건 누구나 가능한 공부라고? 이게 믿음이 안 가요. 처음에는. 근데 계속 법문을 듣다 보면 안 믿을 수가 없게 돼요. 그 처음에는 계속 법문을 요즘같이 똑똑하고 논리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법문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왜 내가 기존 상식과 너무 어긋나는 얘기를 하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반발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일단 한 3개월, 6개월만 그 반발심이 나도 내 생각과 전혀 달라도 그냥 잠시 그 생각 멈추고 그냥 질문하지 말고 그냥 들어보세요. 왜? 한 3개월, 6개월 그냥 들어보면 어지간한 자신의 궁금증이 다 해결돼 버려요. 스스로. 그리고 반박을 할 수가 없구나. 이것은 부처님 가르침은 정말 반박을 할래야 할 수가 없구나. 너무나도 논리적이구나. 내가 아무리 사유를 해봐도 이게 틀린 말이 아니구나가 스스로에게서 검증이 돼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네? 스스로 노연하는, 괴로움에서 노연하는 체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화엄경에 보면 52계위라는 게 있거든요. 크게 보면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이라고 해서 40가지 계위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십지라고 해서 보살의 십지라 해서 마음을 깨닫는 단계, 우리 선으로 말하면 견성하는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 앞에 말하듯이 십신, 처음에는 믿음이 없다가 계속 재밌어서 듣다가 처음에는 점점점 믿음이 생겨요. 십신, 10단계로 믿음이 10단계로 깊어진단 말이에요. 와 이게 진짜 뭐가 있네 하고 막 믿음이 깊어져요. 그러다 보면 10주 여기에 이 법문에 완전히 마음이 머물러서 야 이게 정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것이구나 이런 말을 하거든요. 부처님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지혜 공부를 하면 마음 공부를 하면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회사 취직한 이제 사람들한테 여러분 다니는 회사에 직원이 100명, 1000명 있다 치잔 말이에요. 삼성 같은데 만 명 넘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많은 사람과 어쨌든 경쟁하면서 살아남고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욕먹는 일도 있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고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싸우기도 하고 막 정말 원수처럼 되기도 했다가 막 스트레스 받기도 했다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모두 똑같이 스트레스 받아 죽을 거 아니냐, 너무 괴로워 미칠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제가 이거 확신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들은 그 누구도 갖지 못한 회사에 100명, 1000명이 있는데 그 사람 모두가 한 명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들이 예를 들어 좋은 대학 나오고 학위가 있고 뭐 석사, 박사, 연권이 내 위에 막 있고 그래서 나보다 능력은 뛰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누구도 가지지 않은 놀라운 자원을 나는 가질 수 있게 되는 근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어떤 힘, 지혜 이걸 나는 가지고 있게 된다.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 괴로움을 자기가 아는 대로 이건 원인이 이걸 거야 섣부르게 하지 않아요. 아는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인정하라고 해요. 그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해요. 그 문제를 과도하게 해결하려고 기를 쓰고 노력하지 말라고 해요. 그냥 그 문제와 함께 있으라고 해요. 받아들이라고 해요. 문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볼 뿐이지 해석, 판단, 분별하지 말라고 해요. 이 불교에서는 이 문제, 만들어진 문제 있잖아요. 모양의 문제. 만들어진 문제를 어떤 수행법을 통해서, 관찰하는 수행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없어요. 그건 모양일 뿐이잖아요. 모양에 관심이 없어요. 모든 모양, 이 모양 따라가고 저 모양 따라가고 이 모양 해결하고 저 문제 해결하고 이거엔 관심이 없어요. 일체 모든 모양, 일체 모든 문제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보게 해서 모든 모양의 문제들이 있는 그대로 없구나. 다 있는데 없구나. 그게 진정한 공성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도 뜯어고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둬요. 하나도 폭력을 쓰지 않아요. 폭력적으로 세상을 뜯어고치겠다, 바꾸겠다 하지 않아요. 아주 자비롭고 지혜로운 시선으로 따뜻하게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듯이 바라볼 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근원에서 변화하는데 그 변화가 내가 억지로 한 변화가 아니에요. 본래 세상엔 아무 문제가 없었구나라는 안목이 바뀔 뿐이에요. 그게 가장 근원적 답이란 말이에요. 이 말로 하면 이렇게 이제 제가 굳이 설명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을 곧장 드러내고 있는 게 직지인심이라고 하는,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선의 법문이고, 부처님도 이렇게 법문을 해서 사람들에게 몸과 마음이 나다라고 하는 분별을 깨뜨려 주어가지고 재행무상이고 재법무하다 이런 부처님 당시의 교리를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을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구나, 나는 무아구나라는 걸 깨닫게 했어요. 여러분,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가 선불교에서 말하는 진화예요. 무아가고 진화고 진화가고 무아예요. 무심이고 심이고 심이고 무심이에요. 마음 없음이 마음이고 마음이 마음 없음이에요. 다르지 않은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동시에 지니고 있어요. 있는 측면과 없는 측면, 이 불성은. 그래서 유무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있다고 말해도 틀리고 없다고 말해도 틀리다. 있다 없다라는 말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에서는 어떻게 해요? 공적 영지심. 공적, 없단 소리거든요. 공적하다, 공에서, 고유에서, 정멸이어서 어떤 뭐 하나도 붙을 게 없다 이 소리예요. 근데 그 뒤에 영지는 뭐예요? 소성용하게 아는 성품이 있다. 없는데 있다 이거예요. 즉 유무중도를 드러낸 거예요. 유와 무를 함께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유도 깨고 무도 깨고 유에도 머물지 않게 하고 무에도 머물지 않게 하는. 즉 이해가 안 되잖아요. 즉 머리로 이해하는 게 불교가 아니에요. 법문을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믿음으로 듣다가 점점 십신에서 십주가 돼요. 야, 이게 정말 믿을만하구나. 이 공부처에 내가 머물러도 되겠구나. 이 공부에 내가 뭐랄까 죽을 때까지 이 공부는 해도 되는구나 하는 어떤 머무는 마음, 뭐랄까 십주. 내가 정말 이 공부를 끝까지 해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이제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는 딱 머무는 중심이 생겨요. 그러면 그렇게 굳건한 신심을 가지고 이 공부를 진짜 해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내면 저절로 이제 법문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현실에서 실천이 저절로 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해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까 아, 이게 스님이 말한 응무소주 이생김이었나 보다. 나도 모르게 집착 없이 그냥 실천하게 돼요. 자식한테 성적에 대해서 닥달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어느 날부터인가 아,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결과가 좋고 나쁘고 너에게 달린 게 아니야. 엄마 아빠한테 달린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는 그걸 알아. 그러니까 너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는 게 우리의 최선이고 너도 열심히 하는 게 너의 최선이지 결과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생각 우린 전혀 없어. 너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집착하지 마. 그렇게 하고 그냥 놓아버린단 말이에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군에 있을 때 민간 신자분 중에 아이가 공부를 쏙 잘한대요.
근데 아이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물어보길래 그분한테 몇 번 얘기했더니 그렇게 하니까 아이가 너무 편안해지고 너무 좋아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그런갑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느 날 그 아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저희 예전에 저희 차방이 있었는데 그 차방에 제가 혼자 앉아있는데 그 아이를 툭 집어넣고는 스님 상담 부탁해요. 이러고 문을 꽝 닫고 나가더라고요. 그 걔도 멍하고 저도 멍하고 쟤도 왜 들었는지 모르고 저도 왜 온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야 기왕 왔으니까 차나 한잔하자. 고3이 얼마나 힘들겠노. 차나 한잔하고 그냥 편하게 그냥 쉬다가 이래서 차 한잔하고 뭐 좋아하냐 이래서 방에 있는 맛있는 거 갖다 주면서 먹게 하고서 오늘 스트레스 많겠다 이러면서 막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고1 고2 이전만 해도 자기가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오히려 예전에 그렇게 잘하지 않을 때보다 조금 얘가 공부 좀 한다 하는 싹수가 보이니까 더 집착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얘 이러다가 얘 이러다 서울대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의대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가 막 들리는데 그럴 때마다 부담이 이 부담이 막 강하게 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점점 부담을 주면서 학원도 알아보고 막 학원을 다니라래고 뭐 과외도 붙여준다래고 막 엄청 막 그러니까 자꾸 스트레스를 받더래요. 그래서 엄마 제가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라고 막 자꾸 얘기를 해도 아니야 넌 더 잘할 수 있어 막 자꾸 그러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인가 엄마 아빠가 갑자기 착해졌어요. 이러면서 너 좋은 대학 안 가도 돼. 의사가 뭐 다야. 뭐 네 가고 싶은 거 가면 되고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다만 최선만 다하면 돼. 너가 최선만 다하면 엄마 아빠 무조건 오케이. 바라는 거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말로나마. 그래놓고 이제 사실은 뒤에서 자꾸 쪼긴 쪼는데 말로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그렇게 고맙더래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점점점점 그게 말로만이 아니고 점점 이렇게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그리고 자신도 되게 편하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님 사실은요 엄마 아빠가 맨날 그 얘기를 하시니까 스님 막 법문 듣고 한다 오면 맨날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너무 편하고 나 그러면 마음 편하게 공부해도 되는구나 해서 그냥 탁 네가 알아서 하라고 내려놓으니까 예전에 엄마 아빠가 다 계획 다 잡아줬는데 이제는 내가 해야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고2 넘어가면서 야 이 엄마 아빠가 나를 해결해 주지 않네라는 생각도 들고 학교 가보니까 애들 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야 이거 내 공부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자기가 엄마 아빠한테 이 학원 가겠다 뭐 이거 사달라 저거 하겠다 자기 스스로 예전엔 엄마가 몇 시까지 공부하다 자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자기 스스로 네 알아서 해 이러니까 공부하는 얘기를 안 하니까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본인도 훨씬 좋더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학교 친구들 중에는 아직까지도 부모님이 쪼는 부모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자기는 학교에서 자기가 약간 보살 비슷하대요. 그래서 제가 좀 웃다가 아이고 미안하다 야 너가 왜 보살이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맨날 하는 얘기를 애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하니까 야 열심히는 하는데 집착은 하지 마. 열심히 해. 그런데 집착은 하지 마. 그 애들이 미친놈 네가 보살이냐 이러면서 막 욕을 한대요. 근데 그게 뭐야 그게 말이야 방구야 뭐 열심히 하는데 집착하지 마가 뭔 소리야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걸 묻더라고요. 스님이 제가 열심히 하는데 집착하지 말라는 걸 알듯 모를 듯 할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뭐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막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똑같은 고2 그 외고 다니는 여학생이 다른 학교 가다가 약간 뭐랄까 조금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이 학교로 전학 온 거예요. 전학을 왔는데 뭐가 또 좀 꼬여가지고 안 좋은 소문이 나서 약간 이렇게 좀 왕따 비슷하게 됐었어요. 그 친구한테도 제가 이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거 이런저런 맨날 법회하는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2밖에 안 된 아이가 그 얘기를 딱 듣고는 바로 알아듣고는 바로 그냥 와 이렇게 살면 와 내일부터 학교 가서 너무 신나겠는데요? 이러면서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가는 걸 봤었거든요. 또 제가 아는 어떤 분 서울에 있는 어느 좀 작은 학교에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그 학교에서는 3년에 한 명씩 3, 4년에 한 명 5급 고시 합격할까 말까 그래요. 한 명. 근데 이 친구가 이거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한 번만 더 재수하겠다고 하고서
매주 일요일 날 법문을 들으러 오면서 재수를 했어요. 엄마, 아빠, 딸 셋이 같이. 엄마, 아빠가 고시 합격해야 된다고 막 쪼고 본인도 막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공부를 할 때는 너무 택도 없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재수하면 되겠나 안 되겠지 싶었대요. 근데 재수하면서 엄마 아빠도 집착을 내려놓고 본인도 집착을 내려놓고 그냥 마지막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안 되면 말겠다, 안 되고 말면 난 딴 거 하겠다 하고 쿨하게 생각하고 그냥 최선을 다했는데, 그 마지막 법문 들으면서 하던 그 해에 가장 놀았대요. 그전엔 놀면 죽는 줄 알았대요. 1분 1초. 근데 그때는 힘들면 에라 모르겠다고 친구 불러가지고 술 한잔하고 놀고, 그리고 또 기운내가지고 또 공부하고, 또 일요일 날은 와가지고 그 5급 고시 준비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우리 절에 1호 법회 때 피아노 치겠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친구가 피아노 항상 치고 법문 듣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합격을 한 정도가 아니라 한 130-140명을 뽑는 데서 전체에서 7등인가로 합격을 했어요. 이 학교에서 이렇게 높은 성적으로 합격한 사람이 없었대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뭐였냐면, 딱 합격하던 날 제일 먼저 찾아와서 했던 말이, 와 진짜 부처님 가르침이 놀라운 게 진짜로 집착 없이 최선을 다했대요. 그리고 떨어지면 오케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뭐, 붙으면 좋고 떨어지면 말고 난 떨어져도 괜찮아,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놀면서 했대요. 스트레스 없이 공부를 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공부가 재밌는 게 신기했대요. 처음으로 공부가 재밌구나. 이게 주로 외우는 걸 텐데 그게 재밌더래요. 그러면서 너무 신기했다라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신기해서 붙을 수도 있겠다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너무 놀아가지고 안 붙겠지 싶어서 거의 뭐 그냥 포기했대요. 그냥 집착을 내려놨대요. 아, 떨어져도 괜찮아. 뭐 딴 거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어쨌든 이 시험만 보고 나면 내가 원 없이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후회 없이 내가 딴 거 하겠다 이 마음으로 시험을 봤는데 그렇게 시험을 잘 봤단 말이죠. 이게 실전 가능한 얘기라니까요. 이 너무 간단한 응무소주 이생기심, 집착 없이 마음을 내라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가능한 이야기예요. 현실에서도 가능한 이야기고, 그걸 계속 화두처럼 들고 있게 되면 묘약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십신이 십주가 되고 십행이 되고 십회향이 되고 그러면서 이 정도가 되어서 완전 불교에 딱 관심을 가지면서 발심을 하고 법문을 들으면 저절로 십지라고 해가지고 자기 성품을 확인하게 되어서 한의스러운 한의지에 오르게 된다, 보살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일별을 해서 자기 성품이 자기 내가 누군지를 한번 깨닫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교리적인 얘기 같잖아요. 교리가 아니에요. 이건 불교 역사가 증명을 해준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 깨어나는 게 정말 진실되다라는, 진짜라는 얘기. 그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게 그냥 허황된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근본법은 어려우면 진짜가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애쓰고 노력하고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갈고 닦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힘 빼고 법문만 들었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2단계가 저절로 진행이 돼요. 나도 모르게 저절로 힘을 빼게 되고 저절로 관심이 가게 되고 저절로 실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이 공부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법문을 나도 모르게 자꾸 듣게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법문을 듣고 있는지 자기도 몰라요. 계속 법문에 중독되듯이 듣게 돼요. 마치 부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신도님들이 부처님 법문한다는 얘기만 하면 구름떼처럼 몰려들었고, 부처님은 걸어서 인도 전역을 걸어 다녔잖아요. 부처님보다 부처님이 이 길을 통해 이 마을을 지나갈 것 같아요라는 소문이 먼저 가서 다 있다래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상업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 유일한 종교가 불교거든요. 이 상업 시대에 가장 적합한 종교가 불교예요. 상인들의 무역로를 따라서 부처님이 같이 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에게 법문을 해줬고, 그 상인들이 돈이 많을 거 아니에요. 먼저 가서 무역하는 사람들이 먼저 가서 그 자리에 법당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부처님 내년쯤에 여기 들려주세요, 그러면서 불교가 발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간다는 소문만 들리면, 법문한다는 소문만 들리면 그 주변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들어서 법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불교 공부는. 따로, 물론 이제 부수적으로 이것저것 공부해도 좋죠. 그러나 사실은 공부 크게 안 해도 상관없어요. 밑줄 긋고 뭐 반드시 불교대학을 해야 되거나 뭐 반드시 이런 예의 범절을 지켜야 되거나 당연히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과도하게 얽매이지 않아도 일단은 그냥 법문 듣고 먼저 깨어나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자신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먼저란 말이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이 공부는 불교하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수행하다 보면 깨닫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일단 뭣도 모른 채로 법문 듣다가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시작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성후 점수 이러잖아요. 도노 점수 이러잖아요. 먼저 도노하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한 사람은 수행 못해요. 어떻게 수행을 해요? 모르는데. 사성제가 고집 멸도잖아요.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법문을 듣다 보면 멸성제, 괴로움이 소멸하는 게 먼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도성제, 그 다음에 수행이라는 게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것도 수행을 억지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수행이 돼버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유의가 아니라 무의법이에요, 이 공부는 사실은. 맨 처음 방편의 공부를 할 때만 유의 조작이 잠시 들어가요. 그리고 노력을 해도 노력하는 법 없이 노력하게 돼요. 애쓴 법 없이 애쓰게 돼요.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여러분 절에 나올 때 너무 가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오신 분도 가끔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때요? 억지로 노력 하나도 안 하고, 누가 시키면 억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안 시키는데, 어떤 사람은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고민되는데 조금 노력해서 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기 싫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자 이래서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직 십신 단계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여기 완전히 머무른 단계가 돼버리면 이건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저절로. 저절로 갈까 말까 고민하다 오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하게 일주일에 하루 법문 들으러 가는 건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돼버려요. 이게 스님들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신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하루 중에 내가 법문 듣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가장 깨어있을 때 법문을 듣고, 내가 가장 멀쩡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저절로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이 공부가 진짜 중요해지면. 그게 억지로 해서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억지로 해보세요. 억지로 한다고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저절로 돼요. 그래서 단계가 없는 공부인데 또 현실에서 보면 단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화엄경에서 52계위라고 한 거예요. 그 계위가 있어서 계위가 아니에요.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계위가 있는 거고, 이 깨달음의 자리에서 보면 계위가 애초부터 없었던 거고. 또 길어졌네요. 제가 이제 오늘 진도 조금 볼게요. 그래서 이랬어요. 무엇을 선정이라고 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면 멍해가지고 헤어져가지고 이 지황비구가, 와 나는 선정에 들어가고 나갔는데 이 사람은 나보고 지금 들어가고 나가는 건 진짜 선정이 아니라고 하는데, 공부를 많이 한 스님이란 말이에요. 지황스님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건 본래 여여부동한 공부라고 하고 유의조작이 아니라 무의법이라고 하는 얘기는 경전에서 다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내가 지금까지 그럼 잘못된 선정을 닫고 있었구나. 이런 뭔가 충격,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의 스승은, 그러면 나는 이렇게 갈고 닦는 게 선정이라고 알았는데 그대의 스승은 뭐를 선정이라고 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현책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 스승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선정은 이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묘하다. 첫째, 묘하고 맑고 원만하고 고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묘하다는 말은 뭐냐면 불교에서 묘자. 묘자가 뭐냐면 묘법연화경 이러듯이 묘자는 뭐냐면 묘해서. 묘하다는 게 뭐예요? 알 듯 모를 듯. 알 것 같은데 모르겠고 모를 것 같은데 알 것 같고 이건 것 같은데 저건 것 같고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다할 수 없는. 생각으로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건 묘하다고 안 하잖아요. 묘하다는 건 불가사의하다 이거예요. 불가. 사의, 생각으로 헤아리고 따지고 분별하는 게 불가하다. 이걸 불가사의라고 하거든요. 이걸 묘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공부는 생각으로 알수 있는 공부가 아니어서 묘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이 선정은 제일 먼저 묘하다라는 말을 꺼낸 이유가 내가 얘기하는 선정은 스님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거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예요. 묘한 거예요, 이 선정은. 내가 말한 선정은. 왜? 지금 있는 이 선정이거든요. 지금 시끄러운 가운데, 이렇게 막 시끄러운 가운데 고요한 바탕에 언제나 늘 드러나 있는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 2절에 밖에 1층이고 버스 터미널이고 여기 차가 너무 많이 다녀서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서 사람들이 어떤 분은 이거 너무 시끄러워서 명상센터가 될까요? 라고 물어보길래 너무나 최적화된 곳이다. 시끄럽기 때문에 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명상하러 이렇게 앉아 있을 때차 소리가 계속 나는 게 이게 명상에 좋은 재료가 돼요. 이게 부처님 말씀하신 법념처예요. 무엇이든 일어나는 것이 전부 다 그걸 비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자동차 소리 빵빵하고 지나가고 사람들 소리 들리는 게그 소리잖아요. 소리지요. 그죠? 그런데 그 소리를 무언가가 그 소리가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죠. 비추고 있죠. 알아차리고 있죠. 소리는 이 소리도 왔다 가고 저 소리도 왔다 가고 사람 소리도 왔다 가고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다 왔다 가는데 그걸 비추고 있는 이 마음은 어떤 소리가 오든 오고 가는 소리와 상관없이 늘 한결같은 마음 하나가 그걸 비추고 있죠. 근데 이 마음은 모양이 있어요? 크기가 있어요? 없죠.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고 항상 고요하니까 고요한 바탕 위에서 이 시끄러운 걸다 비춘단 말이에요. 이 시끄러운 가운데 늘 있는 게 선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머리로 이해한다고 이게 뭔지 알겠어요? 깨달아야만 알수 있단 말이에요. 깨달아야만 알수 있을 뿐 다시 알수 없느니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묘하다 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 분별로는 알수 없다. 그래서 이 선정은 묘한 것이고 맑고 맑다는 건 뭐예요? 오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 벌레 청정이거든요. 시끄러울 때도 맑은 거예요. 맑을 때만 맑은 게 아니고 마음이 맑을 때만 맑은 게 아니라 마음이 시끄러울 때도 시끄러운 걸 비추고 있는 이 마음은 언제나 맑거든요. 결국 언제나 맑은 거예요. 이거는 늘 맑은 거예요. 그리고 원만하고 이건 언제나 원만해서 뭐 모나지가 않았어요. 언제나 그냥 여여하고 원만하고 원만한 성품 이러잖아요. 막 날카롭고 막 이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항상 원만하고 고요하다. 항상 고요한 거예요. 이 선정은 이 본래 성품은 그이뭔 얘기라는 거예요? 본래 성품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해탈 열반 자리가 바로 이거예요. 불교는 이 법문 저 법문이 따로 없어요. 다 같은 거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 바로 열반이고 열반이 바로 부처고 부처리 바로 부처가 깨달음이고 깨달음이 이 마음이고 이게 깨달음이고 이게 열반이고 해탈이고 이게 자기고 이게 본래 불성이고 지금 이것이 불성이 그렇단 얘기죠? 아니요. 여러분이 그렇단 얘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바로 묘한 게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묘하지 않죠? 봐서 이렇게 생겼구나 알수 있잖아요. 이거 묘하지 않잖아요. 몸은 내가 아니에요. 제가 말한 내가 아니에요. 나에게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안팎도 없는데 묘하게 살아있는 게 있어요. 맑은 게 있어요. 원만하고 고요한 게 있어요. 나에게서. 그게 나의 본래 면목이에요. 그거 하나 확인하는 게 견성 공부예요. 마음을 깨닫는 공부예요. 그러면 나를 깨달으면 온 우주 전체의 성품을 깨달아요. 온 우주 전체를 이 자리에서 깨닫는 거예요. 저온 우주에 우주인이 있을까 없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왜? 그게 다 어디서 나왔는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으니까.
그 모두가 전부 다

0: 이 마음에서 나왔어요. 온 우주의 모든 궁금함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왜? 그 모든 것이 여기서 나왔으니까요. 이 근원의 마음 하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보면 그 자리가 선정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정을 얘기해도 이 근원을 얘기하고 무슨 질문에도 전부 다이 근원 하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체와 용이 여여하고 본체, 이 본체 이걸 마음이라고 해요. 이 세상에 드러난 본체, 이것과 본체 위에서 나온 작용, 작용이 한결같단 말이에요. 본체가 이것이고 작용이 이 마음이에요. 이 둘이 아니고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1: ARS에 동참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2: 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상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 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1: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순서를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어떡하면 반음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1: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수리 마하수리 불국사로 고고.
2: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3: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4: 모량리의 대성이란 나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3: 괴이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5: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1: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0: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6: 내 이름은 시따르타. 모든 걸 가진 한나라의 왕자. 그런데 그만뒀습니다.

0: 사람들은 가출이라 했고 훗날 그것은 출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삶의 답은 몰랐던 나.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당신이 찾던 답, 어쩌면 제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드라마 붓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바다에 들어가지 않으면 진주를 얻을 수 없네. 그와 같이 이 번뇌의 바다에 들어오지 않으면 지혜의 보배를 얻을 수 없다네.

0: 이 시즌2에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1: 스님입니다.
2: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잘 봤습니다.
3: 아, 예. 야, 튼실하네. 응?
0: 고문원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3: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이고
4: 지금 해가 지금
3: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5: 쌀가루에다 물을 안 뿌려가지고
6: BJ 정문 스님
3: 그렇습니다
6: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시던데요
3: 사찰 음식을 통해 가지고 이 그리움과 추억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아.
7: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선불교에서 스님이 했던 얘기나 질문을 보통 화두라고 불러요. 무문관이라는 책을 제가 딱 고른 이유는 화두가 그 선문답이 48개가 있어요. 48개. 짧잖아, 생각보다. 무문관의 이 관문을 통과하는 안내인, 가이드예요, 가이드. 저는

지난 시간에는 가사 이야기, 그냥 이렇게 나가르주나 이야기 기억나시죠? 내가 없는데 나의 것이 어디에 있는가. 그 같이 가는 이야기다라는 거, 그거를 머릿속에 항상 넣어놓으면 될 것 같고. 이건 내 거야. 그 양이 내 소유하려는 그게 크면 클수록 나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그 터무니없는 강한 애정. 그러니까 나를 많이 아끼면요, 나에게 너무 집중하면 타인은 안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그 자본주의 사회가 냉혹한 건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니까. 니들이 능력만 있으면 니걸 가져. 그럼 넌더 커져. 그래가지고 그 메커니즘으로 그 탐욕으로 더 많은 제품들과 더 많은 큰 집, 더 편안한 것들이 많이 생겼지만 자살하는 사람 많고 서로 아끼는 게 많아졌는가. 이건 내 집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층간소음이 생기고 칼로 찔러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나 잠시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내 거라는 의식이 클수록 그래. 나 5억 주고 이 아파트에서 샀는데 나왜 이렇게 시끄러워야 돼?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한 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건 내 집이 아니야. 꼬맹이 때들은 친척 들어오면 싫어하잖아. 내방 내줘야 되니까. 이건 내 방이야 라는 의식 들어오면 친척들 놀러 오는 거 싫어했었어요.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 잘 모르는데 나는 의식이 없잖아요. 자랐지만 우리 고모가 나를 안아줬던 거 기억도 안 나잖아, 꼬맹이 때. 모르는 사람이. 내 사람이다 그러면 상관없어. 나의 것이다라고 그러면. 요게 강하게 됐었을 때 불교의 핵심인 자비가 가능할 것인가? 덧없는데, 나는 무상한데,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나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중론의 관법품에 나오는 얘기, 내가 없는데, 나의 것이 또 어떻게 있겠는가? 그리고 나에 대한 의식, 나에 대한 그런 강력한 애정, 그것, 나만 생각하는 관심, 그것은 굉장히 슬프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내가 가진 소유물,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에 강화된다. 아이가 착하기를 원한다면, 내 아이가 착하기를 원한다면, 소유의식을 다운시켜줘야 된다. 이건 내 거야, 엄마 건드리지 마. 이렇게 키우지 말게.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많이. 그리고 거기서 당연히 뭐가 생겨? 도둑질도 생기는 거야. 내 걸로 하려는 작용. 그냥 놔두면 되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쓸 수도 있는데, 그거 내 거야? 하고 그냥 가져와 버리고, 이건 내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는 거. 그 불교의 바닥에는 그래서 그 도저하게 반자본주의적인 정서가 이렇게 깔려 있다. 예, 그런 것들. 화두 오늘 거 하기 전에 오늘 거랑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보면요. 소리 내서 읽으세요. 다르마. 그 한자로는 법이라고 이렇게 있는 건데,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어. 뭐냐면 다르민.

요게 수로고요. 강신주는 남자다. 그러면 강신주가 다르민이라고 부르고 남자다가 다르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꽃은 푸르다, 파랗다. 그러면 이 꽃이 다르민이고 푸르다가 다르마예요. 주어가 수로를 이렇게 갖는 거야. 그래가지고 인도 철학, 인도 불교 철학을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아이러니예요, 이게. 프라퍼티가 재산이기도 하지만 속성이기도 하고 갖고 있는 거이기도 해.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가지고 있는 것, 베어러라고 그래서 뭐를 가지고 있는 거 한 다음에 프라퍼티 이래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얘는 속성. 근데 이게 재밌어요. 주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된다고요. 사실은. 괜히 어렵게 썼나요? 원래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 싫어하는데 다르마랑 다르민을 기억을 하면 내가 다르민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남자다. 난 남자야. 인간이야. 더 확장해서 이 집은 이 집. 이 집을 내가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은 이게 다르마예요. 뭐 그렇게 보시면 돼. 왜 이 얘기를 하는지는 조금 있다가 아실 거야. 불교에서 무아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하나의 공식인데 인간이 가진 가장 나쁜 병폐는 불교에서 뭐라고 보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가 언어를 실체화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언어가 내가 쓰고 있는 언어의 대상이 어딘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 나라고 생각해서 내가 죽더라도 나라는 말을 쓸 수 있잖아요. 번개가 친다라고 그러잖아. 번개라는 말 있잖아. 번개가 안 쳐도 번개는 어딘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아름다움도 어디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런 것들. 그래서 이게 그 뭐예요.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내가 있고, 이렇게. 비어 있는 게 있고 이게 뭐냐면 다르민이야. 여기에 얘가 이런 것들을 갖는 거야. 이렇게 남자 임도 갖고 멋도 갖고라고 하는 이것이 요요 점 하나하나하나가 다르마들이야. 나는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 이거는 현실에서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치환해도 돼요. 나는 이 책도 있고 이 집도 있고 친구는 누구 있고 아내는 누구 있고 아이는 누구 가지고 있잖아. 베어로 프라퍼티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가지고 있는 거야. 요 동그라미 얘네들을 다 빼. 점들을 다 빼도 동그라미는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이해되시죠? 그러면 영혼이 있는 것 같아. 우리가 가졌었던 것들 나의 속성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꼬맹이 때. 꼬맹이 때는 아이였고 요거 좋아했고 요거 좋아했고 요거 좋아했고 요거 좋아했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있잖아. 내가 가진 다르마들.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르마들과 다섯 살 때 다르마들과 그 요소들과 지금 40, 50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르마들은 다르죠. 난 다른 사람이야. 그런데 그릇은 똑같다고 생각을 한다고. 요걸 불교에서는 아트만이라고 부르는 게 이거예요, 바로. 이런 생각을 하지 마. 요렇게 생각하는 거야, 불교는 보통은.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인간은 색수상행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은 다섯 가지만 생각을 해봐도 다섯 가지 요소만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다섯 가지가 교향곡처럼 음악을 내잖아요. 파도 소리처럼. 그때 기억나죠?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변해도 소리는 다르죠.

우리도 한번 봐요. 색수상행식에서 색이 육체야. 우리 몸이란 말이야. 10살 때 몸과 지금 60살 때 몸은 다르지. 다르잖아요. 그럼 난 다른 사람이야. 정확하게는. 그리고 지금보다 나이가 더 많으면 또 달라져. 10년 전, 우리가 왜 옛날이 기억이 안 나는지 아세요? 저기 안에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저 다름아들 점들이 인연 때문에, 인연의 만남 때문에 계속 변하는 거야. 그런데 나는 나라는 단어를 쓰잖아. 나는 나야. 지금도 쓰고, 누구도 쓰고, 언어를 우린 그렇게 쓰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제가 그렸던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요 안에 뭐가 담기든 간에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이 나라는 이 테두리인데 이건 변하지 않는다. 얘네들이 다 빠진 게 다 빠지고 뭐가 하나 들어오냐면 죽음, 부패, 마비 뭐 이런 게 들어있는 게 죽음이지만 얘는 영원하다. 이게 보통 아트만이라고 불교에서 세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없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색, 수, 상, 행식 이것만 있어서 희미하게 그 순간에는 10살엔 10살에 맞는 다르마들로 구성되어 있는 나 정도로만 생각해야 되는데 나라는 말을 항상 쓰잖아요. 그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자아나 불멸하는 영혼이 있다라는 건 문법적 착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래머티컬 일루전이라고 그래. 그래서 한번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다르마, 다르민 썼잖아요. 다르민이 뭔지 아시겠죠? 주어. 이거. 무아라고 했었을 때 요 아래 있는 것들을 다 없애버려도 얘가 있으면 무아가 안 돼요. 마지막 남은 건 이거야, 지금. 돌아보면 한 살 때 이걸 채웠던 요소와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요소와 10살 때 설명하는 요소가 있고 50살 때 설명하는 요소가 있고 숨 깔딱깔딱하다가 곧 죽어서 설명할 요소들이 있잖아요. 지금 다리 아프고 잘 안 보이고 관절염 있고 가족들 없어지고 막 요소들이 있잖아. 그래도 나는 날 거야 라고 하는 건 요 비어있는 요 그릇과 같은 요게 남아서 그래. 이 다르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이게 조금만 더 가면 다 비우고 다른 게 들어오고 해도 있으니까 영혼이라는 거 아트만은 불변하고 영원할 거야 이런 생각이 그 다음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나를 설명하는 요소들은 계속 변하잖아. 근데 정확하게 불교적 사유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가 변하면 조금 나의 느낌이 조금 달라. 요 강한 선을 그리지 않는다. 불교는. 그래서 시타르타가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아트만이 어디에 있니? 우리는 색수상행식으로 구성돼 있어. 그럼 작은 요소들의 효과일 뿐이야 라고 설명을 하더라도 이런 다르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집착은 계속 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난 화두를 풀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 나가르주나 얘기요. 나의 것, 내가 없으면 나의 것이 어딨어? 그랬을 때 나가르주나가 내가 없다라고 그러면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 없다라고 그러면 저게 다 풀어졌는데 그 요소들을 담을 이유가 뭐 있어요? 거꾸로 저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다 내 것이 아니다. 이 집도 내 게 아니고 공기도 내 게 아니고 내 거 아님을 줄여나가게 되면 어쨌든 이 상태로 가겠지. 간 다음에 이것까지도 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고 쉬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느낌을. 다르마, 다르민. 요 얘기. 진짜로 나다. 이건 나야. 나 사랑해야 돼. 아껴야 돼. 라고 하는 건

다름인 쪽까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봐요. 나 치장하려고 내가 비어있는 나로 있는데 나 이쁘려고 뭐도 사드리고 예쁜 옷도 입고 스펙도 쌓고 안에다 막 넣잖아.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씩 빠져나가지. 건강도 빠져나가고 멋도 빠져나가고 그럼 빠져나가 막 빠져나가서 이 쪼그라들고 있는 이거에 대한 집착도 또 생기잖아. 그래서 끝내 없어지지 않는 것들이 나가르주나는 나라는 생각, 아트만이라는 생각, 이것도 지워야 돼. 내가 없다면 어떻게 나의 것이 있겠는가라는 얘기는 다름인이 없다면 어떻게 다르마가 있겠는가라는 얘기가 되고요. 이거는 나는 남자야. 이 꽃은 아름다워 하면서 세계를 그렇게 분할하고 있는 우리의 집착, 편견,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라는 얘기이기도 하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나의 것이 있어? 이런 거는 주어가 없는데 어떻게 수로만 있어? 이거이기도 하고. 수로를 다 제거를 하면 주어는 쪼그라들지. 동그라미 하나로만 남지. 그렇게 해가지고 동그라미 하나만 딱 남을 때그 동그라미라는 것마저도 발로 뻥 차면 나에 대한 집착은 사라진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나가르주나가 관법품에서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나의 것이 있어? 그리고 나야, 내가 중요해 라는 의식이나 소유, 내가 소유한 거, 아소라고 그랬죠. 나의 것에 대한 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힘들어지고 삶이 그 의식 두 가지 의식, 내가 더 소중해, 나의 소유가 중요해라는 의식이 가라앉으면 해탈이 된다. 이 얘기가 짧지만 강하게 들어왔던 건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했었던 요거를 왜 얘기를 하냐 하면 오늘 화두가 그런 화두이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오늘 화두는 좋아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와, 지적인 화두가 드디어 나왔다. 이럴 수 있으니까. 읽어볼게요. 적도 정병이라는 화두인데, 적이라는 건 발로 뻥 차다라는 거고, 도는 전도한다, 넘어졌다라는 거고, 정이라는 건 깨끗한, 그 다음에 병이라는 건 병이에요, 병. 깨끗한 병. 발로 차서 깨끗한 병을 넘어뜨렸다. 적도정병. 이런 얘기예요. 위산하상이 백작문화에서 공양주의 일을 맡고 있을 때였다. 부엌일을 맡고 있을 때였어요. 백작은 대위산의 주인을 선출하려고 위산하게 수자와 함께 여러 스님들에게 자신의 경지를 말하도록 했다. 태어난 사람이 대위산의 주인으로 가는 것이다. 백장은 물병을 들어 바닥에 놓고 말했다. 물병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너희 둘은 무엇이라고 부르겠는가? 수자가 먼저 말했다. 나무토막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백장은 이어 위산에게 물었다. 그러자 위산은 물병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나가버렸다. 수자는 위산에게 졌구나 라고 웃으며 마침내 위산을 대위산의 주인으로 임명했다. 야, 이거는 지금까지 봤던 우리 뭐 이런 거 많잖아. 이걸 뭐라고 불러서도 안 된다. 이걸 있다고 해도 맞을 거고 없다고 해도 맞을 거고 침묵해도 맞을 것이다. 이게 있느냐? 침묵하면 맞잖아요. 기억나죠? 이게 있다고 해도 맞을 거고 없다고 해도 맞을 거고 침묵해도 맞을 거다. 이게 있느냐? 없다고 해도 맞는다 그랬어요. 있다고 해도 맞는다 그랬죠. 침묵해도 맞는다 그랬죠. 이거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맞게 돼 있어요. 근데 한마디만 떠들면 되잖아. 바람이 시원합니다. 있다고도 안 했고 없다고도 안 했고 침묵도 안 했어. 근데 스님이 이게 있다고 해도 맞을 거고 이게 없다고 해도 맞을 거고 침묵해도 맞을 거다. 이거에 집착하는 사람 못 풀어. 논리적으로는 끝난 거야, 이거는. 어쩌면 지적인 스님은 이리 생각하지. 나를 패기로 작정을 했구나. 이거는 소송을 걸어야 된다, 이거는. 근데 이거에 자유로운 사람은 어떻게 돼?

그거 얘기하면 돼. 아이, 스님 오늘 농담도 잘 하시네요? 오늘은 차가 맛있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에 집중하고 이게 매달린 절벽이처럼 붙들고 있는 사람은 절대 이거 못 나. 그냥 막 맞는 거야. 반야신경 얘기해도 안 돼요. 있는 것이 없는 거고 없는 것이 있는 거다. 네네. 응. 있다고 해도 맞고 없다고 해도 맞잖아. 그러면 이런 거 풀 때 보면 아 바람이 시원하네요. 이런 얘기 딱 들으면 딱 끝나고 나면 아 저 말 내가 할 걸. 이런 느낌이 들잖아. 그 수준에 한 단계 더가 있어서 그래, 이 화두가. 잘 보세요. 이미 있잖아. 백장은 위산을 정했어요. 위산 네가 깨우친 걸 내가 알아. 네가 늦게 들어와서 지금 부엌 일이나 하고 있는데 네가 가야 돼. 너는 이미 삶의 주인이 됐고 집착이 없고 자유롭고 소유욕도 없어. 소유욕도 없고 지배욕도 없으니까 주지를 해야지. 다 종처럼 부리는 놈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한 거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르마들이 많아. 이 중도 있고 저 중도 있고 나는 주지야. 내가 다 가지고 있어. 이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 가진 게 없는 사람.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없으니 어떻게 내가 가진 게 있어? 그 수준의 자유로움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백장 스님 눈에 위산은 정해졌어. 그런데, 이 사찰에 있는 중들이 그걸 받아들이겠냐고. 조금만 잘하면 나 랭킹 4대고 5대고 스펙 쌓아가지고, 고등학교 가고, 서울대 가고, 석사 가고, 이 순서를 밟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늦게 온저 젊은 부엌일 소임을 맡고 있는 위산한테 갑자기 개천에서 용나듯이 보낸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백장의 입장을 모르는 거야. 너희들 중에 가가지고 가서 권위의식이나 부리지. 불교에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권력자가 아닙니다. 사람들 부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아끼고 자비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시험을 봐야 되잖아.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지. 고전적 질문이야. 있느냐, 없느냐랑 똑같은 거야. 우리 뭘로 쓸까? 이거 깨끗한 병인가? 이 붙어 있는데? 에이씨. 이렇게. 이것도 붙어 있나? 아. 별수 없다. 이걸 쓰자. 아니다. 이걸 쓰자. 병이라고 합시다. 또! 여기까지만 들어오면 유치한 거야. 우리 문문관 읽은 사람으로서 짜증이 나. 또 하늘이 맑군요. 또 이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또 이런다고. 딱논 거야. 뭐라고 얘기했어요? 얘가 병이야. 그리고 얘기한 거야. 물병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물병인데. 이 물병이 아닌데? 근데 어쨌든, 이게 물병이야. 신심을 가지고 보세요. 물병이다, 물병이다, 그럼 물병으로 보여. 물병이다. 수자는 너무나 많은 화두를 배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한마디 얘기하는 거야. 물병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너희 둘은 무엇이라고 부르겠는가? 위산이랑 수자 스님한테 딱 들었는데, 수자 스님이, 아이씨, 나를 뽑으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라 그랬어? 나무토막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얘가 나무토막으로 만든 나무로 된 물병이었나 봐. 얘기 맞죠?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 화두는 풀리고 나면 맞아. 논리적이야. 처음 들었을 땐 딜레마라고. 이것이 있다고 해도 맞을 거고 없다고 해도 맞을 거고 침묵해도 맞을 거다 해서 보면은 답이 없잖아. 그런데 바람이 시원하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맞잖아. 못 때리잖아. 있다고도 안 했고, 없다고도 안 했고, 침묵도 안 했으니까. 그렇게 딱 나오고, 아이고, 맞아.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동양의 지혜. 아유, 헛소리 하지 마세요. 뭘그 지혜까지 갈 필요도 없지. 그런데 수자는 안 거지. 물병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너는, 수자 너는?
무어라 말하겠는가? 말

하라고 그랬잖아. 물병이라고만 안 하면 되잖아. 나무 토막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말했잖아. 맞죠? 맞아. 우리가 이게 이제 이 부분을 음미를 해야 된다고. 여기까지 끝나면 우리가 앞에서 오늘이 몇 번째냐면 반 끝나고 반이 시작되는 화두예요, 이게. 24개의 화두 중에 이런 화두 많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수자가 이긴 걸로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느낌적 느낌이 들어야 돼. 무언가 여기에 있다라는 이 수자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느껴져야 돼. 얘에 대한 집착은 여전히 있는 거야. 말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거 지우개는 어디 갔어? 지우개는 여기 있구나. 뭔가 제가 깨우친 것 같지 않아요? 예? 여기다 놓고 계속 물병인 거야. 얘는 물병인 거야, 나한테는. 그러니까 지우개 어디 갔냐, 이렇게. 깨우친 건가, 멍청한 건가, 이렇게. 뭔것 같아요? 깨우친 걸로 갑시다. 이러면 또 뭐죠? 물병. 얘가 뭐라고요? 주어 다름인. 얘한테 붙일 속성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얘 뭐가 있었어요? 물병. 그 다음에 뭐냐면,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나무 토막. 얘네들을 뭐라 그랬어요? 다르마. 아까 써놨던 거 기억나죠? 물병, 나무토막, 이렇게 된다고.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이 얘는 물병이기도 하고, 나무토막이기도 하고, 뭐 또 뭐가 또 붙을 수 있을까? 이거는 큰 스님만 사용하는 병이라는 속성도 붙일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이틀에, 3일에 한 번씩은 물을 안 넣어서 말려야 된다라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요, 다. 아, 이해되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본 거야? 우리 저 백장 스님이. 얘를 물병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라고 그랬잖아. 예. 네.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서? 물병이라고 말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수자가 나무토막이라고 불러서도 안 됩니다. 그랬잖아. 그쵸? 그런데 안 없어진 게 뭐냐면 얘잖아. 얘. 물병이기도 하고, 나무토막이기도 하고, 스님이 쓰는 거이기도 하고, 2, 3일에 한 번씩 말려야 되는 거이기도 하고, 꼬맹이가 오면 구슬을 넣는 거이기도 하고,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걔는 있잖아, 지금. 그래서, 위선에게도 또 물어본다고. 위선한테. 물병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위선 너는 뭐라고 부르겠냐? 차버린다고. 집착 안 한다라는 거예요. 다름인 자체에. 위선의 머릿속에는 없어요. 위선의 머릿속에 이거에 대한 집착은 없어. 수자의 머릿속에는 얘가 있는 거야. 그냥 얘가 있어. 머릿속에서만 관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병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나무토막이기도 하잖아. 그러면 또 이걸 가리키는 거니까 나무토막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얘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어떤 규정도 없는 거라고 봐야 돼. 부시맨들이 자기 마을에 콜라병이 처음 떨어졌을 때 걔는 완전히 다름인이에요. 물론 걔네들이 부시맨들이 코카콜라병을 못 봤지. 그래서 걔네들은 다르마를 붙이잖아. 하늘에서 떨어졌으니
신이 준 거다 해가지고 그걸 들고 가자라 주인 찾아준다고.

코카콜라 병 같은 거야, 그냥 부시맨들한테. 진짜의 집착은요, 이 다름인에 있다. 머릿속에서 수자가 아무리, 그쵸? 물병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뭐라고 말할래? 나무토막이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말도 했죠? 물병이라고도 안 했지. 허지만 개 머릿속엔 나무토막이에요. 나무토막이라는 것도 있고, 그걸 한번 또 부정을 하고, 머릿속에 물병도 있고, 막 부정도 하고 이래. 다른 거를 생각을 하겠지. 물병, 나무토막 많겠죠. 그런데 요 다름인, 부시맨이 처음에 만난 코카콜라 병 같은 거, 그 다름인은 있다. 그런데 위사는 어떻게 해요? 그걸 차버린다. 없애버렸어요, 다름인의 자리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나가버렸다. 이 나간 것도 악건이야. 왜 나갔죠? 스승이 있는데. 스승 말을 안 들어야지 깨우침을 말해주는 거 아니야. 차놓고서 떼굴떼굴떼굴떼굴 굴러가는 물병 보고 있다? 그러면 안 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잖아.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뭐를 하든, 갑자기 여러분들이 며느리면 시어머니가 문제를 낸다, 아니면 직장 CEO가 회사에 갔는데 여러분들 테이블 앞에 문제가 왔다, 아니면 대통령이 문제를 냈다, 교수가 나한테 문제를 냈다. 문제는 이런 거예요. 문제 딱 두 개밖에 없어. 대한민국의 수도는 1번, 2번, 1 더하기 1은 어떡하실 거야? 그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푸실 거예요? 아싸, 내가 아는 문제 나왔다. 여러분들 대학 나온 사람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도 받고 있어. 그 시험지를 찢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이게 무슨 개소리야? 시어머니가 그 문제를 낸 거예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아, 다행이다. 맞췄다. 서울인데. 좋아요? 의사는 발로 차고 나가버렸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장난치냐? 어이, 주인이다. 아,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시험판 자체를 다 이렇게 너무 복잡한 사람이야. 다름인도 발로 차버렸고, 니들이 이렇게 보면서 물병이냐 나무토막이냐, 물병이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 나무토막이라고도 말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물병을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자는 계속. 그 자체의 판. 그래, 관념적으로 물병도 비워보고 나무토막도 비워봐도 요렇게 생긴 다름인, 무언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과 집중을 하고 내가 새로운 의미를 채워넣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하는 나를 사로잡는 그 문제가 앞에 있는 거야. 요걸 발로 그냥 걷어차고 나가버리는 거야, 시험판에. 수능 시험을 보는데 국어 문제가 개판이야. 이거는 사랑에 대해 노래하는 거라. 내가 봤을 때 문제가 너무 안 좋아. 시에 대한 문제가. 답안지 찍고 나가요? 아니야, 우리 그렇게 안 해요. 어머,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인데 내가 아는 문제 나왔어. 뭐 이런다고. 그런데 의사는 그 두 가지를 다 해결을 해버린 거예요. 다름인도 차버렸고 문제판 자체를. 누가 낸 문제의 정답을 찾아가는 사람, 문제 낸 사람의 의도와 내면을 읽어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답을 적어내려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노예예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화두풀 때 얘기했던 나와 나의 것, 이것이 인간 입장에서 나가 다름인, 나의 것이 다름아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여기 우리 눈에

보이는 요거 주어에 해당하는 게 다름인. 그다음에 얘가 붙여져 있는 속성들이 다르마.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런다고. 우리가 이 다르마에 대한 집착이 세다고. 예를 들면 그것만 벗어나도 자유롭다고 얘기를 들어.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어렸을 때 많이 듣던 얘기. 밥상에 테이블에 앉으면 외국 영화 보면은 이렇게 애들이 학교에서 보면은 책상 위에 앉고 막 이러잖아. 그쵸? 그럼 책상이 의자가 되는 거잖아. 아니, 질문을 해볼게. 아이들이요. 아이들이, 아니, 물컵 봅시다, 물컵. 종이컵. 옛날엔 종이컵은 물도 담아 먹었지만 재떨이로도 썼다고. 그럼 우리가 재떨이로 쓰면 안 된다 그러잖아. 그런데 재떨이로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재떨이가 되는 거야. 다르마가 뭐느냐, 뭐이냐에 따라 내가 그것과의 관계가 변해진단 말이야. 자유로운 건 그런 것들이거든. 우리가 물건들을 새로 배치하거나 이럴 때도.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만 써야 돼. 어린아이가 젓가락으로 기를 후벼. 그럼 기후벼개요. 야, 젓가락은 음식 먹을 때만 쓰는 거야. 이게 다르마에 대한 집착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편하게 쓰는 거죠. 옛날에 그 화두 기억 안 나요? 추울 때 목불을 뗐던 나무로 된 부처를 뗐단 말이야. 그런데 나무가 있는데 나무 부처가 있는데 어떤 중이 얼어 죽었어. 왜 죽었어? 연료가 없다고 생각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무잖아. 그걸 태움으로써 나는 다르마에 집착하지 않는 거야. 다르마에 대한 집착은 집착이에요, 1차적으로.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한 집착이 있는데, 그게 다르민에 대한 집착이다. 이게 요번 화두에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뻥 걷어찰 수 있는 그것에서. 느낌이 조금 오셨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다르마에 대한 집착은 그런 거야.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모든 사물은 쓰여지는 그 의미와 목적이 있으니까 그것대로만 써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 많아. 이거는 굉장히 억압적이에요. 여자는 순종적이야. 여자는 집안일을 해야 돼. 그거 하나로 고정하잖아. 그게 여자가 어떻게 바지를 입어? 옛날에는 그런 얘기들 했었단 말이에요. 바지 입어도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르마에 대해서 집착하면 아무것도 못해. 여자는 삼종 지도야. 남자의 말만 따라야 돼. 이거 의미가 없는 거야. 자유롭다, 창조적이다라는 것. 세상에 자유롭다는 게 별게 아니죠. 돌멩이가, 길가에 있는 돌멩이가 나한테는 침대가 돼도 되는 거야. 집에서만 자야 돼. 이거 웃기는 거지. 아이를 이상하게 키우면요. 야, 네가 시야를 놓는 곳이 화장실이 되는 거야를 가르쳐 줘야 되거든. 그런데 아이는 화장실이 어디예요? 엄마가 그렇게 가르친 거야. 화장실에서만 놓아야 돼. 엄마는 당혹스럽죠.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소변을 보라라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어. 거긴 사람도 하나도 없어. 그냥 숯불만 있어. 야, 여기서 놓어. 왜 여기 나무가 화장실이 돼? 평상시에는 나무고 만져주고 이뻐야 되는 거지만 지금은 화장실이 돼도 돼. 그런데 아이는 나무는 나무. 화장실은 화장실. 이러면 아이가 힘들잖아요. 그게 다르마에 대한 집착이라고 보면 돼요. 그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화두는 다르마에 대한 집착만 다뤘단 말이야. 얘를 뭐라고 불러서는 또안 된다. 뭐라고 수로 있잖아. 이것은 무엇이다. 이것은 뭐다. 그게 부르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랬잖아. 이거를 뭐라고? 물병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물병인데. 물병으로 쓰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르마에 대한 걸로 물어봤는데, 위산 스님은 그 많은 것들의 의미를 담는 그것, 그 다름인, 주어에 해당하는 것. 이거는 물병이 아니야에 이것에 해당하는 그것마저도 집착의 대상이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수자 스님은 전통적인 면에서는 다르마에 대해서 난 집착하지 않아요 라고를 보여줬지만 다르미는 내 대한 집착은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위산 스님은

다름아에 대한 집착도 없고 다름인에 대한 나는 보이지도 않는 거야. 뻥 차고 나가버렸어. 심지어 주지나 주인을 뽑는 그 시험 자체도 부정해버린 거야. 그 각도에서 읽어보면 돼요. 오늘은 너무 지적인 강의를 했다. 그런 후회와 반성. 제 탓이 아니에요. 무문관의 이 적도 정병이라는 화두가 그렇게 지금 만든 거야. 그래도 지구상에서 제일 쉽게 푼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 느낌만 받아. 수자 스님은 지금 막 수로 부분을 제거하고, 수로에 대한 집착이 없고, 다르마에 대한 집착이 없는 거는 보여주지만, 무엇인가 느낌적 느낌에 지금 요 시험장에 있는 요것, 요 다름인에 대한 집착이 있다라는 느낌을 얻으시면 되고, 이 다름인에 대한 집착마저도 위산이 없다라는 걸 보여줬다라는 느낌에서 요 화두를 읽으면, 왜 제가 이렇게 다르마, 다르민, 다르마, 다르민, 나중에 시간 지나 완전히 까먹을 얘기를 하는지, 일단 화두를 풀고 봐야 되잖아요. 다시 볼게요. 위산화상이 백장문화에서 공양주 일을 맡고 있을 때였다. 백장은 대위산의 주인을 선출하려고 위산에게 수자와 함께 여러 스님들에게 자신의 경지를 말하도록 했다. 빼어난 사람이 대위산의 주인으로 가는 거다. 백장은 물병을 들어 바닥에 놓고 말했다. 물병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너희 둘은 무엇이라 부르겠는가? 수자가 먼저 말했다. 나무토막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백장은 이어 위산에게 물었다. 그러자 위산은 물병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나가버렸다. 수자는 위산에게 졌구나라고 웃으면서 마침내 위산을 대위산의 주인으로 임명했다. 이거는 물병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 뭐라고 말할래? 물병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 나무토막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나무토막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위산은 다름인이 없는데 어떻게 다르마가 있어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나의 것이 있어? 나에 대한 애정, 지나친 관심, 지나친 애정이 없는데 내 소유욕이 어떻게 있어? 선불교가 자유를 꿈꾸지만, 주인이 됨을 꿈꾸지만, 바닥에는 읽으면 읽을수록, 원래 교정에서 어렵다라는 이론이죠. 최소한, 나가르주나의 중론의 정신은 도저하게 흐른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봤었었던 거, 가사와 관련돼서, 나와 나의 것의 얘기와 다르마와 다르민에 대한 이야기. 아, 진짜로 중요한 건그 동그라미 쳐져 있는 아트만 같은 거. 그 다르민이구나. 그걸 발로 뻥 차야 된다. 그래야 자유를 얻는구나. 근데 단계는 있죠? 다르마에 대한 집착. 컵은 물만 따르는 거야. 화장실은 이렇게만 쓰는 거야. 화장실에서 책 읽어도 돼요. 화장실 도서관으로 만들어야 돼. 만들어도 돼요. 화장실에 지배 안 받으려면. 내가 자유로우면 돼. 화장실에서 밥 먹어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 다르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제일 마지막 남은 집착. 다르민을 발로 찰수 있을 것인가. 그게 오늘 약간 고민들을 해야 돼요. 다시 마지막으로 반복하면, 다르민이 주어 같은 거고, 다르마가 속성 같은 거예요. 다르민이 뭘 가지고 있다라고 상정된 어떤 아트만 같이 그런 거야. 주어에 해당하는 거다. 그리고 다르마는 수로에 해당하는 거다. 그리고 언어에 대한 집착이 문제가 되면 수로만 제거한다고 해서 언어의 집착에서 자유로워진 건 아니다.
주어 자체를 어떻게 날릴 것인가, 주어의

자리. 그게 중요할 수도 있다. 고품격 하드웨어, 지적으로픈. 별 재미는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좀 고민을 해볼 만한 자리. 어쩌면 지난번 화두가 더 난 중요해요. 소유의식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나에 대한 지나친 애정 같은 것도 줄어드는 그 얘기. 내가 없는데 나의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면 거꾸로 나의 것이 줄어들면 나에 대한 아주 어린애 같은 애정과 집착, 이기심도 사라진다라는 그 얘기. 그 얘기가 사실 다름인 다림마 얘기랑 비슷한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얘기가 이해가 안 돼도 우리 지난번 화두 풀 때 그 얘기 했잖아요. 나가르주나 얘기. 그 얘기만 기억해도 오늘 얘기랑은 별 차이 없으니까. 예, 그렇게 오늘 난해하게 화두 푼 거에 대해서 수습을 마무리를 하면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대 자신에게서 때를 벗겨내라. 은세공이 은혜 때를 닦아내듯이 차근차근 조금씩 조금씩 시시때때로.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한국이 하면 전 세계가 따라한대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이 한국에서 결집이 된대요.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안녕하세요. 한국학 SA의 문광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의 선, 한국의 정신 문명의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로 한국 선학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얘기를 간단히 드렸는데요. 오늘은 한국 선을 대표하는 텍스트, 선문염송과 직지심체 요절을 비교를 하면서 이 사상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핵심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하는데 어떤 형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수행하면서 살 수 있느냐, 이거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BTN에서 선문염송 강의를 했었어요. 선문염송 강의를 했는데 거의 2년 정도에 걸쳐서 선문염송 강의를 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저랑 따라서 쭉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건 우리 한국의 송광사에서 나온 책이죠. 선문염송은 송광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보조국사의 뒤를 이은 진각국사 해심, 진각해심국사가 2대 국사인 진각해심국사가 이 선문염송을 편집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이전에 직지라고 하는 책이 백운화상, 그죠? 고려시대 때 고려 말에 백운화상이 이걸 하셨고 이거는 진각해심국사가 이걸 편찬했어요. 둘 다 다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근데 조금 시대적으로 선문염송이 조금 앞서 있어요. 이 두 책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 한국의 선사상이 일단 클로즈업이 딱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선학의 핵심인 선사상을 얘기하는 것에서 텍스트를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선문염송과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하는 두 텍스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있었던 책을 하나를 소개를 시켜드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경덕전등록이라고 하는 흔히 말해서 우리가 그냥 전등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전등이라고 하는 건 역대 조사 스님들이 등불을 정했다. 지혜의 등불을 전했다. 그래서 경덕전등록인데 경덕은 생략하고 전등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책이 말이죠. 부처님부터 역대의 큰 스님들, 인도와 중국의 역대 조사 큰 스님들의 지혜의 등불을 전한 부처님에서부터 가섭존자, 안한존자 해서 중국의 뭐 용수를 지나가지고 달마대사, 육조해능, 그 다음에 중국의 오가 칠종, 선종의 오종이 형성되고, 오가 칠종이 형성됐다가 법이 쭉 전해지는 모든 거기에서 핵심되는 오록들, 지혜의 말씀들, 법거량들, 화두들 이런 것들이 다 모여있는 게 경덕전등록이거든요. 이게 먼저 앞에 선행하고 있었어요. 경덕전등록이 30권입니다. 30권인데 선문염송이요. 중국의 경덕전등록, 전등록의 그 체제를 그대로 따서 이것도 30권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진각국사가 이걸 편찬을 했어요. 대해종고라고 하는 중국의 대해종고라고 하는 송나라 때의 중국의 선사가 간화선을 주장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 간화선의 전통, 화두를 보는 화두를 관하는 간화선의 전통이 이제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보조국사, 보조진울국사의 간화 결의론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간화선 화두들은 참선법 그것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바로 제자인 진각회식 국사가 이 선문 염송을 바로 30권으로 편집을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체제가 달라요. 똑같은 30권인데 체제가 달라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면요. 경덕 전등록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일 먼저 서가모니불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근데 서가모니불 이전에 과거 칠불이 등장을 해요. 과거 칠불이 등장해요. 과거 칠불이 등장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가섭존자 안한존자에서 쭉 지나가니까 역대 조사들이 나오게 되죠. 역대 조사들이 등장한단 말이죠. 요런 시스템으로 전등록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전등록 30권과 동일한 패턴으로 30권으로 만들었는데 진각국사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과거 칠부를 넣지 않았어요. 과거 칠부가 없습니다. 과거 칠부가 없고 그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등장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등장하고 그럼 여기는 지금 부처님과 조사 스님밖에 없잖아요. 선종이니까 선을 설명하는 선종이니까 뭐 경전은 다루지 않는 거죠. 부처님 말씀이 부처님의 언어라면 부처님의 마음은 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경전을 넣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진각국사가 편찬한 선문염송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서가모니 부처님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이 들어있어요. 경전이 들어있어요. 이게 아주 독특한 시스템입니다. 경전이 들어있으니까 예를 들면 금강경, 원각경, 화엄경, 법화경 이런 내용 가운데 선적인 내용으로 선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모든 내용들 가운데 핵심을 뽑아뒀어요. 그래서 여기가 경이 등장한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부처님의 마음이요. 이거는 부처님의 언어다. 부처님의 말씀이다. 요렇게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요렇게 같이 모셔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역대 조사 스님들이 등장을 합니다. 역대 조사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죠. 어떤 형태가 되냐 하면, 불법승. 그죠? 우리가 불법승이 삼보가 다 갖춰져 있어요. 우리나라 선문염송은.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의 말씀인 팔만대장경 가운데 핵심 중에 핵심인 선오록되는 것을 모아놨고 그리고 역대조사는 스님들이니까. 그러니까 전등록은 가만히 보니까 경전이 빠졌어요. 그래서 불법승 삼보가 다 갖추어져 있지는 않죠. 물론 부처님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는 하지만 경전을 따로 뽑아가지고 불법승 삼보 시스템으로 만들어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직지라고 하는 책은 어떠냐면 상하권 두 권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직지가 심체요절이거든요. 심체요절. 마음의 본체에 해당하는 것을 요약 정리한 거단 말이죠. 마음의 본체를 곧바로 지적한 것의 핵심만 뽑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등록 선문염송이 30권이라고 한다면 직지 심체요절은 두 권밖에 없어요. 상하권. 그래서 여러분 직지책을 보면 그냥 원문 뭐 이렇게 딱한 권으로 딱 요약돼 있어요. 요절이거든요. 핵심만 뽑아놨어요. 여기 있는 모든 핵심들만 뽑아놨는데 직지심체 요절은 백운 스님이라고 하는 백운화상이라고 하는 고려 말 태고 보우국사보다 나이가 몇살 많아요. 근데 서곡천공이라는 중국의 조사 스님에게 인가 받은 거는 태고 보우 스님보다 조금 늦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보면 법사제가 되지만 나이는 백운화상이 나이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민왕 있고 태고 보우국사 있고 그다음에 나홍해건 선사 있고 무학대사의 스승인 고려말 여말 삼화상 고려말의 삼화상 가운데 한 분이 백운화상인데 백운화상이 만들어 놓은 직지라고 하는 책에는 구조가 두 권밖에 되지 않지만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전등록에 있었던 과거 칠불이 선문 염송에는 없어졌지만
여기에는

과거 칠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두 권으로밖에 되어 있지 않지만 과거 칠불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당연히 있고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조사 스님들이 있죠. 조사 스님들이 등장을 해요. 역대 조사 스님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맨 뒷부분에 경전도 등장합니다. 우리가 선문염송에서 특별했던 이 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했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경전이 등장을 해요. 경전이 등장하고 여기에 역대 조사에 말이죠. 한국 스님도 등장을 해요. 한국 스님도 등장해요. 그다음에 경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경과 이 경이 있으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제 경율론 3장이라 그러거든요. 경이 있고 율이 있고 그다음에 논이 있는데 우리가 3장법사라고 했을 때는 이거를 세 가지를 다 합쳐서 경율론 3장이라 그래요. 경은 부처님 직접 설하셨던 말씀, 금강경, 화엄경 이런 경전, 그다음에 그 아함경, 니까야 이런 걸 경이라 그래요. 그죠? 근데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그 후대에 조사 스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논문식으로 써 놓은 걸 논장이라 그래요. 경장, 율장, 논장이 있는데 논장은 예를 들면 한국의 신라 시대 때 원효 대사가 쓴 대승 기신 논소. 그죠? 그러면 이게 대승 기신 논 마명이 쓴 대승 기신 논도 논이잖아요. 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논이란 말이죠. 그 논에 대해서 다시 주석을 달았어요. 대승 기신 논 소 별기를 달았어요. 이것도 다 논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3장이 되는데 전등록에는 자체로 아예 경전이 들어 있지 않고 선문염송에는 경전에 해당하는 경만 있어요. 그런데 직지에는 말이죠. 경전인데 여기에 논장도 들어있어요. 논장도. 뭐가 들어있냐면 기신론이 들어있고 다른 글들도 들어있어요. 조사 스님들의 글도 들어있어요. 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전등록 선문염송 여기에서 과거 칠불이 사라지고 부처님의 말씀인 경이 들어왔어요. 선문염송에서는. 근데 직지에는 책은 두 권으로 압축 파일로 들어와 있는데 과거 칠불이 또 들어와 있고 역대 조사에 한국 스님이 또 들어 있고 경전도 들어 있는데 여기에 논장까지도 들어 있다. 굉장히 품어 있는 내용은 굉장히 많아졌어요. 내용은 많아졌지만 그 요약본이기 때문에 분량은 많지 않다. 요게 이제 직지예요. 그러면 이 직지라고 하는 책은 우리가 지금 이제 선과 이제 우리 조계종에서 우리 총무원장 스님이 선명상 이런 말씀 많이 지금 하시고 계시고 선을 보급하기 위해서 많은 명상 가운데 전 세계의 종교를 떠나서 전 세계가 지금 명상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국의 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게 선명상이라고 해서 지금 아주 방대하게 포교를 하고 계신데 잘 한번 보시면 선과 명상이라고 한다면요. 선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기본이 가나선이 될 거고 물론 여기에 다른 여러 가지 양상이 있겠지만은 여기에 선 명상에 포함되는 거는 전체로 포함하면 윗바사나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생겨난 많은 다양한 명상 기법들이 다 포함돼 있겠죠. 이걸 다 포함하는 게 선 명상 아니겠어요? 근데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화두를 드는 참선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한국 불교에 있는 것은 조사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직지는 말이죠. 조사선의 교과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가나선이라고 한다면 선문염송은 가나선이고 이 교과서가 된다고 한다면 이 조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선 이전에 조사선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종고 스님이 화두를 드는 걸로 참선을 해라. 예를 들면 육조대사가 한마디 하셨다. 근데 그걸 이해를 잘 못하겠다. 단박에 깨닫지 못하면 그걸 화두를 드는 거죠. 조주 스님이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무 없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걸 단박에 알아채면은 조사선이 됩니다. 조사 스님이 한 말 끝에 깨닫게 해준 거예요. 뭐 달마대사에게 어떤 이 해가 스님이 이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제자가 왔단 말이에요.
제가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 그러면 이 불안한 마음을 여기 한번 꺼내놔 봐라. 그랬더니 아무리 찾아봐도 불안한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네 마음은 이미 편안해졌느니라. 이 말 듣고 바로 깨달음을 얻어요. 바로 깨쳤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제자의 어떤 불안한 마음, 제자의 문제점을 한마디 말로 던져줘서

먼저 깨달은 성각자 조사 스님이 한마디 던져줘서 후각자인 뒷제자가 단박에 터졌다. 이렇게 됐을 때 바로 깨달음의 지혜의 안목을 열어줬잖아요. 그렇게 해서 끝나면 조사선이에요. 조사스님이 조사스님에게 벌써 법을 전할 수 있죠. 근데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누가 불안한 마음이 불안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꺼내놔봐라.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꺼냅니까? 마음을 어떻게 꺼낼 수 있습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네 마음은 본래 불안한 마음은 본래 없느니라. 네 마음은 이미 편안해졌느니라. 네 불안한 마음 자체가 없느니라. 그 말 듣고 깨달으면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게 됐을 때는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럴 때는 불안한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 그 말을 가지고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한단 말이에요. 조주 묻자를 가지고 어째서 조주 스님이 무라고 했는가 불성이 왜 계획이 없다고 했는가 단박에 듣고 알아차리면 좋은데 그게 자각이 안 됐을 때는 그걸 들고 화두를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사선이 안 되고 가나선이 된 거죠. 역사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부처님 당시에는 가나선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 한마디 던져서 환히 용략했고 그다음에 성문승 스님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화령관통했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나오잖아요. 경전에. 근데 후대가 될수록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잘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지총명, 세상 사람들이 총명해지고 머리가 더 발전하면서 오히려 성인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마음을 단박에 깨치고 지혜가 터지는 것보다는 지식으로 많이 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단박에 깨닫는 경우가 잘 없어졌대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강력해져서 거기에 해당하는 백신이 또 다른 백신이 나온 거다. 그게 바로 가나선이라고 타느스님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조사선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서 조사선의 역사가 나중에 가나선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 선문염속이라는 책은 가나선에 있는 화두를 다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전등록의 시스템을 더 가져와서 더 정밀하게 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전등록을 봤는데 전등록보다는 우리나라의 고려시대에 진각국사가 만들어놓은 선문염성이 훨씬 좋아요. 그럼 저는 선문염성을 주로 봅니다. 우리 책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주로 봤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래서 강의했던 선문염성 화두의 바다 선문염성이라고 하는 그 2년 동안 강의했던 거는 화두를 16개 가지고 했는데 그중에는 가장 어려운 향상구 공안이 있어요. 향상구 1700 공안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전등록에 1700개 조금 넘어요. 화두가. 근데 여기에 이 화두가 전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1700 공안이라고 하는데 선문염송에는 1600여 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직지라는 책은요. 선문염송 뒤에 나온 책이지만 이 책은 조사선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우리나라에 나온 백운화상의 세계 최고로 오래된 남아있는 금소괄자의 텍스트라고 하는 직지라고 하는 책은 또다시 시대가 더 뒤지만 다시 조사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가식지라는 책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현대 사회가 가나선 화두를 해서 정말 깨닫는 사람을 역대조사처럼 깨닫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목적인 건데요. 거대한 고래를 잡는 거예요. 정말 대선지식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선이 아니라 이제 온 세상이 모든 사람이 참선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선을 하고 있어서 명상이라는 용어까지 지금 이제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말 좋은 텍스트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직지예요. 이 직지라는 책이 어떤 책이냐 하면 백운화상이요. 백운화상은 어떤 분이냐 하면 깨달음을 이룬 이후에도 이분은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긴 말씀이 어떠냐 하면 이 마지막 시가 말이죠.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사리탑, 뭐 그 비석, 행장 이런 거 남기지 말아라. 이

점유하지 말아라. 그죠? 점유하지 말아라. 단월의 땅을 점유하지 말아라. 이 땅도 다 보시받은 땅이단 말이죠. 사리탑 세우고 비석 세우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거 전부 다 단월의 땅이다. 단월의 땅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시면서 책을 마지막으로 저술한 직지라는 책을 이거를 알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책이 나온 거예요. 바로 책이 나오는데 여러분 금속 활자가 그 이전에 우리나라 금속 활자가 있었어요. 옛날에 여러분 아십니까? 책을 이렇게 활자를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책을 조판을 떠서 책을 찍었잖아요. 요즘 컴퓨터로 해가지고 활자해서 책 내기가 너무 쉬운데 옛날에는 조판을 가지고 했단 말이죠. 근데 금속 활자라고 하는 것이 그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고려시대 때. 그래서 백운하상이 입적하자마자 이분이 직지라고 하는 책을 남겼으니까 이 책부터 사리탑 만들고 비석 만들고 이런 거는 안 해도 책부터 빨리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금속 활자의 장점이 뭐냐 하면 가장 빠른 시간에 책을 낼 수 있어요. 목판본 책은 글씨를 써서 나무에다가 조각을 다 해야 되니까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다 새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찍어내니까 목판본은 대량으로 유통하기는 좋지만 직지 책의 금속 활자본처럼 빨리는 못 찍어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빨리 찍어낸 책이 금속 활자본 직지 심체요절이에요. 그게 두 권이겠죠. 상하권. 그 가운데 하권이 하나 프랑스에서 지금 발견이 된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프랑스에서 우리나라에 넘어온 공사가 있었는데 이 공사가 책을 수집을 해서 그리고 이 책이 이제 건너가서 프랑스에 남아있었던 거죠. 하권이 하나 남아있었어요. 거기에다가 활자로 된 그 모습이 금속 활자하고 목판본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세계 최고로 오래된 금속 활자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됐는데 박병선 선생님이라고 우리나라의 역사학자께서 프랑스에 가서 정조 때 이제 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 텍스트를 책을 말이죠. 이 양요 때 병인 양요 때 프랑스에서 가져간 거를 찾기 위해서 거기에 도서관에 취직을 하셔서 서울대 국사학과를 나온 분이 거기에 가셔가지고 정조 의궤 그 다음에 있는 그런 우리의 그 이 조선 시대 때 책들을 찾으러 갔다가 우연히 직지를 발견한 겁니다. 그 책이 전 세계에 알려진 거죠. 근데 그 책 이후에 우리나라에 보니까 목판본 상하권이 다 있었던 거예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보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상하권 책이 다 돼 있어서 우리는 직지를 볼 수 있게 됐는데 근데 이 책이 어마어마한 게 뭐냐면 내용이 우리는 잘 이 책의 속성을 잘 모르고 있죠. 금속활자만 알고 있는 거죠. 직지라고 하는 책이. 근데 이 책은 말이죠. 마음을 지금 현대 명상하는 사람에게는 화두 참선이 좀 어렵다고 하는 분에게는 가장 좋은 텍스트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직지입니다. 그래서 직지는 굉장히 책의 특징이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 조주 스님이 있어요. 조주 스님이 있다 그러면 조주 스님은 무자 화두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조주 무자 화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문관이라고 하는 어록에는 조주 무자가 그냥 맨 앞에 나오죠. 무문회계 선생이 만든 이 무문관 책에는 무자화두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 경주의 동국대 교수님으로 계셨던 성본 스님께서는 이 선에 대가셨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 무자화두 외에는 뭐 화두라고 볼 수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무자화두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실제로 화두를 대표하는 화두가 무자화두가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직지라는 책에는 말이죠. 조주 스님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무자화두가 등장하지 않아요. 빼버렸어요. 조주 스님은 어떻게 깨달았느냐? 조주 스님은 평상심이 도다. 평상심 시도라. 평상심이 도라는 말을 가지고 스승인 남전 스님과 대화를 주고받다가 깨달음을 이루지 않았냐?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 말이 더 중요한 거다. 조주 스님은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남겨서 후대의 사람들이 가나선을 공부할 때 무자 화두를 들죠. 어째서 무라 했는고 어째서 무라 했는고 이렇게 들게 됐지만 조주 스님은 정작 무자 화두 들고 깨달은 게 아니라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 이 말을 남전 스님과

어량을 하다가 깨달은 거 아니냐. 직지에서는 백운아상은 무자 화두를 없앴습니다. 등장하지 않아요. 평상심이 도라는 말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석가불의 어떤 많은 8만 대장경의 내용이 있고 선적인 내용이 있는데 마지막 결론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여러 가르침 가운데 그 직지, 마음의 본체를 곧장 지직한 핵심 가운데 핵심으로 뽑아놓은 결론을 뭘로 봤느냐? 방아착으로 본 거예요. 부처님이야말로 방아착의 최고 고수셨다. 그래서 조주 스님 역시 조주 스님의 핵심은 방아착해라, 내려놔라. 그게 이제 조주 스님의 방아착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화두선의 핵심은 임재선사잖아요. 임재란 말이죠. 여러분, 임재라고 하는 인물은 임재종이 쭉 흘러와서 선종 5가가 있어요. 임재종, 조동종, 위안종, 법안종, 운문종 다섯 개 종파 가운데 가장 끝까지 남아있는 우리 한국도 임재종이 남아있고 베트남도 임재종이 남아있고 일본도 임재종이 남아있고 조동종은 중국이나 일본에 조동종이 있고 위양종도 중국에 좀 남아있지만 그래도 가장 광범위하게 남아있던 선종 종파 중에 가장 최고의 종파가 임재종이고 임재 스님이야말로 선종을 대표하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직지심체 요절에 백운아상은 임재 스님을 다루지 않았어요. 임재 스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완벽한 조사선의 책입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가나선 그러면 대해종고 스님 있잖아요. 대해종고 스님 있단 말이에요. 대해종고의 서장 선비들과 그러죠? 선비들과 편지를 주고받은 서장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가나선의 교과서예요. 기본 교과서입니다. 대해종고 스님 이후로 가나선이 세상에 펴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해종고 스님이 직지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등장하지 않아요. 굉장히 독특한 텍스트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백운 스님이 그렇게 보신 거예요. 중국의 대해종고, 우리나라의 보조국사, 진각해신국사가 선문염성 삼치권을 만들어놓고 태고보호국사도 무조하도 들으라 그러고 다 당시에 전부 다 가나선을 하고 있었는데 무심해라. 무심선이라고. 평상심. 그 다음에 직하무심해라. 직하에 무심해라. 직하무심하라는 말이 누구냐. 황벽선사가 이렇게 말했다. 전신법에 나와요. 근데 황벽선사 다음에 임재거든요. 마조백장 황벽임재인데 임재는 아예 등장도 하지 않고 황벽의 직하무심을 강조했다. 백운경안선사의 직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지적해라. 인간의 우리 마음의 근본을 곧바로 지적해라고 했을 때 우리 근본 마음은 본래 무심이요. 본래 평상심이다 이 말이에요. 달리 화두를 들어서 수행을 하는 법이 최고 좋은 법이긴 하지만 노력을 한번 해봐라. 우리 본래 마음은 무심이고 무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심하려고 노력하면 다른 수행법 방편을 쓰지 않더라도 무심하려고 하는 수행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부처님 마음으로 똑같이 개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직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 단자 무심고하라. 다만 스스로 무심해가라. 예, 네, 무심해가라. 여러분 요 겉자라고 하는 게 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중국어에 백화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끽다거라. 끽다거하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차를 한 잔 마시고 가거라가 아니라 끽다거라고 하는 게 가거라는 뜻이 아니라 겉자의 용법 가운데 어떤 행위를 끝까지 밀고 나가서 마지막 끝까지 가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오거하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저기 대종고의 서장에도 오거하라 이러면 깨달아 가거라가 아니라 끝까지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한치도 남기지 말고 끝까지 깨달아라. 이렇게 헐거 이런 말도 써요. 휴거 쉬어라 라고 했을 때
휴거 그러면

쉬어 가거라가 아니라 마음을 완벽하게 쉬어라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단자 무심과 하라. 다만 무심해 가거라가 아니라 무심해 끝까지 가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끽다거라 하라는 거는 차나 한 잔 마셔라 라고 하는데 차나 한 잔 쭉 들이켜라. 끝까지 마셔라 이 뜻이에요.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나를 만나러 온 적이 있느냐? 만난 적이 있습니다. 끽다거 해라. 차나 한 잔 쭉 마셔라. 어떤 스님이 왔습니다. 여기에 찾아온 적이 있느냐? 아니요. 여기 처음 왔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끽다거 해라. 차나 한 잔 쭉 마셔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스님이 처음 오신 스님도 끽다거 하라. 한 번 오신 적도 있는 스님도 끽다거 하라 하니 스님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너도 끽다거 하라. 차나 한 잔 마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잔을 가지고 차를 마시는데 그 차 마시는 행위가 끝까지 갈 때까지 해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차나 한 잔 쭉 들이켜라. 말하자면 뭐 술로 표현하면 원샷 해라 이런 거예요. 남김없이 건배, 그죠? 잔을 비우는 거잖아요. 차를 한 잔 마셔서 끝까지 마셔라. 요게 이제 겉자의 용법입니다. 완전히 쉬어라. 그래서 여러분 직지의 마지막 결론은 단자 무심과 하라. 다만 무심할 때 무심해 끝까지 가거라. 끝까지 무심해라. 이게 이제 직지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백운 스님이 역대 있었던 모든 조사 스님의 어록의 핵심을 뽑으면서 맨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놨어요. 뽑은 게 단자 무심과 하라. 다만 무심해 가거라. 무심해 가는데 3년, 5년, 7년 아무리 길어도 10년이면 무심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아주 근기가 예리하고 전생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하루만 해도 가능하다. 하루만 해도. 하루만 해도 무심이 가능하다. 이거를 믿어라. 이거를 믿고 하다 보면 근기가 예리한 사람은 하루에도 되고 아무리 우둔해도 10년 하면 무심이 될 수 있다. 이 메시지가 바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직지심체요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책들을 다 보면 좋겠는데 책을 다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말을 하나 배워서 갑시다. 참선을 해야 된다. 선에 깃들어서 살아야 되겠다. 참선을 하지 않고 행복하려는 것은 송장을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다. 공부하다 죽어라. 해암 큰 스님 말씀처럼 그 공부는 이 선이거든요. 근데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직하에 무심할 수 있는 공부, 무념을 근본으로 삼는 공부, 나의 평상심의 마음,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 평상심, 부동심, 움직이지 않는 부동심. 그 다음에 그 마음을 간직하려면 방아차 가라. 숭산 큰 스님이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put it all down, 모든 것을 내려놔라. 차나 한 잔 마셔라. 쉬어라. 마음을 내려놔라. 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다 가능하대요. 아주 전생에 수련을 좀 했던 사람은 하루만 해도 가능하고 아무리 늦어도 10년이면 가능하다. 이것이 우리의 한국 불교 역사에서의 최고의 선의 교과서 텍스트가 여러분에게 건네주는 메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한국학 에세이를 우리가 한국 선학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이 선문점송과 직지심체요절, 직지라고 하는 이 책에서 어떤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시대가 아무리 흐르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지금 6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 평균 수명이 30대였다고 합니다. 지금 수명이 이렇게 늘어났고 경제가 이렇게 부유해졌는데 왜 이렇게 자살하는 분은 많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시끄럽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 그 다음에 현대가 됐는데 우리 한국인들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아온 역사 가운데 가장 무심이 안 되고 평상심이 안 되고 부동심이 안 되고 무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단자 무심거가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를 한번 반성해 봐야 되는 시간이 되었어요. 마음을 내려놓으면 대화가 되죠. 원효가 말한 화쟁이 됩니다. 내 말만 들어라. 우리 편만 옳다. 당신 말은 절대로 듣지 않는다. 나누어가지고
노론.

서로 남인 북인으로 나눠서 네 갈래로 나눠서 싸우던 것이 지금 똑같이 네 갈래로 나눠져 있어요. 보수 진보도 나눠져 있어요. 거기도 또 나눠져 있어요. 조선시대를 우리가 다 욕을 했습니다. 비난을 하고 비판했어요. 한국 역사에서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단자 무신거하라. 한번 마음을 비우고 세계 최초의 우리나라의 금속활자 보낸 메시지는 바로 직하에 무심하라. 모든 국민들이 단박에 마음을 한번 쉬어야 됩니다. 정치인들도 욕심을 버리고 생각을 비우고 서로 마음을 비우고 평상심으로 돌아가서 욕망과 욕심의 이 엄청난 업을 다 내려놓고 한번 보아야 되는 세상이 진짜 되지 않았느냐. 이것이야말로 그야말로 다른 것이 실학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실학은 선 아니겠느냐. 돈, 그 다음에 경제, 먹고 사는 문제, 민주. 우리가 늘 민주를 얘기하고 있으나, 민주를 얘기하고 있으나 우리는 과연 우리 마음의 주인입니까? 내 마음이 나를 계속 해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민주라고 하는 말을 이 임재선사가 말했던 수처작주,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수처작주라는 말로 보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새기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정신문명의 뿌리에는 이렇게 엄청난 내용들을 담은 텍스트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텍스트인 금속활자본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이어서 한국의 선의 다양한 모습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좋은 일 있냐?
1: 있지. 어젯밤 꿈에 내가 과자 벼락을 맞았거든.
0: 과자 벼락?
1: 응. 번개처럼 쾅 하더니 과자가 막 쏟아지는 거야. 얼마나 먹었는지 꿈에서도 배가 터질 것 같았다니까.
0: 으이그, 넌 충치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도 과자 타령이냐?
1: 누가 뭐래? 꿈이 그렇다는 거지.
0: 좋아, 꿈 이야기가 나왔으니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공주 영은사다.
1: 영은사?
0: 공주 영은사는 조선 세조의 명으로 창건한 사찰이야. 임진왜란 당시엔 영교대사가 일으킨 승병들이 이곳에서 훈련하고 금산전투에 참여하기도 한 호국 사찰이지. 지금은 관세음보살의 영험이 깃들어 있는 기도도량이야.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공주 영은사로 고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영규대사는 500여 명의 승병을 조직해 영은사를 근거지로 삼았습니다.
2: 이곳 영은사를 기점으로 우리 승병들도 힘을 합쳐 적과 싸워야 합니다.
3: 스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0: 영규대사와 승병들이 전투에서 승리를 이어가던 어느 날 새로 부임한 사령관이 군기를 잡겠다며 병사들을 불러 모았죠.
1: 보아라, 이 자들은 군율을 어긴 자들이다.
2: 군율을 어기다니요? 억울합니다.
1: 변명해도 소용없다. 당장 저자를 처형해 군기를 바로잡아라.
2: 사령관님, 저들의 뜻이 다르긴 해도 같은 아군입니다. 그러니 부디 처형만은...
1: 이보시오스님, 이제부터 사령관은 나요. 그러니 내 말을 따르시오.
0: 그날 밤 사령관의 꿈에 처형된 병사가 나타나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3: 사령관님 죄송합니다. 대신 제가 적들이 있는 장소를 알려드릴 테니 그곳을 잠복해 적군들을 치십시오.
0: 꿈에서 깬 사령관은 병사가 말해준 장소에서 적군을 기다렸습니다.
1: 적군들이 이곳으로 올 것이다. 그러니 명령하면 바로 공격하라.
2: 하지만 이곳은 내려오는 길이라 적군이 산 위에 주둔하는 게 아니면 올 수 없는 길입니다.
1: 내가 예지를 받았으니 대사는 그냥 따르시.
0: 그때였습니다. 적들이 반대편에서 아군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안타깝게도 아군은 패하고 말았죠. 그날 밤 사령관은 또 꿈을 꾸게 됐는데 이번엔 하얀 수염을 가진 산신령이었습니다.
4: 내가 계시를 내려줄 테니 그대로 따르거라. 그러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0: 하지만 사령관은 산신령의 말을 믿지 않았고 마음대로 교전 장소를 정했다 또 크게 패하고 말았죠.
1: 내가 어리석었어. 산신령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이젠 다시 안 나타나시겠지.
0: 그런데 그날 밤 또다시 사령관의 꿈에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4: 어째서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1: 백배 사죄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적을 물리칠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4: 이제부터 내건 그 방법을 알려줄 테니 따르거라.
0: 용서를 빈 사령관은 그 후로 산신령의 예언을 받아 외적과의 전투에서 매번 크게 승리했답니다. 그때부터 영은사를 신령영 숨을은해서 신령스러움이 숨어있는 사찰이라 부르게 됐지.
5: 어쩐지 영은사에 들어오는 순간 기운이 심상치 않더라니. 근데 여긴 어디야?
0: 공산성. 다른 말로는 쌍수산성이라고도 하지.
5: 공산성? 근데 여긴 왜 온 건데?
0: 왜긴 왜야. 절 따라 전설 따라 다음 이야기를 위해 온 거지.
5: 하지만 여긴 영은사가 아니잖아.
0: 맞아. 하지만 이 공산성 때문에 조선 인조가 영은사에 머물게 됐다고.
5: 왜?
0: 궁금하지? 그럼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출발해보자고. 고고! 조선 인조가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6: 전하, 큰일 났습니다.
7: 무슨 일이냐?
6: 이관이 난을 일으켜 궁으로 오고 있답니다. 그러니 어서 피하십시오.
0: 인조는 이관의 난을 피해 한양을 떠나 남으로 향했습니다.
2: 이제 어디로 가면 좋겠는가?
6: 영은사가 있는 공주로 가시지요. 그곳은 앞에 큰 강이 있어 형세가 좋고 길도 멀지 않으니 급히 들어가 점거하고 있으면서 형세를 보아 진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 그래, 당장 그곳으로 가자.
0: 공주 영은사로 향하던 인조는 공산성 앞 우뚝 솟은 두 그루의 나무 아래에서 발길을 멈췄습니다.
2: 이 나무 아래 서니 한양이 보일 듯하구나.
6: 이제 곧 돌아가게 될 겁니다.
2: 그래, 곧.
0: 인조는 영은사에 머물며 이괄의 난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난은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였습니다.

0: 환향은 어찌 되어 가고 있는가?
1: 사람을 보냈으니 금세 소식이 올 겁니다, 전하.
0: 그래서 그 금세가 언제냔 말이다.
1: 그게...
0: 아무래도 안 되겠다. 공산성 나무 아래에서 기다려야겠어.
2: 인조는 공산성 앞 두 그루의 나무 아래에서 한양 쪽을 바라보며 난이 진압되기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 전하!
0: 어떻게 되었다더냐?
1: 난이 진압되었다고 하옵니다.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셔도 될 듯합니다.
0: 잘됐다, 잘됐어. 이리 기쁜 소식을 들었으니 이 나무들에게 벼슬을 주어야겠어. 당장 이 두 그루의 나무에게 정삼품의 벼슬을 내리거라.
2: 세월이 지나 두 나무는 안타깝게 사라졌지만 두 나무를 기념해 쌍수정을 세우고 공산성을 쌍수산성이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 어떤 주인이 따로 있을까? 나를 잘 조복한 사람만이 참된 주인이 될 수 있다.

0: 야, 뭐하냐?
1: 하, 어때? 뭐가 느껴지지 않아?
0: 전혀.
2: 흥, 그치.
3: 역시 장풍은 안 되겠어.
0: 뭐야? 그럼 지금 나한테 장풍 쏜 거냐?
1: 으이그, 장풍 쏠 생각 말고 손이나 닦으시지.
0: 좋아, 오늘은 북한산 도선사다.
4: 도선사? 도선국사가 세운 건가?
0: 오, 잘 아네. 맞아, 도선사는 신라 경문왕 때 도선국사가 삼각산의 산세를 보고 천년 뒤 말법 시대에 불법을 다시 일으킬 곳이라 예언하고 창건한 사찰이야.

0: 1904년 국가기원도량으로 지정받은 도선사는 청담 스님이 설립한 호국참회원을 중심으로 실천불교와 생활불교 운동을 추진해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도선사로 고고! 신라의 도선국사는 사찰을 지을 명당을 찾아 전국을 다녔는데 절묘한 풍경의 삼각산을 보곤 그곳이 명당임을 알아차렸죠.
1: 아, 바로 저기야.
2: 저기요? 저 삼각산 말입니까?
1: 저기에 절을 지으면 분명 천년 뒤에 불법이 크게 일어날 걸세.
0: 그렇게 삼각산 큰 바위 앞에서 7일 기도를 드리던 어느 날 어디선가 호랑이가 나타나 도선국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 일은 도선국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산신의 소행이었죠.
3: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이곳에 절을 짓겠다고? 어림없는 소리지. 이제 내가 직접 가봐야겠다. 분명 겁먹고 출행량을 쳤을 거야. 뭐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기도를 하고 있잖아. 안 되겠어. 더 큰 수를 써야지.
0: 그때였습니다. 기도를 마친 도선국사가 장풍으로 산신이 숨어있는 커다란 바위를 둘로 쪼개버렸죠.
1: 감히 부처님께 드리는 기도를 방해한다. 그 벌을 받거라.
0: 도선국사의 신통력에 놀란 산신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3: 당장 이곳을 떠날 터이니 절을 지으십시오.
0: 산신이 떠나고 도선국사는 잘려진 한쪽 바위에 20여 척에 달하는 관세음 보살을 조각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불상이 바로 도선사의 석불전 마해불이 되었답니다.
4: 역시 장풍을 배워야겠어. 그래서 얄미운 몽이 널 날려버리게.
0: 그래 보시던가.
4: 아, 참, 도선사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다는데 어디 있는 거야?
0: 으이그, 장풍을 배우기 전에 눈치부터 키우시지. 내가 널 여기 왜 데려왔겠냐?
4: 아, 이 7층 석탑에 진신사리가 봉안된 거구나.
0: 맞아. 이번 절 따라 전설 따라는 7층 석탑에 얽힌 이야기야. 그럼 바로 출발해보자고. 고고! 조선 철종 때의 동호 스님은 도선사가 영험이 있다는 말을 듣고 염불 수행을 하기 위해 도선사로 향했습니다.
5: 도선사는 삼각산의 기운을 담았다더니 그 말이 사실이군. 이곳에 머물며 부처님의 가피를 얻어야겠어.
0: 그렇게 부처님의 가피를 얻기 위해 밤낮으로 기도를 드리던 어느 날 동호 스님 앞에 금빛 찬란한 도승이 나타났습니다.
3: 그대는 왜 남쪽으로 길을 떠나지 않는가?
5: 그게 무슨 말이십니까?
3: 당장 남쪽으로 떠나게. 그곳에 그대가 찾아와야 할 것이 있네.
0: 금빛 도승은 그 말을 남긴 채 홀연히 사라졌고 동호 스님은 도승의 말을 따라 남쪽으로 길을 떠나게 됐죠. 그리고 어느 산에서 폐사가 된 남지 장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5: 그런데 저 빛은 뭐지?
0: 빛을 따라 사찰 안으로 들어가는 동호 스님은 스스로 빛을 내는 부처님의 사리와 치아사리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소중히 모셔와 석불전 앞에 7층 석탑을 세우고 두 사리를 봉안하게 되었답니다.

0: 그게 뭐야?
1: 오동나무. 오다가 주웠지.
0: 그걸 뭐 하려고? 땔감으로 쓰게?
1: 아니, 염주 만들려고. 염주 만들어서 부처님께 배 아픈 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야.
0: 으은, 배 아픈 건 너무 많이 먹어서잖아.
1: 알아. 세상엔 맛있는 게 왜 이렇게 많을까?
0: 그래도 맛없는 것만 많은 것보다 낫잖아.
1: 그렇긴 하네.
0: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부여무량사다.
1: 부여무량사?
0: 무량사는 신라 문성왕 때 범일국사에 의해 창건된 절인데, 임진왜란 때 모두 불타버렸지만 조선 인조 때 진묵대사가 다시 일으켰지. 세조 때 김시습이 여기서 말년을 보내다가 삶을 마감한 곳이기도 해. 무량사는 많은 시련에도 2층 구조의 극락전과 5층 석탑 등 문화재를 간직한 유서 깊은 천년 고찰이라고.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볼까나? 수리수리 마하수리 부여무량사로 고고! 1622년의 어느 날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받던 진묵대사에게 무량사와 송광사의 두 스님이 찾아와 동시에 점안불사를 부탁했습니다.
2: 동안거라 절을 비우기도 어렵고 또 두 절을 동시에 가는 것도 힘드니 다른 스님을 찾아보시지요.
3: 스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4: 저희 무량사도 스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2: 이렇게 합시다. 송광사 스님께서는 저 주장자를 가져가시고, 그리고 무량사 스님께서는 이 염주를 가져가십시오.
4: 우리 놀리시는 겁니까?
2: 아, 놀리다니요. 그것들을 불담 위에 올려놓으면 반드시 두 절 모두 불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4: 감사합니다. 뭐 일단 올려놔 보지요.
2: 무량사의 스님께서는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4: 아, 명심할 거라니요.
2: 불사가 완성되기 전에는 절을 떠나지 마십시오. 절대로.
0: 진묵대사의 말대로 송광사 스님은 주장자를 불단에 올려놓았는데, 불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주장자가 꼿꼿이 서 있었고, 무량사 역시 불단 위에 올려놓은 염주가 밤낮으로 돌며 진묵대사의 신통력을 증명했죠. 그렇게 무량사의 불사가 진행되던 어느 날 한 사내가 무량사 스님을 찾아왔죠.
5: 저는 흥산에 사는 백성인데 제 돈 3,000금으로 무량사의 삼전불상을 모시고 매일 참배하고자 합니다.
4: 3,000금? 아이, 3,000금을 혼자 내겠단 말입니까?
5: 예.
4: 아하, 그럼 돈은 언제?
5: 나흘 뒤 가져오겠습니다.
0: 하지만 3,000금을 가져오겠다 말한 사내는 어쩐 일인지 약속한 날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4: 아, 온다는 날이 지났는데 설마 안 오는 건 아니겠지? 아무래도 직접 가봐야겠어. 이대로 3,000금을 놓칠 순 없지.
0: 돈에 욕심이 생긴 무량사 스님은 진묵대사의 경고를 어기고 기어이 절문을 나갔죠. 그러자 갑옷을 두른 신장이 나타나 경고를 어긴 스님에게 벌을 내렸죠. 그 후 무량사 스님의 욕심으로 중단되었던 불사는 동안거를 끝낸 진묵대사에 의해 완성되었답니다.
1: 하여튼 욕심을 부리면 탈이 난다니까. 그런데 이 부도탑도 진묵대사가 만든 거야?
0: 아니, 이건 그 훨씬 전 일이야. 너 생육신이 뭔지 알아?
1: 알지. 조선 세조가 조카인 단종을 모...

0: 낼 때 반대했던 여섯 신하, 맞지?
1: 오, 맞아. 반대하다 죽은 여섯 신하는 사육신, 살아남은 신하는 생육신이라 불리지. 이 부도탑이 생육신 중에 한 명인 김시습의 부도탑이거든.
0: 아, 그런데 김시습의 부도탑이 왜 무량사에 있는 거야?
1: 궁금하지?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무량사 부도탑 이야기로 고고! 속세의 삶의 회의를 느끼고 불교에 귀의한 김시습은 말년을 보내기 위해 무량사를 찾았습니다.
2: 무량사는 험하고 외진 곳에 있어서 귀찮게 하는 사람 없이 조용히 보낼 수 있겠어.
1: 그렇게 무량사에서 부처님의 은덕을 갚으며 평화로이 말년을 보내던 김시습은 죽음을 앞두고 스님들을 불러 특별한 유언을 남겼죠.
2: 내가 죽거든 화장하지 말고 3년 뒤 장사를 지내주십시오.
1: 스님들은 김시습의 유언대로 유해를 임시관에 안치해 양지바른 곳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장례를 치르기 위해 관을 열었다 깜짝 놀라고 말았죠.
3: 이것 좀 보세요. 낯빛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같이 생생합니다.
4: 이는 분명 성불에서 그런 걸 겁니다.
3: 맞습니다. 그러니 장례는 다비식으로 하는 게 옳을 듯합니다.
4: 네, 그럽시다.
1: 그렇게 스님은 김시습의 장례를 다비식으로 행하고 이때 나온 사리를 봉안해 부도로 만들었답니다. 자,
0: 사탕이네? 이거 어디서 난 거야?
1: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0: 설마 너 가게에서 훔친 건 아니겠지?
1: 으이그, 날 뭘로 보고. 아까 주지스님이 너랑 나랑 나눠 먹으라고 주신 거거든.
0: 그치, 뭐니 네가 도둑일 리 없지.
1: 도둑 소리까지 들었으니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쌍계사다.
0: 쌍계사?
1: 응, 십리 벚꽃길로 유명한 하동 쌍계사는 신라 성덕왕 때 의상대사의 제자인 대비 스님과 삼법 스님이 창건하고 진감선사가 크게 세운 사찰이야. 오랜 역사만큼 도량 곳곳이 문화재들로 가득한데 무엇보다 쌍계사는 선, 다, 음의 성지로 유명하지.
0: 선, 다, 음? 그게 뭔데?
1: 선은 불교의 선종, 다는 차, 음은 불교 음악인 범패를 가리키는 말이야.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하동 쌍계사로 고고! 신라의 삼법 스님은 당나라 육조 해능 스님의 육조 단경을 읽다 뜻밖의 문장을 발견했는데 바로 해능 스님의 머리 유골, 정상에 관한 글이었죠.
2: 내가 입적한 뒤 5, 6년이 지나 어떤 이가 내 머리를 취해 복전을 지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해능 스님의 정상을 가져와 우리나라에 복전을 지어야겠어.
1: 삼법 스님은 그 길로 김유신의 부인 법정 스님에게 2만금을 빌려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탑 안에 봉안된 해능 스님의 유골은 병사들이 지키고 있어 가까이 다가가기 힘들었죠.
2: 아무래도 포기하고 돌아가야겠군.
1: 포기하고 돌아서던 삼법 스님은 울고 있는 절 머슴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2: 아이, 어째서 이리 서럽게 우시오?
5: 돈이 없어.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지 못해 그렇습니다.
6: 비록 적은 돈이

0: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반드시 이 은혜는 갚겠습니다.
1: 다음 날 새벽, 머슴은 은혜를 갚겠다며 상자 하나를 들고 삼법 스님을 찾아왔죠.
2: 아이, 이게 뭡니까?
3: 그 안에 육조 해능 스님의 정상이 담겨 있습니다.
2: 하, 이걸 어떻게...
3: 은혜를 갚으려고 간밤에 몰래 훔쳐왔습니다. 그러니 이걸 갖고 신라로 돌아가십시오.
1: 육조 해능 스님의 정상을 얻게 된 그날 밤, 삼법 스님의 꿈에 한 노승이 나타났는데 바로 해능 스님이었습니다.
4: 지리산으로 가면 눈 속에 등나무 꽃이 핀 곳이 있을 테니 나의 머리를 그곳에 봉안하거라.
1: 삼법 스님은 그 즉시 지리산으로 향했고 눈 속에 등나무 꽃이 핀 곳을 찾아냈죠.
2: 눈 속에 꽃이라니, 육조 해능 스님이 말한 대로야. 이곳에 암자를 지어 정상을 봉안해야겠어.
1: 삼법 스님은 그곳에 정상을 봉안하고 작은 암자를 지었는데 바로 훗날의 쌍계사였답니다.
5: 근데 그 작은 암자가 어떻게 이렇게 큰 절이 된 거야?
1: 그거야 이 비의 주인공이신 진감선사 때문이지. 쌍계사가 불교 음악인 범패의 중심이 된 것도 다 진감선사 때문이라고.
5: 우와, 범패까지? 완전 천재잖아.
1: 그뿐만이 아니야. 중국에서 차 씨앗을 가져와 절 주위에 심고 보급했지.
5: 우와.
1: 이번 절따라 전설따라는 아무래도 진감선사 이야기로 떠나야겠다. 어때?
5: 좋아.
1: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진감선사 이야기로 고고! 어느 날 신라의 가난한 여인의 꿈에 인도 스님이 나타나 유리 항아리를 건넸습니다.
6: 내가 당신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 유리병을 받으십시오.
1: 여인은 유리병을 받았고 열 달 뒤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바로 진감선사였죠.
7: 그 꽃은 뭐 하려고?
8: 나뭇잎을 말려 향으로 쓰고 꽃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고요.
7: 오늘은 해지기 전에 들어와야 된다. 알았지?
8: 네. 해질 때까지 기도하고 들어와 어머니를 도울게요.
1: 생선장수를 하며 부모님을 극진하게 공양하던 진감선사는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평생의 원을 이루기로 결심했죠. 바로 출가였습니다.
9: 어머님, 이 아들은 출가하여 어머님과 중생들의 극락 왕생을 빌어드리려 합니다. 그러니 부디 편히 가십시오.
1: 출가한 진감선사는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중국으로 향했고 육조 해능 스님의 법손인 신감대사를 만나게 됐죠.
2: 하, 이리 다시 만나게 되다니 참으로 반갑네.
9: 저를 아십니까?
2: 31년 전 내가 그대의 입적을 지켜봤는데 모를 리가 있나. 환생하여 모습은 달라졌지만 내 눈에 다 보이네.
9: 그럼 저와 불가의 인연이 있으시니 제게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2: 그러세.
1: 그렇게 진감선사는 신감대사 밑에서 불법을 공부해 신라로 돌아왔고 쌍계사를 대가람으로 중창해 불법은 물론 범패와 차 등 한국 불교를 빛낼 여러 공적을 남겼답니다.
10: 안팎으로 잘 지켜진 국경의 도시처럼 그대들 자신을 지키라. 잠시도 헛되이 보내지 말라. 기회를 흘려버린 사람들은 참으로 지옥에 넘어져 슬퍼한다.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불제자여 부처님이 해탈세계에 이룬 것은 오랜 거불 목숨 바쳐 수행하신 까닭이요 중생들이 생과 사의 고해 속에 윤회함은 끝이 없는 저 세상의 탐욕심을 낸 탓이니

정제하라. 재물 간탐하는 사람 악마들의 권속이요. 선심으로 돕는 사람 진정한 불제자라. 호의 옷이 아껴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얼어와도 불생각을 하에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더욱 정진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방이라나 배운 것과 실천행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쌀을 줘서 밥을 짓듯 불국토에 쉽게 가며 배운 것이 많다 해도 실천행이 없는 이는 불국토로 안내해도 가지 않는 사람이라.

금생은 의할고 사람 몸을 받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운데 한평생을 수행 않고 용락만을 탐차가며 부처님 법 만나기가 더욱더욱 어려우니 하루속히 정진하여 생사윤에 벗어나라. 끝이 없는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부모 인연 맺은 네가 한이 없이 많은지라.

고에 답도다. 부처님도 옛날에는 우리 같은 범부인 걸 청정한 보리심과 광대한 원력으로 설산에서 정진 끝에 마음 개처 성불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해탈인이 되어

원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누구든지 성불한다. 부처님은 말씀했네.

몸에 의지하려는 사람들은 잠깐 동안 즐거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곧 사라지나니 어리석은 마음이다. 비록 몸에 병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은 병들지 않게 하라.

현명한 이는 자신의 불순한 행위들을 단계별로 조금씩 시기를 보아가며 제거하네. 마치 장인이 은에 붙은 불순물들을 벗겨버리듯.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0: 배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고 권세는 오래가를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부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4: 이렇게 하면 되는데.
5: 사연해 볼려 사연해 볼
6: 연불 좀 듣고 싶은데.
7: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연불을 들을 수 있잖아요.
6: 고마워요.

주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건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만일 여자의 뼈라면 금고 가벼울 것이니라. 아난다가 부처님께 사리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남자와 여자가 살아있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서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

국무를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거야.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딸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오포란 머리가 일포여 두 팔꿈치가 삼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오포가 대는이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정기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목을 먹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아기를 낳은 뒤에도 또 열 가지 큰 은혜가

혼입 찰차로용 십주구만 오천사십팔자일승원교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나무

운하명자면 삼도 견하형자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무부

금극락 현존 사친 수여해 법계온 이고취 산문 숙정 절비오 산해 재앙 영소멸 토지 철룡 호삼보 산신 국사 보정상 준동 함정 등피한 세세상행 보살도

크신 원력 원만 상후 갖추시옵고 천손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오며 천눈으로 광명 비춰 두루 살피네 진실하온 말.

그리고 백천산매 한순간에 이루어지니이다라니 지닌 몸은 광명당이요이다라니 지닌 마음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 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

평안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철룡 이 도량의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와소소 죄업을 니

그치는 계속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보성장을 오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항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포강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뿌리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무지 사다야 사바하 준제주의 개송 준제주는 모든 공덕 고고이여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애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오리라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한

이루리다 제가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승가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바라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1: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내가 무심코 한 장의 종이를 구겨버릴 때 몇 그루 나무가 베어질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신고 다닌 이 신발이 얼마나 많은 벌레들을 위협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먹다 남긴 밥알들이 얼마나 많은 농부들의 피아땀이 담겨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몇 사람의 가슴에 상처가 되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며 받아들인다는 그 말이 스스로를 용서하며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사실을 시간이 간 뒤에야 나는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늦지 않게 한 번씩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습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기를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

선명상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화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0: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1: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아나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1: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여래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여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0: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여래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2: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2: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권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 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 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1: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 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0: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2: 법장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2: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만 4천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숙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2: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삼악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우주 애도로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 방등 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해양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 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속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양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재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죄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공덕으로 50억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제역과 시박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 하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제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되는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약사대불.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섬.

0: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단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5월 구성한 국가유산청 제1대 국가유산위원회에 조계종 스님 12명이 위촉됐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한국 문화의 중심인 불교유산의 가치를 넓히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여성 출가자의 등용문으로 자리 잡은 동영사 여성 출가 학교가 제6기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입교자 11명 가운데 3명이 출가를 깊이 고민하고 있어 새로운 출가자 배출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청년 포교의 황금밭으로 불리는 군포교 현장에 자비의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진해 보국사를 찾아 400여 해군 장병에게 계를 내리고 건강한 군 생활을 축원했습니다. 병원 전법 활성화를 위한 4부대 중에 고군분투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들을 묶어줄 연대망이나 행정적 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교단 차원의 든든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병원 내에 확고한 시스템을 구축한 이웃 종교 사례를 통해 불교계 과제를 짚어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5월 구성한 국가유산청 제1대 국가유산위원회에 조계종 스님 12명이 위촉됐습니다. 위원 스님들은 건축과 동산, 세계유산부터 전통기술과 지식까지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유형유산 중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찰 음식과 다비 등 불교의 전통 무형유산을 세계유산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총원장 진우 스님도 한국 문화의 중심인 불교 유산의 가치를 넓히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국가유산의 지정과 해제부터 세계유산 등재까지 국가유산 정책의 핵심을 심의하는 국가유산위원회. 국가유산청이 지난 5월 제1대 국가유산위원회를 출범한 가운데 위원으로 위촉된 스님들이 어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국가유산에서 차지하는 불교 문화유산의 비중에 비해 불교계의 참여가 아직 부족하다며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분과별 활동을 넘어 위원 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다른 종교의 유산 등재 현황 파악과 유네스코 규정 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도 주문했습니다.
2: 그 중심에 여러 우리 위원 스님들이 선도를 해나가야 할 그런 또 책무도 있고 또

0: 그런 사명감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스님들께서 잘 이렇게 이끌어서 선도해 주시고 한국 불교가 한국 문화유산에 있어서의 그 중심에 있다는 걸 각인시키는데 노력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예방에 참석한 위원 스님들은 그동안 유형유산에 집중됐던 관심을 무형유산으로 넓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찰 음식 등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수행과 생활 속에서 이어져온 전통을 체계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겁니다.
2: 그동안에는 그 유형유산에 대해서는 그때도 신경도 많이 써서 우리가 뭐 국보 보물 이렇게 지정도 받는데 무형유산은 지금 사실은 수륙제 연덕에도 있고 수륙제하고 예수제 있고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부에서 이제 유형유산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무형유산 쪽으로 치우쳐서 했으면은.
1: 1000년 넘게 이어온 불교 의례와 수행 문화 가운데 국가유산으로 보존할 전통을 발굴하고 나아가 세계유산으로 가치를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특히 다비나 수륙제 등 불교 공동체의 전통을 개별 사찰에 넘어 한국 불교의 문화유산으로 바라보고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까지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3: 무형유산으로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스님 말씀처럼 다비라든지 우리는 벌써 1700년이라는 긴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했던 것들을 하면 아마 그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1: 위원으로 위촉된 성원 스님과 원명 스님, 서봉 스님, 우봉 스님, 도심 스님은 각각 건축문화유산, 전통예능, 동산문화유산, 동식물, 사적분과에서 활동합니다. 또 현무 정운 철우, 법회 은광 해일 강림 스님은 매장유산, 근현대유산, 국능유산, 세계유산, 민족문화유산, 전통기술지식, 지질명승 조경분과에 각각 참여합니다. 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 정책분과 당연직을 맡게 된 위원 스님들은 예방에 이어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위원 스님들은 2028년 5월까지 2년간 불교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가유산 정책의 불교계의 전문성과 목소리를 더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4: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전통 문화유산 보존에 국가적 책무를 다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이재정 국회 문체위원장에게 우리나라 국가유산의 대다수가 불교유산이라며 불교문화는 K컬처의 뿌리이자 후손에게 전승해야 할 우리의 역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불교유산 지원을 특정 종교에 대한 혜택으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국가 전통유산을 지킨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재정 위원장은 한국불교는 우리 국민의 정서와 삶에 깊이 각인된 중심축이라며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적극 호응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나주 지역 불교 문화유산 보전에 힘쓴 윤병태 나주시장의 공로를 격려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나주시 불교 문화유산 가치 규명과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1700년 우리 국민의 정신 문화를 이끌어온 한국불교의 정신이 담긴 유형의 결정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병태 시장은 나주시 소재 불회사와 다보사, 중림사 등의 전각보수와 보전 작업을 비롯해 영산강 전통문화축제의 팔간회를 포함해 육성사업을 진행하며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등 불교 문화유산 보전에 꾸준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윤병태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에 깃든 불교 정신을 드높이고 국민 문화 향유 증진과 전통사찰 보존 전승에 더욱 힘쓰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조계종 직할교구 신도회가 스님들의 안정적인 수행 환경 조성과 복지를 위해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직할교구 신도회는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승려 복지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스님들이 신도들에게 부처님 법을 잘 전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출가부터

0: 절반에 이르기까지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학규 직할교구 신도 회장은 앞으로도 직할교구 신도 임원진이 마음을 모아 스님들의 복지 향상에 꾸준히 힘을 보태겠다고 답했습니다. 전달식에는 김학규 직할교구 신도 회장을 비롯해 이은임 수석부회장, 이동복, 김정래 감사, 양인휴 부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실제 비구니 스님들의 삶을 직접 체험하며 여성 출가자의 등용문으로 자리 잡은 봉령사 여성 출가학교가 제6기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기수 참가자 중 일부는 수행에 전념하기 위해 직접 삭발을 결심하며 단단히 각오를 다졌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입교자 11명 가운데 3명이 출가를 깊이 고민하고 있어 새로운 출가자 배출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참회 진원이 울려 퍼지자 사각사각 소리와 함께 참가자들의 무명초가 떨어져 나갑니다. 인류의 스승이신 부처님께 그 법을 받아 지니는 스님들께 삼배를 올리며 수계와 지계를 엄숙히 다짐합니다. 어제 봉령사 여성출가학교 6기 참가자들이 출가 사문의 상징인 삭발의식으로 7박 8일 정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입교 직전 부처님 전에 절을 올리며 머리카락이 수행에 방해된다는 생각에 곧바로 삭발을 결심한 20대 참가자의 남다른 발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2: 사실 엄마 몰래 했거든요. 이런 흩날리는 잔머리 가지고는 수행 6일 동안 제대로 못하겠다. 이 생각 들어서 결국에 하게 됐습니다. 완전히 번뇌도 끊고 내 수행에 집중을 하고 싶어서.
3: 스님들께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거를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좀 느끼고 배우고 싶습니다.
1: 예불과 독경, 울력 등 실제 출가자의 기본 습의는 물론 참나를 찾는 요가 선명상을 주제로 진행되는 제6기 여성 출가학교. 이번 기수 입교자 11명 중에서도 3명은 출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봉령사 율주 적연 스님과 학장 도혜 스님이 입교를 앞둔 행자 한 명 한 명에게 아픈 곳은 없는지, 왜 입교를 결심했는지 세심한 질문을 건넵니다. 삭발을 마친 행자들에게 수행자의 상징인 바루를 건네며 끊임없는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4: 이 출가학교를 지원하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가장 자신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5: 여러분의 인생의 행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더 보람되고 좋은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1: 11명 행자들의 은사, 봉령사 주지, 여성 출가학교장 진상 스님은 여름 휴가철 안락한 휴식을 포기하고 입교를 택한 행자들을 보석에 비유했습니다.
6: 어렵고 힘든 것은 당연해요. 그 어렵고 힘든다는 생각은 저기 마당에 내려놓고 평화와 안정과 자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속세에서 가져온 번뇌망상을 경례 삭발탑 아래 묻고 수행자의 삶 속으로 들어간 11명의 행자들. 다음 달 5일 회향식에서 또 몇 명의 출가자가 탄생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0: 미래 불교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가 전국 600여 청소년과 함께하는 전국 연합 캠프를 연 건데요. 나눔과 봉사,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 정신을 다지고 미래 포교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한 현장,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 전국 14개 시도시에서 모인 청소년들의 힘찬 발걸음이 경주 동국대학교 YG 캠퍼스 무문관을 가득 메웠습니다.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전국의 청소년과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전국 연합 캠프를 연 겁니다.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는 지난 28일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제29회 파라미타 청소년 전국 연합 캠프 입재식으로 3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캠프는 함께한 30년, 함께하는 희망을 주제로 창립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청소년들이 나눔과 봉사,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건강한 인성과 공동체 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습니다.
8: 파라미타의 새로운 30년은 바로 여러분의 만들어갈 미래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밝은 미래의 주인공으로.
7: 입재식에는 동국대학교 YG 캠퍼스 유하나 총장을 비롯해 광주 파라미타협회장 소훈 스님, 강원 파라미타 협회장 선

0: 천일 스님 등 불교계와 교육계 인사들이 참석해 창립 3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1: 오늘 캠프를 하는 것은 큰 의미와 더불어 우리 불교 미래를 다시 한번 부흥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2: 여러분의 꿈과 생각이 성경과 함께 더욱 깊어지고 넓어져 불교를 이끄는 소중한 힘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0: 캠프 기간 참가자들은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미래등 점등과 마음서원, 음악놀이 페스티벌, SNS 쇼펌 공모전을 비롯해 불국사와 석굴암 문화유산 탐방, 진로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꿈을 키웠습니다.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문화, 봉사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미래 불교 인재 육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3: 청년포교의 황금밭으로 불리는 군포교 현장에 자비의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진해 보국사를 찾아 400여 해군 장병에게 계를 내리고 건강한 군 생활을 축원했는데요. 수계법회 현장 부산지사 이석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입장하자 진해 보국사 법당에 모인 해군 장병들이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스님을 맞이합니다. 보국사가 지난 28일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계사로 진해 해군 교육사령부 해군병 726기 400여 장병 수계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장 황봉 스님과 문화부장 월타 스님, 규정부장 진화 스님 등이 참석해 불제자로 거듭난 장병들의 앞날을 축원했습니다. 장병들은 지난날 지은 업장을 참회하고 부처님의 신성한 다섯 가지 계율을 성실히 지켜나갈 것을 서원했습니다.
5: 부처님의 계를 받는 것은 바로 그러한 생사윤회를 벗어나 해탈열반의 행복을 성취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계는 승불의 경지에 오르는 사다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4: 연비의식에 이어 계첩을 받아든 장병들은 참된 불제자로서 신심을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태고종은 보국사에 후원금 2천만 원을 전달하며 군 포교 활성화를 지원했습니다. 수계법회를 통해 참된 불제자로 거듭난 400여 해군 장병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깊이 새겨 군 생활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3: 병원전법의 자생적인 역사 뒤엔 종단과 계층을 초월한 수많은 사부대중의 분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묶어줄 연대망이나 행정적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인데요. 교단 차원의 든든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병원 내에 확고한 시스템을 구축한 이웃 종교 사례와 불교계 과제를 윤호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6: 조계종 병원전법단이 파악한 전국의 병원법당은 총 49개소. 이 가운데 전법단에 속한 법당은 절반 수준인데 다양한 종단의 스님은 물론 지역 사찰과 뜻있는 재가불자들의 원력으로 문을 연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의 아픔을 달래겠다는 숭고한 마음 하나로 싹을 틔운 전법 현장이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자발성이 위기 앞에 고립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전체를 아우르는 네트워크가 없고 병원전법을 이끌어갈 구심점이 없다 보니 병원법당은 봉사자 한 명 구하는 일부터 외로운 사투를 벌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7: 앞으로 누군가가 병원법당을 개원한다고 할 때 제일 마주치는 문제가 자원봉사자 문제. 인근에 있는 큰 사찰에서는 이미 신행단체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하나의 봉사 부분으로 어떤 병원법당과 연계를 한다면 될 것이고.
6: 이처럼 지역 사찰이나 단체와의 유기적인 연대가 절실하지만 각자 고군분투하는 불교계와 달리 이웃 종교는 조직력을 앞세워 체계적인 원목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만 해도 2000년 일반병원 종사자 모임을 시작으로 2001년 일반병원 사목부를 조직했는데 현재는 사회사목국 소속 병원사목위원회가 됐습니다. 22명의 사제와 28명의 수도자, 1600명에 이르는 봉사자가 서울에서만 28개의 원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위한 기도문과 다양한 봉사자 교육 자료까지 갖출 정도로 짜임새가 정밀합니다. 이처럼 천주교가 병원 현장에 역량을 집중하는 건 아픈 이들을 어루만졌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핵심

0: 사명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해 주시잖아요. 그런 거에 좀 많이 좀 초점을 두기 때문에 병원 의료 사업 거기서 많이 좀 관심을 두고 하는 것 같아요.
0: 결국 병원전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개별 법당을 하나로 묶어 소통하고 행정적, 인적 지원을 조율할 범불교적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 병원 사목을 완전히 상설기관으로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임의단체예요. 조직의 상설기관으로 만들어서 종단에서 힘을 뒷받침해 주면서 움직여야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0: 환자 곁을 지키겠다는 아름다운 자발성이 빛을 발하려면 이제는 개인의 어깨에 놓인 짐을 불교계 전체가 함께 나누는 연대가 필요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 마곡사가 한국불교 최고어장으로 존경받았던 취담당 일현대종사 35주기 추모 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마곡사는 어제 원로의원 철웅대종사,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 종회의원 천산, 종봉, 태진스님 등과 문도스님 등이 동참한 가운데 추모 다례제를 봉행하고 유훈을 기렸습니다. 원경스님은 대종사님께서 굴리신 법의 수레바퀴를 더욱 널리 홍포하기 위해 수행풍토를 진작하고 승가의 위의를 바르게 해 불국토를 일궈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철웅대종사는 다례제가 대종사의 수행정신을 다시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다례제에 이어 제8회 마곡사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중앙승가대와 동학사 승가대학 등 10명의 학인 스님에게 각 1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경북 칠곡 망월사가 제5회 달서 100년 문화축제를 열어 시민과 불자의 화합회장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5일 100년이 피달 주제로 열린 축제에는 망월사 주지 동진 스님과 우회를 다져온 칠곡 신동성당 임재우 신부 등이 참석해 10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민과 화합의 마당을 펼쳤습니다. 동진 스님은 만개한 100년을 감상하고 향기를 느끼며 성찰의 시간을 통해 맑은 성품을 회복하길 기원했습니다. 망월사는 100년 연꽃차와 연잎차 시음회, 연밥 등을 시민과 불자들에게 제공하고 초청가수 축하 공연 등을 열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7월 30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1: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0: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있습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혜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혜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혜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혜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3: 우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4: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 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중생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도 많이 생깁니다. 어떻게 인생

통해 항상 좋은 일만 생길 수 있겠습니까? 또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버거운 일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열심히, 더 꾸준히, 더 묵묵히 염불하고 정진하고 정진해야 됩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늘 염불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더욱더 부처님께 의지하고 닦고 닦아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의 불자님들을 보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해서 놀라운 가피를 체험하신 분들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고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가장 큰 평안을 안겨다 주고 불보살님의 가피는 참으로 중생의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는 지금 이 순간 분명하게 살아있는 생생한 에너지입니다. 그러니 불자 여러분, 항상 우리가 염불하고 염불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불교 출판계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신 각상 정원규라는 거사님이 계십니다. 이 각상 거사님께서 특히 중국 고승들의 소중한 법문, 중국어로 된 중국 큰 스님들의 아주 그런 소중한 법문의 말씀을 우리말로, 우리 한글로 많이 번역하셔서 우리 불자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널리 법공양하신 그런 거사님이 계십니다. 이 각상 거사님이 직접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젊었을 때 그때 한참 원하는 직장에 취업이 잘 안 됐대요. 취업이 안 돼가지고 한참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또 어디서 그런 불심이 생겼는지, 그래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보자 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저 경북 김천에 수도암이라는 암자가 있어요.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아주 맑고 깨끗한 그런 기운을 가진 수도암이라는 암자가 있는데, 그 김천의 수도암이라는 암자에 7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고 법당에서 7일 동안 용맹정진 관세음보살 기도를 했대요. 이야, 정말 대단하죠. 저는 하루만 잠을 안 자도 막 해롱해롱 해가지고 막 걸을 때 막 걷잡을 수가 없는데, 그 거사님이 이제 뭐 아마 한 20대 때였겠죠. 한참 때 그 김천에 있는 수도암이라는 암자에서 7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고 관세음보살 용맹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관세음보살 염불을 하시다가 7일이 딱 지났는데 그 거사님의 어머니께서 대신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그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는 내가 했는데 내 가족이나 다른 분이 대신 그렇게 꿈을 꾸시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7일 기도를 마치고 아들이 7일 기도를 마쳤는데 어머니가 대신 생생한 꿈을 꾸셨대. 꿈속에서 이 7일 기도를 마친 이 아드님이, 이 각상거사님이 어머니 꿈에 나타나서 웩! 웩! 하면서 노란색 물을 토해내더래요. 노란색 물을. 노란 물을 웩! 하고 토하는데 그 노란색 물이 파다다다다닥 하면서 노란 나비가 돼서, 나비, 웩! 하고 토한 노란 물이 나비가 돼서 사방으로 막 흩어지는 꿈을 꾸셨대요. 이야, 웩! 하고 노란 물을 토했는데 노란 나비가 돼서 사방으로 파다다다다다 사방으로 날아가더래요. 소나무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수없이 수없이 말씀드렸을 텐데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토를 하거나 대소변을 시원하게 싸거나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이 그 업장이 소멸하는, 업장 소멸을 상징하는 꿈이래요. 제 얘기가 아니라 경전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큰 스님들 법문에 자주 나와요. 토를 하거나 대소변을 시원하게 싸거나 몸에서 더러운 게 싹 빠져나가는 꿈을 꾸는 것은 업장 소멸을 상징하는 꿈이다. 근데 노란 물을 웩 하고 입으로 쏟았는데 갑자기 나비가 돼서 사방으로 흩어졌잖아요. 토를 한 거는 업장 소멸을 뜻하는 거고 나비는 나방 말고요. 나방은 말고 그런 아주 좋은 색깔을 가진 나비가 꿈에 나타나는 거는 행운을 상징하는 거래요. 물론 우리가 뭐 너무 꿈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그 각상거사님이 7일 동안 용맹 기도를 했는데 어머니가 대신 꿈을 꿨는데 웩 토를 하고 그 노란 물을 토했는데 토한 노란 물이 나비가 돼서 사방으로 싹 날아간 거예요. 딱 들어도 이거 좋은 꿈이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아니나 다를까 그 꿈을 꾸고 얼마 안 돼서 이 7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셨던 이 각상거사님이 원하는 직장에 딱 취업을 해가지고 공무원이 됐대요. 와,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람이 있다면, 그 간절한 바람을 꼭 이루고 싶다면 되든 안 되든 한번 부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봐라. 그 묘한 게 있어요. 기도한다고 모든 소원이 다 성취되지는 않아요. 아니, 기도했다고 모든 소원이 다 성취되면 절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절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성공 안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신기한 게 이게 큰 스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 물론 큰 스님들이 해주신 말씀이고 저도 그런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소원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냥 부처님만 믿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꼭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딱 내가 원하는 그런 소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내 인생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더 좋은 쪽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부처님의 기도가 나를 이끌어주더라. 이런 걸 우리가 수도 없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거에도 속지 마시고 그냥 부처님을 믿고 기도할 뿐이에요. 부처님을 믿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복을 짓고 기도할 뿐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소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제발 그런 거 따지지 말아라. 넓게 보고 멀리 보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당장 내가 원하는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방향의 흐름으로 봤을 때 부처님의 기도가 반드시 나를 더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갖고 꾸준히 꾸준히 묵묵히 묵묵히 닦으시기 바랍니다. 이 각상거사님이 한창 직장생활을 했을 때 한창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고 몇 년이 지났을 때 요 머리에 그런 피부염, 피부염증이 생겼대요. 막 피부염증이 막 번졌는데 아무리 독한 약을 먹고 아무리 피부약을 발라도 쉽게 없어지지 않더래요. 그냥 약을 먹고 약을 발라도 그때뿐이고 또 생기고 약을 먹고 약을 발라도 그때뿐이고 또 생기고 이 피부염증이 쉽게 낫지를 않더래요. 이걸 어떡하나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그래 역시 믿고 의지할 분은 부처님밖에 안 계시다. 그래서 마음을 단단하게 굳게 마음을 세우고 세상에 세상에 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그 각상거사님이 그 피부염증으로 고생하실 때 직장생활하면서 21일 동안 단식 기도를 했대요. 와, 근데 여러분 이런 거 함부로 따라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큰일 나요. 이거는 그 거사님이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이런 거 함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단식도 반드시 자기의 건강이라든가 자기 체력, 자기의 전체적인 몸의 컨디션을 잘 조절하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냥 막 무대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거사님이 21일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21일 동안 단식 기도를 했는데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염불을 하면서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신묘장구 대달하니 108독을 목표로 기도하셨대요. 와 진짜 대단하시다. 진짜 대단하세요. 직장생활하면서 21일 동안 단식을 하는데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뜨리고 신묘장구 대달하니 108도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21일 동안 직장을 다니면서 단식 기도를 하며 매일매일 신묘장구 달하니 108독을 했는데 21일 기도가 딱 끝나고 거사님이 생생한 꿈을 꿨대요. 아주 생생한 꿈을 꿨대요. 맑고 깨끗한 하얀 허공에 한자로 한문으로 글자 두 개가 딱 적혀 있더래요. 한문으로 청도라고 적혀 있더래요. 청도. 그 잠에서 딱 깼대요. 생생하게 청도라는 두 글자가 딱 찍혀 있더래요. 청도. 이게 무슨 꿈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더래요. 왜 청도라는 글자가 허공에 딱 찍혀 있었지? 근데 놀라운 거는 그 21일 기도를 마치고 그렇게 낫지 않고 사람을 그렇게 끈질기게 괴롭혔던 피부 염증이 싹 사라졌대요.
와, 피부병이

싹 사라졌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지나서 꿈에서 봤던 두 글자, 청도라는 글자도 머릿속에서 서서히 잊혀질 때쯤 몇 년이 훨씬 지나고 나서 해외 근무로 발령을 받았는데 중국에 해외 발령이 났는데 중국에 해외 발령이 나서 찾아간 곳이 그 근무지가 바로 중국의 청도였대요. 청도, 칭다오, 청도. 몇 년 전에 기도를 마치고 꿈에서 청도라는 두 글자를 봤는데 그게 다 잊혀질 때쯤 몇 년 후에 해외 근무지 발령이 나서 갔는데 첫 해외 근무지가 청도였대요. 그래서 중국에서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중국에서 이제 해외 근무를 시작하게 됐는데 중국에 있으면서도 사찰에 다니면서 계속 신행 생활을 하셨대요. 시간 날 때마다 절에 가서 신행 생활을 하는데 그때 중국에서 근무할 때, 청도를 시작으로 중국에서 근무할 때 한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사실 한국에서는 그 당시, 지금은 원래 워낙에 좋은 책이 번역이 많이 돼서 지금은 뭐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고 출판된 번역된 책으로도 볼 수 있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 불자들이 중국 고승들, 중국 큰 스님들의 법문을 보거나 듣기가 쉽지 않았는데 중국 땅에서 근무를 하면서 사찰에서 이렇게 사찰, 중국 사찰에 있는 중국 큰 스님들의 법문집을 보면서 이야, 이런 법문이 있었구나. 이야, 이런 가르침이 있었구나. 물론 우리 한국 큰 스님들의 법문도 너무 좋지만 또 중국 큰 스님들의 법문, 중국 큰 스님들의 법어집을 보면서 견문이 확 넓어졌대요. 이야, 이런 법문이 있었구나. 이야, 이런 가르침이 있었구나. 그때 중국에서 근무하면서 중국 큰 스님들의 법문책을 보면서 더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때 당신의 불교 공부가 더 깊어지는 아주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서야 아, 21일 기도를 마치고 꿈에서 청도라는 글자를 본 게 내가 미래에 중국에 있는 청도 땅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미리 보여주신 거구나. 그리고 내가 중국 땅에 가서 중국 큰 스님들의 법문을 만나서 내 불교 공부가 더 깊어지는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되었구나. 이걸 내가 앞으로 겪을 미래를 꿈에서 미리 딱 보여주셨구나. 그때서야 그 깊은 뜻을 알게 되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묘하고 묘합니다. 불보살님의 이 묘한 가피는 중생들의 생각으로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이번 생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행입니다 마음에 되새기고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부처님을 향한 믿음으로 꾸준히 꾸준히 닦고 닦고 묵묵히 묵묵히 닦고 닦을 뿐입니다. 기도 좀 한 것 같고 소원이 이루어지네 안 이루어지네 그런 소리나 해갖고
절에 좀 다닌 것 같고 영험이 있네 없네 그런 소리나 좀 해갖고 조금 부처님께 기도하고 조금 절에 다녔다고 되네 안 되네 그런 사고방식으로 부처님의 법을 닦는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믿음을 갖춘 불자의 길이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절에 다니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절에 다니다가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긴다면 내 업장을 소멸하는 과정이구나, 내 빚을 갚고 있는 과정이구나 생각하면서 더 꾸준히 꾸준히 더 묵묵히 묵묵히 닦아야 하지 않겠는가. 진정한 불자라면 이렇게 마음을 되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부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성 불자님의 참으로 감동이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떤 분한테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 이 여성 불자님이 다 큰 딸이 있어요. 이 딸이 시집을 가서 애를 낳았는데 이 보살님의 손주죠, 손주. 이 보살님의 딸이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이고,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뭐가 좀 잘못돼가지고 호흡곤란을 일으킬 정도로 좀 폐가 안 좋은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 아기가 산소호흡기를 달고 뭐 폐에 뭐 산소, 호흡 무슨 수치가 있대요. 그래서 폐를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사도 맞고 치료도 받았는데 아기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아, 아기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이거 치료받아야 되니까 더 큰 병원으로 가십시오. 더 큰 병원으로 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큰 병원으로 아기를 데려갔대요. 그렇게 큰 병원에 아기를 데려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사위를 불러가지고 아기의 애아빠를 불러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금 수치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하루를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상에, 하루를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 가면 하루를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십시오. 청천벽력 같은 소리 들어서 가족들이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애기 어떻게 해?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보살님이 가족들하고 신생아 중환자실 그 앞에 밤을 세워서 다 앉아가지고 앉아있는데 이걸 어떡하나 우리 애기 내가 해줄 게 뭐가 있나 그래, 오직 부처님밖에 없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그 앞에 딱 앉아서 약사 열애불 간절하게 약사 열애 부처님 기도를 올렸대요.
약사여레불. 그리고 그 약사경, 약사열의 본원경에 보면 약사열의 진언이 있거든요. 약사열의 다라니. 인터넷 쳐도 나올 거예요. 약사열의 다라니. 간절하게 약사열의 부처님의 다라니를 불렀대요. 앉아있다가 허리가 아프면 서있고, 서있다가 또 졸리면 그 중환자실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밤을 세워서 약사여레불 하고 약사여레 부처님 기도를 올렸대요.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아기 살려주세요, 우리 애기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 신생아 중환자실에 다른 애기들, 그 다른 애기들도 아파서 막 울고 있을 때 저 애기들도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애기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는 모든 애기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대. 그냥 밤을 세워서 약사여레불, 약사여레불. 그런데 기도하다 기도하다 기도하다가 새벽 4시쯤 되었을 때 알 수 없는 확신이 딱 생기더래요. 우리 애기 살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딱 들더래요. 그 알 수 없는 뭔가 확신이 딱 쓰더래요. 우리 애기 살겠구나. 약서열의 부처님이 애기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뭔가 마음의 에너지를 주셨는지 몰라도 확신이 들더래요. 우리 애기 살겠구나. 약사여레불, 약사여레불. 그렇게 꼬박 밤을 새우면서 간절하게 간절하게 약사여레 기도를 올렸는데 오전쯤 되었을 때 간호사가 와서 가족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애기 수치가 좋아지고 있어요. 애기 수치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가족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약사여레불, 약사여레불. 오전부터 애기의 수치가 점점 좋아지고 좋아지더니 며칠 후에, 몇 달 후에 완전히 완치가 돼가지고 병원에서 퇴원을 했대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던 아이가 이렇게 빨리 치료가 돼서 완치한 게 너무나 드문 일이다. 이거 의료, 의학, 학술지에 내가 이거 보고를 올릴 거다 라고 가족들한테 말할 정도로 아기가 너무나 치료가 잘 돼가지고 의사 선생이 아, 이대로 가면 하루를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했던 그 최악의 상황에서, 이게 10여 년 전쯤의 이야기인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아기가 지금 무럭무럭 잘 자라서 건강하게 잘 지낸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이 보살님께서 항상 염불하고 기도를 꾸준히 해왔는데 특히 그 청화스님, 이 시대의 위대한 성자이셨던 청화큰스님께서 말년에 번역하신 약사경, 약사열의 본원경이죠, 약사경이라는 경전을 이렇게 사경을 하셨대요. 평소에도, 평소에도 청화스님이 번역한 약사경 이렇게 이제 사경을 하셨대요.

0: 여러분 뭐 약사경 한글로 번역된 거는 다 내용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뭐 꼭 청화큰 스님께서 번역한 약사경이 아니더라도 다른 한글 약사경을 사경하거나 독송해도 좋습니다. 다만 이 청화 스님께서 말년에 가장 공들여서 번역하신 경전이 바로 이 약사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청화 스님께서 번역하신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경이 청화 큰 스님이 심혈을 기울이신 정토삼부경, 정토삼부경이라고 해서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불경이라고 해서 청화 큰 스님 번역본 정토삼부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년에 이 육조단경이라는 그 육조해능대사의 법문이 담겨져 있는 육조단경을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번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말년에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경전이 바로 약사열의 부처님의 원력이 담긴 약사경이죠. 청화 큰 스님 제자분하고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스님, 청화 큰 스님께서 정토삼부경을 번역하셨고 청화 큰 스님께서 평생 나무아미타불 염불수행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말년에 나무아미타불 염불수행을 하셨던 큰 스님께서 약사열의 부처님 약사경을 심혈을 기울여서 말년에 번역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큰 스님이 깊으신 뜻이 있을 텐데 평생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셨던 청화 스님께서 말년에 약사열의 부처님 약사경을 번역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이렇게 청화 큰 스님 제자분하고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뭐 깊은 뜻이 있으시겠죠. 뭐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소박하게 내린 결론이 자비심이 깊으셨던 청화 스님께서 이 세상에 고통, 괴로움, 병고에 빠진 이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이 괴로움, 고통에서 구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모든 중생의 괴로움과 병고를 소멸케 해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원력이 담긴 약사경을 번역하신 거 아니겠느냐. 큰 스님의 자비심이 그 밑바닥에 담겨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대화를, 이런 소박한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이라서 감사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이라서 감사합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은 약사열의 부처님이라서 감사합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관세음 보살님이라서 감사합니다. 지장 보살님은 지장 보살님이라서 감사합니다. 부처님 보살님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부처님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보살님들 감사합니다. 그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불보살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생 이렇게 부처님 법 만나서 다행입니다. 마음속에 되새기고 되새겨야 합니다. 업장이 두터운 사람들은 부처님 법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업장이 두터운 사람들은 행여 혹시라도 부처님 법과 인연을 맺어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 업장이 두터워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일으키지를 않고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이 잠깐 생겨도 기도에 집중을 못하거나 기도가 하기가 싫어진다고 합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매일매일 자신만의 염불과 기도의 숫자를 딱 정해놓고 자신만의 기도 숙제를 정해놓고 기도하기 싫을 때, 염불하기 싫을 때, 불교 공부하기 싫을 때가 내 업장이 이렇게 두텁구나. 내 업장이 이렇게 두터워서 내가 염불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나를 뒤흔들고 있구나. 마음에 항상 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업장이 두터운 사람들은 부처님 법을 만나기도 어렵고 정말 업장이 두터운 사람들은 부처님 법을 만나도 수행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수행법이 바로 염불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염불만 하면 됩니다. 약사열의불 염불만 하면 되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그냥 노는 입에 염불하듯 마음으로 염불만 하면 그게 저절로 수행이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염불보다 쉬운 수행법이 없습니다. 염불이 좋은 분들은 염불을 하시고 천수경이 좋은 분은 천수경을 하시고 금강경이 좋은 분은 금강경을 하시고 법화경이 좋은 분은 법화경을 하시고 능엄주가 좋은 분은 능엄주를 하시고 오체투지 절이 좋은 분은 오체투지 절을 하시면 됩니다.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향한 모든 수행은 하나하나 다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는 과거 전생부터 얼마나 큰 복을 지었기에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을까? 이번 생 이 소중한 불보살님을 만났을까? 이번 생 잘 닦겠습니다. 잘 닦겠습니다. 마음에 늘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생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행복한 인연을 만나든 불행한 일을 겪든 결국은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결국 내가 닦아야 합니다. 스스로가 닦아야 합니다. 이번 생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잘 닦읍시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803 갑바위 부처님 염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0: 쉬운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 비티엔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0: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일에는 일중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지금 여기에서 깨어나는 법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혜선원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성취 발원,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거룩한 승방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4: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0: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지냈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반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아빠는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막괴편주등좌우라 행선유제

대천공활월성유이다. 저 바다 하늘이 텅 비어서 넓고 넓은데 그 하늘에는 둥근 달이 수레바꾸를 이루었도다. 호호 청파 난사은이로구나. 그 넓고 넓은 맑은 물결이 찰랑거리니 마치 은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이 번쩍거리는구나. 하늘에 밝은 달이 떠 있는데 온 대천세계를 환히 비추는데 그 넓고 넓은 바다에 파도가 치니까 그 파도 물결마다 달빛이 거기에 부서져서 반짝거리니까 큰 넓은 바다에다가 은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찬란하다 그 말이야. 막괴 편주 등좌우라라. 그 넓은 바다에 편주를 띄우고 편주를 타고 가는데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동서남북 어디로든지 갈 수가 있는데

네.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것은 행선주재 파소인이다. 키 잡은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 그 키를 어떻게 어느 쪽으로 조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배가 동쪽으로도 가고 서쪽으로도 가느니라. 그 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 개송은 그 밝은 달은 우주 법계 얘를 환히 비추는 비로자나 법신불, 바로 진여불성을 가리키는 말이야. 진여불성이라는 것은 우주가 생겨나기 이전부터서 고불미생전의 응연일상은 그런 달이 청천에 떠 있는 것처럼 우주 법계에 꽉차 있는 것이 비로자나 법신불이거든. 그 법신불의 불이 우리 중생의 낱낱 사람마다 가슴 속에도 그 법신불이 다 와서 계시거든. 마치 달 하나가 허공에 떠 있으니까 큰 넓은 바다에 파도마다 번쩍거리듯이 현재 살아있는 사람마다 60억이고 얼마 안 가면 또 70억 자꾸 불어난다고 그러나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 곤충, 미물의 벌레 이르기까지도 그 본성은 다 비로자나 부처님이야. 어떻게 키를 돌리냐에 따라서 배가 동서남북 어디로도 갈수 있듯이 우리가 신구의 삼업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천상에가 태어날 수도 있고 인간에 태어날 수도 있고 축생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아수라나 아귀도에 떨어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순전히 당인의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방금 조실 스님은 녹음 법문을 통해서 해제 법문을 우리는 다 같이 경청에 맞췄습니다. 여러 도반들이 멀고 가까운 데서 많이 해제 법요식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작년 10월 보름에 결제할 때 우리가 같이 모여서 결제 법요식을 갖고 오늘 다시 석달 안거를 맞추고 그리고 해제 법요식 때또 이렇게 만났습니다. 도반들이 각지에 흩어져서 선방에서 또는 토굴에서 정진을 하다가 오늘 해제일에 다시 이렇게 만났으니 산승으로서는 도반들에게 불가불 이런 다 같이 졸심을 뭐 법문을 듣고서 또 산승도 한 말씀 당부의 말을 드리는 것은 대단히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정겨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해제를 하고 다 안거증을 다한 장씩 받아들고 다시 또 인연 따라서 전국에 자기의 본사로 돌아가든지, 은사시임 계신 데로 가든지, 또 다른 어떤 선지식이나 도반을 찾아가든지, 또 행각의 길에 나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석 달 동안 금족 기간이에요. 가고 싶은 데가 있어도 못 가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규제를 받고, 석 달 동안을 그렇게 자발적으로 결제에 방부를 드렸으니까, 일단 방부를 드린 이상은 그 선원의 규칙과 규율에 따라서 순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모든 제약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나, 오늘 해제를 했으니까 인연 따라서 걸망을 지고 동서사방으로 또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만은, 어디를 가시든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조심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을 조심하냐 하면은, 결제 동안보다도 더 자기 단속을 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제 중에는 대중 신임례와 다 같이 딱 법도에 따라서 삼가하고 법도에 벗어나지 않도록 서로서로 감시를 하고, 조금만 이상한 언행을 하면은 모두가 다 거기에 대해서 감시를 하니까 자유가 없었겠으나, 해제하고 나가는 마당에 자유롭게 동서사방을 돌아다니니 까딱 잘못하면 꽃이 풀어놓은 송아지나 말처럼 보고 듣고 모든 환경 속에 정진심이 흩어질까, 그것이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정진력이 깊어서 어떠한 것을 보거나 듣거나 동요가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공부가 순숙한 단계에 있는 수행자는 어디를 가나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러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제 기간보단 훨씬 더 자기를 엄숙하게, 더 엄격하게 단속을 할 때에 우리는 결제 해제 상관없이 정진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결제 동안에 엄격한 규율하에서 정진을 하는 것은, 그것을 정중 공부라, 고요한 가운데 공부라고 하는 것인데, 해제해가지고 행주 좌와 어묵 동정 간의 모든 자유로운 속에서 하는 것을 요중 공부라, 시끄러운 가운데 하는 공부다 하는데, 시끄러운 가운데에 공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정중 공부를 엄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요한 가운데에서는 잘 되면서, 시끄러운 가운데에서 안 된다면 공부가 아직 유치한 단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해제를 하면 시끄러운 속에다 한번 가봐서 그 속에서도 공부가 얼마만큼 잘 된가, 스스로 정진력을 시험해보는 것도 또한 뜻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제 동안에 동쪽에도 가보고 서쪽에도 가보고 은사시임께도 가서 인사도 여쭙고,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정진이 떡 잘 되도록, 은사시임 절에 해제를 했으니까 가서 인사도 여쭙고 은사시임 절에 어떤 일도 도와드리고, 또 건강이 좀 안 좋은 사람은
요양도 하고 약도 먹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것입니다. 또 가서 어떤 설교도, 신도를 위해서 설교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사제들을 위해서 또 이, 또 지도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런 속에서도 아침 새벽 예불 끝이라든지 저녁 예불 하고 나든지 낮에도 별 일이 없을 때는 항상 좌선을 결제 때처럼 좌선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진묵겁전에 성불 하시고 아승직업을 닦으셔서 삼명육통과 팔해탈과 삼십이상과 삼천위와 팔만세행에 하나도 모자라고 넘칠 것이 없이 원만 구족한 그런 성현이심에도 불구하고 걸식하실 때하고 설법하신 일 외에는 오직 가부좌를 들고 좌선을 하셨던 것입니다. 더 닦을 것이 있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닦을 것이 없는 가운데 항상 좌선을 하셨거든. 또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권장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더 하실 것이 없었지만은 무량 중생을 위해서는 끝없는 일이 있으신 것입니다. 중생이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생을 위해서는 언제나 설사 입은 열지 아니하고 가만히 정진을 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설한 바 없는 법을 항상 설하셔야 하셨고 중생을 위해서는 부처님 하시는 모든 것이 다 중생을 위한 설법이요 교화요 포교요 그러신 것입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좌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해제를 하고 어디를 가시든지 항상 좌선을 등한히 하시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가시는 걸음 산을 보시든지 흘러가는 물을 보시든지 낙엽을 보시든지 조약들을 보시든지 강을 건너든지 차를 타시든지 어디서 무엇을 보거나 듣거나 일체처 일체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안입이 설신이 육군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모든 것이 그다 부처님의 설법인 것입니다. 화엄경이 상본 화엄경이 있고 중본 화엄경이 있고 하본 화엄경이 있는데 상본 화엄경은 일사천하 미준수품인 것이고 13천 대천세계의 미진수 기회가 상본 화엄경입니다. 그 상본 화엄경은 일사천하 미준수품이고 품이기 때문에 눈을 감으나 뜨나 육군 육식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화엄경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화엄경을 바로 듣고 바로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사바세계에 전해진 것은 용수보살이 용궁에 가가지고 거기서 가지고 온 경은 하본 화엄경으로 10만 개의 38품이 지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80권으로 된 것은 80화엄이라고 그러고 60권으로 된 것은 60화엄이라고 그러는데
그 일부에 지내지 못한 것이

입니다마는 그 하본 화엄경도 다 읽으려면은 여러 해를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상본 화엄경을 읽으려면은 이 무엇고 참선을 활구 참선을 해야 하다. 활구 참선을 통해서 화두가 의단이 동로해서 일체처 일체시에 순수 무잡해 가지고 타성일편이 되어 가지고 그 공안을 타파해서 자기의 본래 면목을 깨달아야 정말 상품 화엄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문으로 된 화엄경 또 번역해 놓은 한글 화엄경도 워낙 권수가 많아가지고 읽기가 힘들고 읽더라도 진짜 화엄경의 진리를 깨닫기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상본 화엄경을 읽기는 돌, 나무는 잎은 푸르고 꽃은 붉고 보다 이런 것들이 그게 다 화엄경인 것입니다. 새가 울고 시냇물이 흘러가는 소리하며 울고 차 지나가는 소리며 새 우는 소리하며 어린애가 떠드는 소리하며 욕하고 뭐다 싸우는 소리하며 전부가 상품 화엄경이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에게는 그것이 다 자연적인 것이요, 또는 인공적인 그런 것들이, 뭐 예사로 보지만, 알고 보면 다 화엄경이거든. 그 화엄경을 우리는 뜻은 모르지만, 참선하는 사람은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듣든지, 냄새를 맡든지, 좋은 소리를 듣건, 오장이 두드러질 소리를 듣건 무슨 것이 우리에 와서 받아들여지더라도 거기에 집착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딴 생각으로 나가지 말고 자기의 본참 공안을 탁 들도록 해야 머지 안에서 상본 화엄경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화엄경을 또는 법화경을 원각경이나 금강경을 날마다 독송하는 그것도 좋습니다. 그 나쁘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처럼 이렇게 살기도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때는 이목고라고는 경전, 8만 대장경이 이목고 속에 농축이 되어 있으니까, 이목고만 열심히 하면, 찰나간에 8만 대장경을 읽은 공덕과 같다고 말해. 그래서 이목고를 열심히 해야, 진짜 상본 화엄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지는 것이다. 최상승법에서는 이렇게 권장을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음으로 해서 이 무상하고 살기 어려운 이 사바세계를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고, 이 법을 믿지 않는 사람은 흥망성쇠와 희로애락 속에 그 물결 속에 휘말려서 들어가 가지고 몽중에서 살다가 술 취한 가운데 죽어가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요. 이 최상승법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살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본심을 떡 챙겨가지고 나름대로 보람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살아 탄생하셔 가지고 500년 또는 1000년간을 정법 시대라 하고 그 다음 1000년간을 상법 시대라 그러고 만년간을 계법이라 말법이라 그러는데 최상승법을 믿고 팔만대장경 상본화엄경이 농축되어 있는 이목구를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정법시대라고 믿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화엄경이 다른 것입니까? 일념 속에 무량겁을 보고 일미진 속에 우주 법계를 보는 것이 도리가 바로 화엄경이기 때문에 한 생각 돌이켜서 자기 본성을 찾는다면 그것이 어찌 화엄경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말입니다. 불법은 한문으로 되어서 어렵다. 암만 경을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 불교는 어려워서 못한다. 이렇게 겁을 먹고 불법을 어렵게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생의 근기 따라서 여러 가지로 설하신 것을 한문으로 번역을 하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한문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심히 어렵고 복잡한 것 같지만은 정말 진짜 불법은 찰나간 애도 쉬지 않고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우리의 그 생각 일념 속에 삼천 대천 세계가 들어있는 것이고 아승지 겁이 일념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념 단속을 항상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한 사람은 가장 불법을 잘 믿고 올바르게 믿고 실천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지만은 쉽고 복잡한 것 같지만은 간단한 것이 최상승법이요 활구참선인 것입니다. 이 무엇고 처음에는 별 맛이 없지만 자꾸 챙기고 또 챙기고 단속을 하다 보면 인생이 헐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괴롭고 외롭고 쓸쓸하고 하다 하지만 일어나는 생각을 단속을 할 줄 모르니까 반나 오장이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나무 원망하고 미워하고 서럽고 슬프고 외롭고 괴로운 것이지 일어나는 생각을 탁 돌이켜서 자기를 찾는 공부로 돌아온다면 세상 복잡할 거 원망할 거 없습니다. 흥망성쇠에 그렇게 충격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다 해도 중심을 잡고 노력을 하다 보면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다가 해고를 당하고 직장이 떨어져 나가면 앞길이 캄캄해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가게를 꾸려나갈까? 걱정이 되시겠지만 중심을 딱 찾고 찾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상무나 전무나 과장, 부장 하다가 직장에서 나와서 니아가를 끌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채소장수를 하면 무슨 상관이 있으며 파출부나 수위를 살면 무슨 상관이 있으며 운전사를 하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목고를 하면 아까 졸심 법문에 무상보리도를 얻고자 하면 평등심을 가져라 그런 개송을 읊으셨는데 직업은 모든 직업이 다 평등한 것입니다. 자기의 기술과 소질과 능력 따라서 정치할 사람은 정치하고 법조계 나가서 판검사할 사람은 하는 거고 장사할 사람은 장사하는 거고 선생질 할 사람은 선생질 하고 채소장수 할 사람은 채소장수 하는 것이지 장관 하다가 니아까 아이고 못이여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못해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
따뜻하게

해야 하는 거고, 오히려 장관하다가 더 운전기사로 나간다면 존경을 받을 일이지 남의 비웃음을 받을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보고 비웃는 사람은 모지랜 사람이고 철이 안 든 사람인 것입니다. 모지래거나 철이 안 들고 사람으로서의 갖출 것을 못 갖춘 사람이 창피한 것이지, 장관하다가 더 운전사가 되어가지고 운전기사를 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공자님은 어려서 목동 노릇도 했고 창고지기도 했고 또 이 장관도 했습니다. 무슨 직업을 가졌건 간에 목동이 되면은 면소와 소들이 모두 살쪘었고, 나라의 창고지기를 할 때는 창고안이 칠서가 정연해가지고 쫙 도서관에 그 수천만 권 그 책을 정리하듯이 그 복잡한 나라의 창고를 질서정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잘 관리를 했던 것입니다. 장관을 하니까 백성들이 모두가 다 국가의 규율이 잡히고 백성들이 모두 다 잘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무량겁을 오시면서 무엇을 안 하셨겠습니까? 손바닥만한 땅 하나도 중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아니한 땅이 없으셨다 하니 부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현을 배운 사람인 것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살림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어려울 때 정법을 믿는다면 직장에 있을 때는 직장 일 열심히 하고,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좌천을 당하거나 해고를 당하면 그런 대로 더 열심히 하고, 그리해야 야 불법을 믿는 사람이라, 보통 사람 같으면은 술을 먹고 잠을 못 자고 처량한 신세가 되었을 텐데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더라도 저렇게 정정당당하게 자기 형편 닿는 대로 직업을 찾아서 열심히 사는구나. 참 저분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분이로구나. 일가 친척이나 친구가 보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혹 해고당하셔서 아직 직장을 찾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시민선언에 와서 참선을 하세요. 아침에 떡 오셔서 여기서 정진을 하시면 점심 고향은 우리 먹는 대로 대접을 하겠습니다. 참선을 하시다 보면 내가 이렇게 이런 길로 나가봐야겠구나, 좋은 지혜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술 먹고 뭐 산으로 들러 헤매봤자 별 수가 없습니다. 아직 춥고 배고프고 해고당하고도 가족들한테 미안하니까 해고 안 당한 척하고 산으로 데이다 하나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시민선방에 와서 딱 참선을 한번 해보세요. 점심밥이 없어 딱 잡수고 며칠을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길이 열릴 것입니다. 틀림없이 열릴 것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을 하고 장관을 하고 해봤자 언젠가는 그만둘 때가 있는 거고, 큰 기업체를 가지고 살다가도 또 기업이 잘못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흥망성쇠는 이 사바세계에 없지 못할 양상인 것이라,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그렇게 뽐내고 의시될 것도 없는 거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창피하고 낙심하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그만두고